0: 그렇죠. 보신환이니까 예. 그니 보신환이니까 이 진혁이 계통질병 예. 국가 계통질병이는 특히 더 좋습니다.
1: 예. 그리고 어제 조금 걸자면 아래 다리 하자 떨리 매기 없어 조금 가고 또 쉬었다가 하던 게 다리 아래 다리 매기 온다 미랬대다.
0: 네.
1: 그 확실히 매기 난다면 이야기 다른 이야기 비해서 그냥 뭐 이 아픈 이야기 무슨 헬레스 이야기를 많이 먹었댔으니 그래서 낫지 않던 게 이야기 먹거나 효과 좀 좋다 미랬대다.
0: 그렇죠.
1: 그래서 예. 오늘 이렇게 아무 이야기 저번에 많이 싸지 않아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쌀려고 오늘 또 배달 받겠습니다.
0: 네. 요즘 여기도 할 거 있습니다. 예.
1: 예.
0: 배달 전화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2: 네. 배달번호 네. 5012797번입니다.
1: 네. 5012797번입니다. 예.
2: 네.
0: 네.
1: 네. 감사합니다.
2: 네. 네.
0: 그려 잘하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0: 이래서 우리 뇌세포가 이렇게 빨리 손상이 오고
3: 깜빡깜빡하면 예, 이름이랑 해보는데 지금 예, 이 경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 약 먹고 그래 또 이게 소변 차수가 많고 소변이 쉬어 지나가지 않고 잔여감이서 예, 자꾸 화장실에 여러 번 갔다 왔다 하니 예, 잠 못 자는데 짐이 그냥 보셔야 먹었다
0: 그만 이래서 이 약은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원인 치료를 할 수 있는 약이다 이 말입니다.
2: 네, 땀본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4: 네, 네 저도 건네 벗어나 쓰겠습니다. 이거 쓰니까 예. 속에 자는 게 많이 해결됐어. 이전에 항상 배에서 그 반대 지금 두 번, 세 번 지금 약간 효과 보입니다. 그리고 속이 시원하게 안 나가서 화장실에 이참 못 보고 아시아에다 봤단 말인데 이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네.
4: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던 머리 아팠단 말인데, 그거는 지금 머리 아픈 게 제일 아프고, 예. 허리 아픈 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네.
4: 그리고 또 소화도 잘 되고, 예.
2: 네.
4: 효과약 같이 볼까나, 이번에 또 약을 열고 사서 쓰겠습니다. 그래서.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4: 안녕하세요.
2: 설명 주시죠.
0: 우리 정상 성인이라 할 때는 우리 뇌세포가 약 860억 개의 뇌세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860억 개입니다. 예.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디든 머리를 쓰게 된단 말입니다. 예. 우리 말을 하나, 뭐, 위가 움직이나, 뭐, 걸으나, 다 이 대뇌 중추에서 명령 내리고 일을 해야 돼.
1: 코에 조금 비염이 있었댔으나, 자꾸 예, 별로 이렇게 무슨, 바깥에 나가 바람 맞아서 자꾸 예, 코에 절해 나고, 예, 감기 온 것처럼, 감기는 아닌데, 예. 근데 거기에도 벌써 없어졌습니다. 지금 비염처럼, 그래. 자꾸 말라든 데서 밖에 안 돼서 자꾸 절이 됐을 것 같은데, 그러니 그 다음에는 모기도 좀 말라들고 그러니 모기 말라병 이렇게 마르수가 좋으면 보통 좀 진해다 말라 좀 이렇게 어두운 색깔이 그런데 그것도 좋아지고 저 손에하고 다리 허리 연바에 맥이 온다 말라 걸기도 용 좋습니다.
0: 예.
1: 우리 이번 우리 학동에 또 우리 친구도 한 번 싸겠다 두 집이 같이 싸자고 그러면 참가하자 그러면
0: 예 그렇게 싸면
3: 아무라고 그렇긴데 이 방송 들어볼까 이 건너가시면 이렇게 우리 만인들이 건강에 좋고 또 특히 견뎌진게 우리 남들이 보통 다 건강 이 병덕이 안 된단 말인다. 그래서 먹었는데 한 벌써 한 달에 벌써 뭔가 병덕이 좋아서인지 항상 집에다 열쇠를 놔두고 나가고 그 다음에 사람들 무슨 말 하면 다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런 정도로 옆에 사람들께 자꾸 부딪혀 들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 생각 없어서 그래 내일 먹고 너무 좋을까네 우리 집에 언니 한 번 내보다 나이 좀 한 두 살 많은데 우리 언니도 이렇게 뭐 그렇게 병덕이 없어서 말 한 거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거기다가 또 우리 언니는 이 여실금이 있습니다. 저희 나쁜 모양이다 그래. 여실금이 있어서 그래가지고 반스를 하나씩 생각할 때 가지고 다 합니다. 고속 걷면 물 내려가는 거 맞춰 어슴 수술 나온다 그러고 버렸어 이게 아파한다 아무리

0: 썼나다 그렇게 그런 게 이 약상 쓰겠지 야수금이 쌓았었지 허리 그냥 아프다 하니까 무슨 살 쌓아가지고 머리 특히 머리가 쌓아졌는지 지금 경도이 용서하서 그렇게 일어서 자꾸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하던 그성살 지금 없어졌습니다.
1: 맞습니다. 그렇게 공파기 나쁜 사람들이 경력이 많이 떨어지고 또
0: 혹시 말은 요새도 그리 많지 않겠어 이러니까 용 다 따면서 이하고 방송도 쌓아서 우려니기도 하답시 답답하리야 여기야 이약 먹고 어째 그렇게 자꾸 심장이 답답하던 것도 좋아지고 위도 위도 위 나빠서 다 음식 못 사 먹고 위도 좋아졌다 하던 것 같아요.
1: 네.
0: 그리고 단단히 나빠 아침에 입이 그냥 쓰던 그 정도 좋아지고 그래서 우리 지금 나도 먹고 우리 집 아빠도 예 여식금이라 있던 게 이약 잡수고 지금 많이 났었어. 여식금은 게 그럼 지렸을 비대 그래서 내가 있어. 어서 샵에 다시가 자꾸 저러기는 몇 번씩 나도 이약은 내가 뭔가 같이 잡수는 게 효과 좋다. 좀 많이 살았어. 이번에 저래 우리 언니 우리 소이 먹길래 저래 제일 많은 게 열토이던가?
1: 네.
0: 열통 싸.
1: 네.
0: 열통. 예, 싸서 우리 예. 계속 먹자, 그럼. 이야기, 어느 약보다 효과 영 좋습니다. 다른 약 우리 해 먹었는데, 효과를 봐, 여기서 우리 효과를 봐요, 봐서.
1: 예.
0: 어느 데 배달 받으시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네. 우리 사람이 뇌세포는 재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잠자고 있든 가지고 있든 이 860억 개나 되는 신경원이라는 뇌세포가 있고 그다음에 이 저즈라는 게 있습니다. 저원 시퍼. 이래서 이 신경원은

꽃을 닮아서 꽃떡인가 꽃나비 춤추며 날아온다오. 처녀의 알찬 솜씨 담긴 꽃떡은 어여쁜 한 송이 꽃이라오. 꽃떡 사랑 처녀의 마음 방실 웃는 행복의 꽃이라오.

0: 오시고자 합니다.
1: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0: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1: 32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0: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1: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오늘도 우리 연변 노래와 함께 행복한 시간 만들어갈까요? 연변 노래가 좋아 첫 곡으로 커피로 쓰다로 시작해봅니다. 한 잔의 따뜻한 커피처럼 일상에 스며드는 여유와 행복,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작은 행복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참 좋은 날 하고 외치면 분명 하루는 기분 좋은 날이 되지 않을까요? 이어서 조려화 작사 강철웅 작곡의 참 좋은 날 보내드립니다. 한철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웃음은 최고의 힐링입니다. 오늘도 웃음으로 행복한 하루를 맞이하길 바라면서 석화 작사 류영근 작곡의 즐겁게 웃자 보내드립니다. 김홍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조국의 아름다운 풍경을 떠올리면서 김상곤 작사 량춘복 작곡의 조국의 백화원에서 보내드립니다. 어혜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매일매일은 열어보지 않은 선물입니다. 어떤 선물이 될지는 내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이어서 최선숙 작사 장영남 작곡의 선물 보내드립니다. 리진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안홍천 작사 작곡의 내일의 약속 보내드립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과 약속, 밝고 행복한 내일을 기대해보면서 노래 함께 들어보시죠.

오늘도 즐거운 음악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셨나요? 일상의 행복, 고향의 그리움, 조국에 대한 사랑이 담긴 노래들로 마음이 행복해진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1: 더 드릴까나 기실은 약과학을 따지게 되면 40과학 가게 되죠. 예, 그리고 10세트부터는 우리 오늘이 결정해서 산다 이런 분들은 또 혈배강 열과학을 또 더 드립니다. 결국 16세트에는 24세트를 더 드립니다. 예, 거기면서 우리 환자분들이 증상에 맞게 그리고 병을 빨리 치료할 수 있게끔 예, 모든 이런 서약들을 빨리 끊을 수 있게끔 예, 그래서 요새 감기랑 걸리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또 저도 감기 걸렸죠. 예, 그래서 또 요새는 감기도 많이 낫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감기 본신호는 우리 그 폐혈로 인해서 오는 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심장, 심리혈관 질병을 치료할 때 먼저 심장을 건강하게 해준다. 이거

0: 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폐도 같이 도와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일반 중약제를 가지고 서림 혈압약을 끊는다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예, 근데 어떤 약들은 뭐 7, 8개월 먹어서 뭐 끊는다. 기질이 도리 맞지 않습니다. 우리 약이란 거는 예, 내 제가 자꾸 강조하는 그겁니다. 그래서 다 대사에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서약은 아니 됩니다. 그래서 일반 이런 중약제를 가지고 뭐 이런 서약을 대신해서 내가 뭐 이 혈압을 조절할 수 있다 될 수 없습니다. 예, 7, 8개월 잡숴도 아니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혈배강은 될 수 있습니다. 어제 그런 혈배강은 이 생산 공예가 틀립니다. 500도르든이라는 게 장난 아닙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피부 점막, 특히 우리 그 구강 안에 점막, 우리 어떤 사람들은 그 심다용 바쁠 때면 뭐 단선디왈 입에다 물거나, 개체면 뭐 쇼수관까유 입에다 물거나, 그 무는 것이 뭡니까? 직접 점막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 우리 입안 구강 안에 점막이가, 구멍이 얼마큼인가? 1300도르든 됩니다. 500도르든이란다 할 때는 이 도르든이가 작을수록 흡수가 더 빠르다 그 뜻입니다. 입안에 있는 그 무슨 거나 제하고 꼭 물어보세요. 이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 그래서 이런 혈압약 좋고 그다음에 또 혈당약도 좋고 또 이도수도 그렇고 아스피린, 타딘가이, 리비그레이 이런 모든 서약들 특히 우리 심장 주자라만 사람들은 서약을 평생 달고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 서약을 평생 달고 있는 게 이것도 영 재밌는 문제입니다. 어제 그런가 우리 보게 되면 전면에 어떤 환자는 머리 아픈 걸 내서 25년 동안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서약을 22개나 먹습니다. 여러 가지 서약을. 그래서 무슨 약을 그리 많이 먹는가 했더만 첫 가면은 한 가지, 두 가지가 일단 우리 병을 치료할 때 전면적으로 봐줘야 되죠. 여기 육색등지하고 오미자, 예, 이건 오장육부를 든든하게 해주는
1: 약을 구슬이 우리의 선생님과 한번 문의를 해서
0: 네.
1: 이 약을 쓰게 됐단 말입니다.
0: 혈배강하고 근신고를 같이 썼죠.
1: 근신고를 쓰게 예. 됐는데 이게 정말 점차적으로 효과를 봤단 말입니다. 예. 지금은 정말 말도 옆에 사람이 알아듣게 되고 예.
0: 네, 예.
1: 그다음에는 걸음걸이도 방정치 못하던 게 바깥으로 내려올 수 있단 말입니다.
0: 오, 대단한 효과를 봤지.
1: 누워 비상히 누워서 지금 잠을 쉴 수 있을까 예.
0: 네.
1: 옆에 사람도 많이 정말 허락에 환자도 허락고 이렇단 말입니다.
0: 숨이 아예 차고 객기지 예, 않고 예.
1: 그리고 침구를 할까에 걸음걸이도 많이 나사지고 예.
0: 네.
1: 이 팔, 다리 쓰는 게 많이 나사지는 것 같더란 말입니다.
0: 우리 친구에 제가 중풍 환자들을 전문 치료하는 고대로 붙은 이런 그 중풍 바다쉐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걸 탁 해놓게 되면 기본상 아무리 심한 이런 중풍도 다 해결되는 겁니다.
1: 그렇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효과 났어. 야 정말 옆에 사람 산 사람을 죽이지 못해 하는 일 같은 게 이렇게 고달프던 게 지금 정말 지금 인연이 돼서 예.
0: 맞습니다. 혈압이 오래 쓰면 가이 나빠진단 말입니다. 가이 나빠지면 눈 못 봅니다. 제대로. 예.
2: 그렇지 말입니다. 그래서 눈도 잘 배우지 않고 했는데 정말 이 혈배강을 먹고서리
0: 네, 예.
2: 혈압 조절이 정말 잘 되고 이렇게 소화도에
0: 네.
2: 정말 잘 되고 이 몸이 네. 아주 이 편안하고 정말
0: 편안하죠.
2: 예, 정말 진짜 예, 눈 보이는 것도 예
0: 맑아지고 예,
2: 예. 머리가 예 정신이 나고 기억력도 이렇게 많이 돌아섰습니다.
0: 네.
2: 그래서 내가 어서는 인식한 것은 이제는 남은 인생이 혈배강을 떠나서는 안 되겠다.
0: 네.
2: 정말 이래가지고 이번에는 제일 큰 이 우대 활동이 참가해가지고
0: 네.
2: 약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쓸 생각이 있어요.
0: 네. 네. 제일 큰 활동 14세트에 24세트를 더 드리고 약과를 나가게 되면 80과 가게 되죠. 예,
2: 예.
0: 거기다 우리 침도 또 12번 놔주고 또 오늘이 예. 결정하게 되면 혈배강 또 10과 또 더 드리고 모두 90과 가게
2: 그래.
0: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2: 진짜 정말
0: 예. 예.
2: 좋습니다.
0: 예.
2: 예. 그래서 선생님이 수고 많습니다.
0: 예, 288-0012.

0: 1018번 전화 치시.
1: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모든 이런 치료 방식, 예를 들어서 우리 소약을 어떻게 끊는다, 제한테 여러 가지 이런 제만의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꼭 제한테 물어보세요. 네, 물어봐가지고서리 제가 방안 쭉 내드립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의 진단, 제가 자꾸 그 말합니다. 진단이 영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강의라는 모든 약들은 비록 고대 이런 처방을 통해가지고서리 700여 명 이학 박사들이 연구를 해냈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또 약 어떤 약들은 또 가량해야 될 것은이 아니면 약은 많이 거둬가지고서리 공장에서 직접 통일적으로 생산한 겁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예, 말씀 주세요.
3: 예, 우리 두 부부간도 여기 혈배강 선택해서 쓰는 집입니다.
0: 네.
3: 예, 우리도 이 혈배강 어때서 선택했는가 하면 약을 쓰기는 많이 썼습니다.
0: 네.
3: 예, 쓰다 못해 아이 돼서 우리 집에 남편은 그런 혈압이 영 높습니다.
0: 네.
3: 20몇 년 어떤 혈압이 높은 사람인데 약을 써도 그것도 그때 뿐이라 말인다. 예, 우선은 그런 게 없이 그런 뭐입니까? 혈압 약을 써도 계속 병원은 더 낫지 않고, 예, 성적은 자꾸 내고, 예.
0: 네.
3: 그 다음에는, 무슨 겁니까? 휘해 있고, 예.
0: 네.
3: 그 다음에 또 이래, 무슨 음식이나 물이나 해, 이래 마시게 되면, 깨끼는 습관이 좀 있더라 말이다.
0: 맞습니다. 중풍 걸린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3: 예. 그리고는 또, 예, 누구면, 희귀대해서 자기는 제 병원에도 몇 번 갔다 왔습니다.
0: 네, 예.
3: 그래도 이 약순에서부터는, 예, 그런 법이 없습니다.
0: 네.
3: 그리고 본가서 되는 계속 한 번씩 예, 그 땜질이 했댔단 말입니다.
0: 네.
3: 그것도 예, 아이 맞습니다, 우선은.
0: 네.
3: 예, 영 좋은 효과를 봤습니다. 우리 남편은 이런 좋은 효과 보고, 예. 그리고 혈압약은 무슨, 아무리 무슨 뭐, 누기 맞다나 무슨 다른 사람들이는 뭐, 몇 달씩 있어도 무슨 효과 본다 해도, 아이, 우리는 그래 전부터 또 이래 혈압약을 꿈꾸서리 지내와 봐도 지금까지도 아무런 반응이 이렇습니다.
0: 예, 그렇죠. 예. 전적으로 우리 혈배강은 혈압이 올라가는 원인, 기실하는 사람 머리에 피공급이 잘 와야 되기 때문에 피공급 해주기 위해서 혈압 자꾸 높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혈배강이가 심장부터 잘 도와주고 심장이 잘 뛰게 되면 머리가 충족한 피를 보내줍니다. 그럼 혈압이 자연적으로 아예 올라갑니다. 예, 그렇게 되면 혈압이 끊을 수 있죠. 예.
3: 이 약이 혈압에는 저거 정말 잘 되는 약입니다.
0: 네.
3: 작은 분살로 예, 정말 이렇게 생산한 약이라 하여 그런지 흡수 빨리 혈압이 됐습니다.
0: 네.
3: 저 혈압이라도 예, 평생 젊어서부터 예, 60에 90은 한 이날 때부터 소화를 못 해봤습니다.
0: 아.
3: 고령인의 이 혈대가
0: 작용하지 않습니다. 네.
3: 맞습니다. 몇십 년에 그거 계속 약 써도 예, 그게 잘 아이 됐습니다.
0: 네.
3: 이번에 혈배강 쓰네 선생님 친구를 하네 그래 야구 그 그런 또 무슨 겐가 종목 걸어 쓰면서리 이랬면서리 예. 내 혈압 선생님께서 저번 날에도 내 치마 들라 가서도
0: 네.
3: 선생님께서 혈압 되는데 아이 82에 125 제때가
0: 예
3: 얼마나 좋아졌어
0: 그럼 정사했죠 예
3: 어 네 예. 그래가나 예 머리 어지럽지 않고 예
0: 네.
3: 머리 아프지 않고 속이 기운력이 좋아질 때다 그러니까
0: 그렇죠 예.
3: 예, 그리고 그런 모습인가 머리에서 땀이 탕탕 떨어지던지 이건 없어졌습니다.
0: 예.
3: 그리고 이 밤 잘 자지 못해서.
0: 네.
3: 예. 예, 와도 놀라고 이래면서 그래던지 이 심장이 좋아서 그런지 예, 놀라지도 않고 대단해지고 예.
0: 예.
3: 영 활발해졌습니다네.
0: 예.
3: 예, 그리고 예, 그 막 뭐 떨기고 무섭고 이런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0: 예.
3: 예, 내 영 좋은 효과 봤습니다. 내 그래, 예, 친구도 선생님, 친구도 맞으면서, 옛날에도 친구도 맞아봤지만 해도,
0: 네.
3: 친구란 게 다 똑같지 않을 때다.
0: 아, 틀립니다. 예.
3: 예, 틀릴 때다. 내 선생님 기술하고 정말 틀릴 때다.
0: 네.
3: 나도 옛날에 친구를 이래서 많이 맞아봤습니다.
0: 맞습니다.
3: 그래, 예, 다 틀리는데, 선생님 내가 친구 맞아보잖아. 예, 야, 놀랬습니다. 나는 틀릴 때 다 온몸에, 아이, 질병이 있는 거 다 친구 내서, 이래 나서는 거 처음 봤습니다.
0: 예, 정말. 어머님 지금 시간 됐습니다. 다음에 전화 쳐주세요.
3: 예, 안녕히.
0: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0: 우리에게는 큰 산업과 어업 선박단이 있으며 사립 헬리콥터 비용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다. 리리는 웃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장아 씨는 방에 들어가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한참 동안 질문했지만 아주머니의 입이 정말 단단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며 이제야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다고 말했다. 리리는 웃으며 장아 씨에게 다른 사람이 기회를 얻는 것을 보고 후회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버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고 묻지만 리리는 이후는 이후라며 더 이상 따지지 말라고 말했다. 리리는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되지 않냐고 되물었다. 아버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리리는 아버가 자신의 제일 친한 친구라고 말하며 진실대로 말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자신이 정말 외지 남자에게 마음이 움직였으며 다른 문제는 없는지 궁금하고 모든 게 괜찮다면 이번 주에 받아줄 준비를 하려고 한다고 고백했다. 아버는 한 가지 질문을 던졌다. 여러 번 만났지만 외지 남자의 행동에 변화는 없었냐고 물었다. 리리는 품이 있고 신사적인 모습뿐이었다고 답했다. 사실 리리는 아버에게 질투심을 느끼게 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였다. 적어도 자신의 허영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여자라면 누구나 자신이 좋아하는 남자가 자신을 마찬가지로 좋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버는 오히려 나서서 이 이루어지지 않은 인연에 대해 냉정하게 지적하고 있었다. 은 더 이상 묻지 않고 두 사람은 조용히 술을 마셨다. 그때 식당 안이 갑자기 밝아지는 듯한 느낌과 함께 난단히 향기를 풍기며 들어왔다. 아버가 깜짝 놀라 말을 멈췄다. 갑자기 고개를 숙이며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지만 사실은 원망스럽다고 속내를 드러냈다. 아버는 솔지와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란다는 어제 솔지를 만났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이유를 알게 되었다고 얘기했다. 아버는 솔지와 관계를 끝내기로 했다고 고백했다. 란다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란다는 호생의 손등을 쓰다듬으며 호생도 좀 더 행복해져야 한다고 위로했다. 호생은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1: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박용일 작사, 김창근 작곡의 꽃떡 사랑을 준비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운 꽃을 닮아서 꽃떡인가, 꽃나비 춤추며 날아온다오. 처녀의 알찬 솜씨 담긴 꽃떡은 어여쁜 한 송이 꽃이라오. 꽃떡 사랑 처녀의 마음, 방실 웃는 행복의 꽃이라오. 향기롭고 맛 좋아 꽃떡인가, 꿀벌이 반기며 찾아온다오. 처녀의 고운 마음 담긴 꽃떡은 언제나 달콤한 꿀이라오. 꽃떡 사랑 처녀의 마음, 방실 웃는 행복의 꽃이라오. 박은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우기대학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년간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북올테는 여러 가지 관

0: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우리 주 여러민족 간부 대중은 본직 일터에 입각해 실시 조치를 세분화하여 견실한 법치 보장으로 신시대 전주 민족 사업의 고품질 발전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1: 2026년 보통 고등학교 학생 모집 전국 통일 시험이 7일 정식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 우리 주에서 수험생 7,759명이 시험에 참가하는데 시험은 6월 9일까지 지속됩니다.
0: 대학 입시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확보하고 수험생들에게 안전하고 질서 있는 시험 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해 사회 각계는 적극적인 행동으로 대학 입시 수험생들이 시험을 잘 치르도록 수호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12일 14기 전국인대 4차 회의에서 채택된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 7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됩니다. 이 법률은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주선을 긴밀히 둘러싸고 중화민족 공유의 정신터전 구축, 여러민족 왕래 교류 융합 촉진, 여러민족 공동번영 발전 추동 등 핵심 요의에 초점을 맞췄으며 경제, 문화, 사회 등 다차원 민족사업 내용을 체계적으로 통합해 전방위적 전면피복 규범화 민족사업 법치 제도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새 법률의 반포 실시는 민족 지역의 고품질 발전,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의 질 제고 효과 증대에 튼튼한 법치 기반을 다져주었습니다. 우리 주 여러민족 간부 대중은 본직 일터에 입각해 실시 조치를 세분화하여 견실한 법치 보장으로 신시대 전주 민족 사업의 고품질 발전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분분히 표했습니다. 왕청현은 다민족 집거 현실로서 한족, 조선족, 만족 등 여러 민족이 대대로 함께 거주하고 서로 도우며 깊은 정을 맺어왔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 중화민족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법치 형식으로 고착화했습니다. 왕청현 민족종교사무국 국장 랑금파입니다. 다음 단계에 중점적으로 세 가지 방면의 사업을 잘해나갈 것입니다. 첫째, 깊이 학습하고 세밀하게 터득하면서 실시를 다잡으렵니다. 법률 선전을 일상에 융합시키고 마을 방문, 학교 선전 강연 등 형식을 통해 법치 이념이 인심에 깊이 스며들게 하렵니다. 둘째, 민생에 초점을 맞춰 봉사를 강화하렵니다. 소수민족 발전 자금을 잘 활용하고 취업 부축, 문화 보호 등 방면에서 실질적인 조치를 내놓아 여러 민족의 공동 번영을 추동할 것입니다. 셋째, 건설을 심화하고 합력을 모으렵니다. 격자화 관리 기제를 완성하고 더 많은 왕래 교류 융합 플랫폼을 구축해 여러 민족이 성규시처럼 단단히 뭉치게 하는 분위기를 더욱 짙게 함으로써 실속 있는 행동으로 법률의 요구를 실천해 민족 단결 생명선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안도현은 여러민족이 모여 사는 변강현역으로서 여러민족 대중은 장기적인 생산 생활 과정에서 화목하게 지내고 단결 분진하는 량완 분위기를 형성했습니다. 안도현 당위 통전부 부부장이고 민족종교사무국 국장인

0: 강문영입니다. 그늘날 우리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민족 특색 문화, 동북 항일연군 홍색 자본과 장백산 생태 관광 우세에 의탁해 관광으로 왕래 교류 융합 촉진, 융합식 사회구역 건설, 흥변 부민 등 사업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뒀으며 제10진 민족단결 진보 시범편에 선정됐습니다. 민족단결 진보 촉진법의 출범은 민족단결 진보 사업의 법정 직책, 제도 규범 및 보장 기제를 일층 명확히 해 우리가 민족 사업을 잘해 나가는데 방향을 가르쳐주고 준칙을 제공해줬습니다. 향후 안도현은 계속해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사업 주선을 기밀히 둘러싸고 민족단결 진보 촉진법을 행동 지침으로 삼아 제도 기제 건설 완선, 공유의 정신 터전 구축, 왕래 교류 융합 촉진 등 여러 방면에서 힘을 내 민족 사업이 새로운 단계에 올라서도록 추동하게 됩니다. 화룡시는 여러 민족이 모여 사는 변경 도시로서 시종일관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민족단결 진보 재반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왔습니다. 화룡시 당위 통전부 부부장 주홍림입니다. 근래 화룡시는 민족단결 진보 선전 교양을 지속적으로 심화했습니다. 교정, 교양, 침윤. 기층 전역 선전 강연, 명절 경축 융합 소통 등 조치를 통해 여러 민족의 광범위한 왕래, 전면적인 교류, 심층 융합을 유력하게 촉진해 전 시의 민족 단결 화목, 사회 조화 안정, 변경의 장기적인 평안을 융합시켜 왕래 교류 융합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여러 민족 대중을 단결시켜 변강을 안정시키고 변방을 공고히 하는 재반 사업을 공동으로 전개함으로써 변경 주민이 부유하고 변경이 아름다우며 변강이 안정되고 변방이 튼튼한 생동한 국면을 힘써 엮었습니다.
1: 생동주면
0: 다음 단계, 연변 변경 관리지대는 민족단결 진보 촉진법을 전면 학습 관찰하고 정확한 실적권을 수립 및 실천하며 법률 보급 선전을 심화하고 군중 사업을 잘해 나가며 평안 변경 건설을 들어지어 민족 지역 변경 지리 재개와 지리 능력 현대화 수준을 끊임없이 향상시켜 민족단결 진보 승격판을 구축하는 데 더 큰 힘을 기여하게 됩니다. 6월 7일 우리주는 주황 제2 생태환경보호독찰조에서 이첩한 제29진 군중신소 신고 사건 도합 5건을 전달받았는데 그중 전화 2건, 편지 3건입니다. 그중 연길시 1건, 령정시 1건, 안도현 3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 사건 중 여러 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5건입니다. 그중 대기 관련 사건이 2건으로 40%, 물 관련 사건이 1건으로 20%, 생태 관련 사건이 2건으로 40%를 차지합니다.
2: 2026년 보통고등학교 학생 모집 전국 통일 시험이 7일 정식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 우리 주에서 수험생 7,759명이 시험에 참가하는데 시험은 6월 9일까지 지속됩니다. 홍수암 기자입니다. 10여 년의 노력이 곧 열매를 수확하게 됩니다. 여기는 연변 이중 시험 장소 문 앞입니다. 지금 수험생들은 다년간의 쌓아온 결실을 품고 학부모와 선생님들의 배웅 속에서 질서 있게 시험장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공안, 자원봉사, 시험 장소 보장 일꾼들이 일터를 지키며 수험생들이 평안하고 순조롭게 시험을 치르도록 전방위적으로 수호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전주 광범한 수험생들이 자신있게 피를 들고 침착하게 답안을 써내려가 훌륭한 성적으로 합격하기를 기원합니다. 아침 7시 반, 연계시 각 시험장소 주변에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육속 도착했습니다. 수험생들은 선생님, 학우들과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긴장을 풀기도 하고 학부모의 동반하에 조용히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붉은 옷을 입은 어머니가 다정하게 아이에게 당부하는 모습도 보였고 꽃다발을 든 학부모가 수험생이 입장하는 것을 배웅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현장은 아름다운 축원과 따뜻한 배려가 어우러졌으며 모두가 한 마음으로 수험생들이 시험을 잘 치러 훌륭한 성적으로 합격하기를 기원했습니다. 수험생 로우경입니다. 반드시 가장 충만한 상태를 발휘하여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모든 수험생들이 가장 좋은 상태로 자신감 있게 시험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수험생 왕흔동입니다. 저와 학우들 모두 소원을 이루고 대학이
0: 시험 장소 주변에 빈민 봉사소를 설치해 수험생, 학부

0: 부모들에게 무료로 음료수, 우산 등 물품을 제공합니다. 환경미화 부문은 인원을 추가 파견해 순회 청결을 진행하고 주변 차량 주차를 규범하였습니다. 시험 장소 부근의 시정 시공을
1: 위하여 대학 입시의 공평, 공정, 공개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부모들은 보고 난 후 매우 안심이 되고 만족스럽습니다.
0: 연변 여성 촬영가 협회 촬영 작품 전이 일전 연변 미술관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연변 미술관, 연변 촬영가 협회에서 주최하고 연변 여성 촬영가 협회 등에서 주관했으며 65명 여성 촬영가가 출품한 65점의 작품을 전시했습니다. 개막식에서는 최우수 촬영가상을 수상한 촬영가들에게 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이번에 전시한 작품들은 여성 특유의 섬세한 시선으로 연변의 록수 정산, 민족 풍정, 무형문화재 전승과 향촌 지능에 초점을 맞춘 작품들입니다. 작품에는 웅장한 자연도 있고 일상의 따뜻한 정도 있어 변강 아들딸들의 분투하는 모습과 신시대 여성의 가곡정회를 생동하게 보여줬습니다. 이번 전시는 계속해 대중에게 개방돼 광범한 주민과 촬영 애호가들에게 온정 넘치는 예술 향연을 선사하게 됩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리나 윤걸이었습니다.

0: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계.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2: 홍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찔레,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가늘도와 눈을
3: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
1: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레이저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레이저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최신 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레이저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OEC약가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입니다.

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 전일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10일까지 진행되는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희 박사, 최신희로 명서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이 몇 가지 제품 자체는 이번에 특수한 우대활동이 진행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우대활동 기회는 지나가면 다시 이런 똑같은 우대활동이 오기 힘들고 이번에는 특히 우대활동의 특점 자체는 본 제품을 퍼센트를 만 퍼센트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희 박사 명서방 세신이로 이 제품들 자체는 기본으로서 뭐 명서방하고 천희 박 15가게 15가구를 주고 천희 박사는 12가게 12가구를 주고 100% 무료로 주게 됐죠. 두 번째 우대활동은 1,500원이 현금권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총값에서 1,500원을 빼주게 되어 있는데요. 1,500원이 시장에 나가면 얼마만한 큰 효과란 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황차 이번에 우대활동은 현금권을 빼주는 우대활동으로는 거의 뭐 마지막이나 다름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기본 이런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대활동은 이번에 레이저 치료이기 이걸 주는데 이 레이저 치료이기가 좋은 이기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심장과 뇌혈관의 마병은 그 누구든지 그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하게 되실 뿐만 아니라 공지하는 방법은 많은 약을 써야 하고 간과 콩팥의 부담이까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에 직접 그 지광 치료를 이거 손목에다 오전에 30분, 오후에 30분 딱 끼고 있게 되면 혈액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져 다닙니다. 이전에 이거 주사 방법처럼 주사 기로 레이저 치료 이게 침구를 거기 혈관에다가 여기다 딱 끼고 그런 다음에 그 레이저 그 인류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남의 범위 안으로 딱 였습니다. 그러면 레이저 기계를 쓰기 전에는 그러니까 레이저 그 점적 주사처럼 맞는 그거 하기 전에는 피가 한 대 엉켰는데 이거 한 다음에는 30분 하고 난 다음에 딱 보게 되면 한 방울 한 방울 제 방울씩 떨어져 다니는 이런 효과를 보게 되었으니까 이분이 주는 레이저 치료기는 좋은 치료기니까 시기를 놓치지 말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2: 예, 지금 천희 박사를 쓰고 있습니다.
1: 예.
2: 아, 이야기 정말 좋습니다. 예. 어디 내 모병이 있으면 그 길을 따라가면 치료해 준다.
1: 바로 세포의 신호를 세포 내에 전달해서 불평형을 평형으로 병이 있는 그 부분을 따라가면서 이 그 약이 따라가는 이런 좋은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예.
2: 예. 이게 정말 효과 좋습니다. 이 나는 이렇게 혈압 조절도 잘 아이 되고 녹궁세부들로 거리 항상 뛰게 하고 정시아이 났습니다. 근데 이거 쓴 다음에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 정신하고 이게 또 제일 좋은 게 이거에 어제 어제는 별났습니다. 기억이 잘 뭐 둔 곳을 잘 찾지 못하겠다 말입니다.

0: 오히려 공릉을 청적으로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공릉이 평형을 이루지 못하니까 그런 거죠. 천희 박사 선택이 너무 잘 됐습니다.
1: 예, 그리고 예, 빈비리했다 설사했다 했는데 그것도 허서 자연적으로 없어지고 예, 야, 이 천희 박사 정말 예, 이거 노벨상 받은 약이 특별히 딱이는 딴다.
0: 그렇죠.
1: 그리고 예, 되니까 예, 머리 아프고 어지럼증 나더니 많이 없어졌습니다. 지.
0: 예.
1: 그리고 경력도 좋아지고 가슴이 그냥 답답하고 불안하고 예, 허리 놀라
0: 바로 콤파치라 이렇게 하게 됐는데 이제 여러 가지 증상이 요실금이 생기거나 남성들이 전열선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데는 단순 소변에만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콤파치 점점 허해져서 종합으로 어, 점차 어느 시간에 가서 귀가 슬들리거나 어느 시간에 가서 지금 벌써 골격통으로 인해서 걷기 힘들고 허리 펴기 힘들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제품 자체는 세신이라는 여기에 좋은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주 종합으로 다스려주는 이런 좋은 효과를 보게 되었으니까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예.
1: 예, 그럼 오늘 배달받아 쓰겠다는 그럽니다.
0: 예, 우대 활동 이틀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확실합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천희 박사 그는 1년도 달았어. 이제 선생님 정말 이 천희 박사 좋냐고 해서 막 너무 잘 올라가 때문에 기분이 정말 나쁜다. 뭐 막 어제 어찌고 막까지 같은 감이 심도 든다 말입니다. 그런 게 그게 없어지니까 그다음에 어서 아우 어서는 무슨 일이나 조금 이렇게 긴장하고 했던 민감 때문에 가슴이 또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빨리 뛰지 뭐.
0: 예.
3: 그래 거기 좀 숙지지라면 이렇게는 이렇게지 이야기 예. 뭐. 근데 그것도 예 발달 아야 한다 말입니다 선생님.
0: 어, 관리를 나이 된다면 그것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예예. 예.
3: 가슴이 든든해 그 이야기 그렇죠. 뭐가 가슴 심장 든든해 하게 하니까
0: 그렇죠. 예 심장과 뇌혈관은 천희 박사가 기본으로 큰 공신자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천명희 이학 박사가 연구에 성공해서 나온 주약의 40여 가지 질병의 원인을 근원에 찾아서 모든 세포의 신호를 세포 내에 전달해서 불량한 길로 나가는 거, 아, 애들이 빠져나가는 거, 외골수다 학교에서 위하였는 것과 마찬가지로서 이학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3: 경력이 좋아서지, 정심하가지지, 하여튼 약은 특수한 약이 옳긴 옳습니다.
0: 그렇죠.
3: 먹어보니까 승리 내지지. 예. 다른 약만 좀 들린다. 이 약은, 술 좋은 건 사실입니다. 값이 비싸지.
0: 아, 잘 이해하고 계세요.
3: 계속 술래사입니다.
0: 그렇게 하세요. 그랬다, 또. 아, 이 제품 자체는 시간적인 국한성은 너무 엄격하게 받는 제품 아니니까, 이분이 예. 우대활동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번입니다.
3: 예, 선생님 수고하시오.
0: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는 세진이라 쓰고 있습니다.
0: 예.
4: 예, 어제 한 반년 썼습니다.
0: 예.
4: 전선 비대가서 항상 소변 시원하게 못 봤는데 지금 소변 시원하게 보고, 예. 이런데 밤 소변 자다가 대세 번 봤는데 하루쯤에.
0: 예.
4: 지금 그래서 만에 한 번 보고, 예. 그리고 또 뒤에 또 소리 나왔습니다. 윙윙 소리.
0: 아, 콤파치 한 여러 가지 증상입니다. 예.
4: 예, 여러 가지 다 없어져요. 그리고 혈압 조절도 다 됩니다. 항상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운데 지금 그 혈압이 온전된 머리가 안 아파 좋습니다.
0: 그렇죠.
4: 그리고 예. 소화도 잘 된다.
0: 예.
4: 소화가 안 돼. 밥 얼마 못 먹었는데 지금 소화도 잘 되고.
0: 예.
4: 심한 변비 있었는데 변비를 하게 되고.
0: 그렇습니다.
4: 관절이 아파서 조금 걸어도 가서 조금 걸다가도 앉고 걸다가 안 걸었는데 지금 무릎 관절이 아프지 않아 좋은 이야기.
0: 그렇죠. 콤파치 든든해지니까. 예.
4: 콤파치 도움된 이야기라면 최고 이야기는 내
0: 그,
4: 중에서.
0: 바로 그렇습니다. 인정해야 예. 됩니다. 예.
4: 그래 이번에 활동할 때 이야기 싸고 하나 물어보고 좀 명서방 있잖습니까.
0: 예.
4: 저희 누나가 대내장 되고 시력이 앉아서 물체가 뽀얗게 보이고 예. 밤에도 잘
0: 야맹증, 이것을 도와주게 돼 있고 이렇게 되기 상처열을 해결하게 주게 돼 있기 때문에 눈치로 하는 이런 제품 자체 가운데서는 강 콤파치를 도와주게 돼 있고 그리고 상처열을 제거해 주게 돼 있으니까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제품이 눈병치료 약품 명서방입니다. 이 제품 써서 시력이 올라갔다는 분들 바닥에 머리끼가 보이지 않던 게 환하게 보인다는 백내장, 녹내장, 안압이 해결받으셨다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실은 없고 쓰실 수 있는 좋은 눈병치료 약품이 노년에는 눈은 치료하지 않으면 시력이 떨어지다 마저 실명으로 갈 가능성도 많이 있으니까 이 제품이 확실합니다.
4: 이번에 활동합니까?
0: 활동 특수하게 합니다. 명서방은 지금 한 가게 598원인

0: 15가게 1500원을 빼주고 직원 치료기를 줍니다.
1: 할 때 좋습니다.
0: 좋습니다.
1: 전화번호 예. 알려주세요.
2: 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신다.
0: 예.
3: 저도 예, 천이 박사를 먹습니다. 이건 넉 달 남아 먹었습니다.
0: 예.
3: 이게 예, 약이 확실히로 별살 받은 약이 다릅니다.
0: 예.
3: 나는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예, 항상 가슴이 두근두근 하며 답답하고 예, 어떤 때는 예, 놀라기도 하고 숨도 차고 이랬댔습니다. 그랬는데 이거 이전 넉 달가량 먹으니까 나 이런 증상이 많이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예, 코로나 후유증으로서 예, 예, 폐가 안 기관지가 안 좋으면서 예, 목에 가래가 딱 붙어서 떨어지면서 예, 영 고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좋아져서 그 가래 딱 붙어 그래도 고상하던 게 없어졌습니다.
0: 아, 그럼요. 예.
3: 예. 그리고 예, 혈압조절이 예, 예, 잘 안 돼가지고 예, 항상 머리 어지럽고 골이 아프고 골이 희잉함이 이래 됐습니다.
0: 예.
3: 여기 혈압도 정상이어야 되고. 그러던 게 지금 예, 이거 먹은 다음부터 예, 혈압이 정상이 돼가지고 예, 하루에 한 번에 뭐 이틀에 한 번씩 혈압약을 먹어도 된다.
0: 약수를, 차수를 줄이고 양량도 줄이고 점차 끊을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3: 예, 그리고 변비가 심해가지고, 예, 하루에, 예, 사흘에 한 번씩이나 변호 보던 게 지금은, 예, 매일 변호 봅니다.
0: 매일 봐야
3: 그러니까,
0: 됩니다.
3: 예, 예 배 푹 꼬지는 것 같고, 예, 몸이 가벼운 것 같은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0: 그럼요.
3: 예, 결국 관절에도 좋을 때다.
0: 그렇죠.
3: 다리 아프고, 다리 내리 제림에서, 골싸 먹어서 자꾸만 발 밑에 모이 뒤지는 것 같으면 이래던 게, 이게 해결되어 있거든. 다리도 안 아프고, 바로 걷기도 영 편안합니다.
0: 맞습니다. 예, 예.
3: 예, 이렇게, 예, 여러 면으로 많이 좋습니다. 소화도 잘 된다, 이게.
0: 그렇죠. 종합으로 좋아집니다. 맞습니다.
3: 예,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는 그 확실히 로벨상 받은 약이 다르긴 다른가.
0: 인정해야 예. 됩니다. 예, 예.
3: 예, 확실히 먹어보니까 땀다. 걔네 하나 담아납시다.
0: 예.
3: 우리 언니 한 분 있는데, 예, 여실금도 있고, 이래가지고, 예. 잠도 잘 못 자고 이래고 얘 간이 안 좋아서 병원에가 검사라니까 간경화 초기라자 했습니다. 예, 그래서 세심히로서 뭐 어떻게 했는가 우선이네 담은 했느라 그런다.
0: 이 제품
3: 듣고 있습니다 지금.
0: 그래요. 옆에서. 이 제품 자체가 간경화 초기를 하게 되면 간과 콩팥을 도와주는 우수한 제품인데 간과 콩팥은 떨어질 수 없는 사이로 되어 있습니다. 오행학설에도 뭐 간과 콩팥 사이는 콩팥은 물이여 간은 목이여 이렇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목수는 아주 연대성이 긴밀한 이런 장기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이 제품 자체 세신이로는 그리고 여기에 녹혈정이 들어갔습니다. 간, 혈의 간주 장애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종합으로서 그 전독근이란 게 들어갔기 때문에 사슴이 전반에 여기 들어가서 간 그대로의 그 공능을 제대로 유지하자 하게 되면 다른 뭐 단순히 서약으로서 대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 제품 자체가 간과 콩팥을 도와주는 특히 여기에 성분 자체가 우수한 성분들이 여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토사자, 주부간선 그리고 저실자, 주양간선 해서는 간과 콩팥을 도와줘야만이 이제 그 간경화 같은 거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수월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는 예, 최신이로 예, 좋습니다. 허리가 예, 시큰시큰 아프고 예, 소변이 급하고, 빈도나고, 저리고 예, 통쇠나고, 맥이었고 예.
0: 단순히 콩팥을 치료하는 여기에서만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느 분이 말씀하신 가운데 나오셨지만 해도 종합으로 전녹근하고 녹혈정은 다른 처방에는 없습니다. 이 처방에 유일하겠는데 빨리 우리 건강을 처시해주는 이런 녹근하고 그 녹혈정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제가 무엇 때문에 효과가 빠르다 하게 됐는가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해도
5: 안녕하십니까.

낙살롱 사회를 맡은 리너입니다. 우리 몬단에는 젊은 시절에는 자신의 사업에 매진하다 퇴직 후 자신이 평생 애호하던 글쓰기에 도전해 여러 편의 작품을 발표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있는 문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리정희 작가인데요. 일찍 연변백화공사에서 정년 퇴직한 후 자신의 애호인 글쓰기에 전념하여 국내외 각종 신문과 문학 잡지에 시조, 시, 수기, 수필 등 다수 작품을 발표하면서 작가로 자리매김한 분입니다. 현재 연변작가협회 회원, 연변시조협회 회원직을 맡고 있는 리정희 작가님은 일찍 로년세계컵 은상을 수상했고 개간 문학평론에 수필 작품을 발표하면서 수필가로 등단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리정희 작가님의 수필 작품 몇 편을 감상하시면서 그분의 작품 세계에 빠져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수필 나의 필명은 문양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나의 필명은 문향. 리정희. 나는 스스로를 늦가기 글쟁이라 부른다. 퇴직이란 커다란 빈 공간이 생긴 뒤에야 비로소 글이라는 세계의 문 앞에 서게 되었으니까. 그 빈 공간은 처음에는 허망한 메아리만에서 문학과 예술을 즐기는 133명의 동호인들로 구성되었다. 매년 지성이는 사업가들의 끊임없는 후원으로 꾸리는 생태문예 잡지에는 소설, 수필, 수기, 기행문, 시, 시조, 디카시, 작사, 작곡까지 마음껏 자기의 재능을 발휘하며 다양한 장르로 창작하여 봄, 여름, 가을, 겨울호로 회원들의 글이 출간돼 동호인들이 즐겨보는 종합 문예지이다. 6년간 생태문예 잡지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회장님은 특별한 분이시다. 그는 우리의 글을 읽을 때 교정자의 잣대보다는 동료의 마음으로 다가선다. 내가 쓴 서툴고 조잡한 초고를 읽으면서도 그의 얼굴에서 실망이나 지루함을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그의 눈빛은 언제나 발견의 기쁨으로 반짝였다. 이 대목 정말 좋습니다. 이 표현이 참 신선합니다. 그의 칭찬은 구체적인 향기를 내보라 그런 뜻입니다. 님의 글에는 은은한 오래된 나무에서 나는 그런 향기가 납니다. 좀 더 의식적으로 그 향기를 키워보자는 거죠. 나는 순간 당혹스러워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직장생활 30년, 수판을 튕기며 경제장부와 씨름하는 외에 제대로 된 글 한 편 써본 적이 없었다. 시인도 소설가도 아닌데 무슨 필명이라니. 제 본명도 여지껏 별로 빛나지 못했는데 하며 고민에 빠졌다. 문향. 처음엔 호황된 이름처럼 느껴졌다. 향기라니. 나의 글은 그저 평범한 삶의 기록 기억의 파편들을 이어 붙인 시간이 깊어졌다. 아침마다 커피를 타는 소리, 창밖에서 참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책장 사이로 끼어있는 오래된 사진 한 장까지 모든 것이 향기의 원재료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 향기란 화려한 수식이나 기교가 아니라 그 사물과 나 사이에 스민 정의 가장 순수한 농도였다. 나는 문향으로서 내 삶에 가장 익숙한 것들에서부터 향기를 찾기 시작했다. 추억의 맛, 고향의 정음처럼. 첫맛은 순하지만 입안에 깊은 여운을 남기는 그런 것들이었다. 그렇게 써내려간 글이 하나둘 문향의 이름으로 늦게야 맞이한 자신을 위한 시간이었다. 봄에 피지 못한 꽃이 가을에야 온전히 자신의 색과 향을 찾는 것처럼 나는 여전히 줄 한 줄 내 인생의 가장 향기로운 장을 써내려가기 위해 가장 은은하고 아름다운 향으로 채워가고 싶다. 그래서 작자는 늦가기 문학도이던 자신이 생태문예 동호회라는 민간 문학 동호회에 가담한 후 동호회 회장으로부터 문향이라는 필명을 선사받게 되고 필명에 걸맞게 여러 가지 문학 창작 활동을 벌여나가는 과정을 피력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문학의 향기라는 필명

역할의 숲을 지나 비친 나. 베란다에 놓인 작은 화분의 들국화가 고개를 들었다. 따뜻한 위로와 사랑으로 감싸주셨다. 나는 좋은 며느리라는 틀에 맞추기보다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이 되려 노력했고 아내로서는 희생보다 함께 성장을 선택했다. 엄마라는 이름이 내 인생의 중심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첫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의 그 감동, 그 무게감은 어떤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었다. 한 생명이 나에게 완전히 의지한다는 사실이 신비롭고도 무서웠다. 밤낮 없는 수유와 육아, 아이가 아플 때면 내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아이의 웃음이 내 세상의 전부였고 그의 울음소리는 내 마음을 뒤흔드는 지진과도 같았다. 직장과 가정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듯 살아가는 날들은 팽이처럼 돌아갔다. 회사에서는 능력 있는 직원으로, 집에서는 완벽한 엄마와 아내로, 그 사이에서 나 자신은 점점 옅어져 갔다.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은 피로로 무겁게 축 처져 있었고 그 눈빛 속에는 나를 잃어버린 허무함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내가 원하는 것이 뭔지, 나는 정말 행복한지에 대한 질문은 사치처럼 느껴졌다. 그저 해야 할 일들을 해낼 뿐이었다. 아이들은 결혼해서 제 집을 잡고 나갔다. 엄마라는 이름이 점점 가볍게 느껴지기 시작할 때쯤 나는 할머니라는 새로운 칭호를 얻게 됐다. 손주를 처음 안았을 때 아이의 부드러운 뺨에 닿은 내 주름진 손이 낯설게 느껴졌다. 그 작은 생명을 보며 아이들을 키우던 날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런데 이제는 달랐다. 할머니로서의 나는 조금 더 여유로웠고 조금 더 나 자신일 수 있었다. 아이들의 엄마였을 때는 가르치고 훈육해야 한다는 압박이 컸지만 할머니는 그저 사랑으로 안아주고 지켜보는 존재였다. 손주가 내게 다가와 할머니 하고 부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면서도 그 사이에 흘러간 엄청난 세월에 가끔은 서늘함이 느껴지기도 했다. 빈집이 되어버린 거실 소파에 나와 남편이 나란히 앉았다. 이제 우리만의 시간이 시작이구나. 그의 말에 문득 신혼 시절의 작은 집이 떠올랐다. 다시 찾아온 둘만의 시간은 낯설게만 느껴지 않았지만 진실했기에 지금의 이 고요한 행복은 더욱 값지게 느껴진다. 햇살이 점점 높아지며 들국화의 노란 꽃잎이 더욱 선명해진다. 작은 화분이지만 그 생명력은 당당하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화분에 물을 준다. 지금 이 순간 더 이상 딸도 아내도 엄마도 아닌 그저 나 자신으로서 이 햇살과 바람을 온전히 느끼는 여자이다. 과거의 그 많은 역할들은 내가 살아온 길의 이정표였을 뿐 나 자신은 그 길을 걸어온 그 존재 자체였다. 특히 아내라는 이름은 다른 어떤 역할보다도 내게 가장 가까운 동반자였고 그 길을 함께 걸어줄 남편이 있어 지금의 내가 있음을 심심히 느낀다. 그 많은 이름과 역할 속에서 나는 결코 길을 잃지 않았다. 나는 그 모든 길 위를 걸어왔고

모든 길이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이르게 했다. 베란다의 들국화가 또 한 번 살짝 흔들리며 마치 고개를 끄덕이는 듯하다. 아내로서, 여자로서, 한 인간으로서 오늘도 나는 나만의 햇살 아래서 그 모든 이름들이 빚어낸 하나의 인생을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나다운 존재로 마주한다.

작자는 그래서 지나온 세월 자신이 담당했던 여러 가지 역할, 즉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반듯하게 자란 딸이면서도 시부모를 진심으로 공양하고 남편과 함께 가정을 이끌어온 며느리와 아내였고, 결혼 후 아이들의 웃음이 자신의 전부였을 만큼 아이들을 극진히 보살핀 완벽한 엄마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 선군들을 거느린 할머니 역할까지 감당하게 됐지만 사랑으로 선군들을 안아주고 지켜주는 존재로 남고 싶다면서 이젠 참 인간으로서 나답게 인생을 살아가리라는 다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역할을 훌륭히 감당하면서 살아오길 스마트폰이 주는 소통 공간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스마트폰이 주는 소통 공간, 리정희. 화질 카메라와 다양한 편집 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사진과 동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여행 중 아름다운 풍경을 사진으로 담거나 일상의 소소한 순간을 동영상으로 기록하는 것 모두 스마트폰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이를 공유함으로써 개인의 창의성을 세상과 나눌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단순한 기록을 넘어 예술적 표현의 도구로도 활용이 되고 있다. 우리는 서로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다. 나는 처음에는 단순히 취미로 사진을 찍던 데로부터 이제는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아 활용하면서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 이처럼 스마트폰은 단순히 기록을 남기는 도구를 넘어 개인의 창의성을 발견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이 건강관리의 파트너로도 자리 잡고 있다. 다양한 건강관리 앱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됐다. 걸음수를 측정하거나 수면 패턴을 분석하는 것 모두 스마트폰.

0: 1111번, 여욕의 1112번입니다. 아래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합니다.
1: 네, 장약 심리방을 소개해 드립시다. 예. 예, 지금 장약 심리방 우리 활동 계속 진행 중입니다. 예. 예, 어버이절하고 단오 명절을 맞이하는 두 가지 뜻깊은 명절을 맞이하는 우리 활동인데, 예, 이 장약 심리방 한과기 가격은 330원입니다. 예. 이번 우리 활동에서는 장약 심리방 9곽을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립니다. 예. 예, 9곽 사자면 원래 2,970원입니다. 예. 예, 그런데 예, 이번 우리 활동 기간에 500원을 더 감해 드리는 기초상에서 또 그 어버이절하고 그 단오명절을 맞이하면서 지금 200원을 더 빼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9곽을 700원을 빼드려 가지고 2,270원에 살 수 있습니다. 예. 100날 드실 거예. 예. 그리고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 드시고도 9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립니다. 예. 예. 17곽 사자면 원래 5,610원입니다. 예. 예. 그런데 4,000원에 드리기 때문에 4,000원에는 이전에도 드렸습니다. 예. 근데 그러면 1,610원을 절약할 수 있죠. 예. 이번 어버이절하고 단오명절을 맞이하면서 이 우대 활동 기간에만 현금 300원을 더 빼드립니다. 예. 예, 그러니까 17곽을 3,700원에 살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36곽을 사시는 분들 13개월 하고도 5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립니다. 예. 예, 36곽 원래 사자면 원래 11,880원입니다. 예. 그런데 7,128원이 드리기 때문에 4,752원을 절약할 수 있죠. 예. 예, 그런데 예, 지금 어버이절하고 단오명절이 띄웠기 때문에 이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활동 요 기간에만 현금 500원을 더 빼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36곽을 6,628원에 살 수 있죠. 예. 예, 13개월 하고도 5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입니다. 예. 예, 예, 문의 우리 활동에 참가하려고 활동에 참가한다 할 때 2417979번으로 전화하셔도 되고 또 병원에 직접 가셔서 약을 선택하실 분들은 오늘 오전에도 지금 두 분이 찾아오셨는데 와서 다 문의하시고 그리고 그 자기 본인이 그 병원에 가서 진단받은 약을 가지고 그 우리 주치공의 거기 자기 병이 치료된다는 이게 꼭 그 있는가 하는 거 잘 선택하고 보시니까나 보시고 사니까나 너무 좋다고 하셨습니다. 예, 예, 우리 병을 그 진단할 때는 꼭 정규적인 병원에 가셔서 지금 현대적인 설비로 그 진단을 아주 정확하게 내리는 이런 진단을 가지고 약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또돌이 그 의사들한테 그러니까 가셔서 진단하는 것보다 병원을 직접 찾아서 진단 을 정규적인 그 병원을 찾아가서 진단하는 게 제일 준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0: 네. 문의 전화 걸려 왔는데요. 먼저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예, 말씀하십시오.
2: 나는 이하고 지금 사서 먹고 있는데 5달 반을 지금 먹었어요.
1: 예.
2: 근데 나는 무슨 데 있는가?
0: 단풍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말씀하십시오. 연결됐습니다.
3: 저기나 어디 좀 조금씩 뚱뚱하고 이래고 좀 당뇨 조금 있으니까나 이게 그랬는데 또 안 한다 얘 녹음 있었다고 하는데 두 번씩 이래서
4: 그랬더니 이번에 그래서 과를 넘고 과를 넘고 1년에 잘 쓰러져서 입원했습니다. 그러던 게 이하고 먹고 지금 병원으로 아이 가니까 얼마나 돈도 많이 살려고 했는지 얼마나 돈도 벌었습니다.
1: 네. 그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그렇게 네. 병원을 모르고 사니까.
4: 네, 돈을 얼마 쓰려고 또 그렇게 시름 도는 것 같다. 시름 도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4: 야, 그랬으면 좋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난 또 고혈압 한 거 잖았어. 혈압약을 그 소약을 그저 한 30년간 먹었는데, 이 장약 심리방을 먹으면서 선생님이 지도하여서 먹었습니다. 선생님 말한 게 이틀에 한번 먹고, 또 사흘에 한번 먹고, 다시 한번 먹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알려주더라면, 알려주세요.
1: 한 가지 제 비밀 처방 그거 알려주는데 그거는 내 딱 그래서 이렇게 그 영중한 사람한테 이렇게 많이 알려주고 이랬습니다. 우리.

0: 이 약으로도 이게 그 조절이 잘 되기 때문에 에 어떤 분에 대해서는 예 알려드리고 어떤 분에 대해서는 아 그 또 그렇게 그렇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게 네. 복잡해서 못 먹겠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예 또 알려줬습니다. 예 그런 비밀 처방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예 그거 예 같이 잡습니다 할 때 그렇게 예 그 혈압 조절이 잘 됩니다. 그렇습니다.
1: 혹시 이 방법 예. 수술을 치그러셔야 돼요.
0: 예. 그렇습니다.
1: 아홉 달 만에 이 장약만 먹고 인대혈압 약을 알고 너무너무 혈압 조절이 잘 됩니다.
0: 예.
1: 아, 이 장약은 이 약은 정말 우리 믿을만하고 먹을만한 서양의 서장이 권지대사가 소장약이라 그런 게 정말 어느 약보다 효과가 영 좋습니다.
0: 예, 이김에 이게 소장약이고 그리고 해발이 4,500m 이상 되는 그런 높은 곳이 야생약재뿐만 아니라 결국 홍경천은 5,400m 이상에서 자란 야생약재입니다. 예, 그리고 이게 소장에서 그 연황금이라고 불려오는 그런 야생약재 여기 네 가지나 들어갔습니다.
1: 네 가지나
0: 그리고 예, 이게 오염이 없고 결국 산소 소장량이가 아주 풍부한 이런 약재들이고요. 예, 결국 항산화 능력에 그래서 다 아주 뛰어난 이런 약재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고가의 약재들이란 말입니다. 다.
1: 정말 효과 좋습니다. 예. 이제까지 못 드렸으면 제일 좋습니다. 효과가.
0: 예.
1: 야, 그런 날에 계속 뭐, 그런 날 또 관절통이 있었어요. 야, 관절을 우리 집이 이전에 집이냐서 5층 집이냐 하면서 올라갔다 양쌍에 후소로 쉬었어도 한 발짝 한 발짝 그래서 두근 또 올라갔는데 지금은 이거 약 먹은 다음에는 그래. 지금은 그 단꺼번에 올라가도 그리 힘든 줄 모르고 어떨 때는 올라가서 내려다 본다. 자, 내가 어떻게 올라가는가 하고 내가 솔로 내가 당황한 것 같습니다.
0: 그럴 수 있죠.
1: 그래서 하여튼 이 약이 정말 여러 가지 한 가지 저는 심장이 나쁘고 혈압이 나빠지고 그런지 이 관절과 있어가지고 내가 난 정말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난 우리는 약이 너무 좋아서 이 고모에게도 이 우리 약은 좀 우리 아바에도 병이 많습니다. 몸도 나쁘지, 고가병도 있지, 심혈관병도 있지. 그래서 같이 먹는 게 효과 좋다면 이번에 이번에 또 활동이 얼마나 좋았을까?
0: 이번에 우리 활동, 예, 현금을 이중으로 감해드리는 우리 활동입니다.
1: 두 번 가려주도. 그런 이럴 때만 싸는 뭐 김상에서 많이 떨려가지고 고모께 이 대사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 한 분 있는데 이러고 다 말씀드린 게 세계 세번 나왔지 항상 어디 뻘빠하고 기억력이 미냐 없답니다. 그래서 내 소개해서 이 약 뭔데 지금 효과 영 좋다며 자기도 이번 활동에 참가했어요.
0: 예. 예, 그 우리 활동에 참가하실 생각 있으면은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1: 예, 241-7979번. 예.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는 이 심리방에 숨겨서 오란다.
0: 예.
3: 어제 성문감은 우리 남편이 중풍 맞은데 거의, 그거, 1년 나가니, 연배병이요, 중년이고요, 치모 맞는다, 무슨, 암말을 한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재활치료를 한다, 그 다음에 그 약, 다른 그런 약도 잡수고 이런데, 결국 또 광고약들도 썼습니다. 그런 게.
0: 중풍이요, 뭐, 어느 만큼 많은 약을 써봤겠습니까? 생각해보시죠.
3: 예. 그런데, 예. 그 1년 나가니 있지 않습니까? 예, 수많은 약을 써도 예, 말아야 듣, 어째 말아야 듣는가? 병은 하늘만 한데, 중풍이란 건 어떤 병입니까? 암 환자 다음에 두 번째 생명을 뺏어가는 게, 이 목공, 중풍이, 미스터, 다 이런 데인데, 그런데 우리 남편은 1년 만에, 그 다음에, 너무도 혈압조절도 아이디고 이래까지 선생님 강의 듣고, 소장이 천연제 약제, 이거는 면항금으로 된 약이 네 가지가 들어갔단 말입니다, 예, 선생님.
0: 맞습니다.
3: 우리 또 홍경천은 5,400m 이상 되는 약이거나, 이런 좋은 약을 썼기 때문에 두 번째 중풍이 오지 않았고 겨우 병이란 게 이렇습니다. 1년 나가니 뭐 병 이렇게 어떤 약으로 좋은 약을 썼는가 아니면 또 10명에서 15년 됐는데 이 약을 썼는지 그렇다면 짧은 시간 내에 중풍이라도 아무 병도 속이나 짧은 시간 내에 병이란 게 치료 잘 되지 않지 됐고 뭐니까 예?
0: 맞습니다.
3: 그러니까 병이 길게 되면 그것도
0: 오래 시간도 가져야 되죠. 그것도 조절하는 그렇지, 시간인데
3: 그렇죠. 예. 예. 10년 15년 먹고 왔는데 그래 뭐 한두 개 정도도 못 쓰고 그러면 오래 써야 이러면 인내성 있게 이래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어째 된다고 말해서 다른 약에 비하면 이거는 심리회관 진행에는 이 약이 아주 훌륭하고 값이도 착한 가격이고 예. 그래서 네 가지 한금이 들어갔을까 아니면 한금이 그 약재가 들어갔을까 예. 아이 그다음에는 그런 힘이 있고 그다음에 천연적인 약재 영양제가 영양제도 엄청 많고 이런 좋은 약이더라고요. 우리 남편도 혈압조절 잘 됐습니다. 그래 혈압조절이 처음엔 잘 알겠지다 선생님.
0: 처음에서 어떻게 그렇게 잘 됩니까?
3: 아 그래 두 달 석 달 쓸까 그다음에 자칫한 내리기 치다가 얼굴 빨개빨개난 게 그게 그다음에 이럽수가 그다음에 야 내가 조금 살았어. 혈압에서 점점 내려가는 가서 대보 그 재무 정말 내려간다 CT 20홍공수 이렇게 조금씩 내려갔기 때문에 마지막엔 150, 140 이래갔기 때문에 얼굴 뽑은 게 나서 이래까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뭡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서약과 같은 효과를 내다 닥친 뒤니까 혈압이 올라가다 만나 결국 선생님도 마지막에 8달 9달 10달 쓰고 나가나 이틀에 한번 4일에 한번 또 다시 한번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쓰고 차차차차 그 다음에 혈압이 하고 그 다음에 좋은 멀리 하고서 그 다음에 이해하고 세 번 연속 뒤니까 아 좋은 한국말이 된 네 가지 약고 그렇게 뒤니까 그럼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사람 몸이 회복될 수밖에 없다 만나
0: 그렇죠 이게 약이 약이래요 오늘 잘 봐야 됩니다. 우리 이게 네. 약을 선택할 때는 약이 어디에서 나온 약인가 야생약재들이 어느 해발이 어느 만큼 높은 데서 나온 약인가 이런 거 똑바로 보고 선택해야 됩니다.
3: 그렇습니다. 네. 심리혈관 질병은 어쨌든 이야기에 내가 보건대는 아직까지는 제일 좋은 약이 같습니다. 우리 수업할 때 우리 집이 또 치료해야 그 약이 좋다지. 집이 치료해야 또 이게 좋지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하고 병 치료했으므로 이 약이 그 다음에 제일 그 훌륭한 약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0: 그렇죠. 훌륭하지 않으면 원래 5년 2개월 강의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하고.
3: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니까 그거 뭐니까 선생님이 전화하셔서 또 한 가지 방법이 있고.
0: 다른 한 가지 방법이 또 있습니다. 예, 그거 예, 많은 사람한테 알려줬는데
3: 같이 결합하니까 예, 정말 효과 더 좋을 때다.
0: 그러니까 그렇죠.
3: 하여튼 선생님 강의도 잘하고 예, 나도 더 강의 잘해서 많은 사람도 지금 생명을 수고하고 결국에는 약이 좋겠군요. 약이 좋지.
0: 그렇죠. 예.
3: 그러니까 약이 좋아야. 예, 계속 쓰겠습니다. 우리는 게 내 소개라는 게 이달에 벌써 세 사람 소개를 누구나 다 36가 쌌단 말입니다. 다 효과 보고 있는데
0: 많은 다 36가씩 쌓는다 원래. 그렇죠. 예. 예, 건강하십시오.
2: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는 장약 10개 방어병 쓰고 있는데 거의 저는 1년 10달 쓰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확실히 여러 방면으로 효과를 많이 볼까요? 기분도 좋고 예. 저는 고혈압 환자입니다. 고혈압으로 그래서 예. 예, 여러 가지 약도 써봤지만 그래 신통한 효과를 못 보고 했는데 이 서당 약이 해발 5,000m, 4,500m 이상에서 달라고 했거나 예, 그게 약재로 됐지 약간은 별로 마음이 와닿더란 말인데 그게 쓰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대단하게 그 혈압약군은 알비전가 그래서
0: 예, 그렇죠.
4: 예, 주님과 다소 이렇게 문의하고
0: 먹고 쓴다 원래 예. 그 처음에 그래서 예, 짧은 시간에는 먹고 쓴다 예,
4: 예 그렇게 끊으면 알비전단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차도로 6달 반 만에는 완전히 그 기간을 누리고 해가지고 완전히 끊었는데 지금까지는 확실히 혈압은 언정됐습니다
0: 예.
4: 뭐 큰 시름 났다니까 선생님
0: 예.
4: 방사지요. 예. 그리고 다발성적인 색으로 인해서 머리가 항상 어지럽고 안개 끼는 것 같고 흉하고 기억력이 없고 예. 좀 시야에 나고 했는데 지금 이 약만 지금 먹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말쑥하고 예. 정신이 나는 게 아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분 상태도 좋고 예. 그리고 또 워낙에 위축성 위험이 있어 놓거나 이렇게 뭔가 소화 잘 안 되고 계속 식후물이 올라오고 항상 더부르고 감이 맥힌 것들이 내려야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예. 소화도 잘 되고 이틀임 자꾸 나고 식구물 나오던 것도 많이 났고 예. 밥도 잘 먹고 하니까 예. 체중도 두고이나 부러웠습니다.
0: 아, 예.
4: 예. 그러니까 동네들한테도 예. 어제는 일이 좋아진가 아, 이리저리 해서 우리 친구들도 친척들도 지금 이 약을 많이 잘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우리 할때 좋으니까 예. 남편도 설득해서 같이 먹자고 설명해서 그 배달 받아서 예. 계속 당부할 예사입니다. 감사합니다.
0: 예. 예. 건강하십시오.
4: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예, 거의 OTC로 나온 이런 중약을 강의하면서 아 우리 약은 유일하게 구급치료약으로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듣게 되죠. 예, OTC약이라는 게 비처방약입니다. 예, OTC약은 공농주치에 쓰여있는 치료 범위를 보고 약관에 쓰여있는 내용 안에 그 본인한테서 나타나는 증상이 있으면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약입니다. 예. 그리고 다른 사람이 소개를 듣고 어떻게 좋다 하더라 하면은 약은 자기설로 선택해 드실 수 있는 약이 OTC 약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 그 OTC 약은 우리 이 약은

0: 고급 치료약을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 그러면서 고혈압 환자분들, 그다음에 당뇨병 환자분들 당나귀 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 고급 치료약으로 이전에 나온 이런 약으로 이 보면은 정말 이 OTC 약이 이 고급 치료약으로 나왔는데 이 고급 치료를 이거 할 수 있는가? 이 고급치료약으로 절대 복용할 수 없습니다. 예, 모든 OTC 중약은 구급치료를 해야 되는 분들이 구급치료약으로 복용할 수 없습니다. 예, 응급치료라는 것은 1분 1초를 다투어가면서 치료해야 되는 그런 그 병이기 때문에 구급치료라는 것이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 병인지를 모르고 하는 것 같은데 유독 우리 그 약만이 구급치료약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압약, 뭐 당뇨병약, 당나귀 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이거는 예, 영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그 지금 재료를 그 환자분들도 찾아보면은 왕우로가 많이 팔 발전했기 때문에 그거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그거 찾아보면은 정말로 이게 그 OTC 치료약으로 나온 이런 약이 구급 치료를 할 수 있는 이런 약인가? 거기에 상세하게 다 적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보십시오. 예. 누기 거기서 말하면 어떻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그런가 하지 말고 예. 그리고 이 고혈압 환자들 보면은 고혈압 약을 복용한 게 있겠거나 몇 년 되고 어떤 분은 몇십 년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미 고혈압 약으로 유지될 수 있는 혈압 수준이 적응한 이런 상태입니다. 예. 만약 갑자기 어느 날이 오늘날 전날부터 그거 끊는다거나 그다음에 한 달 후 두 달 후에 갑자기 끊는다거나 이럴 때는 몇 년 몇십 년을 드시던 이런 혈압 약을 이건 중단한다면은 이게 무슨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가 하면 반티오센서현선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 자꾸 이렇게 그 불씨로 가서 확 올라가고 확 내려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예. 그래서 혈압이 짧은 시간 내에 급격히 상승하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예. 이러한 급격한 파동은 혈관에 큰 충격을 줘가지고 뇌출혈 급성심부전 또는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예. 그리고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죠. 예. 그리고 그런 우리 이 장약심리방이라 볼 때 드시자마자 당날부터 서약인 고혈압을 띌 수 있는 약이 아닙니다. 예. 혹은 한 달이나 두 달 쓴 후에도 못 끊습니다. 예. 지금 이 약을 드신 분들이 보면은 이제는 그 오래 쓰신 분들이 많은데 다 그 이 지금 당당하게 제가 말씀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거는 이 혈압약을 지금 그 서서히 깼거나 끊으면서 이런 분들을 보면은 다 여덟 달, 아홉 달, 열 달 이렇게 쓰고 나서 저희 깼거나 지금 저희한테다가 물어봐가지고 저희 지도를 받으면서 서서히 혈압약을 줄인다. 예, 서약인 혈압약을. 그리고 저희가 또 한 가지 또 알려주는 이런 처방 있습니다. 예, 그거 같이 그거는 약으로 나온 게 아닌데. 식품으로 나왔습니다. 예, 근데 그걸 같이 두시면서 이거 조절한다 할 때 그렇게 혈압이 조절이 잘 됩니다. 예, 그래서 야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지금 아주 많죠. 예, 저희가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5년 2개월 지금 강의 드렸기 때문에 이 혈압이 높은 분들 보면은 혈압약에 대한 이게 이라이싱이 생겨가지고 짧은 시간 내에 근본상 혈압약을 끊지 못합니다. 예, 특히 무더운 여름철에 고혈압 환자분들 혈압 조절이 잘 된다는 중약을 드시면서 당날 혹은 한두 달 사이에 혈압약을 끊는다 할 때 아주 위험하죠. 예?
1: 네, 예. 오늘도 수고 많으셨는데요. 방송에 문의 전화는 이사일의 7979번입니다.
2: 복경 시간으로 12시.

0: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 주 여러민족 간부 대중은 본직 일터일 입각해 실시 조치를 세분화하여 견실한 법치 보장으로 신시대 전주 민족사회 고품질 발전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1: 2026년 보통 고등학교 학생 모집 전국 통일 시험이 7일 정식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 우리 주에서 수험생 7,759명이 시험에 참가하는데 시험은 6월 9일까지 지속됩니다.
0: 대학 입시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확보하고 수험생들에게 안전하고 질서 있는 시험 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해 사회 각계는 적극적인 행동으로 대학 입시 수험생들이 시험을 잘 치르도록 수호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12일 14기 전국인대 4차 회의에서 채택된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 7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됩니다. 이 법률은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주선을 긴밀히 둘러싸고 중화민족 공유의 정신터전 구축, 여러민족 왕대 교류 융합 촉진, 여러민족 공동번영 발전 추동 등 핵심 요의에 초점을 맞췄으며 경제, 문화, 사회 등 다차원 민족사업 내용을 체계적으로 통합해 전방위적 전면피복 규범화 민족사업 법치 제도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새 법률의 반포 실시는 민족 지역의 고품질 발전,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의 질 제고 효과 증대에 튼튼한 법치 기반을 다져주었습니다. 우리 주 여러민족 간부 대중은 본직 일터일 입각해 실시 조치를 세분화하여 견실한 법치 보장으로 신시대 전주 민족 사업의 고품질 발전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분분히 표했습니다. 왕청현은 다민족 집거 현실로서 한족, 조선족, 만족 등 여러 민족이 대대로 함께 거주하고 서로 도우며 깊은 정을 맺어왔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법치 형식으로 고착화했습니다. 왕청현 민족종교사무국 국장 랑금파입니다. 다음 단계에 중점적으로 세 가지 방면의 사업을 잘해나갈 것입니다. 첫째, 깊이 학습하고 세밀하게 터득하면서 실시를 다잡으렵니다. 법률 선전을 일상에 융합시키고 마을 방문, 학교 선전 강연 등 형식을 통해 법치 이념이 인심에 깊이 스며들게 하렵니다. 둘째, 민생에 초점을 맞춰 봉사를 강화하렵니다. 소수민족 발전 자금을 잘 활용하고 취업 부축, 문화 보호 등 방면에서 실질적인 조치를 내놓아 여러 민족의 공동 번영을 추동할 것입니다. 셋째, 건설을 심화하고 합력을 모으렵니다. 격자화 관리 기제를 완성하고 더 많은 왕래 교류 융합 플랫폼을 구축해 여러 민족이 성규시처럼 단단히 뭉치게 하는 분위기를 더욱 짙게 함으로써 실속 있는 행동으로 법률의 요구를 실천해 민족 단결 생명선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안도현은 여러민족이 모여 사는 변강현역으로서 여러민족 대중은 장기적인 생산 생활 과정에서 화목하게 지내고 단결 분진하는 량원 분위기를 형성했습니다. 안도현 당위 통전부 부부장이고 민족종교사무국 국장인 강운영입니다. 근일내 우리는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민족 특색 문화, 동북 항일령군 홍색 자원과 장백산 생태 관광 우세에 의탁해 관광으로 왕래 교류 융합 촉진, 융합식 사회구역 건설, 흥변 부민 등 사업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뒀으며 제10진 민족단결진보시범현에 선정됐습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출범은 민족단결진보사업의 법정직책, 제도규범 및 보장기제를 1층 명확히 해 우리가 민족사업을 잘해 나가는데 방향을 가르쳐주고 준칙을 제공해줬습니다. 향후 안도현은 계속해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사업 주선을 기밀히 둘러싸고 민족단결 진보 촉진법을 행동 지침으로 삼아 제도 기제 건설 완선, 공유의 정신터전 구축, 왕래 교류 융합 촉진 등 여러 방면에서 힘을 내 민족 사업이 새로운 단계에 올라서도록 추동하게 됩니다. 화룡시는 여러 민족이 모여 사는 변경 도시로서 시종일관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민족단결 진보 재반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왔습니다. 화룡시 당위 통전부 부부장 주홍림입니다. 근일내 화룡시는 민족단결 진보 선전 교양을 지속적으로 심화했습니다. 교정 교양 침윤, 기층 전역 선전 강연, 명절 경축 융합 소통 등 조치를 통해 여러 민족의 광범위한 왕래, 전면적인 교류,

0: 심층 융합을 유력하게 촉진해 전시의 민족 단결 화목, 사회 조화 안정, 변경의 장기적인 평안을 유지하는 량환 국면을 지속적으로 공고히 했습니다. 다음 단계, 화룡시는 법률 정신을 깊이 학습, 선전, 관철하고 사업 책임을 튼튼히 다지며 장기 효과 기제를 건전히 하고 융합, 담체를 풍부해 법치의 힘으로 민족사업 고품질 발전을 수호하게 됩니다. 연변 변경 관리지대는 국가가 변경 지역에 배치해 변경의 안정을 수호하고 건설 발전에 봉사하는 중요한 집법 역량이며 민족 단계를 수호하는 생력군입니다. 연변 변경 관리지대 4급 고급 경장 정규행위입니다. 근일래 연변 변경 관리지대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주선을 기밀히 둘러싸고 민족 사업을 변강 안전 공고, 변방 공고 주요 직책과 융합시켜 왕대 교류 융합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여러 민족 대중을 단결시켜 변강을 안정시키고 변방을 공고히 하는 재반 사업을 공동으로 전개함으로써 변경 주민이 부유하고 변경이 아름다우며 변강이 안정되고 변방이 튼튼한 생동한 국면을 힘써 엮었습니다. 다음 단계, 연변 변경 관리지대는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을 전면 학습 관찰하고 정확한 실적관을 수립 및 실천하며 법률 보급 선전을 심화하고 군중 사업을 잘해 나가며 평안 변경 건설을 들어지어 민족 지역 변경 지리 재개와 지리 능력 현대화 수준을 끊임없이 향상시켜 민족 단결 진보 승격판을 구축하는 데 더 큰 힘을 기여하게 됩니다. 6월 7일 우리주는 주황 제2 생태환경보호독찰조에서 이첩한 제29진 군중신소 신고 사건 도합 5건을 전달받았는데 그중 전화 2건, 편지 3건입니다. 그중 연길시 1건, 령정시 1건, 안도현 3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 사건 중 여러 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5건입니다. 그중 대기 관련 사건이 2건으로 40%, 물 관련 사건이 1건으로 20%, 생태 관련 사건이 2건으로 40%를 차지합니다.
1: 2026년 보통고등학교 학생 모집 전국 통일 시험이 7일 정식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 우리 주에서 수험생 7,759명이 시험에 참가하는데 시험은 6월 9일까지 지속됩니다. 홍소암 기자입니다. 10여 년의 노력이 곧 열매를 수확하게 됩니다. 여기는 연변이중 시험 장소 문 앞입니다. 지금 수험생들은 다년간의 쌓아온 결실을 품고 학부모와 선생님들의 배웅 속에서 질서 있게 시험장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공안, 자원봉사, 시험 장소 보장 일꾼들이 일터를 지키며 수험생들이 평안하고 순조롭게 시험을 치르도록 전방위적으로 수호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전주 광범한 수험생들이 자신있게 피를 들고 침착하게 답안을 써내려가 훌륭한 성적으로 합격하기를 기원합니다. 아침 7시 반, 연계시 각 시험 장소 주변에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육속 도착했습니다. 수험생들은 선생님, 학우들과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긴장을 풀기도 하고 학부모의 동반하에 조용히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붉은 옷을 입은 어머니가 다정하게 아이에게 당부하는 모습도 보였고 꽃다발을 든 학부모가 수험생이 입장하는 것을 배웅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현장은 아름다운 축원과 따뜻한 배려가 어우러졌으며 모두가 한 마음으로 수험생들이 시험을 잘 치러 훌륭한 성적으로 합격하기를 기원했습니다. 수험생 로우경입니다. 반드시 가장 충만한 상태를 발휘하여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모든 수험생들이 가장 좋은 상태로 자신감 있게 시험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수험생 왕흔동입니다. 저와 학우들 모두 소원을 이루고 대학 입시를 잘 치르길 희망합니다. 연결시 제1고급 중학 3학년 5반 담임교원 단명정입니다. 모든 수험생들의 12년 로고의 결과가 오늘에 달려있습니다. 저는 모든 수험생과 모든 가정이 영어 구술시험을 포함한 이 4일 동안 원만한 수학을 거두고 최종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를 희망합니다. 올해 전주 대학 입시 등록 수험생은 도합 7,759명인데 그중 역사류 수험생은 2,322명, 물리류 수험생은 5,437명입니다. 전주에는 도합 8개 시험구역, 10개 시험 장소를 설치했는데 그중 연길시의 3개 시험 장소, 기타 현시의 각기 1개 시험 장소가 있으며 총 304개의 표준 시험장을 설치했습니다. 이 밖에 8개의 예비 시험 장소, 30개의 예비 시험장을 설치해 각종 비상 상황에 대처합니다.

0: 대학 입시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확보하고 수험생들에게 안전하고 질서 있는 시험 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해 사회 각계는 적극적인 행동으로 대학 입시 수험생들이 시험을 잘 치르도록 수호하고 있습니다. 6월 7일 오전 2026년 대학 입시 첫날 연변 1중, 연변 2중 시험 장소 앞 경계선 부근에 민경들이 당직을 서고 있었습니다. 대학 입시 기간 연길시 공안국 교통관리 대대는 전원이 일터를 고소하면서 각 시험 장소 주변의 중점 도로 구간과 교차로의 당직 경찰 역량을 증가했습니다. 고정 당직과 동태 순찰을 결합해 차량과 인원 흐름을 엄격히 통제하고 함부로 경적을 울리거나 주차하며 함부로 차선을 변경하는 등 교통 위법 행위를 엄격히 단속함으로써 시험 장소 주변 교통 질서를 전력으로 수호하고 소음 방해와 교통 체증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연길시 공안국 교통관리대대 하북중대 지도원 서붕입니다. 우리는 응급보장 역량을 가동해 수시로 도로 돌발 정황을 처리하고 대학 입시 녹색 통로를 개통했으며 수험생이 시험 장소를 잘못 찾거나 신분증 분실, 시험 장소 가는 길이 막히는 등 긴급 상황을 겨냥해 빠른 구조, 긴급 호송 등 便민 봉사를 제공해 특수한 일은 특수하게 처리함으로써 수험생 통행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 기간 연길시 도시관리 행정집법국은 시험 수호 보장 사업을 전면 가동했습니다. 집법 일꾼들은 각 시험 장소를 지키면서 류동 상인, 도로 점용 경영 및 규정 위반 광고를 정돈하고 시험 장소 주변의 각종 상업 활동을 단속했습니다. 연길시 도시관리 행정집법국 행정심사 비준 판공실 집법 일꾼 장범입니다.
1: 考点 설치 便民
0: 시험 장소 주변에 피민 봉사소를 설치해 수험생, 학부모들에게 무료로 음료수, 우산 등 물품을 제공합니다. 환경 미화 부문은 인원을 추가 파견해 순회 청결을 진행하고 주변 차량 주차를 규범하였습니다. 시험 장소 부근의 시정 시공을 잠시 중단하고 소음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 기간 공청단 연길 시위는 1, 2, 3, 5, 5 청소년 봉사대 직능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청년 자원봉사자들을 시험 장소 현장에 파견해 자원봉사를 착실히 전개해 수험생들을 위해 안전하고 질서있으며 온정 넘치는 시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조력했습니다. 청년 자원봉사자 조진광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궂은 날씨에 직면해 우리는 사전에 일터를 나누고 비마귀 물자와 표민 용품을 충분히 배치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비바람 속에서도 시험 장소를 지키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물자 보급, 표민 안내, 응급 도움을 제공하면서 따뜻한 보장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 올해 대학 입시 기간 우리조는 교육부 및 성교육청의 유기일체 조치를 전면 실시하고 인적 방어 플러스 물적 방어 플러스 기술적 방어 입체화 예방통제 체계를 승격해 여러 가지 고도과학기술 부정행위 방지 설비를 시험 전 과정에 운영하고 정보기술로 시험 치리 능력과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평하고 공정한 시험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대학입시 첫날 연길시 학생 모집 시험 봉사 중심 대학입시 감시 통제 지휘 플랫폼의 대형 스크린에 연길시 시험장의 시험 정황이 실시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 시험장에 수험생들이 질서 정연하게 자리에 앉아 조용히 시험을 치르는 모습이 보입니다. 올해 우리조는 도합 8개 시험구역, 130개 시험장소, 304개 시험장을 설치했고 믿음직하고 업무에 정통한 교직원 846명을 선발해 각종 시험 업무 관리 일꾼을 맡도록 했습니다. 연길시 학생 모집 시험 봉사 중심은 3명의 수험생 학부모 대표를 지휘 플랫폼에 초청해 원격 감시를 통해 시험장 상황을 요해하도록 했습니다. 연계시 학생 모집 시험 봉사 중심 당지부 속이고 주임인 신홍련입니다. 20대의 안면 인식 시스템, 12대의 지능형 안전검사문을 설치했고 60개의 5세대 이동통신 신호 차단기 지점을 배치하여 지능형 안전검사를 실현하고 신호 차단이 전 구역을 피복하도록 했습니다. 수험생 학부모 류건군입니다. 학부모 대표로서 연계시 감시 통제 지휘 플랫폼에 와서 대학 입시를 지켜보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 플랫폼의 효과가 매우 좋고 화질이 아주 선명하여 대학 입시의 공평, 공정, 공개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부모들은 보고 난 후 매우 안심이 되고 만족스럽습니다.
0: 연변 여성 촬영가 협

제20회 촬영 작품전이 일전 연변미술관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연변미술관, 연변촬영가협회에서 주최하고 연변여성촬영가협회 등에서 주관했으며 65명 여성촬영가가 출품한 65점의 작품을 전시했습니다. 개막식에서는 최우수 촬영가상을 수상한 촬영가들에게 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이번에 전시한 작품들은 여성 특유의 섬세한 시선으로 연변의 록수 정산, 민족 풍정, 무형문화재 전승과 향촌 지능에 초점을 맞춘 작품들입니다. 작품에는 웅장한 자연도 있고 일상의 따뜻한 정도 있어 변강 아들딸들의 분투하는 모습과 신시대 여성의 가곡정회를 생동하게 보여줬습니다. 이번 전시는 계속해 대중에게 개방돼 광범한 주민과 촬영 애호가들에게 온정 넘치는 예술 향연을 선사하게 됩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리나 윤걸이었습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2: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박용일 작사, 김창근 작곡의 꽃떡 사랑을 준비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운 꽃을 닮아서 꽃떡인가, 꽃나비 춤추며 날아온다오. 처녀의 알찬 솜씨 담긴 꽃떡은 어여쁜 한 송이 꽃이라오. 꽃떡 사랑 처녀의 마음, 방실 웃는 행복의 꽃이라오. 향기롭고 맛좋아 꽃떡인가, 꿀벌이 반기며 찾아온다오. 처녀의 고운 마음 담긴 꽃떡은 언제나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노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상,

0: 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번호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급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1: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5기 대학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년간 보내주신

0: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시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의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이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의약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두골패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패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노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2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오늘도 우리 연변 노래와 함께 행복한 시간 만들어갈까요? 연변 노래가 좋아 첫 곡으로 커피로 쓰다로 시작해봅니다. 한 잔의 따뜻한 커피처럼 일상에 스며드는 여유와 행복,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작은 행복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참 좋은 날 하고 외치면 분명 하루는 기분 좋은 날이 되지 않을까요? 이어서 조려화 작사 강철웅 작곡의 참 좋은 날 보내드립니다. 한철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웃음은 최고의 힐링입니다. 오늘도 웃음으로 행복한 하루를 맞이하길 바라면서 석화 작사 류영근 작곡의 즐겁게 웃자 보내드립니다. 김홍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저국의 아름다운 풍경을 떠올리면서 김상곤 작사 량춘복 작곡의 저국의 백화원에서 보내드립니다. 어혜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양한 색깔로 피어납니다. 단맛과 쓴맛, 삶의 려정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길 바라면서 윤민호 작사, 량춘복 작곡의 단감 인생 보내드립니다. 안녕수 마법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매일매일은 열어보지 않은 선물입니다. 어떤 선물이 될지는 내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이어서 최선숙 작사 장영남 작곡의 선물 보내드립니다. 리진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고향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푸른 산과 맑은 물,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가득 담은 가요, 고향의 정겨운 풍경이 생각나는 가요입니다. 리성비 작사 김여환 작곡의 고향 산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안홍천 작사 작곡의 내일의 약속 보내드립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과 약속, 밝고 행복한 내일을 기대해보면서 노래 함께 들어보시죠.

오늘도 즐거운 음악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셨나요? 일상의 행복, 고향의 그리움, 조국에 대한 사랑이 담긴 노래들로 마음이 행복해진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모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전하고 쉽고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일상을 지키는 시간. 건강한 삶을 천가만호에 지금 함께하세요.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목민들에게 고원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기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리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강중의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1시부터 1시 30분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0: 오늘도 각종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도대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단오 명절 특별 현금 할인 이벤트 소개해드립니다. 3곽 사시면 1곽을 드리고 현금 200원 할인해드리고요. 6곽 사시면 4곽을 드리고 300원 할인해드립니다. 9곽 사시면 11곽을 드리고 500원 할인해드리고요. 18곽 사시는 분들께는 23곽을 드리고 현금 1000원 할인해드립니다. 매일 전화로 예약하시는 선착순 10분에게는 추가로 바다오리알 선물 세트 1세트 혹은 웅담지 황 약 2곽을 드립니다. 특별 이벤트는 6월 30일까지 진행할 예정이고요. 연변 지역은 무료로 배송해 드립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예,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 6월달 우대 활동은 예, 현금을 할인해 드리면서 또 단오 명절 선물도 있기 때문에 예, 환자분들이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라 할 때에는 1년 4계절 어느 때든 복용하면은 건강에 좋은 변화를 가져오는 아주 귀중한 이런 약품으로서 동물성하고 식물성을 같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체질에 상관없이 예, 누구나 쓸 수 있는 이런 땅에서 자라는 보물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는 살아있는 곤충의 동충하초 균이 기생해서 자라면서 변한 곤충이 기생형 약용 식물성 약재로서 많은 특이한 이런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는 인적이가 아주 드문 이런 고원지대에서 자생하고 생육조건이가 아주 까다롭기 때문에 인공재배가 어려운 이런 자연이 준 순천년 보물 중약재입니다. 예, 그리고 오래전부터 동충하초는 체내 독소를 제거하고 오장육부의 기능을 원활하게 돕는 이런 고급 약재로 사용되어 왔고 면역력을 높여서 병에 대한 저항력을 길러주고 쌓인 피로를 풀어주는 일종의 천연 면역 강장 물질입니다.
0: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2: 나도 지금 오래된 위병이 있으면서 여러 가지로 몸이 위가 안 좋고 자꾸 아리고 쓰러져서 지금 동충하초를 먹었는데 효과가 좋습니다.
1: 네.
2: 그 내가 먹고 좋으니까 우리 집 아저씨도 먹는데 집 아저씨는 당뇨로 아름다운 10년이 되니까 얘 합병증이 나타납니다.
1: 네.
2: 그럼 그 여름에는 용 고생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지금 동충하초를 먹었는데 예, 왔다 가서 뭔가 밥을 먹으려면 한이 흘렸댔습니다.
1: 네.
2: 그다음에 흘리고 반짝 얼굴도 뭐 뻣뻣하다 하고 얘 밥 넣고 좀 불편하고 이랬댔습니다. 근데 이 동충하초 먹으면서부터 이런 상황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지금 밥도 안 흘립니다.
1: 네.
2: 그리고 손은 가끔씩 내가 떨어졌는데 손도 지금 떨지 않고 그냥 절에 나서 그냥 주물되게 그 절이 된 게 많이 나아졌답니다.
1: 네.
2: 그래도 어서 뭔가 뭐 그리고 조금 어떤 데는 또 당뇨 뒤에 뭔가 뭐 막 이렇게 입도 마르고 당뇨병을 입도 마르고 물도 많이 마르고 예. 그랬습니다. 그게 지금 많이 나아졌어서 물도 많이 마지 않습니다.
1: 네.
2: 그리고 혈탕이 떠서 소리 다 됐대다.
1: 맞습니다. 예.
2: 그리고 가슴도 또 얼리 뻗치면 숨이 많이 차서 예. 가다도 자꾸 쉬고 이래 어디 가도 조금 그래 쉬고 다닐 때 했습니다. 근데 지금 숨이 차지 않답니다. 많이 걸을 수 있단다.
1: 네.
2: 그리고 가래질 자꾸 하는데 가래질 하지 않습니다.
1: 네.
2: 그리고 무릎이도 아파서 가끔씩은 자꾸 이렇게 그래던 게 그 무릎도 술 아프단다.
1: 네. 맞습니다.
2: 그래도 시리던 것도 낫고, 예, 손도 뭔가 많이 차갑다고도 많이 낫단다.
1: 네.
2: 그래, 먹어보니까, 우리 둘 다 같이 먹으니까, 진짜 먹어보니까 알린다, 저 약인 게.
1: 네.
2: 진짜 믿음직한 약이고, 예, 겨울에는 정말 신기했습니다. 벌레도 되고, 여름에는 풀로 되니까, 정말 신기한 약이가네. 우리도 둘이 같이 계속 못 자고, 또 오늘 활동을 해줬으니까, 그래서, 저 때,

0: 또 배달받고 돈 있어 돈도 빼드리자고 오늘 또 배달받겠습니다. 18곽 배달받겠습니다.
1: 네. 18곽에는 23곽을 드리면서 네. 현금 1,000원을 할인합니다.
0: 네. 오늘 줬어요. 네.
1: 그리고 이 인사 전화하시면은 이 네. 하야단하고 웅담지황 눈약 중에서 또 하나를 선택해서 아. 또 선물로 가실 수 있습니다.
0: 그쪽에서
1: 대부 예. 예. 예. 2830-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0: 네. 283 0666번.
1: 예, 맞습니다. 예,
0: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예. 나도 이 동승화 쓸 수 없다.
1: 예.
3: 동승화 쓸 수고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1: 예.
3: 예, 나는 심장이 나빠서 예. 계속 심장이 후두두하고 심장으로 가슴을 뭐 꽉 누르는 것 같은 게 계속 그렇게 답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서부터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래 그게 없어지니까 혈압이 또 계속 혈압 높던 게 지금 혈압이 하루에 두 번 먹던 거 한 번밖에 안 먹습니다. 예. 그랬지 계속 머리가 흐릿하고 머리가 아프던 게 머리 안 아프니까 정신한다. 그리고 밤이 뭐 잠이 오지 않아서 자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먹으면 잠이 엄청 잘 온다. 잠이 잘 오지. 아예 위가 소화되지 않아서 밥 못 먹어도 했는데 지금 밥이 맛있으니까 맥이 납니다. 예, 그래서 정말 약은 특수한 약입니다. 내게는 이 약이 딱 맞는 약입니다. 그래 이 약은 좀 있는데 내가 지금 오늘 9곽 쌀려고 할더이 좋을 때 지금 9곽 쌀려고 전화드렸어요.
1: 예, 9곽에는 11곽 드리면서 현금 또 500원 할인해 드립니다.
3: 예.
1: 예, 이번에는 현금 할인해 드리기 때문에 예. 환자분들이 많은 환영받고 있습니다. 예,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3: 예,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는 이 저희 동충화 소위 바르고 예, 쓰고 있습니다.
1: 네. 예.
4: 이 약 쓰기 전에 저는 정말 좀 면역력이 있어가지고 예. 머리가 저 어지럽지 않고 기억력이 없고 예. 그리고 또 저 위가 소화도 잘해야 되지.
1: 네.
4: 예. 그리고 또 좀 뭔가 뭐 전립성 비대해가지고 속이도 잘안 나고.
1: 네.
4: 무릎 관절도 하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동성화 소인약에 의해서 우리 저제 사람하고 또 둘이 같이 쓰는데 우리 집 사람은 또 무슨 문제 있는가 하면 미 소화해야 되고
1: 네.
4: 미 있고
1: 네.
4: 무릎 관절이 하고
1: 네.
4: 둘이 같이 쓰는데 지금 이 증상에 이런데 지금 많이 좋아집니다.
1: 네.
4: 그래서 우리 화장도 제의를 때 한 11곽 쌓아가지고 계속 쓰자고 그럽니다.
1: 네. 18곽에는 23곽 드리면서 또 1,000원 할인합니다.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4: 예, 감사합니다. 예,
2: 건강하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5: 저도 동충하초를 쓰고 있습니다. 충분히 왔어요. 눈과 입이 비틀어 들었던 게 지금 제대로 돌아왔고 숨을 경계 흘리던 게 숨을 흘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 아파서 밥을 잘 먹지 못하다니 지금 밥을 잘 먹고 있고요. 잠을 잘 자지 못하다니 잠을 잘 자.
1: 네.
5: 계속 소리나던 게 소리나지 않고요. 동맥경화 혈진 어떤 것도 많이 도와줬습니다.
1: 네.
5: 그리고 피곤하고 맥이었던 게 지금 맥이 납니다. 이랬으니까.
1: 네.
5: 저는 효과 좋으니까
1: 18곽을
5: 배달받아 계속 쓰려고 한다.
1: 예, 2830-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5: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목민들에게 고원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노경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0: 보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0: 상강중기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리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예, 안녕하십니까.
2: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4: 예, 얘기하시오.
3: 예, 저도 동충하초를 쓰고 있습니다.
4: 예.
3: 심장이 나빠서 예,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거리던 게 답답하지 않고 두근거리지 않습니다.
4: 예.
3: 미수소 위험미소 저한되고 속이 끄덕여서 때려서 밥 먹을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지금 예, 밥을 잘 먹고 있습니다.
4: 예.
3: 혈압이 높은 게 정상을 되고 이 유선 증식이 있어요. 예, 다수 유방이 아프던 게, 아니, 이 약선에 지금 유방이 아프지 않습니다.
4: 네.
3: 그리고 유방이 아프던 게 아래에 유방이 둘이 생깁니다.
4: 네.
3: 근데 지금 싹 없어졌습니다.
4: 네.
3: 선생님, 우리 내력의 유방암으로 두 사람이 당사나서 옛날에 아래 유방이 있을까나, 이 유방암에 걸릴 거라 좀 근심했는데, 아, 유방에 있던 아래 싹 없을까 좀 근심하지 않습니다.
4: 네.
3: 또 손발이 차갑던 게 지금 차갑지 않습니다.
4: 네.
3: 선생님 어떤 약은 예, 다른 사람이 효과 좋다고 말하지만 예, 이 약은 쓴 사람이 쓰고 효과 좋다고 말하는 것이 방송에서 말하는 것에 직접 듣고 믿음이 가서 썼는데 아 이렇게 효과 좋습니다.
4: 네.
3: 선생님 이 약은 예, 알 수는 쓸 수 없다는 약에서 효과 없던 어려운 것을 생기 다 하나하나 나서주고 있습니다.
4: 네.
3: 예, 약 있는 것도 예, 지금 약에서 이 현금을 저는 가면서 오늘 18가 배달받아 계속 쓰겠습니다.
4: 예, 18가기는 23곽 드리면서 1,000원 할인합니다.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3: 예, 우리 아들 지금 얼마 줬습니다.
4: 맞습니다. 예,
3: 예 감사합니다.
4: 예,
2: 건강하십시오.
4: 예,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는 예, 옛날 오래전부터 이 체내 독소도 제거하고 오장육부의 기능을 원활하게 돕는 이런 고급 약재로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면역력을 높여서 병에 대한 저항력을 길러주고 쌓인 피로를 풀어주는 일종의 천연 면역 증가 물질입니다. 예, 때문에 좀 몸이 특별히 피곤하거나 혹은 예, 오란 이 육체적 노동이 좀 강도가 강했거나 이 한국이랑 갔다 온 분들을 얘기합니다. 예, 육체 노동 좀 심하게 했거나 장기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런 분들에게는 효과가 아주 뚜렷합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에 함유된 이 충초산이라 할 때에는 인체 면역 기능을 강화하고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예, 기억력 장애도 줄여주고 인지 능력 저하도 막아주고 예, 신경세포 사멸을 막아서 뇌세포 로화도 늦춰주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의 이 충초산은 기를 돕고 피를 원활하게 하면서 피도 먹게 하고 가래를 없애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예, 때문에 호흡기 질환, 오랫동안 천식으로 고생했거나 혹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거나 폐결핵이 있거나 예, 흉막염이라든가 또 감기 쉽게 하거나 이런 분들이 쓰시면은 예, 아주 좀 뚜렷한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충초 예, 동충하초라 할 때에는 기관지에도 좋고 예, 우리 선상신수 작용을 증가시켜서 신장 기능을 도와서 또 기분을 보고

하면서 기침하고 가래 아주 효과적입니다. 예, 그 외에도 빈혈이라든가 각혈하거나 식은땀이 있거나 기력 저하에 의한 허리라든가 무릎 관절에 좀 나른한 이런 분들에게 또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동충하초 효능에는 피부 미용하고 면역력 강화, 빈혈 예방하고 자양 강장, 당뇨병 개선, 항암 효과하고 혈관 건강, 신장 기능 강화, 해독 작용, 호흡기 질환 예방, 간 건강 등에서 좀 특별한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증상도 치료하고 여러 가지 계통이 좀 질병이 있으면서 나는 이 여러 가지 질병이 있기 때문에 좀 종합적으로 치료하기 쉽다. 이런 분들은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시면은 좋은 효과를 또 봅니다. 특별히 좀 면역력이 떨어졌다 하는 분들이거나 좀 수술 후에 또 특히 종양 수술 후이거나 항암 치료 후에 체력 회복에서는 효과가 또 아주 뚜렷합니다. 그 외에도 좀 심장 수술을 했거나 부정맥하고 이 관심병이 있는 환자분들에게도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귀에서 소리가 나거나 좀 잘 들리지 않는 분들, 지금 잘 들리지 않는 분들이 한 70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이 발효 동충하초 균분이 몸을 보강해 주면서 이러한 증상들을 제거해 주기 때문에 아주 좋은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는 양기가 부족하면서 생기는 허리와 무릎 통증에서 특히 이 하체가 좀 약한 분들에게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그리고 건망증이 있거나 좀 이 정신적으로 좀 항상 흐리터분하거나 또 헛기침을 하거나 혹은 만성병 후에 식은땀을 흘리면서 찬 것을 싫어하는 이런 증상에서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지금 코로나를 한 후에 항상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식은땀이 나면서 또 추위도 쓰려하고 항상 양기가 부족한 같은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아주 좋은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동충하초는 불로장생이 비약으로 알려져 있고 폐를 보호하고 신장을 든든하게 하면서 지금 영양강장제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노인분들을 보면은 영양실조도 아주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드시느라고 해도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영양실조가 있는 분들에게는 이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시면은 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는 약효가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이 폐질환이라든가 늑막염에는 아주 특효입니다. 그리고 면역 기능을 높여서 바이러스라든가 세균이 공격을 막으면서 병을 예방도 해줍니다. 지금 장기적으로 메테시 쓰신 이런 분들은 몸이 많이 면역력이 높아지면서 감기도 쉽게 하고 계절이 바뀔 때라든가 이럴 때 좀 힘들게 지났던 이런 분들도 좀 몸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력이 높다 할 때에는 같은 병균이라 해도 감염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는 이렇게 중요한 면역력을 강화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중노년 분들에게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특히 동충하초에 함유되어 있는 이런 중초다당에는 면역력을 높이는 이런 성분이가 이미 입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동충하초가 천식을 치료할 수 있다. 이거는 면역력을 높이는 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에 보면은 이 중초소하고 중초산, 중초다당에는 각기 항균하고 항염작용이 있기 때문에
만성 이런

0: 신장 질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염증성 질병 치료에서도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 발효동 중화적 균분 쓰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 간 치료에서도, 예, 지금 좋은 이런 효과를 또 봅니다. 그리고 동충하초에는 면역 기능을 강화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어떤 병에도, 예, 쉽게 걸리지 않게 예방하는 게 또 아주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금, 동충하초로 보면은 체력을 자연적으로 증가시켜서 감기라든가 폐질환, 예, 그리고 좀 몸이 허약한 분들에게 또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예, 그 외에도 우리 지금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보면은 남성분들이 쓰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 남성분들이 여러 가지 몸이 허약한 이런 분들에게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그리고 고혈압이 있거나, 예, 고혈당이 있거나 고혈지 관심병, 예, 특별히 심내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 그 외에도 지금 중풍 후유증으로 오랫동안 고생하면서 생활이 좀 자립이 안 되거나, 예, 좀 불편한 이런 분들에게도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예, 왜냐하면은 지금 이 동충하초로 보면은 심혈관 질환하고 호흡기 질환, 예, 신장 기능에 대한 이런 효과가, 예, 아주 현저하기 때문에, 예, 이런 질병 치료에서 효과가 아주 뚜렷합니다. 그리고 발효 동충하초 균분은 완전한 자연 생물 제품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호르몬이, 호르몬이라든가 방부제가 없기 때문에 중로년 측하고 이 노년 분들이 보양에는 가장 리상적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발효 동충하초 균분 오래 쓰신 분들은, 예, 본인이 직접 써보고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또 발효 동충하초 균분이, 예, 그런 효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보면은 정신적 활동이라든가 육체적 노동을 하는 분들에게 피로를 빨리 회복시켜주는 데서 또 특별한 이런 효능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로 보면은 간에 유독 좋은 효능이가 여러 가지 성분이 있습니다. 예, 특별히 지금 동충하초 유효 성분인 이 다당체 만니톨이라는 성분은, 예, 이 보기 좀 드문 성분이기 때문에 이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시는 분들이 계속 간을 회복시키는 그 효능이가 아주 특수합니다. 예, 그리고 이 동충하초로 보면은 피로 해소하고 체력 증진, 예, 그리고 암을 예방하거나 또 이 혈압 조절에서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우리 중의에서는 동충하초를 정력제로 또 처방하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에는, 예, 신장에 양기를 많이 불어넣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여성분들이 방광염이라든가 혹은, 예, 남성분들이 전립선 질환에서 또 특별한 이런 효능이 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지금 동충하초로 본다 할 때에는 이 당뇨병 환자분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이런 약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우리 이 당뇨병이라 할 때는 가장 큰 위험이가 합병증이죠. 이 합병증으로서 신체 면역력이 약해져서 망막변증이라든가 신장 기능 장애, 그리고 저리거나 혹은, 예, 통증이 있거나 신경병증이 있거나 심혈관 질환 합병증, 이런 여러 가지 합병증이 존재하는 분들은, 예,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시면은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왜냐하면은 동충하초는 간 활성화를 도와서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혈액 중에 포도당을 끌어당겨서 소비하게 하면서 혈당을 낮추는 이런 역할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는 인슐린이 분비를 촉진하면서 혈당 수치를 조절해주고 혈관 탄성을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지금 당뇨병이 있는 환자분들에게서도 좋은 이런 효과를 봅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는 강력한 항산화 효능이 있기 때문에 혈당으로 인해서 좀 끈적해진 이런 혈액이 세포를 손상시키는 것 보호해주면서 간세포를 활성화시켜서 혈당이 급격한 상승을 또 억제시켜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충하초에만 함유되어 있는 이 중초산은 혈액을 맑게 하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때문에 혈전도 용해시켜주면서 말초 혈관 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전신의 혈액 순환을 개선시켜줍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는 당뇨병과 당뇨병 합병증 이런 환자분들에게는 그 양리적 효능이가 아주 뚜렷합니다. 면역력도 높여주고 또 진정 효과도 있고 내분비도 조절해 주면서 이런 합병증 효능에서 좀 특수한 이런 효과를 봅니다. 때문에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꾸준히 쓰신다 할 때에는 혈당을 내려두고 합병증을 예방하면서 눈이 흐리터분하거나 몸이 가렵거나 맥이 없거나 괴사가 생기거나 이런 현상들을 또 예방합니다.
1: 네,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주룡 작사 렴승학 작곡의 고향은 내 마음속에 보내드립니다. 멀리 떠나 살아가도 마음 한켠에는 언제나 고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푸른 들판, 정겨운 이웃, 어릴 적 추억이 깃든 고향의 모습은 시간이 흘러도 잊지 못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의 고향입니다. 그리움 가득한 가사와 부드러운 선율로 고향에 대한 깊은 애정을 담은 이 노래, 김은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1980년대에 창작된 최현 작사 방룡철 작곡의 달마숭 님마숭 보내드립니다. 따뜻한 정이 느껴지는 이 가요 한철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어머니의 팔베개에서 느껴지는 포근한 온기, 어린 시절 그 따스함을 기억하시나요? 이어서 박장길 작사, 조인길 작곡의 어머니의 팔베개 보내드립니다. 박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1990년대에 창작된 가요입니다. 태양을 바라보며 활짝 피어나는 해바라기처럼 우리 삶에도 희망과 긍정적인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좋겠죠. 이어서 김명근 작사, 송기화 작곡의 해바라기 보내드립니다. 구련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올 여름에도 행복하고 좋은 일들을 많이 갖고 가시길 바라면서 김학송 작사, 김정 작곡의 여름의 이야기 보내드립니다. 여름의 계절의 특별한 감성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허미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유서 1980년대 창작된 장경래 작사 릴남 작곡의 어머니 그 마음 알만해요 보내드립니다. 조경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며 일하는 행복, 맡은 일을 사랑하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진솔한 마음이 담긴 가요입니다. 소박한 일상 속에서 느끼는 작은 행복과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가요. 김등만 작사, 양성덕 작곡의 이 직업이 나는 좋아요 보내드립니다. 김선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낚시꾼들을 위해 지어진 가요 한 수 보내드립니다. 현규동 작사 김정섭 작곡의 낚시꾼 타령, 신광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전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안정이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연매노래감상은 여러분의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우선입니다. 첫 번째 곡은 서커 작사 박하룡 작곡의 해가 뜬다입니다. 새벽을 연매 서서 흐르는 희망을 노래한 이 곡으로 첫 무대를 밝혀봅니다. 홍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진 노래는 리순호 작사 김창근 작곡의 칭찬하면서 삽시다입니다. 서로를 따뜻하게 바라보는 마음, 한마디 칭찬을 가져다 주는 커다란 기쁨을 경쾌한 멜로디에 담았습니다. 강호와 리지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황혜성 작사, 박성철 작곡의 산처럼 바다처럼 준비했습니다. 넓은 마음을 산과 바다에 비유한 이 노래는 호방한 가락이 가슴을 뻥 뚫어줍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기분 좋은 발걸음 자처가는 신대석 작사 김정 작곡이 정식고 노래식고입니다. 한가득 정과 노래를 싣고 어디론가 함께 떠나는 즐거운 마음이 느껴지는 노래입니다. 안동수 마부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번에는 한동해 작사 리하수 작곡의 압내가 버드나무를 준비했습니다. 말로 압내가에 늘어진 버드나무처럼 지난 시절의 아련한 풍경을 노래합니다. 임양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학송 작사 백희남 작곡의 연변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잠시 여러분을 연변이 품으로 안내합니다. 김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장혜령 작사, 유치섭 작곡의 아무도 몰라입니다. 가슴속 깊이 간직한 비밀스러운 마음을 누구도 모르게 노래하는 설렘이 인상적입니다. 임향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변가요의 정답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종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과 함께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근뇌 보신환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다섯 곽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 드리고, 열 곽 구매하시면 여덟 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사은품으로 코엔자임 Q10 여덟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0 한 곽을 더 특별히 증정해 드립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고 자세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근뇌보신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회사에서는 우리 소개해드려야 될 약들이 아주 많다고 해. 그래서 우리 이미 전에 소개해드리던 연기입강구복액도 좋고 순백시환도 좋고 또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근뇌보신환도 좋고 좀 우리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보면 아주 이름 있는 약이고 소문난 약입니다. 이래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약을 알 수 있게끔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게끔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근뇌보신환을 소개해드리는데 이 약이 특정 말하면 첫째, 역사가 깊은 약입니다. 그냥 깊은 것이 아니고 옛날부터 건중 황제가 쓰던 약이다 이 말입니다. 예. 철룡 황제 하면은 여러분들도 다 아십니다. 이름 있는 분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 산 황제입니다. 건중 황제가 예. 그리고 17명의 아들을 뒀습니다.

0: 사람이라고 뭐 알지 않았겠습니까? 예, 이미 1771년도 이게 청나라란 말입니다. 이때 이분이 지방에 시찰을 나갔다가 심하게 알았습니다. 알아서 어느 정도인가 의식이 불명이 돼서 혼미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난리가 나죠. 국민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어떤 이사를 청해서 어떻게 하면 살고 있는가 많이 고민하다가 접한 것이 우리 이 약입니다. 이 약도 우리 쌍둥이가 있습니다. 쌍둥이 형제가 있는데 한 분이 이 사람 말입니다. 한 분이 순천자라고 이분이 이사인데 이분이 처방이가 건신탕이라고 이 약을 내렸는데 왕한테는 아무 처방이나 못 내립니다. 다 이런 이름 있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처방을 쓰고 했는데 세첩을 쓰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대단하다고 이 약 처방이 대단하다고 이래서 이 처방이가 옛날에는 궁중에서만 썼죠. 또 백성들은 못 썼죠. 그러다가 해방이 되면서 이 약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특히 로백성들이 쓸 수 있게끔 만든 것이 건내보신환으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특징 보면은 그냥 제약 공장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이름 있는 산동 악요 제약 공장 뚱어어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산동이 있습니다. 산동 동화 악요 공장이라고 해서 뚱어어죠 하는데 직공만 해도 3,600명입니다. 이래서 우리 이 뚱어어죠 제약 공장은 세계적으로도 이름 있는 제약 공장이다 이 말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네.
2: 네. 근데 보신 안에 대해서 좀 문의하겠다고 드립니다.
0: 네.
2: 어쨌든 나는 내 동안은
1: 네.
2: 나올 수도 있고 기억력이 없습니다.
0: 네.
2: 그리고 다발성 이경 셋도 있고
0: 네.
2: 그리고 소변이염 작습니다. 작고 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 아니야 뭐냐입니다.
0: 벌써 노을서 왔다. 이 사실 지금 보면 노발성 빈변이 심할 것 같습니다. 자각 증상이 기억력이 많이 감퇴됐다 할 때는 우리 제일 무서운 것이 치매죠이. 그래서 이런 병에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OTC 약이기 때문에 이런 약을 지금부터라도 써주면 기억력도 돌아오고 치매 같은 건 초기에는 이 치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선택하는 게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예, 소변도
0: 잘 수 있을까? 예, 이런 기억력 감퇴증이나 노후에서 오는 원인이가 간하고 콩팥입니다. 특히 콩팥이 나쁜 사람들이 노후에서가 빨리 옵니다. 예. 그래서 이 약은 그 원인을 치료하기 때문에 콩팥 치료, 비장 치료, 간 치료에 중점을 둔 약이기 때문에 비뇨기 계통 질병, 소변이 잦다, 소변에 거품이 나간다, 단백이 나간다, 골가병이 있다 여기에 특히 더 좋습니다.
2: 잘 알았습니다. 그럼 네. 이분이 싸 먹어보겠습니다.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여러분들 우리 이 병을 치료할 때면 머리가 아프면 머리 치료, 심장이 나쁘면 심장 치료 이렇게 하는데 사실 중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병이 생기는 원인을 추적하죠. 노화가 생기는 원인, 치매가 생기는 원인, 혈압이 높아지는 원인, 피가 걸어지는 원인, 중금이 오는 원인, 심장병이 오는 원인 대부분 콩팥이나 간에 있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3: 우리 남편이 이전에 이 건네보시안을 썼던 환자입니다.
0: 네.
3: 근데 오늘 들어볼까? 이정도마의 공장이 더 좋은 데서 이 약 만들었습니다. 예?
0: 예, 뚱어어조 공장은 이 대단한 제약 공장,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제약 공장.
3: 네, 지금 선생님 또 예, 지금 이전에 먹다 지금 또 이전 안 살고 났는데 오늘 배달 받겠습니다, 선생님.
0: 네, 이 약으로 잡숴보시오. 효과 다 나가기 때문에.
3: 네, 감사합니다.
0: 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주십시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우리 콩팥은 우리 중의학에서 선주고 승수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철학입니다. 이건 기본 원칙입니다. 그거 뭐 누기 그렇대서 그런 것도 아니고 누기 그렇지 않다 해서 안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 중의를 배울 때는 이거부터 배웁니다. 콩팥이가 뼈를 주관하고 골수를 만들어내는 장기다 이 말입니다. 예?
0: 네, 다음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네, 수고하십니다 선생님. 네, 네, 우리 언니 어서는 금년에 83세입니다. 그런데 이 기억력이 미네 마구 없습니다. 고마 한 일 뒤에 네. 자꾸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리고 자음이네 못습니다. 결국 여기다 예, 좀 당뇨병이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자꾸 예, 조금 이렇게 그 뭐니까 진해 들어왔는지 어쩌는지 자꾸 진해 들어온 것도 밤이 일어나 밤중이라 자꾸 닭각질 한단 말입니다.
2: 네.
1: 이게 이런 분이 되겠습니까, 이야기?
2: 그런 분들 초기에는 제대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예. 이 약은 전문적인 건네 보신 아니기 때문에, 연세 있는 분들 60세 이상 혹은 50세 이상부터는 다 써주는 게 좋습니다. 건강증이 있고 경력이 까딱까딱 그리고 이런 사람들 그 원인을 치료하는 약이기 때문에 간하고 콩팥 비상 것은 다 좋아집니다.
1: 예, 그렇구나. 예, 그래. 예. 우리 언니 한 조금 천이 조금 써서 예, 잡숴보겠다 그랬는데 좀 계속 뭐 같은 경력이 많이 들어 자꾸 물어본다 물어보마라 예 그래 수고하시오 오늘 배달하겠습니다
0: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2: 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골수 골수를 어디에서 만들었냐냐 하면은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 콩팥에서 만들어난다 이것까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뼈를 어느 장기가 주관하냐 하면은 콩팥이 주관한다. 그 다음에 힘줄, 인대, 근육, 진, 예, 진에는 간에서 주관한다. 이 돌입니다. 예.
0: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3: 네.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2: 네.
3: 저는 콩에 대한 답변입니다.
2: 네.
3: 이런 병에 걸린 곳이 안 있으면 어떻습니까?
2: 아주 좋습니다. 보신환이라는 게 진짜 콩팥입니다. 예. 콩팥이 기능이 떨어졌을 때 소변이 작고 소변에 나가지 말아야 될 담배 그 다음에 뭐 포도탕 이게 다 나간단 말입니다. 예, 저절고 이게다 콩팥이 기능이 문제 생겼다는 거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콩팥이 기능을 높여주는 약이기 때문에 이런 약으로 쓰십시오.
0: 네. 네.
3: 그래서 받아봐도 쓰겠습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2: 우리 머리에는 뇌수라는 게 있습니다. 뇌수.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약 150g 정도 있습니다. 이 뇌수가 우리 뇌세포 사이사이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머리에다가 뇌세포에다 충분한 영양 성분을 공급해주고 또 머리는 우리가 많이 씁니다. 머리 대뇌 중추란 말입니다. 사령부란 말입니다. 여기에서 뇌세포에서 대사 가운데서 상생된 노폐물을 뇌수를 통해서 배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머리에 있는 뇌수가 말라들지 말고 줄어들지 말고 충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늙어간다는 말이가 이 뇌수가 줄어든다는 말과 같습니다. 뇌수는 골수가 척수를 통해서 뇌수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뇌수가 어디에서 오는가? 골수에서 온다. 근데 이 골수를 어디에서 만듭니까? 콩팥에서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중의는 이런 뇌 조직에서 나타나는 모든 질병은 콩팥이 치료부터 합니다. 콩팥, 간, 비상을 치료해야만이 콩팥이 좋아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따라서 좋아지는 게 머리란 말입니다. 뇌 조직에서 나타나는 모든 질병 이 치매도 그렇습니다. 그저 치매 한 가지 아닙니다. 늙어서 오키스입니다. 노말이다. 이것만 아닙니다. 혈관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파킨슨으로 오는 치매, 혈관성으로 오는 치매, 그 다음에 음주, 흡연, 예? 여기서 오는 치매, 유전적인 인소 이런 면이 다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이란 말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이런 치매가 빨리 오는 원인이 어디 있는가? 그 사람이 콩팥이가 남보다 먼저 허해했다. 때문에 이런 기형격 감퇴증, 건망증, 뭐 CT나 MRI 찍어보면 이미 뇌조직이 위축됐다.

0: 이런 분들 똑같이 먼저 오는 게 뭔가? 콩팥이 허한 증상이 나옵니다. 선시. 콩팥이가 허해서 온단 말입니다. 콩팥이 허하게 되면은 일단 소변이 작고, 소변을 보면 또 품에 나가고,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못하고, 소변을 자주 보고, 그 다음에, 우리 고가병이 쉽게 옵니다. 허리요, 추간반달출이요, 퇴행성 무릎관절염이요, 견주염이요, 이런 많은 골가병이 먼저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쓸 수 있는 약이가 건뇌보신환입니다. 또 이런 병을 치료하는데 그 원인을 치료하는 약이가 또 이 콩팥을 치료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약은 일단 이런 콩팥이 치료는 기혈 보충부터 해야 됩니다. 기혈 보충. 기혈이 보충이 안 되면 콩팥이 좋아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약은 우리 기혈 보충에서 제일 좋은 약재 뭡니까? 홍삼입니다. 홍삼 록용입니다. 홍삼 록용 좋은 건 옛날부터 다 안다고 그러나 그게 어디 로백성들이 쓸 수 있는 약인가? 옛날엔 그랬습니다. 록용, 홍삼. 그런데 또 반대로 소견이 센 분들 나는 홍삼 못 쓴다, 록용 못 쓴다 한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좋은 홍삼 안 쓰고 그 좋은 록용 안 쓰고 병을 어떻게 치료합니까? 맨 그저 홍삼 록용만 들어가고 약이 조합이 잘 안 된다 할 때는 그렇게 소결이 세지는 겁니다. 혈압도 올라갈 수 있고. 예. 그런데 우리 이 건뇌보신환이가 잘 만들어진 약이고 황제거든 쓰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려졌고 이런 원인이 어디 있는가? 이 약에는 음양평형을 잡아주는 그런 허혈이 생기지 않게끔 하는 약재가 진잉화라든가, 진잉화란 게 사람 이름 같죠. 그런데 아주 좋은 약재입니다. 이 약이가 진잉화라든가 렌츠라든가 우리 이런 음과 양의 평형을 잡아주면서 허혈이 생기지 않고 허혈은 내리고 평형을 잡아주는 약재가 들어갔습니다. 근심 없이 써도 된다 이 말입니다. 예. 때문에 우리 이런 좋은 록용 홍삼을 쓰고 써볼 거 써보자 이 말입니다. 그거 쓰지 않고는 어제는 특히 오래된 병 난 죽을 맥도 없다, 눈뜰 맥도 없다, 또 이런 기와 혈이 부족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손상받는 게 오장육부입니다. 이 오장육부가 다 기능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오장육부는 기와 혈이 공급을 받아서 자기 기능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간이 문제에서 나는 진짜 콩팥이도 문제에서 비위가 나빠, 심장이 나빠, 폐 나빠, 뭐 어디에 문제니까 이 오장육부에 보내주는 기와 혈이 부족하단 말입니다. 모자라단 말입니다. 어찌 모자란가? 콩팥이 허하기 때문에 이런 걸 만들어 못 내고 약을 먹어도 흡수를 못 합니다. 때문에 우리 이런 기와 혈이 부족한 것부터 해결하는데 나는 약을 많이 써봤다고 써봤는데 어찌해야 되는가? 아이 되면 어제는 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약을 써야 되는가? 이거죠. 예? 그러면 어떤 약을 써야 되는가? 그러면 홍삼록용 쓰자 이 말입니다. 예? 홍삼록용을 못 쓴다는 분들 그게 다 제대로 된 이 음양평형을 잡아주는 약을 같이 섞어 넣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무 근심하지 마시고 쓰시고 우리 그렇게 다른 약을 써도 효과 보지 못하던 병 그러니까 내연조직 위축거증 올 정도로 혈관이 막히고 뇌세포가 죽어나가고 관상동맥이 막히고 이거 역시 우리 건뇌보신환에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병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균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국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0: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 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1: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오늘 역시 우리 연기관 구복에 대해서 설명드립시다.
1: 네.
2: 일단 저희들 연기관 구복액은 우리 그 효능에 똑똑히 밝힌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효능을 갖고 있지만,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처음에 쓴 효능이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무슨 효능이 있다고 밝혔는가 보면은, 일단 간과 콩팥을 자양해준다. 자양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꼭 병이 걸린 다음에 그걸 막 소염제라든가 진통제라든가 뭐 이렇게 치료하는 것보다 본래 갖고 있는 기초상에서 더 강하게 만들어지고 병이 걸리지 않게끔 보양해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약은 오래 쓰게 되면은 콩팥을 자양해주고 간을 양간해주고 그 다음에 몸이 허한 걸 보충하는 부식, 허하다는 게 우리 몸이 허약한 걸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몸이 약하다 하면 보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처럼 간과 콩팥을 자양해주면서 몸이 허한 걸 보충해주는 약이다, 이 말입니다. 일단 우리 몸에서 간하고 콩팥은 이 오장육부의 생리평형을 잡아주는 데서 아주 중요한 작용을 놉니다. 물론 손톱끝 하나, 머리칼 하나가 우리 몸에서 중요하지 않은 건 없습니다. 다 제작용이 있단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간하고 콩팥 비장은 많은 일을 합니다. 특히 우리 보통 사람들이 많이 앓고 있는 신선부조라는 게 있습니다. 신선부조라는 게 무슨 증상이 나타난가 하면은 위는 뜨겁고 아래는 냉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 병이 있으면 콩팥하고 심장이 생리평형이 깨진 걸 말합니다. 심장은 오행학에서 보면은 불에 속합니다. 화입니다. 이 콩팥은 수에 속합니다. 물입니다. 물과 불은 상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극이가 상극대로 계속 가면은 우리 몸은 건강을 유지할 수 없죠. 우리 이 오장육부의 생리평형이 잘 잡아줘야 된다 하는 게 바로 심장하고 콩팥이 관계를 말합니다. 만약 이 심장하고 콩팥이 무죠, 사이가 나쁘다, 이럴 때는 위는 덥고 아래가 냉해집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3: 선생님이 지방간 듣고 당남들이 앉아야 항상 이게 쓰고 그렇게 소화 안 되고 해. 그리고 이제 꼬리를 키우면서 밥맛이 없으니 밥을 먹지마라 영향이 없습니다 이러더니.
2: 네.
3: 그러다 이 성장관이 듣고 이렇게 있고 구매하고 먹고 있는데 조금 소화 잘 되고 기름진 음식 먹으면 이전에 속이 뺐어 그러던 이 증상 중에 이렇습니다.
2: 네.
3: 네. 밥맛이 당연히 밥 잘 먹으면 맥이 나고 근데 이 약 먹고 병원에 가 검사했는데 잠에도 정상 수치로 나오고 그렇게 밤사변이 영 잤는데 다이어트 폭이 봤습니다. 밤사변
2: 잤던 사람들이 이 약 쓰고 많이 나사렸던 분들 죽지 않습니다.
3: 예, 그래도 이 뭐 구보약 쓴다부터 밤사변에 아 정말 한 번 날이 또 혹시 두 번 본 때 있습니다 이래.
2: 예.
3: 아, 그러니까 참 제가 나중에 아침에 일어나면 맥이 나지 정신 나오게
2: 이 약은 꾸준히 쓸 수 있는 약입니다. 계속 쓰게 되면은 지금보다 또 더 좋은 효과 봅니다.
3: 와, 그래도 나는 이번에도 네. 또 바다 바깥습니다.

0: 배달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1: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501-2797번에?
1: 네, 2797번입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우리 신선부절한 어떤 증상이 있는가? 위는 덥고 아래는 냉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중에서는 두한 종열이란 말이 있습니다. 두, 머리 두자입니다. 머리는 차고 쪽 발이죠. 발에는 열해야 사람이 건강하다 이 말입니다.
1: 네.
0: 두한 종열.
1: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3: 예. 네, 지금 이 우리 이모가 영지 입간 구벅에를 쓰고 있는데 병원에가 검사라니까 강경화 복소 10초랍니다. 그래서 선생님 강의를 이거 열심히 듣고 지금 어제는 반면 썼습니다. 반면 쓰니까 예, 그렇게 소화되지 않고 맥이 없고 몸이가 자꾸 붙이던 게 어제는 많이 내렸다 제니까 그게 좋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굴 색깔이 항상 누렇던 증상이 지금 많이 벗어졌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쓰니까 효과를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 눈도 그저 부어터니 지금 눈도 좋아지는 게 확실히 알기고 예, 몸이가 그렇게 약하던 게 지금 밥이 맛이 없어 그렇게 하던 게 너무 잘 먹어도 되었습니다. 소화도 잘 되고 그리고 잠을 잘지 못해 고사했는데 잠도 영 잘 잔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쓰고 너무 좋으니까 이거 계속 쓰겠답니다. 그래 오늘이 배달 됐다고 그래 전화 드린답니다.
0: 예, 우대활동이 반값으로 내려가는 우대활동 계속 있습니다. 예, 잠깐.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0: 우리가 덥다 하면은 마릅니다. 마를 뿐만 아니라 머리가 항상 휑합니다. 요리 몽땅 우여와 찼다 말입니다. 머리. 우이라는 게 어딥니까? 머리라 말입니다. 이래서 목도 마르고 입도 마르고 눈도 마르고 머리가 항상 휑합니다. 우리 더우면 어떻습니까? 집이 갑자기 덥거나 바깥이 여름이 와서 더울 때면 정신이 안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 이 열이가 몽땅 위로 올라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4: 예, 수고 많습니다.
0: 예.
4: 예, 나는 입간 냉목 구별 쓰고 이거 정말 많이 합격받았습니다. 우리 여진이 시에서 와서 이 손에 시체 검사한데 있는데 어제 화암단가 보니까 야 수치에서 정상 수치 다 됐습니다. 야 어찌
0: 많이 좋겠습니다.
4: 그런 일을 했습니다. 야 선생님 네. 정말 감사합니다. 야 내 이야기 안 네. 정말 오늘 이날에 웃습니다. 야 내 정말 네. 그들이 많이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쓰고 효과 없어하다 선생님 강의를 하니까 그때부터 시작했는데 야 정말 어찌 기쁘지 정말 나가봅시다. 어제 화암단 꼭 찾고 집에 오는 길이.
0: 네, 그렇죠. 건강이 네. 좋아졌다는 것 말해서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
4: 네, 이런다. 그 선생님, 오늘 밤에 정말 좋아졌습니다. 어찌 기쁜지. 그래서, 정말 이야기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 없습니다, 선생님.
0: 그렇죠. 용지라는 게 이게 미세가지 네. 중약제 가운데서도 제일 좋은 이야기입니다, 간에.
4: 예, 네. 그래서 내 그 이야기, 보는 너무도 좋았어요. 근데 정말, 오늘, 전화 어때, 거기 자리에서 어찌나 그게 쓴가, 예. 그래서 예. 이야기 계속 복용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0: 예. 계속 복용하십시오, 예.
4: 예, 예, 아, 선생님, 정말 예. 이 소약을 아셔서 감사합니다. 난 정말 선생님, 나의 두 번째 생명이 은인입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4: 예, 선생님, 건강하세요.
1: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설명 주시죠.
0: 우리 물리학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이 물이 물이라며 보면은 찬물하고 더움을 섞어 놓으면은 찬물이 밑에 갑니다. 이래서 손을 엿봐서 물이 다 따뜻했네 이러고 보면은 더 깊이 엿보면 밑에는 차단 말입니다. 우리 몸에 열도 그렇습니다. 열이 있으면 이런 걸 허열이라고 하죠. 쓸데없는 열을 말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 주 여러민족 간부 대중은 본직 일터에 입각해 실시 조치를 세분화하여 견실한 법치 보장으로 신시대 전주 민족 사업의 고품질 발전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3: 2026년 보통 고등학교 학생 모집 전국 통일 시험이 7일 정식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 우리 주에서 수험생 7,759명이 시험에 참가하는데 시험은 6월 9일까지 지속됩니다.
2: 대학 입시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확보하고 수험생들에게 안전하고 질서 있는 시험 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해 사회 각계는 적극적인 행동으로 대학 입시 수험생들이 시험을 잘 치르도록 수호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12일 14기 전국인대 4차 회의에서 채택된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 7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됩니다. 이 법률은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주선을 긴밀히 둘러싸고 중화민족 공유의 정신터전 구축, 여러민족 왕래 교류 융합 촉진, 여러민족 공동 번영 발전 추동 등 핵심 요의에 초점을 맞췄으며 경제, 문화, 사회 등 다차원 민족 사업 내용을 체계적으로 통합해 전방위적 전면 피복 규범화 민족 사업 법치 제도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새 법률의 반포 실시는 민족 지역의 고품질 발전,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의 질 제고 효과 증대에 튼튼한 법치 기반을 다져주었습니다. 우리 주 여러 민족 간부 대중은 본직 일터에 입각해 실시 조치를 세분화하여 견실한 법치 보장으로 신시대 전주 민족 사업의 고품질 발전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분분히 표했습니다. 왕청현은 다민족 집거 현실로서 한족, 조선족, 만족 등 여러 민족이 대대로 함께 거주하고 서로 도우며 깊은 정을 맺어왔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법치 형식으로 고착화했습니다. 왕청현 민족종교사무국 국장 랑금파입니다. 다음 단계에 중점적으로 세 가지 방면의 사업을 잘해나갈 것입니다. 첫째, 깊이 학습하고 세밀하게 터득하면서 실시를 다잡으렵니다. 법률 선전을 일상에 융합시키고 마을 방문, 학교 선전 강연 등 형식을 통해 법질 이념이 인심에 깊이 스며들게 하렵니다. 둘째, 민생에 초점을 맞춰 봉사를 강화하렵니다. 소수민족 발전 자금을 잘 활용하고 취업 부축, 문화 보호 등 방면에서 실질적인 조치를 내놓아 여러 민족의 공동 번영을 추동할 것입니다. 셋째, 건설을 심화하고 합력을 모으렵니다. 격자화 관리 기제를 완성하고 더 많은 왕래 교류 융합 플랫폼을 구축해 여러 민족이 성규시처럼 단단히 뭉치게 하는 분위기를 더욱 짙게 함으로써 실속 있는 행동으로 법률의 요구를 실천해 민족 단결 생명선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안도현은 여러민족이 모여 사는 변강현역으로서 여러민족 대중은 장기적인 생산생활 과정에서 화목하게 지내고 단결 분진하는 량완 분위기를 형성했습니다. 안도현 당위 통전부 부부장이고 민족종교사무국 국장인 강운영입니다. 근년내 우리는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민족 특색 문화, 동북 항일령군 홍색 자원과 장백산 생태관광 우세에 의탁해 관광으로

0: 광대 교류 융합 촉진, 융합식 사회구역 건설, 흥변 부민 등 사업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뒀으며 제10진 민족단결 진보 시범현에 선정됐습니다. 민족단결 진보 촉진법의 출범은 민족단결 진보 사업의 법정 직책, 제도 규범 및 보장 기제를 일층 명확히 해 우리가 민족 사업을 잘해 나가는데 방향을 가르쳐주고 준칙을 제공해줬습니다. 향후 안도현은 계속해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사업 주선을 기밀히 둘러싸고 민족단결 진보 촉진법을 행동 지침으로 삼아 제도기제 건설 완선, 공유의 정신터전 구축, 왕래 교류 융합 촉진 등 여러 방면에서 힘을 내 민족 사업이 새로운 단계에 올라서도록 추동하게 됩니다. 화룡시는 여러 민족이 모여 사는 변경 도시로서 시종일관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민족단결 진보 재반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왔습니다. 화룡시 당위 통전부 부부장 주홍림입니다. 근래 화룡시는 민족단결 진보 선전 교양을 지속적으로 심화했습니다. 교정 교양 침윤, 기층 전역 선전 강연, 명절 경축 융합 소통 등 조치를 통해 여러 민족의 광범위한 왕래, 전면적인 교류, 심층 융합을 유력하게 촉진해 전시의 민족 단결 화목, 사회 조화 안정, 변경의 장기적인 평안을 유지하는 량환 국면을 지속적으로 공고히 했습니다. 다음 단계, 화룡시는 법률 정신을 깊이 학습, 선전, 관철하고 사업 책임을 튼튼히 다지며 장기 효과 기제를 건전히 하고 융합 담체를 풍부해 법치의 힘으로 민족 사업 고품질 발전을 수호하게 됩니다. 연변 변경 관리 지대는 국가가 변경 지역에 배치해 변경의 안정을 수호하고 건설 발전에 봉사하는 중요한 집법 역량이며 민족 단계를 수호하는 생력군입니다. 연변 변경 관리 지대 4급 고급 경장 정규행입니다. 근래 연변 변경 관리 지대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주선을 기밀히 둘러싸고 민족 사업을 변강 안전 공고, 변방 공고 주요 직책과 융합시켜 왕래 교류 융합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여러 민족 대중을 단결시켜 변강을 안정시키고 변방을 공고히 하는 재반 사업을 공동으로 전개함으로써 변경 주민이 부유하고 변경이 아름다우며 변강이 안정되고 변방이 튼튼한 생동한 국면을 힘써 엮었습니다. 다음 단계, 연변 변경 관리지대는 민족단결 진보 촉진법을 전면 학습 관철하고 정확한 실적관을 수립 및 실천하며 법률 보급 선전을 심화하고 군중 사업을 잘해 나가며 평안 변경 건설을 들어지어 민족 지역 변경 지리 재개와 지리 능력 현대화 수준을 끊임없이 향상시켜 민족단결 진보 승격판을 구축하는 데 더 큰 힘을 기여하게 됩니다. 6월 7일 우리주는 주황 제2 생태환경보호독찰조에서 이첩한 제29진 군중신소신고사건 도합 5건을 전달받았는데 그중 전화 2건, 편지 3건입니다. 그중 연길시 1건, 령정시 1건, 안도현 3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사건 중 여러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5건입니다. 그중 대기 관련 사건이 2건으로 40%, 물 관련 사건이 1건으로 20%, 생태 관련 사건이 2건으로 40%를 차지합니다.
1: 2026년 보통고등학교 학생 모집 전국 통일시험이 7일 정식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 우리주에서 수험생 7,759명이 시험에 참가하는데 시험은 6월 9일까지 지속됩니다. 홍수암 기자입니다. 10여 년의 노력이 곧 열매를 수확하게 됩니다. 여기는 연변 이중 시험 장소 문 앞입니다. 지금 수험생들은 다년간의 쌓아온 결실을 품고 학부모와 선생님들의 배웅 속에서 질서 있게 시험장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공간, 자원봉사, 시험 장소 보장 일꾼들이 일터를 지키며 수험생들이 평안하고 순조롭게 시험을 치르도록 전방위적으로 수호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전주 광범한 수험생들이 자신있게 피를 들고 침착하게 답안을 써내려가 훌륭한 성적으로 합격하기를 기원합니다. 아침 7시 반, 연계시 각 시험 장소 주변에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육속 도착했습니다. 수험생들은 선생님, 학우들과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긴장을 풀기도 하고 학부모의 동반하에 조용히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붉은 옷을 입은 어머니가 다정하게 아이에게 당부하는 모습도 보였고 꽃다발을 든 학부모가 수험생이 입장하는 것을 배웅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현장은 아름다운 축원과 따뜻한

0: 따뜻한 배려가 어우러졌으며 모두가 한 마음으로 수험생들이 시험을 잘 치러 훌륭한 성적으로 합격하기를 기원했습니다. 수험생 로우경입니다. 반드시 가장 충만한 상태를 발휘하여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모든 수험생들이 가장 좋은 상태로 자신감 있게 시험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수험생 왕흔동입니다. 저와 학우들 모두 소원을 이루고 대학 입시를 잘 치르길 희망합니다. 연결시 제1고급 중학 3학년 5반 담임교원 단명정입니다. 모든 수험생들의 12년 로고의 결과가 오늘에 달려있습니다. 저는 모든 수험생과 모든 가정이 영어 구술시험을 포함한 이 4일 동안 원만한 수학을 거두고 최종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를 희망합니다. 올해 전주 대학 입시 등록 수험생은 도합 7,759명인데 그중 역사류 수험생은 2,322명, 물리류 수험생은 5,437명입니다. 전주에는 도합 8개 시험구역, 10개 시험 장소를 설치했는데 그중 연길시에 3개 시험 장소, 기타 현시에 각기 1개 시험 장소가 있으며 총 304개의 표준 시험장을 설치했습니다. 이 밖에 8개의 예비 시험 장소, 30개의 예비 시험장을 설치해 각종 비상 상황에 대처합니다.
1: 대학 입시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확보하고 수험생들에게 안전하고 질서 있는 시험 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해 사회 각계는 적극적인 행동으로 대학 입시 수험생들이 시험을 잘 치르도록 수호하고 있습니다. 6월 7일 오전 2026년 대학 입시 첫날 연변 1중, 연변 2중 시험 장소 앞 경계선 부근에 민경들이 당직을 서고 있었습니다. 대학 입시 기간 연길시 공안국 교통관리 대대는 전원이 일터를 고소하면서 각 시험 장소 주변의 중점 도로 구간과 교차로의 당직 경찰 역량을 증가했습니다. 고정 당직과 동태 순찰을 결합해 차량과 인원 흐름을 엄격히 통제하고 함부로 경적을 울리거나 주차하며 함부로 차선을 변경하는 등 교통 위법 행위를 엄격히 단속함으로써 시험 장소 주변 교통 질서를 전력으로 수호하고 소음 방해와 교통 체증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연길시 공안국 교통관리대대 하북중대 지도원 서붕입니다. 우리는 응급보장 역량을 가동해 수시로 도로 돌발 정황을 처리하고 대학 입시 녹색 통로를 개통했으며 수험생이 시험 장소를 잘못 찾거나 신분증 분실, 시험 장소 가는 길이 막히는 등 긴급 상황을 겨냥해 빠른 구조, 긴급 호송 등 편민 봉사를 제공해 특수한 일은 특수하게 처리함으로써 수험생 통행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 기간 연길시 도시관리 행정집법국은 시험 수호 보장 사업을 전면 가동했습니다. 집법 일꾼들은 각 시험 장소를 지키면서 유동 상인, 도로 점용 경영 및 규정 위반 광고를 정돈하고 시험 장소 주변의 각종 상업 활동을 단속했습니다. 연길시 도시관리 행정집법국 행정심사 비준 판공실 집법 일꾼 장범입니다.
2: 考点 설치 便民
1: 시험 장소 주변에 피민 봉사소를 설치해 수험생, 학부모들에게 무료로 음료수, 우산 등 물품을 제공합니다. 환경 미화 부문은 인원을 추가 파견해 순회 청결을 진행하고 주변 차량 주차를 규범하였습니다. 시험 장소 부근의 시정 시공을 잠시 중단하고 소음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 기간 공청단 연길 시위는 1, 2, 3, 5, 5 청소년 봉사대 직능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청년 자원봉사자들을 시험 장소 현장에 파견해 자원봉사를 착실히 전개해 수험생들을 위해 안전하고 질서있으며 온정 넘치는 시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조력했습니다. 청년 자원봉사자 조진광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궂은 날씨에 직면해 우리는 사전에 일터를 나누고 비마귀 물자와 표민 용품을 충분히 배치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비바람 속에서도 시험 장소를 지키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물자 보급, 표민 안내, 응급 도움을 제공하면서 따뜻한 보장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0: 올해 대학 입시 기간 우리조는 교육부 및 성교육청의 유기일체 조치를 전면 실시하고 인적 방어 플러스 물적 방어 플러스 기술적 방어 립체화 예방 통제 체계를 승격해 여러 가지 고도 과학기술 부정행위 방지 설비를 시험 전 과정에 운영하고 정보 기술로 시험 치리 능력과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평하고 공정한 시험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대학입시 첫날 연계시 학생 모집시험 봉사중심 대학입시 감시통제

0: 지휘 플랫폼의 대형 스크린에 연결시 시험장의 시험 정황이 실시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 시험장에 수험생들이 질서 정연하게 자리에 앉아 조용히 시험을 치르는 모습이 보입니다. 올해 우리조는 도합 8개 시험구역 130개 시험장소 304개 시험장을 설치했고 믿음직하고 업무에 정통한 교직원 846명을 선발해 각종 시험 업무 관리 일꾼을 맡도록 했습니다. 연계시 학생 모집 시험 봉사 중심은 3명의 수험생 학부모 대표를 지휘 플랫폼에 초청해 원격 감시를 통해 시험장 상황을 요해하도록 했습니다. 연계시 학생 모집 시험 봉사 중심 당지부 소개이고 주임인 신홍련입니다. 20대의 안면 인식 시스템, 12대의 지능형 안전검사문을 설치했고 60개의 5세대 이동통신 신호 차단기 지점을 배치하여 지능형 안전검사를 실현하고 신호 차단이 전 구역을 피복하도록 했습니다. 수험생 학부모 류건군입니다. 학부모 대표로서 연계시 감시 통제 지휘 플랫폼에 와서 대학 입시를 지켜보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 플랫폼의 효과가 매우 좋고 화질이 아주 선명하여 대학 입시의 공평, 공정, 공개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부모들은 보고 난 후 매우 안심이 되고 만족스럽습니다.
1: 연변 여성 촬영가 협회 촬영 작품 전이 일전 연변 미술관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연변 미술관, 연변 촬영가 협회에서 주최하고 연변 여성 촬영가 협회 등에서 주관했으며 65명 여성 촬영가가 출품한 65점의 작품을 전시했습니다. 개막식에서는 최우수 촬영가상을 수상한 촬영가들에게 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이번에 전시한 작품들은 여성 특유의 섬세한 시선으로 연변의 록수 정산, 민족 풍정, 무형문화재 전승과 향촌 지능에 초점을 맞춘 작품들입니다. 작품에는 웅장한 자연도 있고 일상의 따뜻한 정도 있어 변강 아들, 딸들의 분투하는 모습과 신시대 여성의 가곡 정회를 생동하게 보여줬습니다. 이번 전시는 계속해 대중에게 개방돼 광범한 주민과 촬영 애호가들에게 온정 넘치는 예술 향연을 선사하게 됩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리나 윤걸이었습니다.

0: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보광장 프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미선입니다. 저희 프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의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정보 받겠습니다. 4시 전까지 정보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2: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노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2: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0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2: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1: 네, 연결시 북대에 위치한 대우화원 아파트의 4층 집을 팔거나 세웁니다. 면적은 43평방미터 조금 넘습니다. 집안이 아주 깔끔하고 네, 햇빛이 잘 들어온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9-4339-4745번, 139-4339-4745번입니다. 연결시 하남에 위치한 만익도매 시장 부근에 5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0평방미터입니다. 이외에 연결시 북대에 위치한 고성 화원 아파트의 1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50평방미터이고 받을 가격은 15만원입니다. 연락번호 188-4473-3898번, 188-4473-3898번입니다. 네, 먼저 전화 한 통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네.
3: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3: 제 전화 맞습니까?
1: 맞습니다. 말씀 주세요. 네. 네.
3: 아, 농촌 집을 팔려고 하는데.
1: 네.
3: 그, 지점은, 저기, 용정시 로드구진 태양촌이라는 데입니다.
1: 네, 용정시 로드구진 태양촌요. 네.
3: 네.
1: 네.
3: 면적은, 면적은 38평방미터이고.
1: 네.
3: 그 다음에 저기, 여간에 또 별도 창고를 붙여서 한 20평방미터.
1: 아, 네네.
3: 근데, 원주인은 이게 갑자기 시력이 내려가서 맹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 저렴한 값에 팔고 양로원에 갈 생각입니다.
1: 아, 예. 저렴하게 팔려고요. 예. 네. 연락번호 말씀 주세요.
3: 또 허니.
1: 네.
3: 저기, 원래 서울 길이

0: 지금 집이라나 했거나
1: 네.
0: 저건이 이 무슨 다 있습니다. 그 절척이 집 쏘는 절척이하고
1: 네.
0: 그다음에 분쇄길로
1: 네네.
0: 여러 가지 가구 그대로 다 내놓을 예산입니다.
1: 아 있는 그대로 네. 네. 다 드리려고요.
0: 그래, 가격은 그대로 만나서 맨다고 하는 걸 하고요.
1: 네.
0: 예, 그래서 어떻게 재방송 부탁할 수 없겠나요?
1: 됩니다. 네, 충분히 되죠. 연락번호로 네, 연락번호를 남겨주세요.
0: 연락번호 요산주
1: 네.
0: 스스살링
1: 네.
0: 시상아우
1: 네, 1394437325번요.
0: 예, 네, 없습니다.
1: 잘 적었고요. 네, 네 여유 시간 되는 대로 네, 제 방송을 많이 해드릴게요. 네. 네, 좋은 소식 기다려보십시오.
0: 감사합니다.
1: 네.
2: 매일 오후 3시 20분에서 4시까지 초단파 102.3MHz로 방송되는 정보광장은 여러분께서 유용한 정보를 무료로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 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방송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광장 무료 열선 전화는 256-1111번과 256-1112번입니다.
1: 네, 한 여성분이 출퇴근 가능한 일자리를 구하려고 합니다. 연락번호는요, 136-4433-2559번, 136-4433-2559번입니다. 더문시 룡성 과수농장 가족주택의 벽돌집을 팝니다. 줄집인데 중간집이고요. 면적은 34평방미터, 조금 안 됩니다. 집안 밖으로 장식을 했고요. 양철 기와는 새로 얹었습니다. 벽돌 창고도 있고 가야강이 가까워서 낚시질하기에 편리합니다. 수돗물은 샘물이고요. 연락번호는요. 138-9433-3616번 138-9433-3616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3: 예. 네, 전화 맞습니까?
1: 맞습니다. 말씀 주세요.
3: 예, 집을 새 들어가 합니다.
1: 네.
3: 위치는 시 당교 부근에 있는 공진화연집입니다. 면적은 41평방이고 2층집입니다. 남향집이고 네. 중간집입니다.
1: 네.
3: 교통도 아주 편리합니다. 연락번호는 188-4439.
1: 네.
3: 0061번입니다.
1: 0061번. 네, 아파트 이름을 네. 다시 말씀 주세요.
3: 광진화원입니다.
1: 광진화원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3: 시당계 옆발입니다.
1: 네. 네, 옆이요.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참여 고맙습니다. 네.
4: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5: 덕분에 행복합니다.
4: 덕분에 잘 됐습니다.
5: 감사와 긍정의 한마디 덕분에
4: 사랑과 배려의 한마디 덕분에
5: 훈훈한 향기 넘치는 이 한마디는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는 첫걸음입니다.
1: 네, 연령이 50세 이상 되는 분들에게 노래, 무용, 선풍금, 색스폰, 북등 악기를 무료로 배워드린다고 합니다. 기초가 없어도 괜찮고요. 남녀 제한 없습니다. 연락번호 138-4339-4748번 138-4339-4748번입니다. 연길시 철남에 위치한 전신 아파트에 네, 3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61평방미터 조금 넘습니다. 침실 두 칸이 있고요. 남향으로 된 집입니다. 연락번호는요. 156-0050-9121번 156-0050-9121번입니다. 연결 씨

0: 남가 천지로에 위치한 개원공관 아파트의 9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5평방미터 조금 넘고요. 집안의 가전기물이 고전합니다. 깔끔하게 장식을 했고 네, 손댈 곳 없이 바로 입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락번호 180-4330-0029번 180-4330-0029번입니다. 연변병원 동쪽현에 위치한 흠전빌딩의 10층 집을 세웁니다. 면적은 45평방미터이고 텔레비전을 제외하고 기타 가전기물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한 달에 1200원 받으려고 합니다. 열공급 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합니다. 연락번호 13704387592번 13704387592번입니다. 연길시 중관천 서쪽현에 위치한 1층 영업집을 세웁니다. 면적은 180여 평방미터이고 널찍한 앞마당이 있습니다. 식당, 회사, 미용원,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38-4436-6118번 138-4436-6118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네.
1: 저 집을 세우러 갑니다.
0: 네.
1: 집 위치는 바로 연대병원 소속인데
0: 네.
1: 저 4층 집에 3층이고 면적은 한 30평방 정도 됩니다.
0: 네.
1: 예, 그리고 또 단칸방 단자를 세워주고 단자로는 5층이고 면적 한 20평방 정도 됩니다.
0: 네.
1: 그리고 중고 가전 제품들에 액정 텔레비, 전자로 세탁기, 냉장고, 냉동고, 냉장고는 그 선카이머 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국구정리밥솥, 웨이버로, 미치전, 미치화, 유엔지 등등. 그리고 쿵터도 있고요. 에어컨, 자전거도 있고요. 그리고 중고 가구, 침대, 옷장, 화장대 또 등등. 그리고 살림집이거나 영업집이거나 화장실에 뭐 문을 세거나 고치기 어려운 것들, 손대기 어려운 것들 고쳐드립니다. 전기, 수도, 뭐 일체가 다 가능합니다. 작년들은 무료를 해드립니다.
0: 네.
1: 아래 연계 전화는 643
0: 네.
1: 2443
0: 네.
1: 8797
0: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1: 네, 수고하시오.
0: 네. 네,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2: 예, 집을 팔거나 세를 주려 합니다.
0: 네.
2: 위치는 대화원이고 4층이며 43평 좀 넘습니다.
0: 네.
2: 집은 아주 깨끗합니다. 경계 전화는 139-4339-4745번입니다.
0: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2: 예, 수고하세요.
0: 네.
3: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4: 문명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3: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지 않습니다.
4: 문명한 행동에 앞장섭니다.
3: 자랑과 긍지를 안고 멋진 미래 설계도를 그려가는 연변.
4: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람들이 모여 행복한 꿈들을 꽃피워 갑니다.
0: 연길시 발전에 위치한 헝다 입힌 북적현 기럽 2층 영업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140여 평방미터입니다. 음식점, 와인바, 맥주집, 불고기점, 커피숍 등을 운영하기에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583470233번 1583470233번입니다. 연길 북대에 위치한

0: 위치한 2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82평방미터이고 침실 2칸이 있습니다. 연락번호 156-6227-5007번 156-6227-5007번입니다.
1: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로 유명한 이곳. 짙은 전통문화가 숨쉬는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 여기는 연길입니다.
2: 아름다운 도시 연길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0: 네, 연길시 제10중학교 부근에 있는 부관서구역의 4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58평방미터이고 교통이 아주 편리하고 시장도 가깝습니다. 연락번호 136-3433-2636번 136-3433-2636번입니다. 네, 70세 좌우의 가사도우미를 구하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80433-3095번 1380443-3095번입니다. 네, 한 남성분이 단오절 전으로
1: 아름다운 미래가 약속된 곳 연변입니다.

경정시 로도구진 태양촌에 있는 시골집을 저렴하게 팔려고 합니다. 면적은 38평방미터이고 20평방미터 되는 벽돌 창고가 있습니다. 소를 키우던 집이라 또 모든 시설이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가격은 면담이고요. 연락번호 139-4430-7325번 139-4430-7325번입니다. 네, 연길시 하남에 위치한 강남 아파트 동쪽현에 새로 지은 6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2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네, 주변에 소학교, 중학교, 고중이 있고 네, 병원도 여러 병원이 있습니다. 교통도 아주 편리하고요. 그리고 1m 75cm 되는 중고 냉장고 한 대를 팔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84331-2681번 1384331-2681번입니다.

0: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1: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까지 보내드리고 있는 정보광장 프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일상생활의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 전화를 4시 전까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2: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노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2: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0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2: 특별 빈곤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일전에 식상 연길 맛집 종국 100개 우수 음식점 선정 활동이 정식으로 전민이 맛집을 탐방하고 맛을 추천하는 핵심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연길 미식의 깊은 매력을 발굴하고 특색 미식 도시의 명함을 빛내며 본토 문화 관광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활동 조직 위원회는 전 사회를 향해 진심 어린 초대를 보냈습니다. 이로써 각계 인사들이 연길 미식 공익 추천관 대호에 참여해 고향의 미식을 대변하고 연길 문화 관광에 힘을 실어주도록 했습니다. 이번 모집은 연길을 사랑하고 미식을 사랑하는 사회 각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진입 장벽이 없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집니다. 연길 미식에 대한 사랑을 품고 고향 브랜드를 알리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전속 공익 추천관으로 될 수 있습니다. 광범한 추천관들은 여가 시간을 이용해 연길시 구역 임의의 음식점에 들어가 연길 특색 음식의 독특한 매력을 몰입식으로 탐구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로 진수성찬의 색채와 향기가 모두 갖추어진 생생한 순간을 담을 수 있고 문자로 진솔한 감상평과 소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용 음식점 탐방 공략, 재치 있는 사진과 글, 짧은 동영상 작품 등을 창의적으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창작 형식은 자유롭고 다원적이며 품격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모든 참가자들은 오리지널 량질의 작품을 모멘트, 틱톡, 쇼홍수, 콰이소, 영상 계정 등 임의의 주류 뉴 미디어 플랫폼에 발표하기만 하면 이번 활동에 성공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작품 발표가 완료되면 량질 작품을 동시에 연결시 상무국 위챗 공중넷 메뉴의 선정 활동인 공익 추천관에 발송할 수 있습니다. 조직위원회는 전문 심사팀을 구성해 내용, 전파 강도, 창의, 긍정 에너지 선도 등 차원으로부터 우수 작품을 종합적으로 선정합니다. 최종 20개 우수한 작품을 평리하며 선정된 20명의 창작자에게는 두 가지 혜택이 주어집니다. 200원 가치의 연결 음식 소비 쿠폰을 획득해 본토 풍미의 향연을 만끽할 수 있는 동시에 연결 미식 공익 추천관 영예 칭호를 정식으로 수여받게 됩니다.

0: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로 유명한 이곳. 짙은 전통문화가 숨쉬는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 여기는 연길입니다.
1: 아름다운 도시 연길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일전에 도나시 첫 러후 서구역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가 도나시 민주거리 중심사회구역 교통경찰상로 서구역에서 착공했습니다. 조기에 건설된 주택단지에는 보편적으로 엘리베이터가 없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해당 서구역은 7층짜리 구식 건물이며 3개 단원 42가구로 구성됐습니다. 건설 시간이 오래되고 부대 기반 시설이 부족하며 로인 주민 비례가 높고 고층 주민들의 출입이 불편해 많은 주민들은 엘리베이터 설치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대중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도나시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부문은 도시갱신과 러후 서구역 개조 사업에 결부하여 엘리베이터 설치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달했습니다. 현재 도나시 2026년 러후 서구역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 혜택 정책은 정식으로 시행됐습니다. 4층 내지 6층의 주택단지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경우 대당 25만 원의 재정 보조금을 지급받고 7층 및 그 이상의 주택단지는 대당 3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주민이 주택특별보수자금과 공적금을 인출해 개인 분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다양한 경로를 통해 주민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0: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1: 덕분에 행복합니다.
0: 덕분에 잘 됐습니다.
1: 감사와 긍정의 한마디 덕분에,
0: 사랑과 배려의 한마디 덕분에,
1: 훈훈한 향기 넘치는 이 한마디는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는 첫걸음입니다.

0: 날씨가 더워지면서 가제철이 돌아왔습니다. 식당에서 모임을 갖거나 집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때 이 얼얼하고 매콤한 감칠맛에 자꾸 손이 가지만 이 맛있는 음식 뒤에는 위험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해마다 가제를 잘못 먹어서 생기는 위장장애, 알레르기, 식중독 등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제는 주로 수심이 얕은 진흙 환경에서 자라며 머리, 가제황, 내장, 아가미 등 부위에 중금속, 세균, 독소, 기생충이 가장 많이 축적됩니다. 이런 부위를 장기간 많이 섭취하면 간과 신장에 부담이 가중됩니다. 특히 사육하는 물의 질이 좋지 않으면 이런 부위의 오염물질 농도가 수배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재는 폐흡충을 쉽게 옮기므로 충분히 익히지 않거나 볶는 시간이 부족한 경우 기생충에 감염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감염되면 가슴 통증, 기침, 객혈, 폐손상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재는 반드시 철저히 익히고 적어도 10분 이상 고온에서 삶아야 하며 덜 익힌 가재나 절인 가재, 즉 술에 담근 가재 등은 절대 먹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한 번에 얼마나 먹는 것이 적당할까요? 안전 한도가 있을까요? 가제는 고단백 식품으로 일반적인 조리법은 기름과 소금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다 섭취 시 혈중 지질과 뇨산 수치 상승, 통풍 유발, 위장염 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횡문근 용해증을 일으키거나 간과 신장 기능을 손상시킬 위험도 있습니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 한 번에 섭취 시 5마리 내지 10마리, 총량은 250g을 넘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섭취 한도는 15마리를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노인, 어린이 등 위장 기능이나 대사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한 번에 3마리 내지 5마리만 섭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농촌에 있는 백돌집합니다.
0: 네.
1: 지점은 도문시 령성 과수농장 가족사택이고
0: 네.
1: 줄집이고 중간집입니다.
0: 네.
1: 면적은 34평방 조금 안 됩니다.
0: 네.
1: 양철기와 새기와이고 집 안팎을 새로 장식했고
0: 네.
1: 백돌 토성도하고 백돌 창고도 있습니다.
0: 네.
1: 채소 식물밭도 넉넉히 있습니다.
0: 네.
1: 가야강이 가까운 데 있어서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수도물이 삼키물이고 깨끗하고 공기도 좋은 고장입니다.
0: 네.
1: 산화물도 야산에서 많습니다.
0: 네.
1: 그리고 토지여서 냉이 병영이 능히 할 수 있습니다.
0: 네.
1: 연락번호 138-9433-3616번입니다.
0: 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1: 수고하세요.
0: 네.
2: 매일 오후 3시 20분에서 4시까지 초단파 102.3MHz로 방송되는 정보광장은 여러분께서 유용한 정보를 무료로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 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방송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광장 무료 열선 전화는 256-1111번과 256-1112번입니다.

식사 후 졸리지 않고 위가 편안한 느낌을 받은 지 언제인가요? 한 차례 흥미로운 연구에 따르면 장기간 식사를 80%만 배부르게 먹으면 주요 전염증 매개체인 보체 단백질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노화 관련 만성염증을 근본적으로 감소시켜 인체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30, 40대 건강한 중년 42명을 모집해 매일 기존 식사량에서 두 숟가락 적게 먹도록 했습니다. 2년 동안 견제한 후 신기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신체 만성염증 위험 감소, 일부 염증 표식물 수준이 감소했습니다. 몸의 군살 감소, 실험 참가자들의 평균 체중이 10% 줄었습니다. 수명은 식사량 절제에서 비롯된다는 옛말이 점점 더 많은 현대과학에 의해 입증되고 있습니다.

생의 긴 교로에서 우리의 가슴을 넉넉히 채워줄 독서. 그것은 즐거움이고 멋입니다.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전민 독서, 연변 라디오 방송과 함께합니다.

0: 네, 연길시 당교 옆에 위치한 광진 화원 아파트의 2층 집을 세수입니다. 면적은 41평방미터이고 남향으로 된 집입니다. 중간 단원이고요. 연락번호는요. 1884390061번입니다. 연변병원 동쪽견에 위치한 3층 집을 세수입니다. 그리고 단칸방도 저렴하게 세주려고 합니다. 단칸방 면적은 20평방미터 되고요. 5층입니다. 그리고 중고 가전제품과 가구를 팝니다. 연락번호 1322443-8797번 1322443-8797번입니다.
1: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륜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2: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노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1: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2: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1: 30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2: 특별 빈곤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1: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0: 네, 시간상 관계로 정보광장 프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생방송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0: 시대.
1: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2: 사진은 모래밭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열매를 뜻하며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식물로 그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합니다. 사지에는 428가지 천연 영양 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의 최고 영양식품으로 불립니다. 사지에 포함된 성분 및 그 조성비례는 인체가 소유한 성분과 잘 어울리면서 부작용이 없는 가장 완미한 식품이며 자연이 인류에 내린 선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캉카이 사지 원액은 인체 각 기관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고 혈압과 혈질을 조절하며 소화 계통에 유익합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종합 면역력을 높여주며 눈을 밝게 하고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내분비 문란을 조절해주고 건강한 호흡 계통을 유지하게 하며 심리혈과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해줍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기억력이 감퇴되고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자주 밤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강타의 사지 원액을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 기차 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지 원액입니다. 한 곽의 가격 124원이고요. 30곽을 사시면 30곽을 더 드리고 60곽을 사시면 70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레이저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레이저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카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10일까지 진행되는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아래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사지원액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위에서 우대 활동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사지원액, 명서방, 이번에 특수한 우대 활동이 진행됐는데 사지원액은 60가게, 70가게, 두 번째는 1,500원 현금권에 세 번째는 레이저 치료액이, 그리고 명서방도 역시 한 가게 598원인데요. 15가게 두 번째 1,500원 현금권에 세 번째 레이저 치료액이 이렇게 주게 되어 있는데 이 활동은 10일까지 진행한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활동 가운데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혜택으로 돌아가는 현금권 1,500원을 빼주는 우대활동이 지금까지 많은 시간 동안 처음으로 하는 우대활동이었는데요. 보통 많이 줘도

0: 1,000원을 줬는데 이번에는 1,500원을 빼주게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 활동은 여전히 현금권을 빼주는 이 활동은 이번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존재하기 어렵다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네요. 공장 측에서 확실한 저희들하고 이런 통지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번 우대 활동은 10일까지 진행하는 우대 활동이니까 이 기회를 잘 파악하시겠다며 나이가 드시면서 여름으로서 불편한 분들, 눈이 불편하신 분들, 저희들 제품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복용만 하시겠다며 효과성에 대해서는 완전 의심할 바가 없는 우수한 제품이라는 점을 진일보로서 여러분들한테 교대해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원의 이 제품 자체는 지구상에서 생존 역사가 제일 긴 식물이 모래밭에 자란 가시나무, 가시나무 열매에서 분리 추출한 이런 제품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사지원형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아, 너무 선택이 우수한 선택으로 된 것 같은데요.
2: 그렇습니다. 나의 이 좀 관심증도 있는 데다가의 혈압이 높으면서 어제 하루에 두 번씩 약은 뭐도 그냥 혈압이 떨어야지 그러면서 용건상하네. 어지럼증해서 꼼짝 못했습니다.
0: 어지럼증 그거 위험합니다. 어느 순간에 쓰러지면 큰일 납니다.
2: 혈압이 높은데다 어지럼증까지 하니까 나의 머리라는 게 아프지 그 소용 꼼짝 못했습니다. 그랬던 게 선생님 강의 듣고 이 사지원에 지금 쓰는데 어지럼증 아예 한다.
0: 아, 심장과 뇌혈관이 좋아졌습니다. 예.
2: 그래 왜 저기 혈압 조절 이용 잘 됩니다.
0: 그렇죠.
2: 그래서 이 혈압약을 하루에 한 번씩 먹거든요. 응사해 된다.
0: 두 번 드시던 게 한 번. 이제 더 길게 견지해서 복용하시겠다면 어느 순간에는 혈압약을 거의 놓을 수 있는 정도까지 회복을 가져오게 되실 겁니다.
2: 예, 어떻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심장에 이 그 뚱뚱이 따뜻하고 받는 거 쑥쑥 찔고 나는 것처럼 통쇠나던 게 그 증세도 이제는 많이 좋아지고 위 좋아져서 밥을 영 잘 먹으니까 영 맹이 납니다.
0: 그렇죠.
2: 이 사지원에 쓰고서 정말 사지원에 가두고서 어지럼증 없애지 혈압 조절이 잘 되지 심장이 좋아졌지 위 좋아졌지 오내기래 이렇게 좋은 약이 있는가 이랍니다. 그래 선생님 내 어제 그저께인가 이거 육식하고 배달 받았는데 우리 동생이 있잖아 이 빈혈로 영 모질이 고생스러워 한다. 빈혈, 혈압이 뭐 떨어진다면 누워 이러면 난다는가?
0: 예.
2: 예, 그러면서, 예. 언니는 무서워 먹고 소리 그렇게 좋아졌는가? 소리 그랬더라만, 걔 난 지금 사지원했습니다. 걔 선생님과 문의를 했다가, 야, 빈혈에도 영 좋다 하더라고. 선생님께서 몇 번 들어본 적이 있다고 그래. 그래도 물어보고서야 되지.
0: 그렇죠. 예, 예. 바로, 예. 예. 그런데 쓰며, 이 제품 자체가 인삼 녹용이 다섯, 여섯 배 효과라는 것, 조혈 공능을 도와주고, 그리고 여기에,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는 은행 잎이 20배 효과고, 그리고 임신부들한테 꼭 처방해주는, 부산까지 처방해주는 엽산이 포함되어 있고, 엽산은 모든 대사를 평형으로 유지해주고, 새로운 세포가 나오게 하고, 신경세포를 활성화해주는 특수한 성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후노버스가 포함되어 있고, 40여 가지 미량원소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좋은 제품을 드시게 되면, 빈혈이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
2: 예, 네. 그래, 또, 선생님, 한 가지 또, 물어보겠죠.
0: 예.
2: 우리 친구네, 이, 손이 있는데, 우리 친구도 내 사지원에 쓰니까, 자기도 지금 쓴단 말입니다.
0: 예.
2: 위 너무 좋아져서 밥맛이 땡기니까, 나에. 이랍니다. 이제 다섯 살인데, 밥 안 먹는데, 야도 사지원에 쓰면 어떤가, 이랍니다.
0: 아, 이거 꼭 성인이 써야 된다는 그런 규정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를 어른이 먹는 절반량으로 해서 한 곽을 한 대를 뭐 두 번 나눠 먹게 하든지 혹은 또 하루에 한 번 먹게 하든지 그렇게 해도 됩니다. 예, 예.
2: 하루에 한 대 먹어도
0: 됩니다. 예, 예. 여기에 규정이 뭐 소년 아동 불가라는 그런 게 절대 없습니다. 예, 싫음 나도 됩니다. 예.
2: 예, 그래서 이제 다섯 살인 게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리.
0: 예.
2: 그래, 이게 내 먹으니까 위용 좋은데, 야, 아마 이게 뭐 위탈이겠지, 무슨.
0: 그렇죠.
2: 그, 이 사지원에.
0: 그러니까, 예.

0: 한 달만 믿겠으면.
1: 아, 그래, 바로 하셔. 일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예, 예.
0: 예,
1: 예.
0: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저도 이 싸지 원액을 얻은 예, 한 반년 넘었었습니다. 예, 이거 쓰고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특히 항상 머리가 어지럽고 기억력이가 예, 완전 이렇게 잘 조금만 상실되던 게 이걸 쓰면 기억력이가 참 좋아졌습니다.
1: 네. 어, 그렇죠. 예, 예.
3: 머리가 많이 맑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눈도 예, 이 백내자, 내가 원래 이 백내자 이놈 이제 항상 어떤데 부옆 이렇게 잘 아이 배우던 게 이거 구두이 몇 달 먹을까네. 눈이가 지금 잘 배웁니다.
1: 사실 원액의 특점이 눈에 특별한 효과가 있습니다.
3: 예.
1: 노린이 대게담 눈이 흐리터무나고 어, 앞이 아물거리고 이럴 수 있는데 이걸 드시게 되면 눈이 환해집니다. 예.
3: 예. 눈도 많이 좋아지고 그리고 특히 또 뭔가 위가 많이 좋아졌어요. 만약에 이 위에서도 예, 미출성 위염이라서 오랜 어둠 이걸 앓고 있었는데 그냥 약도 많이 썼는데 이거 먹은 해부터 내 전체를 지금 위약을 몇 가지 먹던 거 다 뗐습니다.
1: 아, 네. 어, 그렇죠. 예, 예.
3: 소화 잘 되고 밥 먹거나 아무 위탈이 없는데 또 무슨 위약 먹겠습니까?
1: 어, 그렇죠. 이게, 예, 과일에서 분리 추출했기 때문에 위산을 도와서 빨리 그 소화액을 분비하게 하고 단백 효소까지 분비하게 하는 이런 역할을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예, 그리고 하나는 이 소변이 밤에 이게 전립선 미달을 해서 몇 번씩 보던 게 이거, 이것도 해결됐습니다. 소변 지금 어디서 한두 번 봅니다. 딱전하게 해서.
1: 로경이 다섯 배 효과니까 로경은 곰팥이다. 이 정도 이, 인식해도 됩니다. 예.
3: 예. 그러니까 뭐, 한 가지 이거 먹고 지금 예, 여름에는 지금 고루고루 다 좋아졌습니다.
1: 어, 이 제품 자체는 부작용이 기본 뭐, 변들이 와도 붙지 못할 정도로서 확실하게 효과성을 나타내는 우수한 대사연이 인류에게 선물한 최선의 선물이라고 국제사지대에서 이렇게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3: 예, 그래서 내가 지금 이번에 활동을, 오라지엄 활동을 끝난다.
1: 다시 할 밖에 없습니다. 예.
3: 예, 좋은 이제 특수한 활동을 지금 60가격에 배달 받겠습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죠. 길게 복용하면 길게 더 효과를 보게 돼 있으니까 5년, 10년도 문제없는 좋은 제품이니까 아주 열심히 견제해서 복용하시겠다면 새로운 건강과 청춘을 찾게 되어 있을 겁니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누구세요?
1: 예, 네, 안녕하세요.
4: 선생님 수고를 하십니다.
1: 예.
4: 어머니가 지금 명서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지금.
1: 예.
4: 농내자에 대해서 자꾸 안 아프고 올라가면 자꾸 눈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이래니 잘 보지도 못하고 이래서 이거 선택해서 간지 좀 많이 나타지는 게 알겠다 지금.
1: 예.
4: 눈이 빠지는 것은 아픈 것도 안 아픈 미로가 많이 났고 머리 아픈 것도 지금 많이 났습니다 지금.
1: 큰 해결입니다. 눈이 빠지는 것처럼 아파서 안압이 공제된다는 게 이 제품이 가능합니다.
4: 아, 또 눈이 좀 활동이 좀 필요 없다니까 좀 대달받아 장기적으로 오래 좀 쓰자 그랬어요.
1: 어, 할때 이제 닷새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잘 쓰시기 바랍니다. 이번 할때 특수하지 않습니까? 1500원 빼주고 레이저 치료이기 주고 또 본 제품은 퍼센트를 높게 주게 되어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2-7766에 전화 넣으세요.
4: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1: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5: 예, 우리 고모가 지금 이 당뇨 종합을 인해서 이 우리 두분하고 그 중풍까지와 후유증을 위해서 이 어림진하고 혈압 조절이 받아야 되고 이 아래 하신이 딩딩 묶여서 이 힘겹게 되고 그리고 소화가 잘 되지 밤잠 잘지 못한다.
1: 그렇죠.
5: 그리고 이 그런 저 어니까 저 밥을 먹지 못하고 예 그리고 이발 자꾸만 쓰고 그 기억력이 상실된답니다. 그래서 예 이거 내 싸주 원액을 내가 먹던 거 예 절반 드리고 쓸 거래서 한 달 잘 쌌는데 예 어 오림 지난 게 지금 가시지고 예 혈압 조절이 잘 되고 있단다.
1: 그럼요.
5: 그래 예 즐거워 하시면서 예 그거 배달해 달란다. 그래 음식가구 배달하고 예 그리고 그런 저 명서방 또 당뇨 종합을 있네 저기 백내장에 대해서 수술했는데 면시에 있어놔서 야 어디로 9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배우지 않고 깔깔하고 안 하긴

0: 없단다. 그래서 예. 이거 대접시키고 내 묻은 것도 대접시켰다 말인다.
1: 예.
0: 이게 깔깔한 게 없어지고 그리고 부었던 게 지금 맑아지는 것 같습니다.
1: 그게 다른 제품으로 대체가 되지 않습니다.
0: 예, 예. 다른 약은 그렇게 겨우고 예. 자꾸만 눈곱이 나고 그랬던 게 이거 그랬까 용접하면서 이 그래 두 가지를 다 배달받아 달라면서.
1: 어, 그렇게 하세요.
0: 그래 내 전에 예.
1: 예.
0: 오늘 그래 특별 내 전화 드리고.
1: 어, 그렇죠. 예. 5017766에 전화 넣으라 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제가, 제가 사실 원래 그, 전 오래동안 먹었는데, 많으면서 저까 잘 보고 있습니다.
1: 예.
3: 예, 소변이 자자에 밤잠 자지 못하던 게 지금 해결되니까, 잠을 잘 자야 정신 나고, 소화 안 되던 것도 해결돼, 밥을 잘 먹어, 맥이 나고, 그러니까 심장이 운동 잘 되지, 잘 되니까 어지럽증이 안 나고 경력도 많이 돌아서고 가슴이 영 편안한다.
1: 예.
3: 그리고 면역력이 올라가서 감기도 안 나고 귀신 가래가 심하던 것이 지금 완전히 없었나 얼마 전인지 모르겠습니다.
1: 그럼요.
3: 그리고, 예. 그리고 선발 차서 그런 것도 지금 없습니다.
1: 예.
3: 이 약 먹어보니까 이 구복이 돼서 흡수도 빠르고 안전하고 이 효과 좋아서 계속 쓰려고 하고 이 면서방도 내가 쓰라 했는데 눈이 이렇게 요 물론 고기 살아나고 이 가렵고 물치가 깊게도 보이고 이 바람 맞으면 눈물도 난 이중까지 모두 나한테 얼마 전인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죠.
3: 예, 그리고 백내장도 이전 보고 많이 맑아진 감이 납니다.
1: 백내장 같은 것은 서예에서는 수술을 제외하고는 다른 치료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 명서방은 지금까지 눈병 치료에서는 전반 시장에서는 인정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정도로서 이 제품 자체가 눈병 치료에서는 확실합니다.
3: 예. 이전에 그래서 시력도 내려 아이가도 좋은데 지금께도 조금만 마신 감이 난단 말입니다.
1: 조금씩 시력이 올라갔단 분들이 지금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주 감동적입니다. 지금 정도로 보충하는 것만 해도 좋은 치료인데
3: 예.
1: 시력이 올라갔다니까. 예.
3: 그래야지 하도 효과 좋으니까 계속 쓰려고 쓰기. 들어보니 또 이번에 학도 영종수께다. 예.
1: 그렇죠. 예.
3: 예. 돈도 빼주고 약도 많이 주고 선물도 좋으니까 이런 기회에 좀 싸서 쓰려고 해서 좀 오늘 배달도 쫓아드리겠습니다.
1: 그렇죠. 앞으로는 뭐 현금권을 더 빼주는 이런 활동은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결국 레이저 치료에 이도 따라가고 보험 제품을 퍼센트를 높게 주게 돼 있으니까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3: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세요.
1: 예, 건강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본의 이 제품 자체는 시장에서 확실한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세계 양천공 8년 4월 국제대회에서 인정을 한 대사연이 인류에게 선물한 최선의 선물이다. 이 제품 자체에 포함된 인삼녹행의 5~10배 효과, 은행잎이 20배 효과, 그 외에 여기에 포함된 뭐 미량원소, 엽산, 그리고 아미노산 이런 성분들은 인류가 수여하지만 해도 다른 데서 얻을 수 없는 이런 우수한 성분이 여기 포함되어 있고 황차 이 제품 자체는 식전에 드시게 되면 시간적인 국한성을 받지 않고 애들도 복용할 수 있고 그리고 눈병치료 명서방은 본 제품은 사지원액은 식전에 드시고 눈병치료 약품은 식후에 드시고 이러면 네. 리상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4: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좋았던 과거에 너무 매달리다 보면은요 쉽게 울적해지고, 그렇다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자꾸 집착하면은 쉽게 불안해지기도 하죠.

어차피 과거는요 우리의 손을 떠났고 미래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오늘 하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보려고 합니다. 다시 보게 되면요 과거가 모여서 오늘이 되는 거고요, 오늘이 쌓여서 미래를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에 충실할 수 있다면요 과거와 미래 모두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배하는 자가 과거와 미래를 지배한다. 네, 이렇게 단순한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단순하게요. 그래요. 미련일랑 걷어두고 또 욕심일랑 넣어두고 우리 오늘에만 집중해보도록 합시다. 네, 여러분의 오늘은 어땠습니까? 수많은 오늘이 모이는 오후. 안녕하세요. 주부클럽 진행을 맡은 서대문입니다.

생활의 발견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첫 코너는요, 지혜로운 주부 만들기 프로젝트 주부 9단의 살림법을 전수해드리는 살림의 지혜 코너입니다. 오늘도 노트 챙기시고 살림의 지혜 많이 담아가십시오.

오늘의 첫 번째 살림의 지혜는요, 여름 전기료를 절약하는 팁입니다. 요즘은요, 끼니마다 밥을 지어 먹기보다는요, 전기 밥솥으로 많은 양을 한꺼번에 지은 후에 보온 상태로 보관해 두었다가 먹곤 하는데요. 이 전기 밥솥이 생각보다 많은 전력을 사용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전기 밥솥의 보온 기능을 오래 켜둘 경우라면요, 많은 에너지가 낭비가 되기도 하죠. 네, 밥은 한 번에 먹을 만큼 짓는 게 좋지만은 부득이하게 밥이 남았다면은요, 냉동 보관 후에 데워 드시는 것이 전기료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조금씩 쌓여나가는 대기 전력을 잡는 것도 전기료를 절약하는 데 좋아요. 네, 전원을 켜면은요 바로 작동이 될 수 있도록 가전제품은 조금씩 전력을 대기에 놓고 있습니다. 이 대기 전력도 쌓이면은 꽤 큰 소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주 쓰지 않은 가전제품은요 꼭 콘센트를 뽑아두고 수시로 쓰는 가전제품은요 전원 스위치가 달린 멀티탭에 연결을 해서 사용하지 않을 때는요 전기를 차단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은요, 간혹 소홀하기 쉬운 에너지 소비 효율을 체크합니다. 싼 값에 아무거나 구입했다가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낮은 제품을 쓰게 되면은요, 그야말로 전기료 폭탄을 맞게 됩니다. 비싸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지만은요, 가격보다도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높은가 아닌가를 먼저 체크해줘야 합니다.

네,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별로 전기료를 절약하는 팁을 알려드리죠. 네, 여름에는요 필수로 틀 수밖에 없는 게 에어컨이지 않습니까? 에어컨을 켰다 껐다 반복하는 것보다 실내 적정 온도를 25도에 맞춰놓고요 계속 가동해주는 것이 전기료가 더욱 절약이 됩니다. 또 이 에어컨 가동 전 실내에 더운 공기가 빠져나가도록 환기를 꼭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네요. 실내의 더운 공기가 에어컨으로 식힐 경우 전기료가 더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 가동하지 않을 경우에 전기 코드를 빼놓는 것이 좋고요. 전기 코드만 빼도 30%의 전기 절약이 가능하며 에어컨 사용 시에 선풍기를 함께 틀어놓으면 공기가 빨리 퍼지기 때문에 원하는 온도까지 멈추는 시간이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냉장고는요, 온도를 일정하게 해주고요, 적정 온도를 맞춰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냉장고의 적정 온도는요, 영하 1도에서 영상 5도이며, 냉동실의 적정 온도는 영하 18도에서 영하 20도입니다. 또한 따뜻한 음식을 식히지 않고요, 냉장고에 바로 넣을 경우 에너지가 소비되어 전력 소비량이 증가하게 되어 전기료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은 덥고 습기가 많기 때문에 세탁기의 사용 빈도도 같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세탁기 에너지 소비는요, 세탁물 양보다는 횟수를 줄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가능하면은요, 세탁물을 한꺼번에 모아서 세탁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세탁기를 돌릴 때 소비되는 에너지의 90%가 물을 데우는 데 쓰인다고 합니다. 찬물로 세탁을 하면 더운 물에 비해서 전기 사용량을 30% 절감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또한 세탁물을 80%가량 채워서 절약 모드로 짧게 세탁을 하면 전기 사용량을 절감할 수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두 번째 삶의 지혜로 벽면을 꾸미는 요령입니다. 집을 꾸미고 싶은데 가구 소품으로 하기는요 부담스러워질 때, 요즘은요 미니멀드 짐이 대세기이기 때문에요 심플한 공간을 연출하고 싶지만은 나만의 개성을 우리 집에 담고 싶을 때요 어떻게 인테리어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집 남아도는 큰 벽을 활용을 하면은요 충분히 개성도 가득, 풍부한 감성이 가득한 인테리어를 완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집에는 거실, 침실, 아이방, 주방, 서재 등 다양한 공간에 커다란 벽면이 존재를 하죠. 각 공간마다 사용 목적이 다르고 컨셉이 다르므로 공간에 맞는 벽면을 꾸미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실의 경우 집에서 대부분 가장 큰 공간을 차지하고 있죠. 큰 면역을 차지하기 위해서는요 커다란 한 폭의 그림이나 포인트 벽지를 이용해 주는 것도 방법이 되고요. 주방의 경우라면요 선반을 이용해서 수납과 동시에 인테리어가 이루어지는 방법이 추천해드립니다. 침실은요 휴식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휴식을 더하는 조명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아이방의 경우 포인트 벽지를 활용해 꾸밀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간마다 특성이 다르므로 가장 먼저 공간 계획을 세워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드라이플라워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 생기는 꽃을 장식하는 것을 벗어난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꽃이 시들면 버렸지만은 지금은 하나의 인테리어 소품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드라이플라워는요, 손수 만들어서 인테리어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드라이플라워를 위한 최적의 환경은요, 건조하면서도 공기가 잘 통하는 어두운 장소입니다. 그래야 마른 후에 색이 좋아지기 때문이죠. 또한 꽃봉오리가 큰 것들은요, 수분이 많아서 쉽게 썩을 수가 있으니까 크기가 작은 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꺼번에 많은 양을 말릴 때는요, 한 곳에 뭉쳐 말리지 말고 여러 다발로 나누어 고무밴드로 묶어 고정한 후에 거꾸로 매달아서 달리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완성된 드라이플라워는 우리 집 곳곳 벽면에 자연스럽게 장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선반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선반은요, 기본적으로 수납 기능을 가진 가구로 수납장이나 캐피 립과는 달리 오픈된 수납 형태로 오브제를 보여주기 위한 역할을 하죠. 네, 그래서 수납하는 것이 그대로 로졸이 되는 단점이자 장점을 갖고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개성을 나타낼 수 있는 피규어나 화분 액자와 같은 다양한 소품을 내서 멋대로 믹스 매치하여 캐주얼하는 공간을 연출할 수도 있으며 그릇과 책으로 갤러리의 느낌을 낼 수도 있기도 합니다. 네, 정리와 수납이라는 장점과 하나의 미적 인테리어 요소로서 평면에 유용한 아이템이 되기도 하죠. 네, 오늘 소개해드릴 마지막 지혜는요, 대리석 가구를 청소하는 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날씨가 더워지자 왠지 시원한 인테리어, 시원한 느낌을 집안에 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많이 하곤 하죠. 특별한 인테리어가 없어도 소재 하나만으로 충분한 또 시원한 느낌을 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대리석이기 때문이죠. 대리석이 있기 때문에 대리석 가구 관리 기본은요, 오염물을 바로 제거해주는 것입니다. 와인, 커피, 과일, 주스 등 쏟아지면 바로 닦아내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김치, 국물, 주스, 와인, 식초처럼 산성이나 식품은요, 반나절만 두어도 얼룩이 남기 때문에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네, 만일 액체가 쏟아졌다면요, 오염물을 닦아내기 위해서 아래에서 찍어내듯이 좋은 방법을 여러분께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네, 만일 여러 방향으로 문지르면 오히려 번짐은 물론 2차 오염이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열에 대리석이 노출이 된다면요, 미세한 흠집이 생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열에 약한 인조 대리석의 경우 냄비가 놓인 자리만 뿌옇게 변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네, 살림의 지혜와 함께하느라 참 알찬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 도움이 되는 살림의 지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강한 여자, 훌륭한 여자, 세상에 도전하는 여성들의 삶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팔로군 여간부 이휘입니다. 1937년 이휘는 1.29 운동의 영향과 더불어 진보적 친척과 친구의 권유로 여러 책을 읽으며 시야를 넓히게 됐습니다. 적들을 피해 피난 가던 길에 젊은 팔로군 전사들이 항일 연설을 하는 모습을 보는 그녀는 가슴이 뜨거운 무언가 솟구쳐 올라오는 것을 느꼈고 혁명의 성지였던 연안으로 가고 싶다는 간절함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후 그녀는 공산당의 외곽 조직인 산서희생 구국 동맹회에 가입을 했고 1938년 8월 동맹회 활동 정식으로 공산당에 가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동맹회 활동만으로 성에 차지 않았고 더 큰 일을 내고 싶었습니다. 일본군과 직접 맞서고 싶었던 그녀는 더 진보적인 곳이라 믿었던 연안으로 가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이휘는 동맹회에서 가장 친한 친구와 다른 여학생 한 명과 함께 연안행을 결심을 했습니다. 그들은 구당이와 팔로군 총본부를 찾아가 정식으로 팔로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정치부 주임의 비서가 그네를 맞이했는데 그는 지금 바로 전장으로 떠나기보다는 곧 이쪽으로 이동을 하여 올 항일군정대학 제1분교에 합류하는 게 어떤

된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들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됐고 이비는 여성 부대에서 민원 조장을 맡게 됐습니다. 당시 학교 내에서 공산당원의 신분은 비공개됐으며 오직 모범이 되는 일부 당원들만 신분을 공개하여 대중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했는데 이비는 몇 안 되는 공개 신분의 공산당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대학에서 두 달 남짓 학습을 이어가던 중에 화북 지역에서 일본군의 빈번한 소탕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전시 상황이 급박해서 현지 민원과의 일손이 크게 부족해졌고 여성 부대 민원 조장인 이비도 수시로 업무에 차출이 됐습니다. 한 번은 그네가 민병대와 함께 기습 출격을 감행을 했으나 실패한 적도 있었습니다. 적들이 이미 경계를 강화한 채 고지를 선점하고 있었고 우리 군 위치가 노출되는 바람에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군이 빈번하게 출격을 하자 일본군은 이 지역에 상당수의 판로군이 주둔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적과 너무 가까웠던 탓에 어느 날 아침 7시경에 이비가 있던 주둔지가 갑자기 일본군에게 포위당하고 말았습니다. 민병대가 즉시 전투를 조류를 했으나 이미 3면이 포위된 상태였습니다. 민원조원들은 유일하게 뚫려있던 가파른 하천 계곡 방향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들이 눈앞에 놓인 건 무려 3층 아파트 높이의 절벽뿐이었습니다. 뛰어내리지 않으면 적들에게 죽을 것이고 아래에 계곡이 있다고 해도 뛰어내리기에 절벽은 너무 높고 대원들은 초조했습니다. 이비와 민은조의 동료들은 함께 뛰어내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추락 후 그녀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머리가 빠개질 듯 아프고 몸을 전혀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함께 뛰어내린 남군 전사가 업고 가겠다고 했지만 이비는 단호하게 자신을 버리고 가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오후 3시쯤 근처에서 들려오는 총소리에 깨어난 이비는 손으로 주변의 흙을 파내어 지니고 있던 수첩을 묻은 뒤 급히 죽은 척을 했죠. 다시 깨어났을 때는 사방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살아있음을 깨달았지만은 다리가 움직이지 않아서 골절됐음을 직감을 했습니다. 한밤중 누군가 불빛을 비추며 다가왔습니다. 가까운 마을의 주민들이었죠. 그들은 지금 일본군이 마을에 불을 지르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면 사람들을 데려와 구조하겠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주민들을 기다리던 중에 다행히 요격대장이 온통 피토성이가 된 이휘를 발견하고 동굴로 피진시켰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간단한 치료를 받을 수가 있었고 학교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교장이 그녀에게 어떻게 뛰어내릴 생각을 했냐고 물었을 때 그녀는 놈들에게 포로로 잡혀갈 바에는 천번이고 만번이고 깨끗이 죽는 것을 택할 것이다 라고 확신에 차 대답했습니다. 이휘는 자신의 업무를 깊이 사랑했으나 자신의 불편한 다리가 최전선과 동료들에게 짐이 되고 있음을 늘 미안하게 생각했습니다. 1943년 초 그녀는 전방을 떠나 항일대학 제7분교로 이동을 하여 그곳의 여성대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녀는 16 어린 나이에 결혼의 집을 나서게 됐고 혁명에 투신하기로 결심한 그날부터 단 한 번도 자신의 아내나 개인의 이익을 앞세운 적이 없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당을 위해 그리고 인민을 위해 싸우며 목숨을 바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유용한 생활 속 살림의 지혜와 여전사 이후의 이야기와 함께 했습니다. 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의 끝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원주였습니다.

0: 좋은 노년 생활 가이드.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 순환 과정에 온 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백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유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박선생님과 함께하는 백자방 구복예과 두골태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5시부터 5시 30분 사이로 함께하는데요. 네, 오늘도 각종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두대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무대활동 소개해드립니다. 노인성 질환 치료 제품 백자방 구복액은 10곽 사시면 9곽 드리고 20곽 사시면 25곽을 드리고요.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골관절 질환 치료 제품 두골태는 7곽 사시면 5곽을 드리고 15곽 사시면 20곽을 드립니다. 방송에 문의하시고 주문하시는 분들께는 OEC 한 곽을 더 드립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점 맞은편 오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5기 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100년 장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진 백자방 구복액과 더불어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관절 전문 치료약품 두골태, 이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백자방 구복액 398안에 한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대 정책이 이전에 비해서 특수하게 진행되게 되어 있으니까

0: 원래는 100% 물어다 주는 차원의 숨각이면 숨각을 주면 잘 주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숨각에 25각을 줍니다. 이때 원래 한 각에 398원이 된 게 170원 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투골테 제품 자체는 관절 치료 제품에서는 지금까지 많은 제품이 소개됐지만 해도 이 제품처럼 국가 발명 특허를 받았고 두 번째 특점 자체는 또 드시고 바르고 마사지 해주는 이런 구방약과 외용약이 결합된 약은 아주 드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또 15가게 숨각 주게 돼 있으니까 한 가게 490원인데 한 가게 평균 가격은 200원 좌밖에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기회는 잘 이용하시는 게 귀해지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게 되었으니까 이틀밖에 남지 않은 우대활동에 속합니다. 여러분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반 구방액은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가 완전히 인삼로경이 몇 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제하수오 인양화 그리고 황정구기자 황계단삼 이런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논인에 들어서게 되면 각 기관의 세포의 대사가 문란이 오게 되어 있고 떨어져 나가는 세포는 많지만 해도 생성되는 속도는 많이 더뎌됐기 때문에 각 기관의 공동이 저하를 부를 수밖에 없고 병으로 동통으로 전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견제 복용하시고 나니까 기혈 보충이 잘 되고 맥이 나고 감각 콤파체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보통 약품은 드시게 되면 약물관을 형성해주는 이런 표단이만 있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는 감각 콤파체 오히려 도와주게 되어 있으면서 노인성 신체가 허약하고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과 건망증이 심각하고 눈앞이 아물거리고 귀가 잘 들리지 않고 머리가 쉽게 빠지고 쉽게 휘어지고 기혈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간 콤파 질환 증상을 개선해 주는 데서는 100근을 농축해서 한 근으로 만들어진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약 힘이 세고 하루에 한 번만 딱 드시면 완전히 우수한 좋은 치료과를 거두게 되어 있겠습니다.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지금 백자반 고배하고 지금 먹고 있습니다.
0: 예.
2: 머리 그래서 항상 아프고 어지럼증이 나고 기억력도 없고 가슴이 그냥 두근거림이 불안하면서 예, 잠은 못 자니 항상 피곤하고 맥이 없었습니다.
0: 아, 예.
2: 네, 그래 예, 선생님 강의를 듣고 지금 백자반 고배약을 먹고 있는데 혈압이 온정됐습니다. 이 약 먹고 서랬지.
0: 많은 분들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
2: 예. 혈압 온도되니까 예, 머리 어지럼증이 나중에 많이 없어지고 기억력도 많이 좋아지고 특히 마음이 편안하니까 예, 잠을 잘 자니 사람 정신이 남다지.
0: 아, 그렇죠.
2: 예, 그래갖고 소화 안 돼서 예, 밥을 얼마 못 먹었는데 지금 소화 잘 되니 예, 밥을 잘 먹으니 맥이 나고 또 이게 예, 나는 이게 방광염에 뇌시리금이 있어서 예, 소변이 작고 또 뭐인가 급할 때는 화장실 가기 전에 또 어떨 때 실수할 때 있어서 예,
0: 그렇죠.
2: 외출을 할 길이 영 거래했습니다. 예. 지금 다 예, 외출하고 벌써 화장실부터 찾고 그랬는데 야 지금 이게 방광염과 뇌시리금 해결돼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아, 그럼요. 예예.
2: 예. 예, 그래 효과 있을 때 계속 배달받아 쓰려 하면 예, 이게 투월패는 뭐냐고 그럽니다.
0: 예.
2: 그니, 예, 젊었을 때, 이렇게 허리 다쳤는데, 젊었을 때는 모르겠는데, 지금, 예, 날씨, 이렇게, 여지간 날씨나, 이렇게 자꾸 흐리고, 그러니까, 그게 도저가지고, 예, 허리 지내 아파서 돌아 누울 때마다, 그저 자꾸 아파서 낑낑낑 하지. 이 또 무릎 관절이 아파서 지금 영 걷기 힘들어 합니다, 지금.
0: 예.
2: 그래, 이런지 이게 두월팔 느낌을 들겠는지 해, 문의합니다.
0: 그런데 쓰는 약입니다. 이 제품 자체는 국가 발명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흑개미를 중심으로 한 몇 가지 중요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어서, 젊었을 때는 그럭저럭 그럼 뭐 아무래 붓고 운동하기도 괜찮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각 기관이 공능이 떨어진가 더불려서 골격통을 해서 힘든 분들과 허리나 경추나 무릎 관절은 기본으로 아파서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 이 제품을 드시고 바르고 마사지 해주겠다면 어지간한 통통은 물러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합니다. 그럴 땐 투골 때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상술한 그런 문제들을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이게 국가 발명 특허를 받았을 때는 많은 림상 경험을 모두어서 국가에서 그만한 발명 특허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실험 놓고 이 제품 자체를 쓰시게 되면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좋아지게 되실 겁니다.
2: 그럼 예, 배달받아 예, 쓰겠다면 그럽니다. 예.
0: 예. 501-775번에 전화하세요.
2: 예, 775.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3: 예, 백자방 쓰는 환자입니다. 저는 예. 당뇨 종합을 인해 혈당 조절, 혈압 조절이 받아야 되고, 예, 소가야 되고, 일이 쓰겁고, 메나니 내겹고, 예, 당뇨되고 그런지, 예, 그리고 섭인 자꾸 손발이 시리고 이래서, 예, 꼼짝 못했습니다. 그러던 사이 선생님 강의 듣고, 묵기도 헐고, 예.
0: 아, 그렇죠.
3: 예, 밤 자기 전에 그저 훌 먹으면 어느까지 잠들었는데, 뭐, 소변도, 예, 그저, 다섯, 여섯 번씩 보던 게, 그저, 만에 두 번 보고, 예, 그래고 혈당 조절이 잘 되고, 맥이 나고, 정신하고, 그래고 몸이 헷갈아지고, 예, 소화가 잘 되니까, 밥을 잘 먹습니다. 밥을 먹지 못하던 게, 그 예. 얼마 좋은지 모르, 예, 혈압 조절도, 예, 잘 되니까, 밤잠 잘 자고 있습니다.
0: 예.
3: 거기다가, 예, 또, 두골 패는, 허리고 뭐 아예 아픈데 없어요.
0: 그럼요. 예. 예.
3: 아니 뭐 그런 게 약은 정말 좋다. 약은 많이 쓰고 첨약은 많이 쓰고 친구도 얼마 했겠습니까? 그런 것도 효과를 못 봤습니다. 그러던 차에 예 두고 펜 쓰고 예 먹고 바르고 마사지하고 할까나 예 무거리 몸이 무겁던 마음이가 헷갈아지고 예 활동도 못하던 게 활동하고 그러니까 얼마 좋습니까? 정신 뛰어서 하던 게 얻어맞은 것처럼 그러던 게 정신이 나고 그리고 예 아이 그저 걸지도 못하던 게 그래 활동할까나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도 활동하고 그래 들어온 달아 들어와 지금 전화 치는
0: 예. 잘 예, 복용하시기
3: 예,
0: 바랍니다.
3: 배달 받자,
0: 그래. 예, 그렇게 하세요. 운전자체가 좋으니까 잘 이용하세요. 예. 예.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제 지금 백사방 구보계약 쓰고 있습니다.
0: 예.
4: 아, 이야기 정말 좋습니다. 예, 그도 밤에 잘못해 한 번 딱 먹기만 하면 하루에 세 번 먹는 양만 효과 납니다. 영 좋습니다. 예, 백군에서 한 근을 이거에
0: 농축에도
4: 한 개 대 그래 예. 농축에 만든 게까 예, 정말 효과 좋고 내 밤에 잠을 못 잤는데 이거 먹으면 잠이 서로로 와서 밤을 잘 자에 좋고 또 예, 이게 콩팥도 잘 도와준다.
0: 그렇죠.
4: 밤에 예, 나도 소변이라면 이 콩팥 공룡이 좀 의사들이 보면 싫어하단다.
0: 예.
4: 근데 이거 먹은 다음에 밤에 소변 불났다 한 번밖에 일어난다.
0: 아, 그렇죠.
4: 이게 얼마 좋습니까?
0: 그렇죠.
4: 예, 예.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나고, 예. 그리고 이 혈압 조절도 잘 되니까 이 골이 정신이 납니다.
0: 예.
4: 예, 항상 술이 터분하던 게, 예. 그리고 이게 또, 예, 위를 잘 도와줘서 밥을 잘 먹게 한다. 게 밥이 맛있으니까 맥이 나고. 그러니까, 예, 이 백사방 구복액이 정말 이로인이 들어선 다음에는 최고입니다. 어디나
0: 예.
4: 고루고루 정말 백식까지 살게 하는 약이 같습니다.
0: 그렇죠. 백년 장수 제품은 손색이 없습니다. 예.
4: 예. 그 다음에 이 두골 패드네 쓰는데 이것도 영 좋습니다.
0: 예.
4: 이거에, 특허를 받았다니까.
0: 그렇죠. 예. 국가 발명 특허.
4: 예. 예. 예. 발명 특허를 받아놨까 예. 다른 약만 효과 좋습니다. 바르고, 마사지하고, 그 다음에 먹고, 이래 놓을까 예. 정말 이게, 발명 특허를 받은 약이 다른 약과 비할 바 없이 좋습니다. 나는 요새만 탈출도 있고 그 다음에 무릎 관절도 아주 좋았습니다. 근데 이거 한 다음에 영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 내 먹고 좋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올케리에 또 허리도 아프고 무릎 관절도 아프고 다 아프답니다. 그랬는데 또 예, 아, 춤출러 갔다 오면 더 아프답니다. 걔네 숨 술라 댕길 책 있는가? 아프면 가만히 있을 책. 그랬디다. 그래서 내 너무 좋다니까, 예. 오늘이 나도 배달 받고, 우리 얼지 재미리 이거 좋다고 소리 하니까나, 이,
0: 두글테를
4: 예. 예, 같이 배달, 우리 같이 싸서 놓은 거라고 배달 받았거든요.
0: 그게 좋습니다. 그렇게 예. 하는 분들이 많이 예. 계세요. 예.
4: 예, 예, 예.
0: 예,
4: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투골테는 구봉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 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봉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마승현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세요.
5: 죄송합니까?
0: 아, 그럼요. 말씀하세요. 아, 네.
5: 선생님, 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백자방이 좀 어선에 한 몇 달 반 썼는데 이 백자방이 용 좋습니다. 남이 여러 가지를 이렇게 다 이렇게 먹어보고 어선은 좀 치마에 적어도 10년 넘어에 약 광고는 그거 다 약발가 예. 먹었지. 또 무슨 서약도 먹어보고 이랬는데 다 어째 효과 없고 이게 백자바위에 정말 이게 농축액이 돼 그런지 농자반 쓰고 벌써 두 달 쓰고 다른 약은 다 물론 이 한 가지만 땄습니다.
0: 그렇죠. 이 제품 자체가 우수합니다.
5: 요즘에 좋은 감에 소화 자극 밥이 맛있고 예, 이게 맥이 나고 예, 특지 뭔가 신경 안정시키면 가슴을 이렇게 막 이래 후루룩 떨리는 게 그게 예, 답답해 나는 게 그게 없어지면 잠을 너무 자자하게 할 거야. 아침에 일어나면 예, 그 다음에 맥이 난다 말인다. 밥 하는 게 다리 맥이 없대요. 선생님.
0: 그렇죠.
5: 예, 예. 예, 나는 이야기 정말 좋습니다. 이야기 한 가지밖에 나 쓰는 게 없습니다. 예, 예. 이야기, 그냥 머리 어지럼지 난 것, 이게 좋을 때다, 어지럼지 나는 게.
0: 그렇죠. 심장과 뇌혈관을 예. 관리하는 데서는 감각, 콤팟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평형을 정상으로 유지해주는 우수한 제품인 백자방 구복약입니다.
5: 하여튼 이 약은 좀, 예, 정말 써보지 못한 사람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내 써볼까, 정말 이야기 정말, 참 훌륭한 약입니다. 값이 비싸지 않고. 나 어제 그저께 쌌습니다. 어쨌든 나는 영원히 어서 이 약을 먹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우리의 동생 남편이, 선생님, 동생 네. 남편이 또 예, 별나게 또 이렇게 먹기도 아프다지. 그 다음에 자꾸 이렇게 혈압도 높고 소매 밤에 잤다 만다. 한 네댓 번 눈담다. 걔 계산도 못 하지. 이랬까. 이 약이 어떻게 했는가 물어봐다. 이렇게.
0: 그런데 쓰는 제품이, 이 제품이 아주 잘 어울립니다. 백자방 구복액 자체는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가 간과 콤팥을 도와주는 찬 소변이 작고 남성들이 보통 7, 8, 56, 혹은 여성들 7, 7, 49, 이런 49시 50대 초반 이때게 되면 여러모로 콤팥이 부족으로서 많은 문제가 발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 자체는 간과 콤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노인성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해주는 상초, 중초, 하초를 다스려주는 이런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우수한 제품이 드뭅니다. 그리고 100그릇 농축의 한 그릇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만 딱 드셔도 하루에 몇 번 드시는 이런 효과를 훨씬 넘쳐나게 보게 되어 있고 이러니까 드시기도 편리하고 자기 전에 한 번만 딱 드시게 되면 기타 약과 모순도 되지 않고. 그렇죠. 예, 이 제품 자체. 좋습니다.
5: 예, 그래. 우리 활동 이제 올려놨거든. 내일이 지금 쏴 지가야 되지요.
0: 예? 내일 됩니다. 예예. 10일까지입니다.
5: 이제 이틀 집이 있습니다.
0: 아, 예. 됩니다. 예예. 예. 예, 우리 얼마든지 배달했습니다. 예, 건강 기원합니다.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6: 예, 저는 두고 차를 쓰고 있습니다. 풍수가 거당 좀 있어서 좀 변이 중요합니다.
0: 아, 그래요.
6: 그리고 예. 그리고 통세 나서 얼마 걸지 못하고 조금 힘이다. 그 따가는 또 안 다시 따가는.

0: 그걸 또 이래고. 아무튼 일어날 때니 주춤주춤 하면서 대고 앉고 대고 일어났습니다.
1: 아, 예.
0: 그리고 집안에서는 앉았다 일어날 때는 아무렇 피용 딱 그것도 막힘에 통제 나면 아파서 여기서 막 바쁘게 보냈습니다. 그랬던 게 지금은 이 두 번째를 쓰니까 예, 앉을 때나 설 때나 지금 많이 나왔습니다.
1: 그렇게, 아, 예.
0: 그렇게 통제 나고 대고 그것도 앉았다 일어나던 게 이게 이렇습니다.
1: 예.
0: 그 다음에 그 집에서 좀 암순더름도 했습니다.
1: 예.
0: 지금 이렇습니다.
1: 예.
0: 여러 대 했으니까 좀 이렇습니다. 예.
1: 그렇죠.
0: 그리고 예, 비 오는 날이나 바람 부나 이런 날이면 또 더 아팠습니다. 풍습이 있으니까.
1: 그렇죠.
0: 더 아프고 그래서 더 저리고 통제 났는데 이것도 지금 이렇을 때다. 이제 더 나갔다 들어왔는데 지금 이렇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예.
0: 예. 그래, 이 두고패는 먹으니까 위를 자극하지 않고 더구나 도와주는지 소화되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많은 분들 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0: 그러면서 예, 발에 힘이 오면서 예, 발이 가볍습니다. 내디디기 가볍습니다.
1: 예.
0: 그래, 예, 이전보다 많이 더 걸을 수 있어서 지금 근처로 계속 달라랑 다닙니다. 근처로 다닙니다.
1: 예.
0: 이렇게 효과 좋으니까 예, 발면 특허약은 다르긴 다릅니다. 써보니까 예.
1: 그렇죠.
0: 예. 그래서 예, 저는 예, 그런 활동에 좀 예, 아무튼 이집 내일 모레 꺼지거나 예, 활동에 참가하겠습니다.
1: 아, 그렇게 하시오. 잘 이용하시기 예.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투골티를 그런 복용하는 고객입니다.
1: 아, 그래요. 예.
3: 예, 어째서 이거 복용하는가 하면 다리 진짜 아파서 예. 숱한 침 맞고 숱한 약 써도 잘 낫지 않습니다.
1: 아, 그러면.
3: 예, 그런데 이 투골티를 복용한다, 아, 뭔가 증계로 올라가다 드시고 이랬는데 지금 걸는 게 많이 단지 힘이 온단 말입니다.
1: 아, 그렇죠.
3: 예, 그 이 투골티는 확실히 나와 같이 뼈 아픈 사람들께는 최고라고.
1: 아, 예, 예.
3: 나도 이거 한 반년 썼는데.
1: 예.
3: 그래서 나는 이 투골티가 이 확실히 이 나처럼 이 뼈 아픈 사람들께 아주 좋다는 것도 한번 말하면서 이번에 할 또 이 뭔가 뭐 있는데 이제
1: 예.
3: 모레까지라면
1: 예 그렇죠.
3: 예, 그래서 난 이 투월티를 더 이렇게 뭔가 뭐 구매받자 그랬다.
1: 예, 그렇게 하셔. 501-775번입니다.
3: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저희들 설명 드리고 있는 투골대 제품 자체는 개미를 중심으로 한 몇 가지 복합성분으로 조성되어 있는데요. 약각의 큰 글씨로는 복방 개미 활락 캡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뜻으로 놓고 말하면 개미를 중심으로 했고 그리고 복방은 몇 가지로 종합으로 되었고 활락이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경락이 잘 소통되어야만이 동통이 줄어들고 상 어느 아픈 부위가 빨리 아물 수밖에 없는데 여기 개미를 중심으로 했는데 개미는 미형 운동 영양 보물거라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 제품 자체의 특점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간과 건파질 도와주는 차원에서 관절통을 풀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간주근이라 간에서 근육을 생성합니다. 건파질 기본으로서 우리 뭐 골격을 관리하는 데는 중요한 선천이 지분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콤파치 양을 돋아주면서 이러면서 해독 지통의 역할까지 충분하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개미를 중심으로 한 경락을 소통시켜주는 복합성분 자체 가운데서 칭펑텅이라는 성분 자체는 우리가 보통 그 관절통이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그 부위가 부종이 생깁니다. 무엇 때문에 독성물질이 제때 잘 빠져나가지 못하는데 무엇 때문에 빠져나가지 못하는가 경락이 잘 소통되지 못하고 콤파 공능이 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제품 자체 칭펑텅이라는 성분 자체는 경락을 잘 소통시켜주면서 소변이 잘 빠져나가면서 독성물질과 로폐물을 갖고 풍한습을 빼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친주란 성분 자체는 우리 모든 관절동통을 해결해 주는데 중요한 성분에 속하면서 습열을 빼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방귀란 성분 자체는 부종을 빼주고 그리고 그 외에 혈압을 온정시켜주면서 소염의 역할을 합니다.

0: 합니다. 우리 지금 관절통은 우리 관절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관절염이라는 것은 보통 항균소를 쓰는 이런 염증이 아닙니다. 무균성 염증이 관절통에 속하게 되는데요. 이 무균성 염증을 소염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성분이 바로 방귀란 성분 자체와 이 네 가지 성분 자체가 복합으로서 관절통을 해결해 주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은 지금 뭐 젊어서는 이럭저럭 여기 상하고 여기 마치고 수술을 받고 이렇게 해서 그때는 그럭저럭 지나갔는데 나이가 드시고 보니까 여기저기 젊어서 아프던 그 부위가 다시 통통이 시작되는데 참기 어려울 정도로서 힘든 분들이 있는데요. 어떤 제품을 선택하면 이런 통통을 풀어주고 마음대로 활약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바로 여기에 복방개미 캡슐로 되어 있는 투골테이 제품 자체가 거의 해답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특히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 자체는 관절통을 풀어주는 데는 많지 않거나 이것이 거의 희소하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제품 자체가 발명 특허를 받았을 때는 100% 중초약을 보통 서약 가운데 격소를 쓰는 방법으로서 지통의 역할을 하는 이런 폐단을 많이 있지만 이 제품 자체는 앞에 Z문자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데는 수다의 많은 임상 이런 실험을 거쳐서 나왔기 때문에 믿고 쓰시겠다며 어지간한 관절 통통은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고 마사지 해주고 외용약으로 마사지 해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를로 구셀로란 말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노화는 골격 노화로부터 생명은 움직이는 데서 온다. 성민자유운동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움직이기 싫어서 움직이지 않는 것은 동통 때문에 정말 일을 가는 이런 동통이 있게 되어 있으니까 방법이 없어 조용하게 집에 계시고 소파 앉아 계시고 텔레비나 보고 침대를 많이 사용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데 이 투골테 제품 자체는 믿고 쓰시면 확실한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황차 제일 어려운 류마티스 관절염 레퐁스라 여섯 분의 어느 분이 말씀하는 건데 나오셨지만 해도 손목 그리고 이 관절 마디마다 손가락 마디마다 땡땡 부어놨던 게 이게 류마티스 관절염이 제일 특점이 이런 마디가 부어납니다. 그런데 이 류마티스 관절염의 확실한 좋은 효과를 보는 풍한습을 몰아내는 우수한 발명 특허를 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고 어떤 분들은 발뒤측에 골가시로 인해 가지고 마치 발뒤측에다서 바늘을 꽂아놓은 것처럼 내리뜨리게 되며 머리끝까지 올리통통이 전달되는 이런 분들도 빠른 해결을 가져오게 되는 관절통통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주는 산후풍까지 해결해주는 우수한 제품이 바로 투골테이 제품 자체에 속하니까 특히 발명 특허를 받았다는 이 점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가게 하는 이런 제품이고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 우수한 제품이니까 노년의 관절통통으로서 힘든 분들은 본 제품 자체가 우수한 제품이니까 선택이 필요합니다. 황차 백자방구복액 자체는 지금 유효기가 48개월로 됐는데 백근을 고온 농축해서 만들어진 제품 자체에 속하니까 여러분들은 약 힘이 세고 약 힘이 머리끝부터 반끝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잘 전달되는 우수한 제품을 제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인사드리는 달콩이 오빠예요.
1: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의 알콩이 누나예요.

0: 친구들, 세상에는 정말 소중한 만남이 많아요. 오늘 콩콩콩 이야기방 시간에는 아름다운 만남으로 시작된 여러 친구들을 따라 신기한 모험을 떠나볼 거예요.
1: 오늘 주인공은 주인을 잃은 장난감 인형 주조와 그의 친구들인데요. 바로 주주의 여행 모험기, 걸어다니지 않는 공원이라는 동화예요.
0: 네, 걸어다니지 않는 공원 정말 궁금하지 않나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 자연의 신비로움도 알 수 있고 친구의 소중함과 배움의 즐거움 그리고 세상을 탐험하는 마음도 키울 수 있을 거예요.
1: 그럼 이야기 속 주인공들과 함께 신나는 여행 모험 떠나볼까요? 주주의 여행 모험기, 걸어다니지 않는 공원.
0: 한 숲속의 주인을 잃은 장난감 인형이 홀로 서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가는 목소리가 그의 머리 위에서 들려왔어요. 안녕, 내가 보여. 난 여기에 있어.
1: 장난감 인형은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그는 한참을 찾아서야 회색빛을 띠는 작은 날다람쥐가 나뭇잎 뒤에 숨어서 반짝반짝 빛나는 눈으로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오, 너는 누구야? 처음 보는데?
0: 인형이 묻자 날다람쥐는 가볍게 미끄러지듯 인형 앞으로 다가왔어요. 히히, 넌 나를 모르지만 나는 널 잘 알지. 너는 주인을 잃은 장난감 인형이잖아.
1: 어떻게 알았어? 인형이 다시 묻자 날다람쥐는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널 오랫동안 지켜봤거든.
0: 우리? 그럼 다른 친구들도 있다는 거야? 인형은 사방을 둘러보며 다른 친구들을 찾았어요. 그때 큰 나무 뒤에서 로봇 강아지 한 마리가 몸을 흔들흔들거리며 걸어나와 큰 소리로 말했어요.
2: 나도 있지. 얘는 위대한 날다람쥐 쟁쟁이고 나는 얘보다 더 위대한 로봇 강아지 총꾼이라고 해.
0: 로봇 강아지가 자랑스럽게 말하자 날다람쥐는 바로 반박해 나섰어요. 아니야, 얘가 위대한 로봇 강아지 총꾼이고 나는 얘보다 더 위대한 날다람쥐 쟁쟁이야.
2: 니들 정말 재밌는 친구들이구나.
1: 인형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0: 네 이름은 뭐야? 쟁쟁이가 물었어요.
1: 인형은 한참 생각하다가 살짝 속상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2: 나는 전에 꼬마 주인이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지금 기억이 나지 않아.
0: 그래? 이름 짓는 건 아주 쉬운 일이지. 내가 이름 짓는 전문가거든. 이 주변에 있는 꽃들 거의 다 내가 이름을 지어줬어. 봐, 이건 영원한 시계, 이건 게으른 카봇, 그리고 저건 야밤의 비늘이라고 해.
3: 쟁쟁이는 멀지 않은 곳에 바람개비와 하늘의 구름송이 그리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검은 깃털을 차례로 가리키며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2: 그게 정말이야?
1: 조주는 그 이름들을 듣고 웃음을 터뜨렸어요.
0: 그래, 너에게도 예쁜 이름 지어줄 수 있어, 인형아.
2: 그런데 왜 꼭 이름이 있어야 하는 거야?
0: 세상 만물은 모두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는 법이야. 넌 주주라고 부르면 정말 잘 어울릴 거야.
2: 주주라고?
1: 인형이 되물었어요.
2: 맞아, 넌 주인이 널 잃어버렸잖아. 이를 주, 그래서 주주.
1: 쟁쟁이야, 내 말이 맞지? 총군이 갑자기 한마디 끼어들었어요. 그러자 쟁쟁이는 불쾌한 표정으로 바로 말을 끊으며 제지했어요.
0: 총군아, 좀 나서지 마. 주주야, 이 이름은 내가 널 처음 본 순간

0: 바로 떠올랐어. 어때? 마음에 들어?
1: 괜찮네. 인형은 기뻐하며 웃었어요. 이제 인형은 주주라는 이름이 생겼고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어요. 세 친구는 큰 나무 아래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0: 저기 머지않은 곳에 곡창이 있어. 우리 거기 가서 살자.
1: 그러자 총군이 바로 반대에 나섰어요. 곡창은 너무 지루해.
0: 하지만 거기엔 먹을 것이 끝없이 많아. 쟁쟁이가 말했어요.
1: 그 말이 총군은 정말 억울해하며 말했어요.
2: 넌 왜 항상 먹는 것만 생각해? 나는 아무것도 안 먹어도 된단 말이야.
3: 쟁쟁이는 총군의 말을 듣고 갑자기 철학적인 말을 뱉었어요.
2: 먹는 것은 살기 위해서라지만 사는 것은 꼭 먹기 위해서가 아니구나.
3: 주주는 양쪽을 번갈아 보며 웃으며 말했어요.
0: 얘들아, 우리 여행 갈까?
2: 여행? 여행이 뭐야?
1: 총권이 호기심 가득 차서 묻자 주주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0: 아주 먼 곳으로 가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곳들을 보고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이야기를 듣는 거야.
1: 사실 이 말은 주주의 꼬마 주인이 했던 말이었어요. 주주는 꼬마 주인이 부모님과 여행 갈 때 부주의로 잃어버린 장난감 인형이었어요.
2: 여행? 듣기만 해도 완전 신난다. 나도 완전 동의해.
1: 정권이 흥분해서 외치자 쟁쟁이도 같이 환호했어요.
0: 하지만 여행을 어떻게 가면 좋을까?
3: 주주는 걱정스레 말했어요.
1: 그때 쟁쟁이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2: 얘들아, 잠깐만. 내가 멋진 걸 보여줄게.
1: 쟁쟁이는 말하면서 큰 나무 뒤에 숨겨뒀던 커다란 활공기를 끌어냈어요.
0: 이건 예전에 내가 세계 일주 할 때 썼던 활공기야. 그때 이걸 타고 온 세상을 돌아다녔어. 이제 너희들을 태워줄게. 주주야, 내 꼬마 주인은 자연을 좋아했어?
3: 쟁쟁이가 묻자 주주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어요.
2: 오, 좋아했지. 꼬마 주인은 부모님하고 야외 캠핑 가는 걸 정말 좋아했어.
0: 그럼 우리 먼저 초원으로 가자. 어쩌면 내 꼬마 주인이 거기에 있을지도 몰라.
3: 총군이 말했어요.
2: 그럼 함께 초원으로 출발하자. 거기에 어떤 신나는 여행과 신기한 동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가보자.
3: 새 친구는 활공기에 올라타고 멀리 날아올랐어요. 이제 그들의 신기한 여행은 진짜로 시작된 거예요.
1: 활공기가 주주와 총군, 쟁쟁이를 태우고 하늘 높이 날아올랐어요. 바람이 귓가에 스치고 아래로 펼쳐진 초원은 정말 아름다웠는데 갑자기 커다란 유리집 하나가 세 친구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3: 그 집은 넓은 초원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는데 투명한 유리로 만들어져 안쪽이 훤히 보였어요. 안엔 온통 푸른 식물로 가득 차 있어 높은 곳에서 보면 마치 큰 크리스탈 케이스에 담긴 숲처럼 신기했어요.
2: 우와, 저기 어디야? 빨리 내려가 보자.
1: 총군이 활공기 위에서 신나서 깡충깡충 뛰며 말했어요.
0: 좀 가만히 있어. 활공기가 부서지겠어.
3: 쟁쟁이가 급히 총군을 말렸어요. 옆에 있던 주주는 작은 손을 모으며 감탄했어요. 정말 예쁘다. 난 이렇게 아름다운 곳은 처음 봐.
2: 좋아, 여기서 내리자.
1: 쟁쟁이는 활공기를 조종해 착륙 준비를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 친구는 요리집 근처에 내렸어요. 가까이서 보니 이 집은 더욱 정교했고 입구에는 커다란 간판이 세워져 있었어요. 간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량서류와 파충류 동물공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걸어다니지 않는 공원.
0: 걸어다니지 않는다고? 정말 신기한 공원이다.
3: 새 친구는 호기심이 가득해서 서둘러 입구로 향했어요. 그런데 공원 입구에 다가서자 열려있던 유리문이 짠하고 갑자기 내리닫혔어요. 그리고 머리 위에 확성기에서 안내 소리가 들려왔어요.
4: 관람객 여러분,

0: 입장 전에 두 가지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1: 세 친구는 서로를 쳐다보며 어쩔 줄 몰랐어요. 그때 확성기 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0: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밭중교가 무엇입니까?
1: 주주는 쟁쟁이를 바라보고 쟁쟁이는 종꾼을 바라보고 종꾼은 그냥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자 두 번째 질문이 흘러나왔어요.
0: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량서류가 무엇입니까?
1: 주주 일행은 여전히 입을 떼지 못했어요. 그때 갑자기 따라오세요 하는 귀여운 목소리가 들려오더니 문에서 작은 개구리 한 마리가 뛰어나왔어요.
0: 개구리는 깡충깡충 동물공원 옆으로 갔고 몇 번 뛸 때마다 뒤를 돌아보며 외쳤어요.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1: 세 친구가 뒤따라가 보니 거기에 작은 칠판이 세워져 있었고 칠판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표를 구매해야 입장할 수 있습니다.
2: 표를 구매해야 한다고? 우리한테 돈이 어딨어?
0: 셋은 서로를 쳐다보며 난감해했어요. 이때 작은 개구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3: 표를 사는 데는 돈이 필요 없어요.
4: 돈을 안 쓴다고요? 그럼 어떻게 표를 사요?
1: 개구리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3: 지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내는 매일 문제를 마치면 바로 입장할 수 있는데 방금 아쉽게도 아무도 맞추지 못했어요.
4: 그럼 다른 방법이 또 있나요?
1: 셋이 한 목소리로 묻자 개구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3: 있어요. 내가 답을 직접 알려줄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입장할 수 있게 도와줄게요. 하지만 대가로 여러분이 각자 자기가 아는 지식을 하나 공유해야 해요.
4: 그건 어려울 것 같은데. 쟁쟁아, 넌 어떤 지식을 알아?
1: 종꾼이 춤을 그리며 쟁쟁이에게 묻자 쟁쟁이는 대답하지 못하고 머뭇거렸어요.
0: 주주가 작은 개구리에게 말했어요.
2: 우리가 학교에 다녀본 적이 없어서 아는 지식이 없어요.
1: 그러자 개구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살아가는 곳곳에 다 지식이 숨어 있어요.
0: 총군과 쟁쟁이는 말뜻을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주주는 뭔가 알아챈 것 같았어요. 주주는 잠시 생각한 뒤 작은 개구리에게 말했어요.
2: 전기 가오리는 해양 생물의 일종인데 아프리카 전기 가오리는 약 220볼트의 전기를 방출할 수 있어요.
0: 주주가 말하는 동안 신기하게도 칠판의 글자가 자동으로 바뀌었어요. 그가 한 말이 지식으로 판정되어 글씨가 바뀐 것이에요.
1: 사실 이건 칠판 모양의 전자 영상판이었고 주주의 음성을 문자로 바꾸고 있었던 거예요. 이어 화면이 반짝이면서 전자 음성이 다시 들려왔어요.
0: 지식이 입력됐습니다. 즐거운 관람 되십시오.
1: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입장하셔도 됩니다. 개구리가 말했어요. 이제 쟁쟁이와 총권도 금방 이해했어요. 알고 보니 지식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고 살아가는 곳곳에 숨어있는 간단한 것인 거였어요. 쟁쟁이와 총권도 각자 자기가 아는 지식 하나씩 공유했고 전자음성이 아름다운 음악을 틀어주며 관람 프로그램을 소개했어요.
0: 양서류와 파충류 동물공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대형 얼룩뱀의 습격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세 친구는 서로를 쳐다보며 의문스러워했어요. 걸어 다니지 않은 공원에서의 신기한 모험이 이제 진짜로 시작된 거예요.

0: 친구들, 오늘 주주의 여행 모험기, 걸어 다니지 않은 공원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주인을 잃은 인형 주주가 쟁쟁이와 총권을 만나 이름을 얻게 되고 활공기를 타고 여행을 떠나 걸어 다니지 않는 공원에 도착하기까지의 모습,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1: 내 지식으로 입장하는 특별한 공원, 살아가는 곳곳에 지식이 있다는 것을 배운 주주와 친구들의 모습도 정말 따뜻했어요. 그런데 대형 무늬뱀은 과연 어떤 친구일까요? 새 친구는 공원에서 또 어떤 친구들을 만나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 기대해 주세요.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봐요. 안녕. 이 시간 프로기획의 류청아 선생님, 방송 담당의 리봉 김민혜 선생님, 녹음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줄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박용일 작사, 김창근 작곡의 꽃떡 사랑을 준비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운 꽃을 닮아서 꽃떡인가, 꽃나비 춤추며 날아온다오. 처녀의 알찬 솜씨 담긴 꽃떡은 어여쁜 한 송이 꽃이라오. 꽃떡 사랑 처녀의 마음, 방실 웃는 행복의 꽃이라오. 향기롭고 맛좋아 꽃떡인가, 꿀벌이 반기며 찾아온다오. 처녀의 고운 마음 담긴 꽃떡은 언제나 달콤한 꿀이라오. 꽃떡 사랑 처녀의 마음, 방실 웃는 행복의 꽃이라오. 박은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볼텐은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노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주골폐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폐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전화를 받은 장하 씨는 시무룩한 목소리로 자신이 이미 호텔에 왔으며 아주머니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했다. 화장대 앞에는 온통 브랜드 제품뿐이고 손에 낀 다이아몬드 반지가 눈부시게 빛난다고 말했다. 그리고 외국 사람이 조건이 이렇게 좋을 줄은 몰랐다고 덧붙였다. 그에게는 큰 산업과 어업 선박단이 있으며 사립 헬리콥터 비용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다. 리리는 웃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장하 씨는 방에 들어가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한참 동안 질문했지만 아주머니의 입이 정말 단단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며 이제야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다고 말했다. 리리는 웃으며 장하 씨에게 다른 사람이 기회를 얻는 것을 보고 후회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버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고 묻지만 리리는 이후는 이후라며 더 이상 따지지 말라고 말했다. 리리는 자신과 자신이 만난 외지 남자의 이야기를 아버에게 들려주었다. 첫 번째 만남에서는 불쾌한 일이 있었지만 그럭저럭 넘어갔고 두 번째 만남부터 그 남자는 보석을 선물했고 세 번째 이후부터는 끝없이 결혼하자고 잔소리하기 시작했다. 계속 결혼하고 싶다고 계속 말해서 머리가 아플 지경이라고 리리가 말했다. 그 남자는 만약 리리가 허락하기만 하면 즉시 등기하고 바로 외지로 가 좋은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리리는 그냥 좀 더 생각해보자고 답하며 정말 결혼하려면 해결해야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식당 관련 일도 있고 처리하지 못한 문제가 한가득이며 갚아야 할 빚도 있고 받아야 할 돈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지 남자는 그건 간단하다고 하며 모두 변호사에게 맡기면 되고 모든 게 협상 가능하므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다. 리리는 남자의 이런 진심과 경제적으로 좋은 조건을 보면 보통 여자라면 분명히 허락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전부터 리리는 망설이기 시작했다. 마음이 움직여 식당 양도 등에 대해서도 준비하려 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은 불안했다. 그래서 리리는 진지하게 아버에게 이 외지 남자가 진심으로 자신을 좋아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속셈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아버는 잠시 생각한 뒤 기회가 정말 소중하다며 리리의 나이도 이미 적지 않으니 괜찮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리리는 아버가 자신에 대해 무책임하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기분이 나쁘다고 말했다. 아버가 진심이라고 말하면 리리는 자신이 급히 시집 가려는 것을 보고 아버가 전혀 질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리리는 계속해서 아버에게 자신의 선택을 결정해달라고 부탁하며 동의할지 안 할지 말해달라고 부탁했다. 아버는 리리가 그런 말을 하는 게 진심인지 가식인지 도대체 알 수 없다고 답했다. 리리는 자신은 진심이라고 말했다. 아버는 다시 생각한 뒤 왜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냐고 물었다. 자신은 감정을 섞어서 말하면 안 되고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리리는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되지 않냐고 되물었다. 아보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리리는 아보가 자신의 제일 친한 친구라고 말하며 진실대로 말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자신이 정말 외지 남자에게 마음이 움직였으며 다른 문제는 없는지 궁금하고 모든 게 괜찮다면 이번 주에 받아줄 준비를 하려고 한다고 고백했다. 아보는 한 가지 질문을 던졌다. 여러 번 만났지만 외지 남자의 행동에 변화는 없었냐고 물었다. 리리는 품이 있고 신사적인 모습뿐이었다고 답했다. 사실 리리는 아버에게 질투심을 느끼게 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였다. 적어도 자신의 허영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여자라면 누구나 자신이 좋아하는 남자가 자신을 마찬가지로 좋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버는 오히려 나서서 이 이루어지지 않은 인연에 대해 냉정하게 지적하고 있었다.

아버는 집에 돌아와 아버지에게 자신의 미래 계획에 대해 얘기했다. 아버는 아버지에게 향항에 가고 싶다고 하며 앞으로 무역업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아버의 아버지는 코웃음을 치며 불가능하다고 단호히 반대했다. 아버는 주민위원회에서 이미 가공무역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할머니들이 물통에 물을 붓고 고구마 껍질을 깎아 조각내서 물에 담근 뒤 외국으로 수출하고 있지 않냐고 물었다. 아버지는 그건 집단이 하는 것이므로 집단은 괜찮지만 개인은 안 된다고 답했다.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 중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작은 이모가 문을 열어주자 두 여자 한 남자 총 세 명의 젊은이가 집 안으로 들어왔다. 안경을 쓴 젊은 남자가 아버지를 보며 인사하고 아버에게 자신이 설지의 오빠라고 소개했다. 그리고 뒤에 서 있는 두 명의 안경 쓴 젊은 여자는 설지의 언니들이라고 가리키며 말했다. 아버지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설지의 오빠는 입장을 밝히러 왔다고 말했다. 아버가 자신의 여동생 설지와 연애하는 것에 대해 가족 모두가 반대한다고 선포했다. 아버지는 아버를 보며 또 연애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아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아버에게 얼마나 오래 연애했냐고 물었고 솔지의 오빠는 1년 반이라고 답했다.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솔지의 두 언니와 오빠의 모습이 참 우습다고 말했다. 솔지의 오빠는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며 의아해하며 아버의 부모님으로서 제대로 관리해야 하지 않냐고 물었다. 아버지는 설지의 오빠와 언니들이 지금 대학 입시를 볼 수 있지 않냐고 물었다. 설지의 오빠는 자신과 여동생들 모두 계속 공부하며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책을 읽으면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버지는 아버와 설지는 정상적인 연애이므로 아무도 간섭할 수 없으며 자신도 관리할 수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또 더 이상 말해도 무의미하므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다고 했다. 집에 돌아가 열심히 공부하라고 충고했다.

비록 대학에 입학한다고 해도 개인적인 자질은 시험과는 실제로 관계가 없으며 진짜 쉽게 향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말은 설지의 오빠와 두 언니들을 비꼬는 말이었다. 세 사람은 불쾌한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를 떠났다. 그들이 떠난 뒤 아버의 아버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작은 이모는 만약 아버가 결혼하려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 아버의 아버지는 아직 너무 멀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지만 결혼하기 위해 연애하는 것이 당연한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아버는 자신은 그렇게 멀리 생각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아버지는 경제적으로 부족함으로 아버에게 집이 분배될 수도 있지만 언제 분배될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그리고 아버에게 잘 생각해보라고 충고했다. 아버는 이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깊은 생각에 잠겼다.

어느 날 호생은 아보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아보는 집안 사정으로 며칠 동안 호생의 집에 묵고 싶다고 얘기했다. 호생은 흔쾌히 허락하며 언제든지 와도 좋다고 답했다. 호민이 온주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방은 비어 있었다. 호생은 만약 아보가 설지를 데리고 온다면 방을 하나 마련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아보는 농담이냐며 혼자 갈 것이라고 답했다. 그날 밤 아보는 호생네 집에 도착했다. 방은 이미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호민의 침대는 말끔하게 정돈되어 베개 두 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호생이 아보를 반갑게 맞이했다. 아보는 호민이 잘 지내고 있는지 물었다. 호생은 호민이 온주운 여성과 교제하기 시작하면서 벌써 반년 넘게 상해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답했다. 아보는 다시 부모님의 소식을 묻자 호생은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두 사람은 창가에 기대어 남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밤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고 눈앞에는 상해에 겹겹이 쌓인 지붕과 벽돌의 모습이 펼쳐졌다. 멀리 남경서로의 불빛은 희미하게 보이고 영화관의 윤곽은 식별하기 어렵다. 오직 상해의 전람관 탑만이 밤하늘에 반쯤 숨어있었다. 탑 꼭대기에는 노랗게 변한 오각별 하나가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아버는 일주일 정도만 머물다 가겠다고 말했다. 호생은 얼마든지 묵어도 좋다고 답하며 시간이 늦었으니 가볍게 식사하자고 제안했다. 두 사람은 계단을 내려가 서창로 근처 식당에 자리를 잡고 몇 가지 안주와 맥주 세 병을 시켰다. 호생은 아버가 부모 곁에 있으면서 무슨 다툼이 있었는지 왜 집을 떠나왔는지 물었다. 아버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쉰 뒤 집안 사람들이 와서 싸우는 바람에 피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호생은 아버의 친척들이 집에까지 와서 싸웠다는 말에 놀라며 다시 물었다. 아버는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가 재산 분배 문제로 심하게 싸웠고 할아버지까지 머리가 아파 병상에 누워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자신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피난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생은 더 이상 묻지 않고 두 사람은 조용히 술을 마셨다. 그때 식당 안이 갑자기 밝아지는 듯한 느낌과 함께 란단이 향기를 풍기며 들어왔다. 아부가 깜짝 놀라 말을 멈췄다. 호생은 시계를 보며 시간이 늦었는데 왜 왔는지 물었다. 란다는 환하게 웃으며 식당 안으로 들어섰다. 호생은 란단이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마치 비행기가 착륙하는 것 같다며 농담을 던졌다. 이어 호생은 란단을 자리에 앉으라고 말했다. 아부가 란단에게 맥주 한 잔을 부어주었다. 아부는 구체적인 결혼 일정을 물었다. 란단은 결혼식은 다음 주로 예약했고 먼저 인민사진관에서 사진을 찍을 계획이라고 답했다. 란다는 갑자기 고개를 숙이며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지만 사실은 원망스럽다고 속내를 드러냈다. 아버는 솔지와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란다는 어제 솔지를 만났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이유를 알게 되었다고 얘기했다. 아버는 솔지와 관계를 끝내기로 했다고 고백했다. 란다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란다는 호생의 손등을 쓰다듬으며 호생도 좀 더 행복해져야 한다고 위로했다. 호생은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아버는 다시 맥주 두 병을 시켰다. 란다는 맥주를 한 잔 마시고 얼굴이 붉어졌다. 시계를 보고 급히 일어나며 다음 주 결혼식에 아버는 솔지를 데리고 오고 호생도 꼭 참석해달라고 부탁했다. 두 사람은 밖으로 나가는 란단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호생은 설지가 이미 아버에게 모든 것을 말했을 줄 알았다고 얘기하며 자신은 란단이와 완전히 관계를 끝냈다고 고백했다. 아버는 할 말

장편 소설 무성한 꽃 39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사회를 맡은 리너입니다. 우리 문단에는 젊은 시절에는 자신의 사업에 매진하다 퇴직 후 자신이 평생 애호하던 글쓰기에 도전해 여러 편의 작품을 발표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있는 문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리정희 작가인데요. 일찍 연변백화공사에서 정년 퇴직한 후 자신의 애호인 글쓰기에 전념하여 국내외 각종 신문과 문학 잡지에 시조, 시, 수기, 수필 등 다수 작품을 발표하면서 작가로 자리매김한 분입니다. 현재 연변작가협회 회원, 연변시조협회 회원직을 맡고 있는 리정희 작가님은 일찍 로니언 세계컵 은상을 수상했고 개간 문학평론에 수필 작품을 발표하면서 수필가로 등단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리정희 작가님의 수필 작품 몇 편을 감상하시면서 그분의 작품 세계에 빠져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수필 나의 필명은 문양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나의 필명은 문향. 리정희. 나는 스스로를 늦가기 글쟁이라 부른다. 퇴직이란 커다란 빈 공간이 생긴 뒤에야 비로소 글이라는 세계의 문 앞에 서게 되었으니까. 그 빈 공간은 처음에는 허망한 메아리만을 반환하는 넓은 광장처럼 느껴졌다. 그때 나의 손을 잡아준 곳이 생태문의 동호회였다. 연변 생태문화예술협회 산하에서 문학과 예술을 즐기는 133명의 동호인들로 구성되었다. 매년 지성이는 사업가들의 끊임없는 후원으로 꾸리는 생태문의 잡지에는 소설, 소필, 수기, 기행문, 시, 시조, 디카시, 작사, 작곡까지 마음껏 자기의 재능을 발휘하며 다양한 장르로 창작하여 봄, 여름, 가을, 겨울호로 회원들의 글이 출간돼 동호인들이 즐겨보는 종합 문예지이다. 6년간 생태문예 잡지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회장님은 특별한 분이시다. 그는 우리의 글을 읽을 때 교정자의 잣대보다는 동료의 마음으로 다가선다. 내가 쓴 서툴고 조잡한 초고를 읽으면서도 그의 얼굴에서 실망이나 지루함을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그의 눈빛은 언제나 발견의 기쁨으로 반짝였다. 이 대목 정말 좋습니다. 이 표현이 참 신선합니다. 그의 칭찬은 구체적이었다. 때로는 내가 무심코 지나친 문장 한 줄을 끌어안아 세심하게 돌보는 정성의 온도가 느껴졌다. 나는 처음에 그것이 단순한 예의나 나의 취미를 배려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칭찬은 꾸준했고 그 꾸준함 속에서 점차 다른 무엇인가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것은 아마도 진짜일지도 모른다는 미약하지만 확고한 믿음의 싹이었다. 그러던 어느 봄날 나한테 제안 하나 해도 될까요? 라고 진지하게 말씀하셨다. 필명 하나 가지시는 게 어때요? 문향이란 이름 어때요? 문학에서 향기를 내보라 그런 뜻입니다. 님의 글에는 은은한 오래된 나무에서 나는 그런 향기가 납니다. 좀 더 의식적으로 그 향기를 키워보자는 거죠. 나는 순간 당혹스러워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직장생활 30년, 숲 하나 튕기며 경제장부와 씨름하는 외에 제대로 된 글 한 편 써본 적이 없었다. 시인도 소설가도 아닌데 무슨 필명이라니. 제 본명도 여지껏 별로 빛나지 못했는데 하며 고민에 빠졌다. 문향, 처음엔 호황된 이름처럼 느껴졌다. 향기라니. 나의 글은 그저 평범한 삶의 기록 기억의 파편들을 이어 붙인 것에 불과했다. 하지만 회장님의 간곡한 권유에 마치 장난처럼 그 이름을 받아들였다. 문향. 그날 후로 그 두 글자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문, 향기, 향. 나는 창가에 앉아 저물어가는 하늘을 보며 되뇌었다. 문향. 이름이 주는 이상한 힘이랄까. 그것은 단순한 필명이 아니라 하나의 역할이자 기대로 다가왔다. 마치 무대에 서기 전 배우가 되는 것처럼 문향은 글을 쓰는 사람, 그것도 향기가 나는 글을 쓰는 사람이어야 했다. 처음 문향으로 원고지를 펼쳤을 때의 느낌은 지금도 선하다. 펜 끝이 무거웠다. 예전에는 나라는 익숙한 옷을 입고 마음 가는 대로 썼지만 이제는 문향이라는 새 옷을 입고 썼다. 이 옷은 나보다 조금 더 단정하고 조금 더 세심하며 조금 더 아름다운 말을 찾게 했다.
조금 더 담담하게, 조금 더 예쁘게, 조금 더

문학적으로 쓰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아침에 산책할 때 예전에는 그냥 공기가 좋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새벽 이슬이 맺힌 풀잎의 숨소리가 귀에 스민다고 쓰고 싶어졌다. 손주에게 들려주던 옛 이야기도 그냥 추억이 아니라 시간을 거슬러 오는 할머니의 목소리 그 윤기로 표현해보고 싶었다. 문향이 된 뒤 내가 바라보는 세계는 미묘하게 달라졌다. 사물을 관찰하는 눈길이 길어졌고 감정을 의미하는 시간이 깊어졌다. 아침마다 커피를 타는 소리, 창밖에서 참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책장 사이로 끼어있는 오래된 사진 한 장까지 모든 것이 향기의 원재료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 향기란 화려한 수식이나 기교가 아니라 그 사물과 나 사이에 스민 정의 가장 순수한 농도였다. 나는 문향으로서 내 삶에 가장 익숙한 것들에서부터 향기를 찾기 시작했다. 추억의 맛, 고향의 정취, 세월의 흔적, 자연의 소리. 그 향기들은 화려하지 않았다. 오히려 담백하고 은은했다. 마치 오래 묵은 차에서 나는 내음처럼. 첫맛은 순하지만 입안에 깊은 여운을 남기는 그런 것들이었다. 그렇게 써내려간 글이 하나둘 문향의 이름으로 세상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다. 처음 글을 투고 할 때는 문향 이름을 쓰는 것이 스스로에게 우스꽝스러웠다. 하지만 그 이름이 붙은 글이 조금씩 빛을 보기 시작했다. 생태문의 잡지에 문향이란 이름으로 발표되었을 때 그 순간 느낀 것은 기쁨보다는 놀라움에 가까운 당혹감이었다. 그제서야 나는 비로소 알 것 같았다. 회장님이 말씀하신 향기는 특별한 재주나 뛰어난 문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인간이 살아오며 간직한 정의 숨결이었고 세상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이었으며 평범한 순간들을 기록하고자 하는 애틋함 자체였다. 연변 작가협회에 가입하고 수필가로 등단하던 날 나는 회장님께 전화를 드렸다. 회장님, 문향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는 전화 너머에서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다. 문향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문향님, 그 향기가 결국 세상에 퍼졌네요. 나는 목이 메어 간신히 대답했다. 회장님 필명을 너무 멋있게 지어주신 덕분에 제 안에 잠들어있던 잠재력이 발산됐나 봐요. 회장님은 웃으시며 덧붙였다. 그 잠재력을 꺼내 글이라는 빛에 비추는 일, 그 자체가 바로 문학이 아닐까요? 그 말씀을 들으며 나는 비로소 문향이라는 필명이 나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나로 하여금 작가가 되게 한 것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게 하는 관찰자가 되게 했고 기록자가 되게 했으며 나의 평범했던 삶 자체를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 되돌아보게 했던 것이다. 이제 나는 두 개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됐다. 하나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본명이고 다른 하나는 그 평생의 빛과 그늘, 기쁨과 아쉬움을 글이라는 향기로 발산하도록 허락받은 이름 문향이다. 이제 내 책상 앞에는 두 개의 세계가 공존한다. 하나는 숫자와 보고서, 다른 하나는 단어와 문장 정서와 향기로 이루어진 현재의 세계다. 나는 때로 과거의 명함을 보며 그 길도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위안한다. 그 길 위에서 쌓인 인내와 성실, 세상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면 문향의 글은 결코 그런 깊이와 울림을 가질 수 없었을 테니 말이다. 늦가기 글쟁이에서 수필가 문향으로의 려정은 결코 속도나 타이밍의 경쟁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히려 늦게야 맞이한 자신을 위한 시간이었다. 봄에 피지 못한 꽃이 가을에야 온전히 자신의 색과 향을 찾는 것처럼 나는 여전히 서툴고 갈 길이 멀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다. 나의 필명 문향이란 이름이, 그리고 그 이름을 통해 만난 사람들이 나에게 건네준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컴퓨터 앞에 앉아 글을 쓸 때면 나는 가끔 창밖을 본다. 창밖, 또 하나의 저녁이 성큼성큼 다가온다. 노을이 지는 하늘 저 멀리 산 그림자가 길어지는 것을 보며 생각한다. 문학의 길은 끝이 없고 내 향기도 아직은 미약하지만 이렇게 향기를 내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참으로 기적 같은 일이 아닐까. 늦가기 글쟁이였던 나는 오늘도 새로운 원고지를 편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은은한 향기가 올라오는 것을 느낀다. 나는 그 향기를 따라 키보드를 움직인다. 한 줄 한 줄 내 인생의 가장 향기로운 장을 써내려가기 위해 가장 은은하고 아름다운 향으로 채워가고 싶다.

그래서 작자는 늦깎이 문학도이던 자신이 생태문의 동호회라는 민간 문학동호회에 가담한 후 동호회 회장으로부터 문향이라는 필명을 선사받게 되고 필명에 걸맞게 여러 가지 문학 창작 활동을 벌여나가는 과정을 비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문학의 향기라는 필명에 깊은 뜻에 걸맞게 더 무게 있고 훌륭한 작품을 창작해 가리라는 속마음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베란다에 놓인 작은 화분의 들국화가 고개를 들었다. 아침 햇살이 스며드는 그 순간 꽃잎 가장자리에 맺힌 이슬 한 방울이 반짝이며 스르륵

가장 깊이 내 마음에 자리 잡았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엄한 눈빛과 기대는 공부하는 책상 앞에 항상 함께했다. 우리 딸은 똑똑하니까 그 말은 칭찬이면서도 무거운 짐이었다.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있노라면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부러웠다. 별들은 그저 빛나기만 하면 되었으니까. 부모님의 딸로서 나는 항상 잘해야만 하는 존재였고 그 기대에 조금이라도 부응하지 못할까봐 숨이 막힐 때가 많았다. 나의 작은 욕심과 꿈은 뒤로 미뤄져야 했다. 지금 돌아보면 그때의 나는 딸이라는 역할에 너무 충실했던 탓에 스스로를 위한 공간은 좁아지기만 했던 것 같았다. 25 분홍 치마, 조골이 차림으로 낯선 집 문턱을 넘어섰다. 그 순간부터 나에게는 아내라는 이름이 붙었다. 우리 부부는 결혼과 동시에 작은 집에서 독립적인 삶을 시작했다. 아내라는 이름은 내게 가장 달콤하면서도 복잡한 숙제를 안겨주었다. 시댁과는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는 건강한 거리를 유지했다. 명절이면 시댁을 방문했지만 동서들과 함께 음식을 만들며 수다스럽게 웃는 시간이 오히려 즐거웠다. 시어머니는 주방에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나를 따뜻한 위로와 사랑으로 감싸주셨다. 나는 좋은 며느리라는 틀에 맞추기보다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이 되려 노력했고 아내로서는 희생보다 함께 성장을 선택했다. 엄마라는 이름이 내 인생의 중심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첫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의 그 감동, 그 무게감은 어떤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었다. 한 생명이 나에게 완전히 의지한다는 사실이 신비롭고도 무서웠다. 밤낮 없는 수유와 육아, 아이가 아플 때면 내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아이의 웃음이 내 세상의 전부였고 그의 울음소리는 내 마음을 뒤흔드는 지진과도 같았다. 직장과 가정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듯 살아가는 날들은 팽이처럼 돌아갔다. 회사에서는 능력 있는 직원으로, 집에서는 완벽한 엄마와 아내로, 그 사이에서 나 자신은 점점 옅어져 갔다.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은 피로로 무겁게 축 처져 있었고 그 눈빛 속에는 나를 잃어버린 허무함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내가 원하는 것이 뭔지, 나는 정말 행복한지에 대한 질문은 사치처럼 느껴졌다. 그저 해야 할 일들을 해낼 뿐이었다. 아이들은 결혼해서 제 집을 잡고 나갔다. 엄마라는 이름이 점점 가볍게 느껴지기 시작할 때쯤 나는 할머니라는 새로운 칭호를 얻게 됐다. 선주를 처음 안았을 때 아이의 부드러운 뺨에 닿은 내 주름진 손이 낯설게 느껴졌다. 그 작은 생명을 보며 아이들을 키우던 날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런데 이제는 달랐다. 할머니로서의 나는 조금 더 여유로웠고 조금 더 나 자신일 수 있었다. 아이들의 엄마였을 때는 가르치고 훈육해야 한다는 압박이 컸지만 할머니는 그저 사랑으로 안아주고 지켜보는 존재였다. 손주가 내게 다가와 할머니 하고 부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면서도 그 사이에 흘러간 엄청난 세월에 가끔은 서늘함이 느껴지기도 했다. 빈집이 되어버린 거실 소파에 나와 남편이 나란히 앉았다. 이제 우리만의 시간이 시작이구나. 그의 말에 문득 신혼 시절의 작은 집이 떠올랐다. 다시 찾아온 둘만의 시간은 낯설게만 느껴졌다. 아이들이 떠난 자리에 나와 남편이 서로를 새롭게 마주하는 시간이 되었다. 우리는 부모가 되기 전에 그 젊은 연인으로 완전히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함께 여행을 다니고 새로운 취미를 찾으며 인생의 가을을 함께 걷는 동반자로 다시 연결되고 있었다. 그 많은 이름들, 딸, 아내, 며느리, 엄마, 동료, 할머니, 그 무수한 역할의 옷을 입고 살아오는 동안 진짜 나는 어디에 있었을까? 내가 원하는 음식을 마음껏 내 맛대로 지어 먹어본 적이 있었던가? 하고 싶은 대로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던가? 그저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에 내 안의 작은 목소리들은 점점 더 작아져 갔고 결국엔 묻혀버린 듯했다. 인생의 커다란 흐름에 휩쓸려 나는 스스로의 배를 저어본 적이 거의 없었다. 바람이 부는 대로, 파도가 치는 대로 흘러왔을 뿐이다. 다행히 엄마라는 이름은 나를 옥죄지 않고 날개를 달아주는 힘이었지만 그 자유로움 속에서도 완벽한 여성이 되어야 한다는 사회의 속삭임은 여전히 내 귓가에 맴돌았다. 베란다의 들국화가 살며시 바람에 흔들린다. 누군가의 정성을 기대하지 않고 그저 스스로의 힘으로 땅을 박차고

올라와 햇빛을 맞으며 피어난 들국화 그 꽃을 바라보며 문득 깨닫는다. 지금 이 순간 이 화분 앞에 앉아 꽃을 바라보고 있는 이 여자가 그 모든 역할들을 겪어내고 남은 진짜 나 자신이라는 것을 느껴본다. 그동안의 나는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딸로서 부모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 아내로서 한 사람과 깊이를 토해가며 배운 상호 존중, 며느리로서 시댁과 쌓아온 건강한 관계, 아이들을 향해 온갖 정성을 쏟았던 엄마의 그 사랑, 그리고 이제 손주를 품에 안으며 느끼는 새로운 감동, 그 모든 것이 겹겹이 쌓여 지금의 나를 만든 밑바탕이었다. 아내라는 이름은 특히 내 인생의 버팀목이었다. 서로의 꿈을 지지하며 때로는 의지하고 때로는 지탱해주는 그 관계 속에서 나는 혼자서는 결코 알 수 없던 나 자신의 깊이를 발견했다. 각각의 역할 속에서 나는 내 일부를 내어주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 경험들은 나를 더 풍요롭고 깊게 만들었다. 눈물과 웃음, 좌절과 성취가 교차하며 짜여진 그 인생의 두꺼운 직물이 바로 나 자신이었다. 그동안 나는 나를 찾지 못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많은 역할들 속에서 나는 온전히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은 그 모든 경험이 내 안에 스며들어 예전에는 없던 어떤 단단함과 평온함을 준다. 자식들 걱정에 밤새 잠 못 이루던 그 마음은 이제 세상을 향해 좀 더 너그러워졌고 아내로서 반평생을 걸어온 길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진실했기에 지금의 이 고요한 행복은 더욱 값지게 느껴진다. 햇살이 점점 높아지며 들국화의 노란 꽃잎이 더욱 선명해진다. 작은 화분이지만 그 생명력은 당당하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화분에 물을 준다. 지금 이 순간 더 이상 딸도 아내도 엄마도 아닌 그저 나 자신으로서 이 햇살과 바람을 온전히 느끼는 여자이다. 과거의 그 많은 역할들은 내가 살아온 길의 이정표였을 뿐 나 자신은 그 길을 걸어온 그 존재 자체였다. 특히 아내라는 이름은 다른 어떤 역할보다도 내게 가장 가까운 동반자였고 그 길을 함께 걸어준 남편이 있어 지금의 내가 있음을 심심히 느낀다. 그 많은 이름과 역할 속에서 나는 결코 길을 잃지 않았다. 나는 그 모든 길 위를 걸어왔고 그 모든 길이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이르게 했다. 베란다의 들국화가 또 한 번 살짝 흔들리며 마치 고개를 끄덕이는 듯하다. 아내로서 여자로서 한 인간으로서 오늘도 나는 나만의 햇살 아래서 그 모든 이름들이 빚어낸 하나의 인생을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나다운 존재로 마주한다.

작자는 그래서 지나온 세월 자신이 담당했던 여러 가지 역할, 즉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반듯하게 자란 딸이면서도 시부모를 진심으로 공양하고 남편과 함께 가정을 이끌어온 며느리와 아내였고, 결혼 후 아이들의 웃음이 자신의 전부였을 만큼 아이들을 극진히 보살핀 완벽한 엄마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 선군들을 거느린 할머니 역할까지 감당하게 됐지만 사랑으로 선군들을 안아주고 지켜주는 존재로 남고 싶다면서 이젠 참 인간으로서 나답게 인생을 살아가리라는 다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역할을 훌륭히 감당하면서 살아온 작자가 남은 인생 꽃길만 걷기를 기원합니다.

이어 수필 스마트폰이 주는 소통 공간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스마트폰이 주는 소통 공간, 리정희. 스마트폰은 현대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되었다. 단순히 통화를 위한 도구를 넘어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다양한 기능을 갖춘 스마트 기기로 진화했다. 이 작은 기계 속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숨어있으며 그 매력은 끝이 없다. 스마트폰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통신이다. 과거에는 편지를 보내거나 공중전화를 이용해야 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 통신의 혁명, 소통의 중심이라 할 수 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이나 친구와의 소통이 이제는 더 이상 거리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해외에 있는 자녀와의 화상통화, 먼 친구와의 메신저 대화 모두 스마트폰 덕분에 가능해진 일들이다. 특히 화상통화 기능은 얼굴을 마주보며 이야기할 수 있어 마치 같은 공간에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이는 단순한 통신을 넘어 감정적 교류까지 가능하게 했다. 현대인들의 바쁜 일상에서 자식들도 모두 타지방에서 사업하다 보니 1년에 한두 번 만날 수 있지만 아들, 며느리, 손주들과도 매일 화상통화

를 통해 소통하니 마치 한 집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 가족 간의 유대감이 더 돈독해진다. 이처럼 스마트폰은 단순한 통신 도구를 넘어 가족 간의 정서적 연결을 강화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 스마트폰은 정보를 얻는 가장 빠르고 편리한 도구이기도 하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즉각적으로 찾아낼 수 있으며 이는 우리의 학습과 일상생활에서 큰 도움을 준다. 길을 찾을 때 지도 앱을 사용하거나 새로운 레시피를 배울 때 요리 동영상을 보는 것 모두 스마트폰을 통해 가능하다. 또한 뉴스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세계의 소식을 접할 수 있다. 이는 우리가 세상의 흐름을 빠르게 파악하고 다양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해준다. 특히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강의나 교육 앱은 학습의 장벽을 낮추고 누구나 쉽게 지식을 얻을 수 있게 한다. 나는 새로운 취미로 요리를 시작하면서 핸드폰의 요리 앱과 동영상을 적극 활용했다. 처음에는 전혀 요리에 관심이 없었지만 핸드폰을 통해 다양한 레시피를 접하고 동영상을 보며 따라하다 보니 요리가 점점 재미있어졌다. 이제는 주말마다 새로운 요리에 도전하며 가족들에게 내 손으로 만든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큰 즐거움으로 자리 잡았다. 이처럼 스마트폰은 단순한 정보를 제공하는 도구를 넘어 새로운 취미와 지식을 발견하는 창구 역할까지 하고 있다. 정보의 바다, 지식의 창고이다. 스마트폰은 단순히 정보를 얻는 도구를 넘어 우리의 여가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중심이 됐다. 음악, 영화, 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으며 이는 우리의 일상에 활력을 더해준다. 특히 스마트한 서비스의 발달로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고화질의 영화나 드라마를 즐길 수 있게 됐다. 이는 단순히 오락을 넘어 문화적 경험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한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출퇴근 시간에도 핸드폰을 통해 오디오북을 듣거나 드라마를 보며 시간대를 보내고 있다. 이처럼 스마트폰은 새로운 즐거움을 제공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 스마트폰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스마트한 도우미로 자리 잡았다. 다양한 앱을 통해 우리는 일정 관리, 금융 거래, 쇼핑 등 다양한 활동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 캘린더 앱을 통해 중요한 일정을 관리하거나 모바일 뱅킹을 통해 은행 업무를 처리하는 것, 스마트폰을 통해 모든 결제가 가능한 것, 또한 배달 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거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는 것도 이제는 일상이 되었다. 이는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넘어서는 새로운 생활 방식을 가능하게 했다. 이처럼 스마트폰은 단순히 개인의 일상을 관리하는 도구를 넘어 가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 생활의 편리함, 스마트한 도우미 역할을 한다. 스마트폰은 창의성을 발견할 수 있는 도구로도 자리 잡았다. 고화질 카메라와 다양한 편집 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사진과 동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여행 중 아름다운 풍경을 사진으로 담거나 일상의 소소한 순간을 동영상으로 기록하는 것 모두 스마트폰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이를 공유함으로써 개인의 창의성을 세상과 나눌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단순한 기록을 넘어 예술적 표현의 도구로도 활용이 되고 있다. 우리는 서로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다. 나는 처음에는 단순히 취미로 사진을 찍던 데로부터 이제는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아 활용하면서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 이처럼 스마트폰은 단순히 기록을 남기는 도구를 넘어 개인의 창의성을 발견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이 건강관리의 파트너로도 자리 잡고 있다. 다양한 건강관리 앱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됐다. 걸음수를 측정하거나 수면 패턴을 분석하는 것 모두 스마트폰을 통해 가능하다. 또한 운동 기록을 관리하거나 건강 관련 정보를 얻는 것도 이제는 일상이 됐다. 이는 단순히 건강을 관리하는 도구를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건강 관리의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다. 나는 스마트폰의 건강 관리 앱을 통해 매일 걸음수를 측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처음에는 단순히 건강을 위해 시작한 것이었지만 이제는 매일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일종의 도전이 됐다. 이처럼 핸드폰은 단순히 건강을 관리하는 도구를 넘어 개인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 스마트폰은 단순한 통신 도구를 넘어 우리의 삶을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다재다능한 기기로 자리 잡았다. 소통의 중심에서부터 정보의 바다,
생활의 편리함,

장애성의 발견, 건강관리의 파트너까지 그 공능은 끝이 없다. 이 작은 기계 속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숨어 있으며 그 매력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준다. 앞으로도 스마트폰은 계속해서 진화하며 우리의 삶에 새로운 가치를 더해줄 것이다. 스마트폰은 단순히 기능을 제공하는 도구를 넘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다. 이제 스마트폰은 우리 삶의 필수품이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창구로 자리 잡을 것이다. 앞으로도 스마트폰의 진화는 계속될 것이며 우리의 삶에 더 많은 매력과 가치를 더해줄 것을 기대해 본다.

네, 그래서 작자는 단순한 통신 도구를 넘어 소통의 중심에서부터 정보의 바다, 생활의 편리함, 창의성의 발견, 건강관리의 파트너까지 우리의 삶을 다채롭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스마트폰의 여러 가지 역할에 대해서 일일이 피력하면서 생활의 파트너로 자리 잡아가는 스마트 기기의 우월성에 대해 극찬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리정희 작가의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남명일, 제작의 정설매였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호가복은 8일 화룡에서 대상건설 진척 정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금형 총서기가 길림성 당위 정부 사회보 청취시한 중요연설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연변 발전의 단계적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며 현의 경제 발전에 대한 대상건설의 중요 지탱 역할을 깊이 인식하면서 스스로 압력을 가하고 속도를 다그치며 마음과 힘을 모아 난관을 공략함으로써 더욱 많은 큰 대상, 좋은 대상이 착공 조업해 효익을 내도록 추동함으로써 현역 경제의 빠른 발전과 순위 제고에 유력한 지탱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랑비를 무릅쓰고 호가복은 연변 대양인삼업위원회사를 찾아 기업의 생산 경영 정황 소개를 청취하고 전반 계획, 기능 분포, 투자 계획 등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1, 2, 3차 산업의 융합 발전을 견지하면서 표준화

재배를 발전시키는 동시에 역량을 집중해 정밀 심층 가공을 잘하고 숙박, 음식 등 부대 시설을 다그쳐 보완하며 인삼 채취 체험, 견학 관광 등 경력 모시 공급을 1층 풍부히 함으로써 인삼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려주고 융합 문장을 잘 엮어 좋은 제품이 좋은 가격에 팔리고 좋은 풍경이 좋은 수익을 가져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만무 리마삼 1000톤급 시경균 순환경제발전 대상은 시경균 배양공장, 인삼 정밀심층가공공장 등을 건설해 수구균, 로경균, 인삼 펩타이드 고체 음료 등 제품을 생산하게 되는데 현재 기초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호가부는 대상 진전을 살펴보고 제품 종류, 조업 계획 등 정황을 상세히 료하고 나서 기업이 시공 역량을 통과하고 1기, 2기 대상 건설을 다그치는 동시에 설비 주문 구매 사업을 가동해 준공되는 즉시 장비가 진입하고 설치되도록 노력함으로써 대상이 하루빨리 규모화 생산을 형성하도록 쟁취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상황 정밀심층가공산업 대상은 주로 상황 커피, 상황 초콜릿 등 제품을 생산하게 되는데 현재 정화 작업장 내부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호가복은 시공 진도를 살펴보고 제품 종류, 공예 기술, 판매 경로 등 정황을 상세히 료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설비 설치 및 시험 조성을 다그치 완수해 대상이 조속히 준공돼 운영되도록 쟁취해야 합니다. 시장 조사 연구를 착실히 전개하고 시장 수요를 깊이 파악하며 시장 추세와 소비자 수요에 부합되는 고부가가치 제품을 더 많이 출시해 더 많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해야 합니다. 제강 생물과학기술 대상은 소간과 소 전립선 중위활성 물질을 추출해 가공 생산하는데 호태 생물의약 중간체 대상과 산업사슬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호가복은 공장에 들어가 시공 정황을 살펴보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병행 작업과 교차 시공을 견제하고 공장 구역 도로, 경관 녹화 등 부대 시설을 다그치 완수하며 벽체 외리면 장식, 문과 창문 설치 등 공사 작업을 다그치 실시해야 합니다. 하루빨리 GMP 표준화 인증 등 사업을 다그치고 생산 흐름선이 조속히 가동돼 운행되도록 추동함으로써 지방경제 발전에 조력해야 합니다. 화룡시 모부 목축업위원회사에서 호가복은 기업 운영 정황을 문의하고 번식 기술, 사육 관리, 시장 판매 등 정황을 상세히 료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연변소는 연변 특유의 량질 유전물질 자원으로서 고급 음식 시장의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기업이 대학교, 대형 연구소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효율 계속 번식 체계를 다그쳐 구축하며 우량 품종 번식률을 높이는 데 주력해 양식 규모를 부단히 확대하기 바랍니다. 소를 키워 파는 전통적인 발전 모식을 타파하고 유구 도축, 정밀심층 가공을 질서있게 발전시키며 즉석식품, 조리 스테이크, 부위별 맞춤형 고기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적극 개발해 연변소의 가치를 충분히 활용해야 합니다. 광동 미운향촌 문화관광종합체 대상 건설 현장은 건설 열기로 뜨겁습니다. 호가복은 시공 현장에 들어가 기업 책임자와 깊이 교류하면서 대상 진척 정황을 상세히 문의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업에서는 건설 목표를 주시하고 공정을 최소화하며 시공조를 누려 대상이 계획대로 준공되도록 확보하길 바랍니다. 목표 고객층의 기호를 주시해야 합니다. 농사 체험, 레저 오라, 생태 야영 등 경력 모식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유람 로선을 알심지로 설계해야 합니다. 정경화 조성과 이야기식 표현을 통해 전원 풍경이 더욱 따스해지고 향촌 생활이 더욱 질감 있게 함으로써 광범한 관광객들이 오면 떠나고 싶지 않고 떠나면 다시 오고 싶게 만들어야 합니다. 청령호 풍경군은 레저 낚시, 진수 오라, 수산물 관상 등을 일치한 종합성 생태 휴가 구역입니다. 호가복은 풍경구의 각 기능 구역을 돌아보면서 접대 능력, 투자 계획 등 정황 소개를 청취했습니다. 풍경구가 올해 수산 유전물질 자원장을 신축하고 관광객 봉사 중심 등 기능 구역을 완성한다는 것을 노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갈수록 산수 전원과 여유로운 여행 방식을 동경하고 있는 바 이는 풍경구의 보기 드문 발전 기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기업에서는 대상 전단계 수석을 다그쳐 대상이 조속히 착공 조건을 갖추고 하루빨리 착공하도록 확보하기 바랍니다. 관련 부문은 온 오프라인 선전 경로를 통괄적으로 이용해 풍경구 관광 자원, 다채로운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추천 소개함으로써 풍경구의 지명도와 영향력을 진일보 제고하고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 소비하도록 유치해야 합니다. 조사연구소 호가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오늘날의 대상 투입이 바로 미래의 발전 증가량입니다. 대상 건설이라는 이 관

0: 끈을 단단히 틀어줘야만 산업 토대가 더욱 튼튼해지고 발전 저력이 더욱 강해지며 후속력이 더욱 넘치게 됩니다. 화룡시는 대상건설이라는 이 중점사업을 잘 들어주고 정밀시책하고 난제를 힘써 해결함으로써 협상 중인 대상이 하루빨리 락착되고 계약된 대상이 조속히 착공되며 건설 중인 대상에 다그쳐 추진되도록 해 대상건설의 뚜렷한 성과로 현역경제 발전에 기세를 모으고 에너지를 부여해야 합니다. 대상건설을 다그쳐 추진해야 합니다. 명시와 관리 플러스 전담반화 추진 사업 기재를 엄격히 실시하고 책임 단위, 시간대와 진도 요구를 명확히 하며 아직 착공하지 않은 대상은 일일이 정리하고 정밀 시책하며 진도가 뒤처진 대상은 중점 추적하고 관리함으로써 대상이 빨리 건설되고 조업해 더 많은 실물 사업량과 유효 투자량을 형성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봉사 보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시공 일선과 생산 작업장에 자주 내려가 기업의 생산과 대상 건설 수요를 제때 류회하고 장악해야 하며 인력, 자금, 심사 비준 등 문제들을 둘러싸고 혁신적 사유와 유력한 조치로 병목 제약을 타파함으로써 대상 건설이 가속도를 내고 기업 발전이 고속도로에 진입하도록 해야 합니다. 투자 유치에서 지속적으로 힘을 내야 합니다. 지도 간부는 앞장서 나가 기업을 유치하고 솔선수범 역할을 잘해야 합니다. 투자 유치 구역을 정밀하게 확정하고 대상 단서를 예민하게 포착하며 대상의 적합도와 부합도를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직접 찾아가 접목 상담하는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하고 기업 혜택 정책을 세심하고 정밀하게 알려줘 더욱 많은 큰 대상, 좋은 대상이 배치되도록 백방으로 촉진해야 합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상무부주장인 류신강, 주직속 관련 부문 및 화룡시 당위 주요 책임자들이 상수랑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1: 6월 8일 우리조는 중앙제2생태환경보호 독찰조에서 이첩한 제30진 군중신소신고사건도 합 7건을 전달받았는데 그중 전화 4건, 편지 3건입니다. 그중 연결시 3건, 훈춘시 2건, 도문시 1건, 안도현 1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사건 중 여러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7건입니다. 그중 대기 관련 사건이 2건으로 28.6%, 고체 폐기물 관련 사건이 1건으로 14.3%, 소음 관련 사건이 1건으로 14.3%, 생태 관련 사건이 3건으로 42.9%를 차지합니다.
0: 2026년 연변주민 연글씨 사업단위 공개 초빙 필답 시험 기간 주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에서는 앞장서 총괄하고 연글씨에서는 수험생의 식사, 숙박, 출행, 관광, 취업 등 전방위 수요에 집중해 원정 봉사를 펼쳐 광범한 수험생들이 연변에 남아 취업하도록 이끌어 연글생활 문화관광 브랜드를 빛냈습니다. 연결 조양천 국제공항 연결 서역에는 자원봉사소가 설치됐고 자원봉사자들이 수험생들에게 짐 운반 등 편의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연결시 북산가도 단춘사회구역 자원봉사자협회 회장 리연생입니다. 저희는 주로 수험생들에게 차를 안내하고 안전 탑승을 도와줬으며 녹색 통로를 마련했습니다. 수험생들이 짐이 많아 이동이 불편하기에 짐을 차까지 들여다주고 목적지를 알려줬습니다. 택시 탑승 시에는 차 문을 열어주고 안전 탑승을 도왔습니다. 수험생들의 원활한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부문에서는 공공교통 자원을 정밀하게 배치하고 시험 장소 주변 공공버스 노선 운송 대를 10% 늘렸습니다. 수험생들은 수험표로 시내 버스를 무료로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활동 기간 동안 연 2천여 명 수험생에게 무료 수송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33개 음식점이 수험표 소지 수험생들에게 가격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일부 음식점에서는 특색 요리를 무료로 증정했습니다. 시험 장소 주변 36개 호텔은 수험생들에게 우대 가격, 알림, 퇴실 연장, 짐 보관 등 봉사를 제공해 수험생들의 숙식 걱정을 덜어줬습니다. 주민 연결시 량급 인재 유치 육성 사업 포체에 따라 각 시험 장소 취업 봉사대를 특별 설치해 량질 취업 일터, 인재 지원 정책, 안거 보장 혜택을 선전하고 특별 초빙회 초청장을 배부해 청년들이 연결에 정착하도록 유치했습니다. 아울러 문화관광 혜민 정책을 시행해 수험생들이 수험표로 주요 관광지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필답 시험 기간 중국 조선족 민속원 연결 공룡박물관에서는 연인수로 약 500명 수험생에게 무료 관람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공안, 교통, 시장 감독 관리 등 부문에서는 연합으로 시험 장소 및 주변 지역을 상시 순찰하면서 치안 관리, 교통 소통, 도시 환경 정돈을 강화해 소음 방해, 교통 체증, 규정 위반 경영 등 문제를 엄하게 단속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수험생들에게 도시 매력을 체감시키고 연변의 인재 유치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1: 철골 주사나 중국인민 해방군 기본 건설 공정병 휘황 세월 전람이 일전 연변 박물관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번 전람은 연변 박물관에서 처음으로 전국 기본 건설 공정병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주제 전시로 전국 각지에서 온 40명의 기본 건설 공정병 퇴역 로병사들이 연변에 모여 현장에서 전시를 관람하며 지난 세월을 되새겼습니다. 연변 박물관은 2025년 6월부터 이번 주제 전시를 준비했습니다. 중국인민 해방군 기본 건설 공정병은 1966년에 설립돼 1984년에 편제가 해제됐습니다. 기본 건설 공정병들은 18년간 조국 각지에 뿌리 내리고 난관을 극복하며 국방 건설, 도시 농촌 기초 건설 및 황무지 개척 등 중대 공사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번 전람은 이 영웅적 부대의 발자취에 초점을 맞추어 전국 각지 로병사들이 무상으로 기증한 100여 점의 전시품을 선보입니다. 전시품에는 군복 장비, 시공 도구, 방어용품, 영예 훈장, 립공 증서, 필사 원고 등 귀중한 실물이 포함돼 전방위 립체적으로 기본 건설 공정병들이 조국을 건설하고 시대에 헌신한 군대 생활을 재현했습니다. 특별히 찾아온 퇴역 로병사들은 전시품 앞에 발길을 멈추고 오래된 물건들을 유심히 살펴보며 과거를 추억했습니다. 개막식에서는 사료 및 오랜 물건을 기증한 기본 건설 공정병 대표들에게 소장 증서를 수여했으며 기본 건설 공정병 전우의 집 대표가 연변 박물관에 기념 깃발을 증정했습니다. 퇴역 로병사 한원재입니다. 저는 심수에서 와서 연변 박물관에서 개최하는 전시회에 참가했습니다. 아내가 기증한 군복을 비롯해 많은 전우들이 물품을 박물관에 기증했는데 사람들이 이런 실물들을 볼 수 있게 돼 교육적 의의가 아주 깊다고 생각합니다. 또 젊은이들이 이 전람을 본 후 그들의 정신을 계승해 우리 조국을 더욱 아름답게 건설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번 전람은 많은 청년 학생, 주민, 관광객들의 주목을 끌어 그들이 몰입형으로 격정 넘치는 건설 세월을 느끼게 했습니다. 연변대학 학생 리경양입니다. 전람 내용이 아주 풍부합니다. 예전에 본 적이 없는 오랜 물건들을 많이 보았는데 이를 통해 당시의 강고분투 정신을 느낄 수 있어 저에게 아주 큰 격려가 됐습니다. 연변 박물관 관장 손미옥입니다. 올해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이 되는 해이자 중국인민 해방군 기본 건설 공정병 설립 60주년이 되는 해로 기념할 만한 역사적 시점입니다. 이번 전람은 지구국 박물관이 처음으로 전국 기본 건설 공정병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주제 전람으로 로일대 기본 건설 공정병들의 간고 분투 정신을 고양하는 동시에 연변주의 홍색 문화를 전파하는 풍부한 담채를 제공했습니다. 이번 전람은 8월 9일까지 계속되며 전 사회 무료로 개방합니다.
0: 2026년 길림성 과학보급 변강행 및 촛불 의무교육 연변주 특별 과학보급 활동이 그늘 우리주에서 있었습니다. 연결시 제3중학교에서 중국전자학회는 우리주 중소학교의 청소년 로보트 프로그램 작성 교수 도구 과학보급 실험 제도와 과학보급 도서를 기증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공개 수업에서 과학기술교육 전문가들과 자원봉사자들은 리론 플러스 실제 조작의 몰입식 과학기술 교수를 통해 현장 분위기를 달궜습니다. 지능형 로봇의 유연한 춤사위와 프로그램 작성 명령에 따른 흥미진진한 소통은 학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연결시 제3중학교 학생 최희신입니다. 수업 시간에 본 지능형 로봇과 AI 소통 기술로부터 국가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수학, 물리, 화학을 열심히 배우고 과학 소실험을 많이 해보면서 로봇에 대한 열정을 학습 동력으로 전화하렵니다. 장래의 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한몫 기여하고 싶습니다. 연글시 제3중학교 물리교원 왕박입니다. 중백의 오묘함을 탐구하는 수업에서 전문가는 생동한 실험을 통해 추상적인 지식을 직관적이고 흥미롭게 만들어줘 실험 교수의 진정한 매력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로봇과 인공지능 등 과학보급 수업은 우리의 물리 교수에도 융합혁신의 새

0: 하루를 열어줬습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많은 것을 느꼈으며 오늘 배운 내용을 일상 교수에 융합시키렵니다. 과학보급팀은 또 도문시, 령정시의 중소학교를 찾아 학생들이 실천 조작에 적극 참여하고 인공지능 기술 응용을 직관적으로 체험하게 함으로써 아이들이 과학기술이 생활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깊이 체득하도록 했습니다. 도문시 지성초학교 학생 천미신입니다. 새로운 학습 방법을 많이 배웠고 시야를 넓혔으며 생활 곳곳에 과학 지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향후 과학 학습이 더 기대됩니다. 많이 실천하면서 미지의 세계를 탐색하렵니다. 이번 활동에서 전문가팀은 연길, 도문, 룡정의 총 8개 중소학교를 찾아 청소년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로봇, 프로그램 작성 등 과학보급 무료 교육 과정을 전개함으로써 우수한 과학기술 교육 자원을 변강 교정에 전해 우리 조 중소학교 과학기술 교육의 질 제고와 효율 증대에 조력했습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1: 남방항공은 7월 2일부터 9월 29일까지 연길 청도 왕복 항공편을 신설하게 됩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항공편은 에어버스 32N 기종으로 운항하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운항합니다.
0: 즐거운 연길 대무대가 6월 10일부터 8월 29일까지 청명광장에서 막을 올리게 되는데 매주 목요일부터 토요일 저녁 7시부터 공연합니다.
1: 길림성 교육시험원에 따르면 길림성 2026년 보통 대학 입시 성적 및 각 단계별 합격 최저 통제 점수선이 6월 25일에 정식 공포될 예정입니다. 연변 뉴스에 의해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신금철, 김민혜였습니다.
2: 아침이면 새들의 지속임 소리가 정다운 이곳, 싱그런 사과 배꽃 향기가 그윽한 이곳, 정신한 공기에 마음까지 상쾌해가는 이곳, 문명하고 아름다운 이곳,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이요, 아름다운 미래가 약속된 곳, 연변입니다.

0: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끝없는 이야기거리와 배울거리,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온기. 연변대학교 텔레비전 방송국 로우년 행복 동행 봉사 프로그램 로우년 행복 프로젝트가 여러분의 빛나는 순간을 함께하며 따뜻한 동행을 약속합니다. 연광 우산, 진정한 품질의 선택.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이 엄격히 선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연별라디오 조선어방송 문예생활 채널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노는 행복 프로젝트 연광 우선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서태문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를 통해서 어르신들께 딱 맞고 질 좋은 믿음이 가는 제품들을 여러 가지 소개를 해 올리죠. 요즘 범인은 시중에 노인 건강 제품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가짜 제품이나 불량 제품 또는 인증이 안 된 제품이 많지요. 또 뭐 이런 제품을 사가지고 이러저러게 실망한다다가 속은 경우가 종종 있지 않아요. 네,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은요, 이 연변의 대표 매체로서 어르신들에게 품질이 좋고 가격도 알맞은 정직한 재료로 만든 좋은 제품을 골라 추천해 드리는 것도 저희 사회 책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변

0: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이 직접 운영하는 오프라인 매장 연광우산과 함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품질 걱정이 없고 가성비 또한 좋은 노인 건강 제품을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연변의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이름을 걸고 하는 것만큼 선택한 제품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더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는요, 품질도 좋고 가격도 알맞고 재료도 정직한 가성비 좋은 제품만 고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오늘도 역시 연광우선 매장 담당자 리민철 씨를 저희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네, 연광우선 매장 담당자 리민철입니다. 오늘도 서태문 선생님과 함께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좋은 제품 그리고 품질도 좋고 가성비도 좋은 정직한 제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연광우선의 핵심 사명은요,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건강 제품의 모든 이 관문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네, 연변의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은요, 지역의 대표적인 매체로서 어르신들의 신뢰를 절대로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요, 반드시 진정으로 질이 좋고 안전하며 가격도 합리적인 좋은 제품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리민철 선생님, 이 최근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저희 연광우선에는 어떤 제품들이 있고 또 어떤 혜택이 있는지 문의 전화를 해오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연광우선에 대해서 어떤 제품들인지 한번 쭉 소개를 해주실까요?
1: 예. 자, 저희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의 제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중장년층이라면 누구나 관심하는 제품들로 각각 채웠는데요. 우선 우리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0, 예, 포메 Q10, 그리고 심장의 길이를 보호해주는 록심완, 로신완, 그리고 우리 무릎이 시리고 관절이 불편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덤벙는 아미노 글루코사인, 연골제, 예, 안탕루안구수, 그리고 바르는 관절 액제, 많은 분들이 이미 드시고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또 여러 가지 비타민들도 있습니다. 예, 건강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또 즐겨 찾는 건강차 재료들도 많이 있는데요. 양생차 재료로 주로 사용되는 우리 맥동, 그리고 영하이 구기자, 장백산의 환기, 서양 3편, 예, 그리고 우리 여성 남성분들이 많이 찾고 있는 신정차, 신징차 등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제품은 저희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직접 엄선한 건강 증진 제품들입니다.
0: 네, 우리 중노년층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건강 복원 제품 참 많네요.
1: 네.
0: 그러니까 저희 연광우선에서 매장 제품들 보니까 어르신들이 좋아할 만한 제품들로서 건강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이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립니다만 자세하고 또 여행하고 싶은 분들은 연광우선 매장 전화 0433-268-0999에 전화를 거시거나 그래요.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11시 30분까지, 오후 1시부터 5시 사이 매장을 방문하셔서 자세히 알아보시면 됩니다. 다시 강조를 하자면요, 저희 연광우선 매장에 입점하는 제품들은요, 모두 여러 단계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제품들입니다. 가격 대비 성능도 좋고 품질도 확실해서 어르신들이 부담이 없고 믿고 선택하실 수 있는 제품들만 저희들이 이제 못했습니다.
1: 네, 그렇죠.
0: 예, 네. 그런 얘기를 이제 많이 들었죠.
1: 네.
0: 매장 위치는요, 연변의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국자가 청사 1층 길시미디어 지수 좌매 방송국 북으로 오시면은 모든 분들이 다 알아요. 길시미디어 건강로 영업청 동쪽에 있죠. 네, 연광우선은 모든 제품을 까다롭게 신청 선정하게 추천하는 제품이라면요, 믿을 수 있는 진품, 정말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또 어떤 좋은 혜택을 갖고 왔는지 좀 네, 얘기를 듣고 싶네요.
1: 예, 오늘의 또 특별 혜택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오늘 저 우리 소개해드릴 제품은 웅담 관절액입니다.
0: 웅담 웅담 관절액이요?
1: 예.
0: 오, 이거 어떤 제품인가 이게?
1: 예, 우리 웅담 관절액은 외형으로 바르는 제품입니다. 예, 웅담에 혈액 순환을 돕고 또 항기를 제거하며 경락을 소통시키는 중약제들을 배합한 우리 바르는 관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웅담 관절액은 피부를 통해 관절 연장

0: 조직에 직접 흡수되며 또 위장이나 간, 신장을 거치지 않기에 장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절이 일상적인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1: 그렇지만 또 어느 정도 이 웅담 관절 액기랑을 외용약으로 바른다고 하니까 다른 건 그전에는 보통 뭐 웅담 뭐 이런 걸 뭐 술로 포해서 예, 불려서 이제 먹곤 해서 그런 경우는 이제 많이 알았었던데 관절이 일상적인 관리에 도움이 되는 웅담 관절에게 효능이 어떨까 좀 더 그런데 어떻게 보십니까?
0: 예, 우리 웅담 관절액은 바른 후 한 10분에서 30분 내에 효과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효과로는 우리 관절이 한기를 제거해 줍니다. 예, 찬 기운이 체내에 들어와 생긴 관절 냉증 그리고 또 우리 흐린 날이나 에어컨 바람 또 우리 관절기나 겨울철 또 기온이 떨어질 때 관절이 또 차갑고 네네. 시큰거리며 깊게 쑤시는 통증에도 효과적입니다. 아,
1: 노인들한테 딱 제 얘기네 이거.
0: 예, 그리고 또 이 우리 관절액을 바르면 열감을 주고 또 관절 부위 찬 기운을 없애며 냉증과 가벼운 통증을 빠르게 완화합니다. 예, 그리고 또 그 두 번째 효능으로는 근육 뭉침을 완화합니다. 우리 목과 어깨가 걸렸거나 허리 근육이 긴장하거나 또 발을 들기 어려운 이런 증상들이 있는 경우 우리 웅담 관절액을 바르고 마사지하면 긴장된 근막이 풀리고 또 근육 경련으로 인한 당긴에 대한 통증이 완화됩니다.
1: 네.
0: 그리고 그 또 세 번째 효능으로는 근육의 피로로 인한 통증을 빨리 완화시킵니다. 예, 우리 육체 노동을 하거나 또 우리 물건을 들거나 또 우리 장시간 서 있거나 그런 후에 무릎, 손목, 발목이 붓고 쑤시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증상을 빠르게 진전시켜서 불편함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1: 말 그대로 웅담 관절에 외용에 바른다고 하니까
0: 예.
1: 목, 어깨, 뭐 근육, 뭐 여기 팔다리 좀 더 나이가 들다 보기 때문에 여기저기 많이 쑤시고 아파요.
0: 그렇죠.
1: 중장년 층에서 아주 필요한 제품이 아닐까 그런 생각해요 이거.
0: 네, 그렇죠. 우리 웅담 관절액을 일주일에서 또 우리 한 달 동안 일주일에서 한 달 동안 꾸준히 사용하면 관절이 불편한 증상을 확실하게 그 개선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예, 그 첫 번째로는 우리 중장년 층에서 많이 나타나는 퇴행성 관절 문제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우리 4시가 들면 연골이 또 마모되고
1: 맞아요.
0: 예, 관절 활액이 부족하여 아침에 일어나면 또 관절이 뻣뻣하고 또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는 그런 증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웅담 관절액을 매일 꾸준히 바르면 우리 관절 유연성이 점점 좋아져가지고 오래 또 쪼그려 앉아있거나 계단을 오르낼 때 그 뻣뻣한 느낌이 예, 완화될 수가 있습니다.
1: 그래요.
0: 예,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 한수평 만성하지냉증, 예, 한어로 우리 러한투라고 하죠. 예. 이걸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예.
1: 네.
0: 다리가 장기간 차갑고 추위에 노출되면 그 아프잖아요. 예. 그리고 이런 고생하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분들이 사용하면 예, 재발 빈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세 번째로는 예, 만성 손상으로 인한 통증을 진정시킵니다. 예, 오랜 육체 노동으로 인해서 어깨, 허리 등 부위가 만성적으로 아픈 증상이 있다면 우리 이 웅담 관절액으로 일상적으로 관리하시면 그 통증이 그 정도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1: 그렇죠. 육체 노동을 해서 또 뭐 밖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좋고 농민공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어깨 결국 그리고 이 사무실에 앉아 어깨 이렇게 해서 수그리기 쪽으로
0: 예,
1: 일하시는
0: 맞아요. 또 예, 컴퓨터 앞에 앉아서 작업하는 분들이 또 다리가 아플 맞아요. 수도 있고 다리가 쑤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한테도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1: 한 동작을 오랫동안 하는
0: 그렇죠. 예예. 예.
1: 좀 움직여주고 허리 돌리고 목도 돌리고 그게 잘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0: 네.
1: 한번 앉고 엎드리게 되면은 뭘 하든지 뭐 한 시간 두 시간씩 계속 뭐 허리를 굽히고
0: 그렇죠.
1: 일었을 때는 아프고
0: 일에 집중하다 보면 그 맞아요,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오래 앉아 있다 보니까 목도 결리고 네, 팔다리도 결리고 한데 예, 이런 분들이 사용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0: 그리고 또 우리 45세 이상 중장년층 또 특히 생리적인 관절 노화 현상이 있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우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무릎이 불편한 분, 예, 그리고 계단 오르내릴 때 통증이 있고 쪼그려 앉을 때가 일어나기 어렵고 또 걸음이 무겁고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한 분, 그리고 허리가 불편한 분, 허리가 또 시큼시큼

0: 피곤하고 아프고 또 고피기 힘들고 오래 앉아있다 일어나면 또 허리가 아픈 등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이, 그리고 또 이제도 말하셨다시피 어깨가 불편한 분, 예, 발을 들어 올리기 힘들고 또 머리를 빗거나 옷 입기도 힘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 저희 친구도 지금 오랫동안 지금 한국에서 일하다 보니까 예, 그 같은 동작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그렇죠, 다리가 그렇죠. 너무 아파가지고 예, 전화기 살 때도 힘들고 이런데 예, 이런 분들이 예, 사용하시면 효과가 아주 좋다고 합니다.
1: 그렇죠. 손발, 관절, 뭐 손이 붓기도 하고 어떤 데는 발목도 차고 뭐 이런 냉증 뭐 이런 저런데 많이 불편을 겪는 분들이 꽤 많다고 봐요. 살다 보면은요.
0: 그렇죠. 예.
1: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또한 이 금기사항이 없지 않았을 것 같아요. 주의점이 있을 것 같은데.
0: 네, 딱 주의해야 될 점이라면 우리 피부에 손상 있는 부위, 예를 들면 우리 찰과 상의 메인 상처, 출혈이나 또 궤양, 거름이 화상, 포진병변이 있는 부위는 절대 사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1: 피부가 어디 긁혀서 손상 있는 사람은 절대 안 되죠.
0: 예, 그리고 예, 그리고 또 우리 마티스 관절염과 또 통풍 급성기 발적으로 인해 관절이 붉어지고 뜨겁게 부어오르거나 또 물이 차는 증상이 있을 때는 예, 반드시 우리 의사의 상담을 받은 후 예, 사용하셔야 합니다.
1: 그렇죠.
0: 예, 그리고 또 우리 중증 뼈돌기의 중도 고스, 예, 그리고 대골두병변, 고도병변, 예, 그리고 심한 허리 디스크로 신경이 눌려서 심한 통증이 오거나, 그리고 다리가 저리고 힘이 없는 증상이 있다면, 예, 우선 우리 병원을 찾아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예, 그리고 다시 우리 웅당관절액을 사용할지 말지를 결정하십니다. 예, 다시 말하면 우리 웅당관절액은 일상적인 관이온도로만 사용됩니다. 예.
1: 그렇죠. 큰 병적이가 아니고 좀씩 뻐근 아프고 아 이게 점점 아파난다 저래난다 안 그렇던 것이 좀 더 요즘에는 더 이상하다 이럴 적에는 아주 효과적이라고 봐야 되죠. 고질로 돼서 이미 병이 그렇게 깊어졌는데 이걸 하면은 좀 더 완화는 되지만 치료는 저기 하고
0: 그렇죠.
1: 그러니까 좀 이런 증세가 있다 뻐근하다 아프다 좀 휴식을 취해야 되겠다 목도 팔도 손목도 휴식이 있어야 되죠. 계속 움직이니까 아프기도 하고.
0: 예, 이런 현상을 증상으로 완화시키는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정말 무슨 뼈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거는 하루빨리 그래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겠죠. 예.
1: 그렇죠. 관절 관리 용도로 많이 이제 사용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어떻게 사용을 할까요, 이걸?
0: 예, 사용하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예. 먼저 우리 사용 부위를 깨끗이 닦고 예,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해당 부위를 10회 내지 15회 정도 가볍게 문지릅니다. 그리고 우리 적당량의 액체를 환부에 고르게 바르고 시계 그 돌아가는 방향으로 1분 이상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여 완전히 흡수하게 하면 됩니다. 예, 하루에 그저 한 2번 내지 3번 예, 사용하면 효과가 아주 좋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사용 전에 주의할 점도 있는데 처음 사용하기 전에는 예, 소량을 발라서 또 그 알레르기 반응이 없는지를 먼저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웅당 관절액은 외용 관절액이니까 절대 예, 복용하지 마시고 예, 그리고 또 우리 눈이나 입, 코, 점막 부위를 피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예.
1: 그래요.
0: 예, 그리고 사용한 후에 또 우리 피부가 심하게 뜨겁거나 붉어지면 그리고 또 가련 증상이 있다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내야 합니다.
1: 약간은 그러면은 본인하고 잘 안 맞는 게 부작용이 좀 있다 이런
0: 거예요. 그렇죠.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1: 맞아요,
0: 예.
1: 맞아요. 이 웅담 관절액에 관해서 상세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제 청취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문제입니다. 이 방송 쭉 들어왔던 분이면은 아실 것 같아요. 방송 저희가 7시 20분에 생방송 시작해서 지금 7시 36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 들었던 분은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웅담 관절액에 어떤 혜택이 있는가 이면이에요.
0: 예, 이번에는 우리 웅담 관절액의 혜택에서 말씀드릴 건데. 우리 웅담 관절액은 우리 팔고 있는 원가가 138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광우선에서는 이 138원짜리 웅담 관절액을 2원에 드리고 있는 활동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1: 2원이에요? 2원? 예, 예, 단돈 2원?
0: 예. 예, 50세 이상 청취자분들은 저희 영광우선 매장을 찾아 살 수도 있고 예, 물론 지금 이게 명액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 역시 우리 선착순 300명에만 이 가격에 드립니다. 예.
1: 선착순이 300명.
0: 예, 300명.

전에 저희들이 이제 방송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전에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방송 월요일만 이 시간만 하다 보니까 네. 어떤 분들이 방송 찾다가 방송 안 하나 할 수도 있는데 월요일 방송 하다 보니까 저 이론으로 웅담 명안액을 소개해드렸잖아요. 웅담 명안액 네.

0: 관절 온갖 명언액을 샀던 분들도 예, 지금 우리 생방송실에서 전화하셔가지고 예, 지금 주문을 하면 예, 온갖 관절액을 이원에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전화하셔서 예, 그 명언액을 빨리 차지하셔야죠. 예.
1: 전에 저희 방송을 통해서 1원을 주고 웅담 명언액을 사셨다. 눈에 떨고 있는 눈 뭐 시골고 아프다 뭐 눈물이 좀 잘 난다 아니면은 모호하다 뭐 백내장 있고 뭐 이런 데 저런 데 좀 더 노인 중로층에서 많이 썼어요.
0: 네.
1: 웅담 명언액 들어보셨을 겁니다. 1원으로 단돈 1원으로 저희 방송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드리고
0: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예, 지금 와서 구매하셨는데
1: 맞아요.
0: 정말 예, 효과를 사용하신 분들은 효과가 지금 거의 기본상 지금 다 좋다고 합니다.
1: 그렇죠.
0: 효과를 있다고 합니다.
1: 맞아. 오늘은 웅담 관절액입니다.
0: 예, 오늘은
1: 단돈 2원이래서.
0: 예, 예, 예.
1: 그러니까 레이디 뭐 일이 있어서 용광무선 매장을 찾지 못하는 분들은요, 지금 전화를 주셔서 명예를 차지하면 된다고 저희들이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생방송실 전화입니다. 256-1111번, 256-1112번, 예. 1원의 웅담 명언액을 살 수 있는 활동도 뭐 지금 계속합니까 그러면은요?
0: 예, 지금 학원에 있는데 정말 언제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다시 우리 웅담 명언액을 소개해드릴 삶에 어르신들이 로안 그리고 눈건조증, 백내장, 눈물샘 막힘 그리고 항구헌탁, 바람만 불어도 눈물이 난 증상 이런 여러 가지 눈질환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예.
1: 그래요. 제 생방송실 열선전화 256-1111번, 256-1112번. 현재 시각이 저녁 7시 39분을 넘어섰습니다.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2: 수고하십니다.
0: 예.
2: 예.
1: 전에 저희 방송 들으시면서 어제 웅담 예. 명언액도 사셨습니까? 어디 오셨어요?
2: 예, 그 웅담 그 명언액도 사용하고 지금 있는 중입니다.
1: 어디
2: 한 가지 물어봅시다.
1: 예.
2: 그 이제 지금 그 웅담 그 관절에 그때 뭐 손목이나 아프고 이런데 발라도 어떻게 이렇습니까?
0: 예, 그 상처만 없으면 됩니다. 손목 부분에 상처
2: 예.
0: 없고 예.
2: 그렇습니까?
0: 예, 예.
2: 예, 저희는 이 손목이 자주 아파가지고 예, 지금 그래서 평시에도 그냥 팔목이
1: 손목, 발목
2: 할 땐 이렇게 있으면 손목 그럴 때도 그래 내 이제 방송을 내 중간에 금방 계속 들었는데 이게 제 관절에 대해서 뭐 관절이라든가 어디를 아픈 부위 발음
1: 똑같은
2: 그래 내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0: 아, 근데 그 손목이 아픈 원인은 알고 계십니까?
2: 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나이가 있고, 이러니까 조금 힘든 일이나 있으면서 많이
0: 보자
2: 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 손목에 들어서
0: 아, 풀치였습니까?
2: 예, 예.
0: 아, 그러면 예, 옳습니다. 그런 풀치거나, 뭐, 예, 그런 데는, 그 아픔을 예, 조금 완화시키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1: 피로하고
0: 예.
1: 지치고, 노동에, 고된 노동에, 시달리도 하게 되면 여기 이제 아프고 쑤셔나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발목, 손목, 목, 디스크도 좋고,
0: 예.
1: 여기저기.
0: 예,
2: 그래, 잘 나서 그러면 그게 그럼 나도 좀 한번 좀 사용해.
1: 네네, 오세요.
0: 예, 저번에 왔었죠. 왔었죠, 한
2: 예.
0: 번.
2: 예. 한 번, 그 명언액은 한번 사용해.
1: 그러면 내일 오시게 되면은 저희 또 이 웅담 명언액을
0: 예.
1: 관절액이죠. 관절액은 2원에 드립니다.
2: 2원에 드립니까?
0: 예. 예.
1: 좋죠.
2: 예.
1: 어머님이 그 1원의 명언액을 지금도 쓰고 있습니까?
2: 예, 아직 지금 좀 남았어.
1: 아, 그렇죠. 그것도 명언액은 눈에 떨고 있는. 좋죠, 좋죠. 그 꽤 오래 써요. 그
2: 안. 좀 좋습니다.
1: 명언액도 좋고, 그리고 단돈 1원에 그 예. 그것이 그 집은 128원 할 때 우리 1원에 들었어요.
2: 예,
1: 그렇잖아요.
2: 예, 예.
1: 이거는
2: 예.
1: 138원 2원에 이제
2: 예,
1: 명언액보다는 예. 예, 그래 1원이 좀 더 비싸다 예. 비싸다고 생각해요.
2: 야, 그것도 감사해요.
1: 예, 값을 따지지 않고.
2: 예,
1: 예. 웅담 관절액입니다. 관절, 예. 무릎 관절, 예, 발목, 예, 예. 손목, 손가락. 어머님 예, 한번 써보시고.
0: 그리고 손목도 또. 좋고, 우리 허리에도 좋고, 발목에도
1: 그렇죠,
0: 좋고,
1: 그렇죠.
0: 무릎에도 좋고, 예, 아픈 분들.
2: 예.
1: 내일 오시고 시간 나서 한번 써보시고 또
2: 예,
1: 저희 방송에.
2: 이제 시간이 되면 한번 내는.
0: 예, 예. 꼭 한번 오세요.
1: 예, 예. 방송에 또 써보시고 효과가 좋은지 저희들이 뭐 또 설명을 해드리고 어떻게 저렇게 좋다 하지만 어머님 집도 쓰시고 또 괜찮다 어떻다 이런 방송도 저희 효과에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다른 분도 듣고
2: 예, 예, 예.
1: 아
2: 해야죠.
1: 진짜
2: 예,
1: 좋구나.
2: 예, 예.
1: 그렇죠. 명란액도 그렇고
2: 예, 예.
1: 그 저 관절액도 그렇죠.

0: 잖아요. 스스로 예.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거는 널리 알려야 되죠. 그렇잖아요.
1: 예예예. 예. 예. 선생님 수고하십시오.
0: 네, 감사하세요. 네, 그래요. 저희 방송 들으시면서 자문이 필요하시다면은요, 256-1111번, 256-1112번 두 대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안액도 활동을 하고 아까 이 제품도 이제 여러모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2: 네, 우리 지금 이원이 138한 음당 관절액을 드실 우리 지금 뭔가 우리 드리고 있는데 이걸 다시 한번 우리 금방 방송을 듣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는데 우리 관절액은요 정말 바른 후 10분 내지 30분 내에 바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가장 큰 그 효능은 관절이 한기를 제거했습니다. 예. 장기운이 체내에 들어와 생긴 우리 관절냉증 그리고 흐린 날 에어컨 바람 환절기나 겨울철 기온이 떨어질 때 관절이 차갑고 시큰시큰거리며 예. 깊게 쑤시는 통증에 효과적입니다. 예. 그래 이럴 때 관절액을 우리 발랐으면 열이 나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예. 그 관절 부위의 찬 기운을 없애며 냉증과 가벼운 통증을 빠르게 완화시킵니다.
0: 맞아요. 맞아요.
2: 예, 그리고 또 그 두 번째로는 예. 근육 뭉침을 완화시킵니다. 예. 이제 그 목이나 어깨나 결렸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허리 근육이 긴장하거나 그 발을 들기 어려운 증상이 있는 경우에 우리 이 웅당 관절을 바르고 마사지하면 긴장된 근막이 풀리고 또 근육 경련으로 인한 당긴단 통증이 완화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근육 피로로 인한 통증을 빨리 완화시킵니다. 우리 육체 노동을 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예 그럴 때는 이게 허리가 뻐근뻐근거리고 아플 때에 우리 관절액을 발라주면 그 빨리 그 증상이 완화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0: 네, 웅담 명안액도 좋고 웅담 관절액에 대해서도 예.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웅담 관절액이요, 그 이번에 원가 그렇죠,
2: 138원짜리. 원가는 138원.
0: 그렇죠.
2: 그런데 지금 우리 생방송 실에 전화를 주시면 단돈 2원이 드리고 있습니다. 예.
0: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세요.
3: 박서복인가.
0: 예.
3: 저기 능당 관절액에 좀 싸서 써보자 그럽니다. 저번에 그 명목 눈약을 어때 전화치니까 받지 않았어. 뭐.
0: 오, 그러셨어요?
2: 전화에 하셨어요?
3: 예. 그래 내일이 가서 싸면 될까?
2: 예, 위시나 하십니까?
3: 되게 합니다, 거기.
2: 그러면, 예, 예 오셔서 명왕액덕 사시고, 우리 관절액도 사시고.
3: 그러면, 저 눈약도 있을까?
0: 있어요. 아직. 본인이 사모님은 그럼 두 가지를 다 사네요.
2: 근데 예.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예. 지금 빨리 와서 주문하시고.
3: 예. 예. 그럼 내일이 가겠습니다.
0: 위치는 예. 대개 어느 정도 아세요?
3: 예.
0: 길씨.
2: 지수천매.
3: 노코백원 그 골목
0: 네, 맞아, 맞아, 맞아. 맞아.
2: 예, 예,
3: 예. 예, 거기 가서 차 좀 내젠가.
2: 예, 예, 예.
0: 혹시
2: 예.
0: 전화번호 2680999번.
3: 예, 예. 네, 아시죠?
0: 아시죠? 그러면 좋네요.
3: 예. 수고하시오.
0: 예. 예. 그리고 방송 효과에 좋은 걸 간혹시 전화에 얘기해 주십시오. 남들도 같이 더불어 쓰면서.
3: 예, 내 모습 안 와서 말못하겠어.
0: 이제 꼭 얘기를 하셔야 돼요.
3: 예.
2: 맞습니다. 이제 쓰시고 예. 예, 효과 좋으면 예, 우리 주위 분들한테도 소개하시고. 예.
0: 어머니 친구들도 예. 같이 오시고.
3: 예. 예.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256-1111번, 256-1112번 두 대 전화 열렸습니다. 현재 시각이 7시 46분을 넘어섰습니다. 웅담 관절액에 대해서 얘기를 해 드리고 있어요. 웅담 관절액이 어떻습니까? 웅담이 들어간 제품인데 저희 영광우선 매장에서도 웅담으로 팔고 있습니까? 어때요?
2: 예, 그렇죠. 지금 웅담벌이 나와 그랬는데 우리 웅담분도 지금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0: 네.
2: 우리 영광우선에서 엄선한 웅담분은 우리 아시아 최대 규모의 전문 곰 사육장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0: 네네.
2: 예, 이 사육장은 흑곰이 인공 사육 그리고 번식 연구개발에만이 40년 동안 전념해왔고 국내 최초로 웅담분 GMP 표준화 생산 시설을 갖춘 기업입니다. 그래 우리 원료로부터 생산까지 품질 관리를 철저하게 하여서 더욱 우수하고 안정적인 제품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시중에 파는 웅담분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고온 건조하는 이런 제품들 맞습니다. 예. 이렇게 고온에서 건조하면 유효 영양소와 그 활성물질이 대량으로 파괴되고 그 성질도 크게 떨어집니다. 예.

0: 또 일반 건조원료는 덩어리가 잘 지고 불순물이 많음에 유효 성분 함량이 적은 편입니다. 근데 우리 영광우선 웅당부는 웅당원액을 추출할 때 고함이 아프지 않게 무통백 기술, 예, 우통인류 기술을 사용하가지고, 예, 순수한 웅당원액을 부드럽게 추출해서 전 과정이 과학적이고 합법적입니다. 그리고 제일 가장 큰 특점이라면 우리 건조할 때 고온 건조가 아니라 예, 영하 40도의 초저온 동결 건조 기술을 사용해서 예, 신선하게 가공하여 웅당원액이 천연 영양 성분과 활성 성분을 완벽하게 보존하고 웅당분 번연의 가치를 최대한 살려서 예, 유효 성분이 더 높고 흡수가 더 잘 됩니다. 예, 원료가 좋아야 그 제품이 좋듯 또 고음이 좋아야 담즙도 좋지 않겠습니까?
1: 그렇죠, 그렇죠.
0: 예, 이 사육상의 흑검은 과학적으로 사육됐고 더 전속 기록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무통백 기술은 흑검이 건강을 보장하면서 예, 또 담즙의 그 품질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영광우선이 모든 웅당부는 입점할 때마다 품질 검사를 합니다. 예, 저희 금당 웅당원액 동결건조 분말 속에는 예, 숑취 양단산 예, 이런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도 예, 국가 기준보다 훨씬 높습니다. 예. 이 성분은 무슨 작용을 하는가 하면 주로 우리 인체의 담즙 분비를 촉진하고 예, 그 담석 예, 용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때문에 우리 영광우선의 웅당부는 품질이 업계에서도 높은 수준이고 질도 확실하게 보장되고 있습니다. 예. 시중에 파는 웅당부는 한과하게 천연지어는 더 비싼 것도 있는데 솔직히 우리 장기간 보용하자면 좀 부담이 되잖아요.
1: 그래요.
0: 예, 그래서 이 점을 고려해서 우리 영광우선에서는 예, 사육상에서 직송해와가지고 그 유통 마진을 없앴습니다. 우리 웅당부 원가는 한곽에 298원인데 예, 지금 다섯 곽을 사면 예, 공장에서 500원을 보조해 줍니다.
1: 네네.
0: 예, 그리고 저는... 여기서 예, 다섯 곽을 사면 한꺼번에 다섯 곽을 사면 다섯 곽을 더 드리게 됩니다. 예. 예, 이 모든 혜택을 우리 돈으로 계산해 보면 예, 웅당분 한 곽당에 99원밖에 안 됩니다.
1: 아, 워낙 298원, 그 300원 돈은
0: 그렇죠.
1: 갔는데
0: 예, 예.
1: 한 곽당 99원. 오.
0: 예, 예. 정말 우리 영광우선에서의 웅당분 한 곽을 예, 99원에 파는 것은 우리 진정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의 돈을 절약하게 하고 좋은 물건을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한 결과라고 할 수
1: 그렇죠.
0: 있겠죠.
1: 앞에서 더 설명해서 이 웅당분의 금담 웅담 보통 옛날에 쓰던 그저 곰에서 그저 베네에서 예. 쓰는 그런 게 아니고 아주 선진적인 과학 기술로 만드는 그렇죠. 고밀도 정도로 예. 요즘에
0: 고온에서 건조하는 그렇죠. 것이 아니라 저희는 우리 저온
1: 냉장 예.
0: 영,
1: 예. 그렇죠.
0: 영하 40도가 되는 이
1: 맞아요
0: 예 저온 그 동결 건조 기술을 사용해 가지고
1: 그러니까 분말 가루가 예. 금빛이 나고
0: 그렇죠 예. 저희
1: 물에 뚫고 녹아도 그렇죠. 싹 녹잖아요
0: 예
1: 적질이 없고
0: 그 웅당분을 우리 복용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예. 그걸 종이에다 딱 들고 놓으면 우리 그 금사락처럼 빛이 바짝 나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래서 금단이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 우리 서태문 선생님도 말씀했다시피 예. 그거 물에다 딱 타는 순간 완전히 녹아서 다 없어진 용해되고
1: 그 전에 그는 예. 갈색되는 검은 짙은색에는 물이 풀어 숟가락 이렇게 흐서 비벼도 예. 잘 안 녹던데
0: 예.
1: 이거는 완전히 그 몇 초 사이에 예? 녹아버리잖아요
0: 예. 예전에 또 웅당분을 다 많이들 드셔보셨을
1: 그렇죠,
0: 겁니다
1: 맞아요.
0: 예. 보면 또 조금 까맣고 예. 그 어쨌든 빛이 투명하지 않고
1: 맞아요,
0: 예.
1: 맞아요.
0: 그런 것들이 지금 다 그 불순물들이 다 그 안에 지금 있어가지고 그런데 저희 웅당분은 다 이걸 선진적인 기술을 사용해가지고 이 불순물들을 다 걸러냈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딱 알짜배기만 예, 걸러낸 웅당분이라 할 수 있겠죠. 예.
1: 네.
0: 그래서 우리는 진품과 품질을 보장하며 예, 정말 가짜일 경우 10배를 배상해드린다고 우리 지금 약속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믿고 안심하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예.
1: 알겠습니다. 가짜일 경우 10배를 배상해드린다. 그리고 예, 저희들이 영광우선 예매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린 제품이 전국적으로도 뭐 가격상에서도 그렇고 품질 보상에서 최고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품들이지 않습니까? 시중에는 정말.
0: 그렇죠. 예.
1: 문제는 좋고 나쁜 제품 뒤섞여 있어서 우리 어르신들이 속는 경우가 많잖아요.
0: 예,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예. 예.
1: 그래서 영광우선은 정말 추천한 제품 대체 어떤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혼장담 약속까지 하는 건지.
0: 예, 저희 영광우선 선품 기준은 딱 세 가지입니다. 예.

0: 안정한 재료, 안전한 제품,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예. 우리 연변다조 텔레비전 방송국이 공식 오프라인 매장으로서 저희도 마땅히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말 어르신들을 위해서 진짜 좋은 제품을 골라드리고 또 우리 중로년층 여러분들이 이 제품을 알고 소비하고 예, 시름 넣고 건강을 챙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또 많은 어르신들이 집에 있는 우리 영양제나의 건강기능식품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매장으로 와서 우리에게 이 성분을 좀 어떻게 확인해달라, 이게 간짠가 진짠가 좀 어떻게 감별해달라, 가격이 대체 이게 함량 가격인지 좀 우리가 감별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예. 정말 이만큼 저희를 믿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예, 때문에서도 또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도와드리고 있죠. 예. 지금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도 뭐 혹시 집에서 드시고 있거나 사용하고 있는 건강제품들이 있다면 예, 저희 매장에 가져왔어요. 예. 정말 꼼꼼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작은 힘이 어르신들께 건강제품을 고르는 데 도움이 되고 돈을 절약해 드린다면 정말 큰 영광으로 생각됩니다. 예.
1: 네, 저희들이 지금 방송을 하고 앞에서도 소개를 여러모로 뭐 1원, 2원 이렇게 활동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몇 가지 제품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중도에 저희들이 쭉 이어서 웅담분, 믿을 수 있는 엄격한 관리 품질을 걸쳐서 만드는 웅담분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설명도 쭉 해드리고 이 금단, 네 그렇죠. 이걸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참여하실 분들은 256-1111번, 256-1112번 이렇게 두 대의 전화를 이용을 해서 웅담 명안에게다, 웅담 관절에게다 여기에 대해서도 뭐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좀 이 제품을 갖고 싶다 하신 분들이 전화를 주시면은 전화가 기록이 되기 때문에 내일이 저희 이제 매장에 오시면은 받아 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얘기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영광우선의 진심으로 느껴지는 그런 제품으로서 선생님 어때요? 우유, 산양유, 또 락타유를 뭐 드시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보통 분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마시는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지 좀 더 분유에 대해서도 좀 더 소개를 해 주실까요?
0: 예, 우리 중장년층이 되면 몸이 점점 약해지죠. 예. 그에 따라서 우리 위장 기능도 약해지고 칼슘 섬실도 점점 많아지며 우리 면역력도 따라주지 못하고 또 우리 불면, 변비 같은 작은 문제로부터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까지 모두 신경을 쓰게 됩니다. 예. 우리가 지금 중장년층을 위해서 특별히 맞춤화된 건강제품을 소개해드리겠는데 양서옥 유기농 산양분유를 추천합니다. 예.
1: 네,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받아보죠. 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2: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 예, 반갑습니다.
2: 저 문의하려고
1: 했는데. 네네.
2: 예. 거기 지점이 어떻게 되는가요?
0: 지수참회 아시나요?
2: 예?
0: 그러니까 그 유선비용을 무는, 유선비용을 무는 그 지수참회.
2: 그걸 잘 모르는데.
1: 연변방송국에서 내과병원 그 사이, 그 저 연변 일중 서쪽 대문으로 올라가는 곳, 좀 그렇게만 아실까? 아니면 연성뚝배기 그 저 식당 알아요? 몰라요. 안 와봤어요?
0: 연변병원 동쪽문 아십니까?
2: 예.
0: 예, 연변병원 동쪽문 맞은편에 연변 텔레비전 방송국이 있습니다.
2: 예.
0: 예, 거기서 북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예,
1: 뇌과병원
0: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
2: 예.
0: 예, 십자가에서 오른쪽으로 구부려서 한 3-40m. 예.
2: 거기 전화번호 어떻게 되는가요?
0: 268-0999번입니다. 268-0999.
2: 0999.
0: 예, 예, 예.
1: 268-0999.
0: 예. 예.
1: 전화를 하셨기 때문에,
0: 어떤 상품이 마음에 들어서 전화하셨어요?
2: 발목하고 무릎이가 안 좋아.
0: 관절에, 예. 예. 관절에 이렇게 관심이 있으시구나. 예.
2: 예.
1: 이쪽에는 명문액도 좋고 뭐 저희들이 내려와서 있게 되면은 뭐 그것도 작은 돈으로 사가시고 웅담병간에
2: 웅담과
1: 예예
2: 예.
1: 그리고 저희들 웅담분도 소개를 해드렸고
2: 황반변 이런데 되니까
1: 황반변은 그렇죠. 눈 안 질환에 안 좋고
0: 예, 일단 한번 오셔서 예, 그 우리 그 사비꾼들한테

0: 하시고 자신의 예. 상황을 설명하시고 그러면 그 예, 그분들이 정말 예. 그 구체적인 어떤 사용법과의 제품들을 예. 추천해 드릴 겁니다.
1: 네, 전화번호 268-0999번
0: 예.
1: 예, 알겠습니다.
2: 네,
1: 감사합니다.
2: 시간 내로 나와주시고 예. 또 방송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예.
2: 네, 많이 계십시오. 네, 그래요. 저희 생방송 실전화 256-1111번 256-1112번 방송 시간 2분 지금 남겨놓고 있습니다. 2분이면 저희 방송이 생방송이 거의 끝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저희들이 뭐 웅담 명안액이다, 웅담 뭐 분이다, 웅담 관절액이다 그 우대를 할 수 있는 부분도 또 소개를 해드렸고요.
0: 네.
2: 좀 더 이 제품을 소개하면서 좀 더 마무리 지어볼까요, 우리 선생님께서?
0: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저 활동을 하고 있는 제품들이 모두 지금 한 네 대 가지가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웅담 명안액. 예, 원가가 129원인데 지금 단돈 1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웅담 관절액. 이거는 138원인데 지금 단돈 2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속 산양분뇨. 예. 198원인데 228원인데 지금 우리 198원에 두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비파배청. 예. 비파배청도 지금 전화하시고 오면 6원 90전에 예, 살 수가 있습니다.
2: 맞아요.
0: 예.
2: 제품이 상당히 다 좋고 많은 분들이 뭐 가래가 낀다나 호흡 질환에 좀 더 곤란받는다 중도는 등에서 이런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웅담분. 웅담분이 저희들이 제품이 참 좋은 거잖아요.
0: 예, 지금
2: 보조도 많고.
0: 정말 웅담분은 정말 우리 제품들 가운데서도 지금 가장 핫한 제품이라 할 수 있죠. 지금 가장 많이 팔리고 또 막 가장 많이 찾고 있는 그 제품들이. 예.
2: 그 양매점도 저거 전국적으로도 그 어디 내놔도 다 몇백 원씩 하는데 저희들은 뭐 그 우대 가격을 하려면
0: 예,
2: 90원이 되잖아요.
0: 90원이면 정말 예, 싼 가격을 할 수 있죠. 예.
2: 맞습니다. 참 이 좋은 기회에 저희 방송 들으신 분들이라면은 뭐 또 써보시고 또 써보신 분들이 저희 방송을 통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품 어떻게 썼으니까 또 되게 좋고 그리고 명안액 그리고 또 관절액도 좋고 여러 가지 상품 사용과 함께 저희 방송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저희들이 환영을 합니다. 매점 전화는 268-0999번 268-0999번입니다. 도로 씨가 다시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3: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흥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장.

음악은 마음을 여는 열쇠이며 음악은 세상에서 유일한 언어 장벽을 뚫을 수 있는 힘이라고 합니다. 어떤 음악은 지난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어떤 음악은 현재의 감정을 공유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음악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마음들을 서로 이어주는 그야말로 소중한 고리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엄미란입니다.

0: 우리 삶의 친구이며 아름다운 언어인 노래.
1: 위로와 희망을 선물하는 존재인 노래.
0: 우리 삶에 영원히 빛을 비춰줄 노래.
1: 이렇게 좋은 날, 노래 따라 행복 따라 출발. 출발. 출발.

0: 노래 따라 행복 따라에서는 국가 1급 성악 가수이신 연변 가무단 염수원 가수로부터 연변에서 창작된 민요 풍의 노래들을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염수원 가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반주를 맡으신 장 선생님 피아노 학원의 장영근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노래 따라 부르게 나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1: 네.
0: 네.
1: 거홍도 이쁜 거홍 바르고 옷도 다시 각색을. 네, 오늘 네. 명절 분위기 나네요.
0: 아, 그럼요. 동심으로 돌아가고 싶죠. 네. 네. 또 오늘은 또 새로운 노래를 또 가르친다고 네. 하셔서 모든 분들이 또 더 주목하시는 것 같아요.
1: 네.
0: 네.
1: 오늘은 새 곡을 또 배워봅시다. 전번에 곡은 다 소화됐고.
0: 네.
1: 네. 오늘 백꽃 타령.
0: 네.
1: 지금 뭐 백목 꼽는 철이라.
0: 네.
1: 인생꽃이 피겠는데.
0: 그래서 그렇죠.
1: 백꽃이 피는 노래를 한 곡 배워봅시다.
0: 미리 또 기원해 하면서.
1: 네.
0: 네. 여기 작사에는 주룡 선생님 작사, 그리고 량성호 선생님 작곡으로 되어 있고요. 역시 염수원 선생님의 노래죠.
1: 네.
0: 네. 백꽃 타령 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말 먼저 전해드릴까요? 7월의 꽃무지개 평강벌을 물들이는 낭만의 계절. 7월의 꽃무지개 평강벌을 물들이는 낭만의 계절. 벚꽃이 피면 우리의 소망도 함께 피오. 벚꽃이 필 때면 우리의 소망도 함께 피오. 아리랑 스리랑 흥겨운 멜로디 얼씨구 잘못.
1: 아,
0: 굉장히 많죠.
4: 잘,
0: 네.
4: 잘 쓰시죠.
0: 네. 자, 그럼 배워보실까요?
1: 네. 제 이 곡은 제가 한 7, 8년 전에 부른 것 같은데요.
0: 그렇게 시간이 됐나요?
1: 시간이 잘 모르겠어요. 7, 8년 넘었을지도.
0: 아, 그러셨군요.
1: 이 곡 원래 다른 가수가 불렀대요. 그런데 뭐, 어떻게 해서 다시 해보자 해서 제가.
0: 네.
1: 그래서 제가 춘절 만에 한번 부른 기억이 나요.
0: 그렇군요.
1: 네, 이 노래는 앞에 원래 지금 악보가 이렇게 되는데 앞에 그 잉즈 부분이 있어요. 그 제가 그건 후에 간단하니까 후에 이 악보에 지금 찍히지 않았어요.
0: 네.
1: 잠깐만 어떻게 들어가는가 하면 얼씨구 자유박자래.

0: 다음에 가수 나온다 말은 짜자자자 그래서 지금 곧 잠시 악보 없으니까나 간단하죠. 요 따라 부를 수 있으니까나 노래부터 들어갑시다.
1: 네.
0: 예,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혹시 그 한바탕 쉬고 들어가는 대로 우리 정말 습관에서 따라 부르기 좀 괜찮을까요? 다시 한번 라 들으셔요. 랑만의 계절표. 이게 붙인다. 랑만.

0: 우리의 발부채인데 우리의 소망도 함께 피어 랑만의
1: 랑만의 계절별 꽃이 필 때면 우리의 소망
0: 우리의 우리의 소 우리의 아니다 우리의 소망도 함께 피어 우리의 소 우리의 소망도 자 다시 한번

0: 니 안놈이야 내려먹어 니 릴리리 니
1: 릴리리
0: 행복의 니 릴리리
1: 행복의 니 릴리리
0: 아 이분들 이거 힘들어

0: 인사된다. 간단하죠? 예?
1: 치반 좀 높이시다.
2: 저는 못 내고
1: 치치치
0: 이제 반 오랜 길이신가?
1: 치.

0: 하고 두들 같이 해봅시다. 네. 네.
1: 7월에 시작.
2: 7월에 경무시에.
1: 아니야, 나야.
3: 아니, 나 원래는 뭐.

0: 갔다.
1: 자꾸 빼가든. 땅 행복의 비밀. 다시 얼씨구 시작.
2: 얼씨구 저 얼씨구.
1: 시원해 나네.

0: 잘하셨어요.
1: 우리 저 강화라 선생 너무 좋아하는구나. 민혁 너무 이래요. 예, 간단하면서도 노래가 이게 이제 조금 더 숙련도 장단 타야 된다 이거예요. 또 8분의 10이지. 자, 둘이 한번 같이 가볼까요? 대기하십니까?
2: 아예 됩니다.
1: 이게 조금 실질적인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네.
0: 근데 멀으셔도 이렇게 움직이면서 네. 하시는 타는 게 좋아요.
1: 다다 자자 자자 자라라 자 이렇게 되네.

0: 잘하시네요.
1: 잘한다는데. 잘한다는데. 실전거 잘못하네. 요런데 묘한 데 있는데 7월에 7월에 여기 음이 있어요. 일제 살아야 하면 7.

0: 병강버리를 물들이.
1: 어떤 분들 병강버리를 이래도 된다.
0: 병강버리를 물들이.
1: 그래 더 재밌지. 병강버리를 물들이는 작곡가가 이렇게 쓴데 요 유명한 게 있다면 병강버리를 아닌데 병강버리를 병강버리를 물들이는
2: 일자로
1: 따따따따따따 있습니다. 병강버리를 물들이는 병강버리를 물들이는 병강버리를 물들이는 네 같이 가봅시다. 자 시작.

0: 밥이야? 그럼 집 가기 싫어.
1: 안 돼요.
0: 1등 오늘 합시다. 예.
2: 잘 안 되는 부분이 어디예요?
0: 어디에?
2: 그걸 짚어가시면
3: 좀 1등 네 번째는 진짜 치고 있잖아요.

0: 여기 어떻게 하나 어헐시고 저헐시고 행복의 행복이로 행복의 님 땅땅땅 행복 예?
1: 앞에 쿵쿵 한 박자 쉬는
0: 원래는 그 쿵이 강인데 쿵 행복의 행복하게 하시오.

0: 여기요. 아, 헐자리였어요. 헐시고, 저 헐시고, 이렇게 헐자리였는데. 그래야 그, 어간에, 흥이 우리 전속에는 헐자리였 된단 말. 에, 후렴. 아, 하, 하, 리, 네, 세 번째 줄부터.
1: 네? 네?
0: 아, 하, 하, 리랑, 스, 이런 줄 좀, 당기셔야, 이렇게 봐셔야, 아.

네. 앞에다 말입니다. 7월에 꽃무지게 이렇게 댕겨야 된다. 7월에 어디 부엉시는 게 어딘가 자기 저는 박자가 몸에 있어.

0: 이렇게 강을 내 집 쟤네 과장에서 하는데 이런 감각을 해라는데.
1: 7월에 꽃무지개 평강벌
0: 이런 감각인데 그러지 않으면 다 처진대. 7월에 꽃무지개 강이 없으면 아닌데 다 한번 앞대가를 무조건 다 쳐주세요. 시작.

0: 시간이 되지.
1: 네. 어우, 시간이 다 됐네요.
2: 생각, 또 됐을까?
3: 내 생각에도 별로 그렇습니다.
2: 아, 이분 더 거줄게. 덥습니다. 더운데 잘했습니다. 통째로 또 우리 방송을 끄었다니까.
1: 네.
2: 수고하셨습니다.
1: 이렇게 열심히 또 가르치다 보니까 장단을 타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2: 네, 앞에 강.
1: 네. 우리 장단은 첫 박자에서 합장단이기 때문에 강으로 들어가죠. 아유, 오늘 벚꽃 타령 너무 지났습니다. 재밌게 배웠어요.
2: 이미 네. 6월 달인데 벚꽃이 다 폈습니다.
1: 아, 그래요. 자, 오늘도 렴수원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2: 수고하셨습니다.
1: 네, 그리고 반주를 맡으신 장영근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래요. 학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수고하셨습니다.
1: 네. 노래 따라 행복 따라에서는 연변 간부단 염수원 선생님으로부터 벚꽃 타령을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엄이란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장하 씨는 시무룩한 목소리로 자신이 이미 호텔에 왔으며 아주머니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했다. 화장대 앞에는 온통 브랜드 제품뿐이고 손에 낀 다이아몬드 반지가 눈부시게 빛난다고 말했다. 그리고 외국 사람이 조건이 이렇게 좋을 줄은 몰랐다고 덧붙였다. 그에게는 큰 산업과 어업 선박단이 있으며 사립 헬리콥터 비용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다. 리리는 웃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장하 씨는 방에 들어가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한참 동안 질문했지만 아주머니의 입이 정말 단단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며 이제야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다고 말했다. 리리는 웃으며 장하 씨에게 다른 사람이 기회를 얻는 것을 보고 후회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버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고 묻지만 리리는 이후는 이후라며 더 이상 따지지 말라고 말했다. 리리는 자신과 자신이 만난 외지 남자의 이야기를 아버에게 들려주었다. 첫 번째 만남에서는 불쾌한 일이 있었지만 그럭저럭 넘어갔고 두 번째 만남부터 그 남자는 보석을 선물했고 세 번째 이후부터는 끝없이 결혼하자고 잔소리하기 시작했다. 계속 결혼하고 싶다고 계속 말해서 머리가 아플 지경이라고 리리가 말했다. 그 남자는 만약 리리가 허락하기만 하면 즉시 등교하고 바로 외지로 가 좋은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리리는 그냥 좀 더 생각해보자고 답하며 정말 결혼하려면 해결해야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식당 관련 일도 있고 처리하지 못한 문제가 한가득이며 갚아야 할 빚도 있고 받아야 할 돈도 있다고 설명했다. 애지 남자는 그건 간단하다고 하며 모두 변호사에게 맡기면 되고 모든 게 협상 가능하므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다. 리리는 남자의 이런 진심과 경제적으로 좋은 조건을 보면 보통 여자라면 분명히 허락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전부터 리리는 망설이기 시작했다. 마음이 움직여 식당 양도 등에 대해서도 준비하려 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은 불안했다. 그래서 리리는 진지하게 아버에게 이 외지 남자가 진심으로 자신을 좋아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속셈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아버는 잠시 생각한 뒤 기회가 정말 소중하다며 리리의 나이도 이미 적지 않으니 괜찮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리리는 아버가 자신에 대해 무책임하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기분이 나쁘다고 말했다. 아버가 진심이라고 말하면 리리는 자신이 급히 시집가려는 것을 보고 아버가 전혀 질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리리는 계속해서 아버에게 자신의 선택을 결정해달라고 부탁하며 동의할지 안 할지 말해달라고 부탁했다. 아버는 리리가 그런 말을 하는 게 진심인지 가식인지 도대체 알 수 없다고 답했다. 리리는 자신은 진심이라고 말했다. 아버는 다시 생각한 뒤 왜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냐고 물었다. 자신은 감정을 섞어서 말하면 안 되고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리리는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되지 않냐고 되물었다. 아버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리리는 아버가 자신의 제일 친한 친구라고 말하며 진실대로 말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자신이 정말 외지 남자에게 마음이 움직였으며 다른 문제는 없는지 궁금하고 모든 게 괜찮다면 이번 주에 받아줄 준비를 하려고 한다고 고백했다. 아버는 한 가지 질문을 던졌다. 여러 번 만났지만 외지 남자의 행동에 변화는 없었냐고 물었다. 리리는 품이 있고 신사적인 모습뿐이었다고 답했다. 사실 리리는 아버에게 질투심을 느끼게 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였다. 적어도 자신의 허영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여자라면 누구나 자신이 좋아하는 남자가 자신을 마찬가지로 좋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버는 오히려 나서서 이 이루어지지 않은 인연에 대해 냉정하게 지적하고 있었다.

아버는 집에 돌아와 아버지에게 자신의 미래 계획에 대해 얘기했다. 아버는 아버지에게 향양에 가고 싶다고 하며 앞으로 무역업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아버의 아버지는 코웃음을 치며 불가능하다고 단호히 반대했다. 아버는 주민위원회에서 이미 가공무역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할머니들이 물통에 물을 붓고 고구마 껍질을 깎아 조각내서 물에 담근 뒤 외국으로 수출

하고 있지 않냐고 물었다. 아부아버지는 그건 집단이 하는 것이므로 집단은 괜찮지만 개인은 안 된다고 답했다.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 중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작은 이모가 문을 열어주자 두 여자 한 남자 총 세 명의 젊은이가 집 안으로 들어왔다. 안경을 쓴 젊은 남자가 아버 아버지를 보며 인사하고 아버에게 자신이 설지의 오빠라고 소개했다. 그리고 뒤에 서 있는 두 명의 안경 쓴 젊은 여자는 설지의 언니들이라고 가리키며 말했다. 아버 아버지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설지의 오빠는 입장을 밝히러 왔다고 말했다. 아버가 자신의 여동생 설지와 연애하는 것에 대해 가족 모두가 반대한다고 선포했다. 아버 아버지는 아버를 보며 또 연애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아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아버에게 얼마나 오래 연애했냐고 물었고 솔지의 오빠는 1년 반이라고 답했다. 아버아버지는 위소를 지으며 솔지의 두 언니와 오빠의 모습이 참 우습다고 말했다. 솔지의 오빠는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며 의아해하며 아버의 부모님으로서 제대로 관리해야 하지 않냐고 물었다. 아버아버지는 설지의 오빠와 언니들이 지금 대학 입시를 볼 수 있지 않냐고 물었다. 설지의 오빠는 자신과 여동생들 모두 계속 공부하며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버아버지는 책을 읽으면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버의 아버지는 아버와 설지는 정상적인 연애이므로 아무도 간섭할 수 없으며 자신도 관리할 수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또 더 이상 말해도 무의미하므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다고 했다. 집에 돌아가 열심히 공부하라고 충고했다. 비록 대학에 입학한다고 해도 개인적인 자질은 시험과는 실제로 관계가 없으며 진짜 쉽게 향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말은 설지의 오빠와 두 언니들을 비꼬는 말이었다. 세 사람은 불쾌한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를 떠났다. 그들이 떠난 뒤 아버의 아버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작은 이모는 만약 아버가 결혼하려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 아버의 아버지는 아직 너무 멀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지만 결혼하기 위해 연애하는 것이 당연한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아버는 자신은 그렇게 멀리 생각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아버지는 경제적으로 부족하므로 아버에게 집이 분배될 수도 있지만 언제 분배될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그리고 아버에게 잘 생각해보라고 충고했다. 아버는 이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깊은 생각에 잠겼다.

어느 날 호생은 아보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아보는 집안 사정으로 며칠 동안 호생이 집에 묵고 싶다고 얘기했다. 호생은 흔쾌히 허락하며 언제든지 와도 좋다고 답했다. 호민이 온주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방은 비어 있었다. 호생은 만약 아보가 설지를 데리고 온다면 방을 하나 마련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아보는 농담이냐며 혼자 갈 것이라고 답했다. 그날 밤 아보는 호생네 집에 도착했다.

방은 이미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호민의 침대는 말끔하게 정돈되어 베개 두 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호생이 아보를 반갑게 맞이했다. 아보는 호민이 잘 지내고 있는지 물었다. 호생은 호민이 온전 여성과 교제하기 시작하면서 벌써 반년 넘게 상해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답했다. 아보는 다시 부모님의 소식을 묻자 호생은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두 사람은 창가에 기대어 남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밤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고 눈앞에는 상해에 겹겹이 쌓인 지붕과 벽돌의 모습이 펼쳐졌다. 멀리 남경서로의 불빛은 희미하게 보이고 영화관의 윤곽은 식별하기 어렵다. 오직 상해의 전람관 탑만이 밤하늘에 반쯤 숨어있었다. 탑 꼭대기에는 노랗게 변한 오각별 하나가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아버는 일주일 정도만 머물다 가겠다고 말했다. 호생은 얼마든지 묵어도 좋다고 답하며 시간이 늦었으니 가볍게 식사하자고 제안했다. 두 사람은 계단을 내려가 서창로 근처 식당에 자리를 잡고 몇 가지 안주와 맥주 세 병을 시켰다. 호생은 아버가 부모 곁에 있으면서 무슨 다툼이 있었는지 왜 집을 떠나왔는지 물었다. 아버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쉰 뒤 집안 사람들이 와서 싸우는 바람에 피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호생은 아버의 친척들이 집에까지 와서 싸웠다는 말에 놀라며 다시 물었다. 아버는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가 재산 분배 문제로 심하게 싸웠고 할아버지까지 머리가 아파 병상에 누워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자신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피난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생은 더 이상 묻지 않고 두 사람은 조용히 술을 마셨다. 그때 식당 안이 갑자기 밝아지는 듯한 느낌과 함께 란단이 향기를 풍기며 들어왔다. 아버가 깜짝 놀라 말을 멈췄다. 호생은 시계를 보며 시간이 늦었는데 왜 왔는지 물었다. 란다는 환하게 웃으며 식당 안으로 들어섰다. 호생은 란단이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마치 비행기가 착륙하는 것 같다며 농담을 던졌다. 이어 호생은 란단을 자리에 앉으라고 말했다. 아버가 란단에게 맥주 한 잔을 부어주었다. 아버는 구체적인 결혼 일정을 물었다. 란단은 결혼식은 다음 주로 예약했고 먼저 인민사진관에서 사진을 찍을 계획이라고 답했다. 란다는 갑자기 고개를 숙이며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지만 사실은 원망스럽다고 속내를 드러냈다. 아버는 솔지와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란다는 어제 솔지를 만났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이유를 알게 되었다고 얘기했다. 아버는 설지와 관계를 끝내기로 했다고 고백했다. 란다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란다는 호생의 손등을 쓰다듬으며 호생도 좀 더 행복해져야 한다고 위로했다. 호생은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아버는 다시 맥주 두 병을 시켰다. 란다는 맥주를 한 잔 마시고 얼굴이 붉어졌다. 시계를 보고 급히 일어나며 다음 주 결혼식에 아버는 설지를 데리고 오고 호생도

참석해달라고 부탁했다. 두 사람은 밖으로 나가는 란단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허생은 설지가 이미 아버에게 모든 것을 말했을 줄 알았다고 얘기하며 자신은 란단이와 완전히 관계를 끝냈다고 고백했다. 아버는 할 말을 잃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39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본 프로는 로금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과 함께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근뇌 보신환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다섯 곽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 드리고, 열 곽 구매하시면 여덟 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사은품으로 코엔자이

0: 58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91곽을 더 특별히 증정해 드립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고 자세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근래 보신 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회사에서는 우리 소개해드려야 될 약들이 아주 많다고 해. 그래서 우리 이미 전에 소개해드리던 연기입강구복액도 좋고 순백시환도 좋고 또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근래보신환도 좋고 좀 우리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보면 아주 이름 있는 약이고 소문난 약입니다. 이래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약을 알 수 있게끔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게끔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근래보신환을 소개해드리는데 이 약의 특정 말하면 첫째, 역사가 깊은 약입니다. 그냥 깊은 것이 아니고 옛날부터 건중 황제가 쓰던 약이다 이 말입니다. 최룡황제 하면은 여러분들도 다 아십니다. 이름 있는 분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 산 황제입니다. 건중 황제가 그리고 17명의 아들을 뒀습니다. 황제 자리에도 60년 넘어 있었습니다. 63년가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건중 황제는 역사적으로나 세계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죠. 그럼 어떻게 이렇게 장수했는가? 이 사람이라고 뭐 알지 않았겠습니까? 이미 1771년도 이게 청나라란 말입니다. 이때 이분이 지방에 시찰을 나갔다가 심하게 알았습니다. 알아서 어느 정도인가 의식이 불명이 돼서 혼미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난리가 나죠. 국민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어떤 이사를 청해서 어떻게 하면 살고겠는가 많이 고민하다가 접한 것이 이 약입니다. 이 약도 우리 쌍둥이가 있습니다. 쌍둥이 형제가 있는데 한 분이 이 사람 말입니다. 한 분이 순천자라고 이분이 이사인데 이분이 처방이가 건신탕이라고 이 약을 내렸는데 왕한테는 아무 처방이나 못 내립니다. 다 이런 이름 있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처방을 쓰고 했는데 세첩을 쓰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대단하다고 이 약 처방이 대단하다고 이래서 이 처방이가 옛날에는 궁중에서만 썼죠. 또 백성들은 못 썼죠. 그러다가 해방이 되면서 이 약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특히 또 백성들이 쓸 수 있게끔 만든 것이 근래보신환으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특징 보면은 그냥 제약공장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이름 있는 산동 아교 제약공장 뚱어어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산동이 있습니다. 산동 동화 아교 공장이라고 해서 뚱어어죠 하는데 직공만 해도 3,600명입니다. 이래서 우리 이 뚱어어죠 제약공장은 세계적으로도 이름 있는 제약공장이다 이 말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네.
2: 네. 근래보신환에 대해 좀 문의하려고 그럽니다.
1: 네.
2: 어찌나 난 내 동안은
0: 네.
2: 나올 수도 있고 이 기억력이 없습니다.
1: 네.
2: 그리고 다발성 미경 색도 있고
1: 네
2: 그리고 소변이염 작습니다. 네 작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 아니야 뭐냐 합니다.
1: 벌써 노후에서 왔다 이 사실 지금 보면 노발스 빙변이 심할 것 같습니다. 자각 증상이 기억력이 많이 감퇴됐다 할 때는 우리 제일 무서운 것이 치매죠이. 그래서 이런 병에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OTC 약이기 때문에 이런 약을

0: 지금부터라도 써주면 기울력도 돌아오고 치매 같은 건 초기에는 이 치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선택하는 게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예, 선생님 그 자수 고문제 할 수 있습니까?
0: 예, 이런 기울력 감퇴증이나 노후에서 오는 원인이가 간하고 고파진다. 특히 고파진 나쁜 사람들이 노후에서가 빨리 옵니다. 예. 그래서 이 약은 그 원인을 치료하기 때문에 공파치료, 비장치료, 간치료에 중점을 둔 약이기 때문에 비뇨기계통 질병, 소변이 잦다, 소변에 거품이 나간다, 단백이 나간다, 골가병이 있다, 여기에 특히 더 좋습니다.
1: 아, 잘 알았습니다. 그럼 네. 이분이 싸 먹어보겠습니다.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여러분들 우리 이 병을 치료할 때면 머리가 아프면 머리 치료, 심장이 나쁘면 심장 치료 이렇게 하는데 사실 중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병이 생기는 원인을 추적하죠. 노화가 생기는 원인, 치매가 생기는 원인, 혈압이 높아지는 원인, 피가 걸어지는 원인, 중풍이 오는 원인, 심장병이 오는 원인 대부분 콩팥이나 간에 있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3: 우리 남편이 이전에 이거 내봐서 하는 썼던 환자입니다.
0: 네.
3: 근데 오늘 들어볼까? 이정도마에 공장이 더 좋은 데서 이 약 만들었습니다. 예?
0: 네, 동어 어조 공장은 이 대단한 제약 공장,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제약 공장.
3: 네, 지금 선생님 또 이, 지금 이전에 먹다 지금 또 이전 안 살고 났는데 오늘 배달 받지 않습니다 선생님.
0: 네, 이 약으로 잡숴보시오. 효과 다 나기 때문에.
3: 네, 감사합니다.
0: 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우리 콩팥은 우리 중의학에서 선주고 승수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철학입니다. 이건 기본 원칙입니다. 그거 뭐 누기 그렇대서 그런 것도 아니고 누기 그렇지 않다 해서 안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 중의를 배울 때는 이것부터 배웁니다. 콩팥이가 뼈를 주관하고 골수를 만들어내는 장기다 이 말입니다. 예?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수고하십니다 선생님. 네. 예, 우리 언니, 어서는 국내에 83세입니다. 그런데, 이 기억력이 미네 마구 없습니다. 고마 한 일 뒤에 자꾸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리고 잠 미네 못 씁니다. 결국 여기다 예, 좀, 당뇨병이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자꾸 예, 조금 이렇게, 그 뭐, 지내 들어왔는지, 어쩌는지, 자꾸 지내 들어온 것도 밤이 일어나, 밤중이라 자꾸 닭갈질 한단 말입니다.
0: 네.
4: 이게 이런 분이 되겠습니까, 약이?
0: 그런 분들 초기에는 제대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예. 이 약은 전문적인 건내보신환이기 때문에, 연세 있는 분들 60세 이상 혹은 50세 이상부터는 다 써주는 게 좋습니다. 건강증이 있고 경력이 까딱까딱 그리고 이런 사람들 그 원인을 치료하는 약이기 때문에 간하고 콩팥 비장 것은 다 좋아지죠.
4: 예, 그렇구나. 예, 그래. 예. 우리 한 조금 처음에 조금 써서 잡숴보겠다 그랬는데 좀 계속 뭐 같은 경력이 많이 들어 자꾸 물어본다 물어보마라. 예. 그래 수고하시오. 오늘 배달하겠습니다.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골수. 골수를 어디에서 만들었냐냐 하면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 콩팥에서 만들어난다. 이것까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뼈를 어느 장기가 주관하냐 하면은 콩팥이 주관한다. 그 다음에 힘줄, 인대, 근육, 진, 예, 진에는 간에서 주관한다. 이 도리입니다. 예.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5: 네.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5: 저는 코업에 대한 답을 봅니다.
0: 네.
5: 이런 병에 걸리고자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0: 아주 좋습니다. 보신환이라는 게 진짜 콩팥입니다. 콩팥이 기능이 떨어졌을 때 소변이 작고 소변에 나가지 말아야 될 단백, 그 다음에 뭐 포도탕 이게 다 나간단 말입니다. 예, 저절고. 위에다 콩팥이 기능이 문제 생겼다는 거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콩팥이 기능을 높여주는 약이기 때문에 이런 약으로 쓰십시오.
2: 네. 네.
5: 선생님 받아 쓰겠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우리 머리에는 뇌수라는 게 있습니다. 뇌수.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약

150g 정도 있습니다. 이 뇌수가 우리 뇌세포 사이사이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머리에다가 뇌세포에다 충분한 영양 성분을 공급해주고 또 머리는 우리가 많이 씁니다. 머리 대뇌 중추 한 말입니다. 사령부를 한 말입니다. 여기에서 뇌세포에서 대사 가운데서 상생된 노폐물을 뇌수를 통해서 배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머리에 있는 뇌수가 말라들지 말고 줄어들지 말고 충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늙어간다는 말이가 이 뇌수가 줄어든다는 말과 같습니다. 뇌수는 골수가 척수를 통해서 뇌수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뇌수가 어디에서 오는가? 골수에서 온다. 근데 이 골수를 어디에서 만듭니까? 콩팥에서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중의는 이런 뇌 조직에서 나타나는 모든 질병은 콩팥이 치료부터 합니다. 콩팥, 간, 비장을 치료해야만이 콩팥이 좋아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따라서 좋아지는 게 머리란 말입니다. 뇌 조직에서 나타나는 모든 질병, 이 치매도 그렇습니다. 그저 치매 한 가지 아닙니다. 늙어서 오키스입니다. 노말이다. 이것만 아닙니다. 혈관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파킨슨으로 오는 치매, 혈관성으로 오는 치매, 그 다음에 음주, 흡연이 여기서 오는 치매, 유전적인 인소, 이런 면이 다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이란 말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이런 치매가 빨리 오는 원인이 어디 있는가? 그 사람이 콩팥이가 남보다 먼저 허해했다. 때문에 이런 기형격 감퇴증, 건망증, CT나 MRI 찍어보면 이미 뇌 조직이 위축됐다. 이런 분들 똑같이 먼저 오는 게 뭐인가? 콩팥이 허한 증상이 나옵니다. 선시. 콩팥이가 허해서 온단 말입니다. 콩팥이 허하게 되면은 일단 소변이 작고, 소변을 보면 더품이 나가고,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못하고, 소변을 자주 보고, 그 다음에 우리 골가병이 쉽게 온다. 허리요, 추간반돌출이요, 퇴행성 무릎 관절염이요, 견주염이요, 이런 많은 골가병이 먼저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쓸 수 있는 약이가 근뇌보신환입니다. 또 이런 병을 치료하는데 그 원인을 치료하는 약이가 또 이 콩팥을 치료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약은 일단 이런 콩팥이 치료는 기혈 보충부터 해야 됩니다. 기혈 보충. 기혈이 보충이 안 되면 콩팥이 좋아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약은 우리 기혈 보충에서 제일 좋은 약재 뭡니까? 홍삼입니다. 홍삼 로경입니다. 홍삼 로경 좋은 거 옛날부터 다 안다고 그러나 그게 어디 로백성들이 쓸 수 있는 약인가? 옛날엔 그랬습니다. 로경, 홍삼. 그런데 또 반대로 소결이 센 분들 나는 홍삼 못 쓴다. 로경 못 쓴다. 근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좋은 홍삼 안 쓰고 그 좋은 로경 안 쓰고 병을 어떻게 치료합니까? 맨 그저 홍삼 로경만 들어가고 약이 조합이 잘 안 된다 할 때는 그렇게 소결이 세지는 겁니다. 혈압도 올라갈 수 있고. 그런데 우리 이 근뇌보신환이가 잘 만들어진 약이고 황제거등 쓰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려졌고 이런 원인이 어디 있는가? 이 약에는 음양평형을 잡아주는 그런 허혈이 생기지 않게끔 하는 약재가 진잉화라든가 진잉화란 게 사람 이름 같죠. 그런데 아주 좋은 약재입니다. 이 약이가 진잉화라든가 렌츠라든가 우리 이런 음과 양이 병형을 잡아주면서 허혈이 생기지 않고 허혈은 내리고 병형을 잡아주는 약재가 들어갔습니다. 근심 없이 써도 된다 이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 이런 좋은 로경 홍삼을 쓰고 써볼 거 써보자 이 말입니다. 그거 쓰지 않고는 어제는 특히 오래된 병 난 죽을 맥도 없다 눈뜰 맥도 없다 또 이런 기와 혈이 부족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손상받는 게 오장육부입니다. 이 오장육부가 다 기능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오장

0: 뇌부는 기와 혈이 공급을 받아서 자기 기능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간이 문제에서 나는 진짜 콤파치트 문제에서 비위가 나빠, 심장이 나빠, 폐 나빠, 뭐 어디에 문제니까 이 오장육부에 보내주는 기와 혈이 부족하단 말입니다. 모자라단 말입니다. 어찌 모자란가? 콩팥이 허하기 때문에 이런 걸 만들어 못 내고 약을 먹어도 흡수를 못 합니다. 때문에 우리 이런 기와 혈이 부족한 것부터 해결하는데 나는 약을 많이 써봤다고 써봤는데 어찌해야 되는가? 아이 되면 오전은 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약을 써야 되는가? 이거죠. 예? 그러면 어떤 약을 써야 되는가? 그러면 홍삼도경 쓰자 이 말입니다. 예? 홍삼도경을 못 쓴다는 분들 그게 다 제대로 된 이 음양평형을 잡아주는 약을 같이 섞어 넣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무 근심하지 마시고 쓰시고 우리 그렇게 다른 약을 써도 효과 보지 못하던 병 내인조직 위축거종 올 정도로 혈관이 막히고 뇌세포가 죽어나가고 관상동맥이 막히고 이거 역시 우리 근뇌보신환에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균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건조증의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1: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오늘 역시 우리 연기관 구복액에 대해서 설명드립시다.
1: 네.
0: 일단 저희들 연기관 구복액은 우리 그 효능이 똑똑히 밝힌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효능을 갖고 있지만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처음에 쓴 효능이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무슨 효능이 있다고 밝혔는가 보면은 일단 간과 콩팥을 자양해준다. 자양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꼭 병이 걸린 다음에 그걸 막 소염제라든가 진통제라든가 뭐 이렇게 치료하는 것보다 본래 갖고 있는 기초상에서 더 강하게 만들어지고 병이 걸리지 않게끔 보양해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약은 오래 쓰게 되면은 콩팥을 자양해주고 간을 양간해주고 그 다음에 몸이 허한 걸 보충하는 부식 허하다는 게 우리 몸이 허약한 걸 말합니다.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몸이 약하다 하면 보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처럼 간과 콩팥을 자양해주면서 몸이 허한 걸 보충해주는 약이다 이 말입니다. 일단 우리 몸에서 간하고 콩팥은 이 오장육부의 생리평형을 잡아주는 데서 아주 중요한 작용을 놉니다. 물론 손톱끝 하나, 머리칼 하나가 우리 몸에서 중요하지 않은 건 없습니다. 다 제작용이 있단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간하고 콩팥 비장은 많은 일을 합니다. 특히 우리 보통 사람들이 많이 앓고 있는 신선부조라는 게 있습니다. 신선부조라는 게 무슨 증상이 나타난가 하면은 위는 뜨겁고 아래는 냉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 병이 있으면 콩팥하고 심장이 생리평형이 깨진 걸 말합니다. 심장은 오행하게

0: 그래서 보면은 불에 속합니다. 화입니다. 이 공파체는 수에 속합니다. 물입니다. 물과 불은 상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극이가 상극대로 계속 가면은 우리 몸은 건강을 유지할 수 없죠. 우리 이 오장육부의 생리평형이 잘 잡아줘야 된다 하는 게 바로 심장하고 콩팥이 관계를 말합니다. 만약시 이 심장하고 콩팥이 무죠 사이가 나쁘다 이럴 때는 위는 덥고 아래가 냉해집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계랍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2: 이게 지방간도 있고 당남도 안 좋아요. 항상 이게 썩고 그게 소화 안 되고 해. 그리고 이제 꼬리를 키우면서 밥맛이 없잖아요. 밥을 먹지마다 영향이 없습니다 이러더니.
0: 예.
2: 그러다 이 성장관이 듣고 이렇게 있고 구매하고 먹고 있는데 조금은 소화도 안 되고 기름진 음식 먹으면 이전에 속이 몇수 그래도 일정상 좀 이렇습니다.
0: 예.
2: 네, 밥맛이 당연히 밥 잘 먹으면 맥이 나고 그냥 이 약 먹고 병원에 가 검사했는데 잠에도 정상 수치로 나오고 그렇게 범사변이 영 잦았는데 다이어트 폭이 봤습니다. 범사변은
0: 범사변 잦던 사람들이 이 약 쓰고 많이 나사졌던 분들 죽지 않습니다.
2: 오, 그래도 이거 구하여 쓴다부터 범사변에 아 정말 한 번 날이 또 혹시 두 번 본다 했습니다 이래. 아, 그러니까 참 제대로 아침에 일어나면 맥이 나지 정신 나오게 이 약을 꾸준히 좀 먹자,
0: 근데
2: 그게 효과 좋으니까.
0: 이 약은 꾸준히 쓸 수 있는 약입니다. 예. 계속 쓰게 되면은 지금보다 또 더 좋은 효과 봅니다.
2: 와, 그래도 나는 그 이번에도 네. 또 배달 받겠습니다. 예.
0: 배달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1: 네. 예.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501-2797번에?
1: 네, 2797번입니다.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우리 신선부절한 어떤 증상이 있는가? 위는 덥고 아래는 냉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중에서는 두한 종열이란 말이 있습니다. 두, 머리 두자입니다. 머리는 차고 족, 발이죠. 발에는 열해야 사람이 건강하다 이 말입니다.
1: 네.
0: 두한 종열.
1: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3: 네, 지금 이 우리 이모가의 영지 입간 구멍에를 쓰고 있는데 병원에가 검사라니까 강경화 복수 10초랍니다. 그래서 선생님 강의를 이거 열심히 듣고 지금 어제는 반면 썼습니다. 반면 쓰니까 예, 그렇게 소화되지 않고 맥이 없고 몸이가 자꾸 붓기던 게 어제는 많이 내렸다 제니까 그게 좀 안 나십니다. 그리고 얼굴 색깔이 항상 누렇던 증상이 지금 많이 벗어졌답니다. 그러니까 이 약을 쓰니까 효과를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 눈도 그저 부었더니 지금 눈도 좋아지는 게 확실히 알기고 예, 몸이가 그렇게 약하던 게 지금 밥이 맛이 없어 그렇게 하던 게 너무 잘 먹어도 됐습니다. 소화도 잘 되고 배우 잠을 잘지 못해 고사했는데 잠도 영 잘 잔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쓰고 너무 좋으니까 이거 계속 쓰겠답니다. 그래 오늘이 배달 됐다고 그래 전화 드린답니다.
0: 예, 우대활동, 이, 반값으로 내려가는 우대활동 계속 있습니다. 예, 잠깐.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0: 우리가 덥다 하면은 마릅니다. 마를 뿐만 아니라 머리가 항상 휑합니다. 요리 몽땅 우여와 찼다 말입니다. 머리. 우이라는 게 어딥니까? 머리라 말입니다. 이래서 목도 마르고, 입도 마르고, 눈도 마르고, 머리가 항상 휑합니다. 우리 더우면 어떻습니까? 집이 갑자기 덥거나 바깥이 여름이 와서 더울 때 뭐 정신이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 이 열이가 몽땅 위로 올라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4: 예, 예, 수고 많습니다.
0: 예.
4: 예, 나는 약간 냉목 구별 쓰고 이거 자 정말 많이 헛잡았습니다. 우리 여진이 시에서 와서 이 손에 시체 검사한데 있는데 어제 환단가 보니까 야 수치에서 정상 수치 다 됐습니다. 야
0: 어찌 많이 좋겠습니다.
4: 구별을 제거를 했습니다. 야 선생님 네. 정말 감사합니다. 야 내 이야기 네. 알려 정말 오늘 이날이 없습니다. 야, 내 정말 그들이 많이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0: 피아노 쓰고 효과 없어서 선생님 강의를 하니까 그때부터 시작했는데, 아, 정말, 어찌 기쁘지, 정말. 나가 갑시다, 지고 환단 딱 찾고 집에 오는 길이.
1: 네, 그렇죠. 건강 네. 좋아졌다는 것만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
0: 네, 이런다, 그 선생님, 아, 오늘 밤에 정말 좋아졌습니다. 어찌 기쁘지. 그래서, 아, 정말 이야기 정말 효과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 없습니다, 선생님.
1: 그렇죠. 용지라는 게 이게 미천가지 네. 중약제 가운데서도 제일 좋은 이야기입니다, 간에.
0: 예, 예,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 아, 보는 너무도 좋았어요. 내 정말, 오늘, 천하 어때, 거기까지도 어찌나 거기였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야기 계속 복용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1: 예. 날, 계속 복용하십시오. 예.
0: 예, 예, 예. 아, 선생님, 예. 정말 이 좋은 이야기 아서 감사합니다. 난 정말 선생님, 나의 두 번째 생명이 은인입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0: 예, 선생님, 건강하세요.
2: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설명 주시죠.
1: 우리 물리학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이물의 물이라며 보면은 찬물하고 더움을 섞어 놓으면은 찬물이 밑에 갑니다. 그래서 손을 엿봐서 어? 물이 다 따뜻했네. 이러고 보면은 더 깊이 엿보면 밑에는 차단 말입니다. 우리 몸에 열도 그렇습니다. 열이 있으면 이런 걸 허열이라고 하죠. 쓸데없는 열을 말합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가사 한정이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연매 노래 감상은 여러분의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우선입니다. 첫 번째 곡은 석호 작사 박하룡 작곡의 해가 뜬다입니다. 새벽을 연매 서서 흐르는 희망을 노래한 이 곡으로 첫 무대를 밝혀봅니다. 홍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진 노래는 니스노 작사 김창근 작곡의 칭찬하면서 삽시다입니다. 서로를 따뜻하게 바라보는 마음, 한마디 칭찬을 가져다 주는 커다란 기쁨을 경쾌한 멜로디에 담았습니다. 강화 리즈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한혜성 작사, 박성철 작곡의 산처럼 바다처럼 준비했습니다. 넓은 마음을 산과 바다에 비유한 이 노래는 호방한 가락이 가슴을 뻥 뚫어줍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오늘은 대학 입시 두 번째 날입니다. 그동안 밤낮 없이 달려온 수험생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고 지치고 힘든 날들이 더 많았을 겁니다. 잠 줄여가며 공부한 밤들, 눈물 흘리며 버텨온 순간들 모두 여러분의 소중한 성장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노력한 모든 순간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긴장하지 말고 그동안 해온 그대로만 편하게 임하세요. 자신을 믿고 차분하게 마음 가다듬어 최선을 다한 모습 그대로 시험 응시하길 바랍니다. 꿈을 향해 달려온 모든 수험생 여러분 앞날에 밝은 빛만 가득하길 응원하고 좋은 결과 가득 안고 웃을 수 있을 겁니다. 정호원 작사, 허소라 작곡의 김송림 가수가 부른 청춘 파이팅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신 분이고 때로는 엄하게 때로는 따뜻하게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선생님입니다. 방준 작사 황영하 작곡의 장호 가수가 부른 선생님의 향기를 전해드립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은 선생님의 그 따뜻한 향기와 정성을 노래합니다.

종소리가 우리에게 남긴 추억, 친구들과 함께 했던 웃음과 눈물, 그리고 무심코 흘려보낸 그 소중한 나날들을 노래한 유영호 작사 김경애 작곡의 허순금 가수가 부른 교정의 종소리를 전해드립니다.

학창 시절 함께 웃고 함께 꿈꾸던 그 친구들. 지금은 다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김일 작사, 박영일 작곡의 허광 가수가 부른 룡들의 하구가를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되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하얀 드레스를 곱게 차려입은 딸을 보면서 마이크 앞에 선 아버지가 이렇게 덕담을 건넵니다. 새로운 길로 나아갈 우리 딸과 사위에게 이 말만은 꼭 해주고 싶구나. 내가 살아보니 인생이라는 게 얻으면 행운이고 잃으면 운명이더라. 너희들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쁜 날이든 슬픈 날이든 서로에게 힘이 돼주기를 바란다. 아이들이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 부모님들은 얼마나 마음을 졸일까요? 인생이라는 게 꼭 내 마음대로만 되지 않는다는 걸 잘 알기에 걱정이 늘 끊이질 않지만 그래도 그런 게 삶이라면 기쁜 날이든 슬픈 날이든 우리 아이들도 잘 견뎌주기를 바라는 마음뿐이겠죠.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마음을 모으는 하루. 안녕하세요. 여기는 주부 클럽. 저는 이금입니다.

가족의 건강을 책임진 주부님들께 도움이 되는 시간, 가족을 위한 엄마들의 건강 밥상 코너입니다. 음식의 효능 및 식이요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음식은 보리입니다.

뿌리밭의 물결이 초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6월. 이 시기에 수확하는 햇보리는 우리 현대인의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최고의 웰빙 식재료입니다. 쌀에 비해 풍부한 식이섬유와 낮은 혈당지수를 자랑하는 보리는 톡톡 터지는 특유의 재미있는 식감과 씹을수록 배어나는 구수한 풍미가 일품인데요. 거칠어진 입맛을 돋우는 청량한 여름 밥상부터 이색적인 디저트까지 맛과 영양을 모두 잡은 보리의 다채로운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시죠.

오리는 당뇨 환자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 최고의 곡물이라고 하는데요. 보리의 혈당 지수는 약 25에서 35 내외로 혈당 지수가 70에서 80 정도인 흰쌀이나 밀가루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섭취한 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현상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데요. 보리의 풍부한

이 젤 성분이 탄수화물의 소화 및 흡수 속도를 지연시켜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걸 막아주고 췌장의 부담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보리는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관의 탄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베타글루칸은 장내에서 담즙산과 결합하여 체외로 배출되는데요. 이 담즙산이 배출되면 우리 몸은 섬유화된 담즙산을 만들기 위해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을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자연히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진다고 합니다.

오리에는 또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칼륨은 체내 잔류 나트륨을 알맞게 배출시켜 혈압 안정에 도움을 주고 혈전 생성을 억제해 고혈압, 동맥경화,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곡물 중에서도 식이섬유의 보고로 불립니다. 쌀에 비해 약 5배 이상의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불용성 식이섬유는 장내 수분을 흡수하여 대변의 부피를 늘리고 장벽을 자극해 연동 운동을 촉진합니다. 이는 변비를 해결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대장 점막에서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환경을 산성으로 유지해 유해균 증식을 억제하고 대장암 예방에 기여한다고 합니다.

요즘 또 다이어트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 다이어트를 할 때 보리를 섞은 밥을 먹으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보리의 식이섬유는 위장에서 오래 머물며 천천히 소화되므로 점심에 보리밥을 먹으면 오후 늦게까지 공복감이 덜해서 장기적인 식욕 통제에 유리합니다. 또한 보리에 포함된 비타민 B1, B2 그리고 나이아신 성분은 체내 탄수화물과 지방을 빠르게 에너지로 전환하는 대사작용을 돕는데요. 이는 영양소가 몸속의 체지방으로 쌓이지 않도록 촉진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포의 산화적 손상을 막아주는 천연 항산화 물질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보리알갱이와 겉껍질에 함유된 페놀산 등 성분은 체내 유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데요. 이는 세포의 로화 억제 및 신체 염증 반응을 가라앉히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보리는 성질이 약간 차가워서 체내에 불필요한 열을 내려준다고 하는데요. 보리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비타민 B9는 젖산 등 피로 관련 물질이 몸에 쌓이는 걸 막아줘서 만성 피로와 무기력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우유는 안전한 천연 곡물이지만 개인의 체질과 소화 상태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 보리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에 의해 발효되면서 가스를 생성하는데요. 평소 소화력이 약하거나 보리밥을 갑자기 다량 섭취할 경우 배가 빵빵해지는 복부 팽만감, 구토, 설사 등 소화불량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위가 약하다면 쌀과 보리 비율을 9대 1로 시작해서 조금씩 이 보리의 양을 늘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리에는 글루텐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밀가루나 보리를 먹었을 때 소화를 잘 못 시키는 이 글루텐 불내증이 있거나 관련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섭취를 금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리는 차가운 성질을 지닌 재료로 평소에 아랫배가 차거나 손발이 시린 체질의 사람들이 보리를 단독으로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 기능이 저하될 수 있거든요. 이럴 때에는 따뜻한 성질을 지닌 찹쌀이거나 대추 등을 곁들여서 성질을 중화시키는 게 좋다고 합니다.

톡톡 터지는 식감의 보리, 우리 가족 건강식단에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두 번째 코너로 보리를 활용한 음식과 그 식이요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레시피로 보리 비빔밥입니다. 보리 두 컵, 쌀 한 컵, 애호박, 양파, 표고버섯, 두부, 청양고추, 대파, 멸치, 다시마, 육수, 된장, 고추장, 고춧가루, 다진 마늘, 참기름, 그리고 올리고당을 준비해주세요. 보리는 깨끗이 씻어 찬물에 최소 1시간 이상 충분히 불려줍니다. 불린 보리와 쌀을 2:1 비율로 섞고 물량을 일반 밥을 할 때보다 10% 적게 잡아 보리밥을 지어줍니다.

애호박, 양파, 표고버섯, 두부는 짧게 깍둑 썰기하고 대파와 청양고추는 얇게 쫑쫑 썰어줍니다. 냄비에 참기름 한 숟가락을 두르고 다진 마늘 한 숟가락, 양파, 표고버섯, 애호박을 넣어 중간 불에서 2분간 달달 볶아주세요. 채소가 살짝 익으면 된장 3숟가락, 고추장 1숟가락, 고춧가루 1숟가락을 넣고 1분 더 볶아 양념의 텁텁함을 날려주세요. 이 멸치 다시마 육수 1컵 붓고 끓어오르면 두부, 청양고추, 대파를 넣은 뒤 약한 불에서 5분에서 7분간 뭉근하게 끓여 강된장을 완성합니다. 그릇에 구수하게 지어진 보리밥을 담고 짭조름한 강된장을 곁들여서 먹으면 정말 맛있겠죠?

이어서 버섯, 보리, 리조또입니다. 쌀 대신 보리를 사용해 씹을 때마다 톡톡 터지는 재미있는 식감과 크림의 부드러움이 조화를 이루는 양식 요리인데요. 불린 보리 2컵, 베이컨 3줄, 양송이 버섯, 새송이 버섯, 양파, 마늘, 피자 치즈, 올리브유, 버터, 시판 크림소스, 우유, 후춧가루와 소금을 준비해주세요. 보리는 물에 2시간 동안 불린 후 끓는 물에 소금 반 티스푼을 넣고 15분간 삶아 체에 건진 뒤 물기를 빼둡니다. 베이컨은 1cm 폭으로 썰고 양송이와 새송이 버섯은 얇게 슬라이스 해줍니다. 양파는 잘게 다지고 마늘은 편으로 썰어서 준비해주세요. 달군 팬에 올리브유 한 숟가락과 버터 한 숟가락을 두르고 편 마늘과 다진 양파를 넣어 향이 올라올 때까지 중간 불에서 볶아줍니다. 양파가 투명해지면 베이컨과 버섯을 넣고 버섯이 숨이 죽을 때까지 2분간 더 볶아주세요. 팬에 삶아둔 보리쌀을 넣고 재료와 잘 어우러지도록 1분간 볶은 다음 크림소스 1컵 반, 우유 반컵을 붓고 잘 저어주며 끓입니다. 알갱이에 소스가 자작하게 배어들며 걸쭉해지면 후춧가루를 톡톡 뿌리고 소금으로 부족한 간을 맞춥니다. 마지막으로 피자 치즈를 넣어서 잔열로 녹여내면 보리 리조또 완성입니다.

세 번째 레시피로 보리 샐러드입니다. 불린 보리 한 컵 반, 새우 8마리, 방울토마토, 오이, 파프리카, 적양파, 옥수수 알갱이, 올리브유, 레몬즙, 올리고당, 다진 양파, 후춧가루와 소금을 준비해주세요. 불린보리는 끓는 물에 20분간 부드럽게 삶아낸 뒤 찬물에 가볍게 헹궈 전분기를 빼고 체에 받쳐 물기 제거를 해줍니다. 새우는 끓는 물에 맛술 한 숟가락을 넣고 2분 데친 후 찬물에 식혀 물기를 빼둡니다.

방울토마토는 반으로 썰고 오이, 파프리카, 적양파는 잘게 깍둑 썰기 해주세요. 작은 그릇에 올리브유 세 숟가락, 레몬 두 숟가락, 올리고당 한 숟가락 반, 다진 양파 한 숟가락, 소금 반 티스푼, 후춧가루를 넣고 설탕과 소금이 완전히 녹을 때까지 잘 섞어서 샐러드 소스를 만듭니다. 그릇에 모든 재료를 담아두고 준비한 샐러드 소스를 부어 모든 재료에 소스가 골고루 묻도록 가볍게 버무려주세요. 냉장고에 30분간 넣어서 차갑게 숙성해 먹으면 더 청량하고 맛있답니다.

몸에 좋은 식단으로 가족의 건강을 챙기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 도움이 되는 건강식단으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의 마지막 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에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부클럽 작가 김은주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했고요. 오늘도 이금이었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아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모님의 깊은 고민과 사랑 속에서 성장한 사람은 대개 마음이 여유롭고 행복을 찾는 방법을 잘 압니다. 이들의 표정이 늘 밝고 웃음이 많다는 것은 어린 시절 부모님이 준 행복이 컸다는 증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산책의 윤일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문화산책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이 시간 문화 산책입니다. 정성숙의 글입니다. 엄마의 마음. 어느새 딸애가 고등 1학년생이 되었다. 요즘 나에겐 딸애의 사춘기가 큰 과제로 다가왔다. 많은 어머니들이 고민하듯 나도 사춘기 딸애에게 무엇을 해주면 도움이 되겠는가

대가를 늘 염두에 두고 산다.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부족함이 없이 해주는 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이라고 믿고 싶으나 그래도 어딘가 석연치 않는 마음이 든다.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으려만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면 부모마다 천차만별일 것이다. 내가 어릴 적 부모님한테서 받은 사랑을 돌이켜보면 지금 내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과는 그 방식이 너무나 다르다. 소학교 때일이다. 내가 한 번은 최우수 상장을 받고 날아갈 듯 기뻐서 집에 들어서자마자 엄마에게 자랑을 했다. 그런데 엄마는 얼굴에 아무 표정도 띄지 않고 그저 덤덤하게 잘했네 라고 하고는 하던 일을 계속했다. 엄마의 칭찬과 포옹을 기대했는데 말이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엄마는 생활고로 나에게 사랑을 표현할 여력이 없었다. 어릴 때 엄마한테 서운한 마음이 자주 들었는데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외로움이 차오를 때가 수도 없이 많았다. 하여 어릴 적 기억을 더듬어 보면 사랑을 받았던 순간보다 걸러지지 않은 부모님의 감정들을 받아내느라 힘겨웠던 기억이 더 많다. 이런 나이기에 내 아이한테만은 그런 경험을 주지 않으려고 더 모지름을 쓴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는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느껴야 하는 결정적 시기가 있다고 했다. 요즘 사춘기 아이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부모들을 주위에서 심심찮게 본다. 나는 같은 또래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과 잦은 만남과 교류를 가진다. 함께 책을 읽기도 하고 지나온 사람들에게 경험도 물어보고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도 챙겨보면서 아이의 교육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 누군가 그랬다. 아이의 방황의 방향을 결정짓는 것도 결국은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구체적이었는지에 달려있다고. 어린 시절에 부모의 사랑을 어떻게 받았는지가 현재의 문제점과 긴밀한 연결고리를 형성한다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또 나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고 딸애에겐 아낌없이 사랑을 줘야겠다는 다짐이 더 확고하게 섰다. 아이는 몇 분을 기다리다가 내가 나타나지 않으면 또 외친다. 엄마, 빨리 와. 나는 하던 일이 끝나지 않아 즉각 아이한테 가지 않았는데 딸애는 내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며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 좀만 기다려라를 수없이 반복하다가 인내심을 잃은 날에는 아이에게 짜증을 내거나 체벌을 하기도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부질없는 행동이었다. 내가 어릴 적에 듣고 싶었던 말, 받고 싶었던 눈빛, 안기고 싶었던 품, 내가 실수했을 때 괜찮다고 다독여주는 위로의 말, 내가 머뭇거릴 때 기다려주는 마음, 내가 원하는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란 것 같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무탈하게 자랐다. 표현이 서투르고 부족하더라도 여전히 사랑을 받고 싶은 이유는 사랑이 가장 강렬한 본능이기 때문이리라. 딸의 웃음이 어느 때 가장 환했던지 더듬어 본다. 아마 조건 없이 부모의 사랑을 받을 때였던 것 같다. 우리의 사랑을 넘치게 받으면 아이의 웃음소리는 우리 집 담장을 넘는다. 내가 아이한테 조건 없는 사랑을 보내는 방법은 다양하다. 하루에 50번씩 사랑한다고 말하기, 하루에 100번씩 포옹해주기, 아침에 헤어질 때 뽀뽀 5번 해주기 등이다. 그리고 딸애가 길을 지나가다가 길거리에서 무언가에 꽂혀 물끄러미 바라볼 때 10분 기다려주기. 약속 시간 바로 전에 재촉하지 않고 미리미리 귀띔해 주기. 바지에 실수했을 때 심호흡 10번 하고 말하기 등 특정한 상황에 따라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다. 나는 아이한테 매일마다 우리 공주님 사랑해 라고 하며 두 팔 벌려 가슴에 꼭 안아준다. 아이가 학교 갈 때 문어구에 서서 얼굴에 뽀뽀를 해주며 힘내라고 응원을 해주고 하카요 돌아올 때 역시 문어구에 서서 얼굴에 뽀뽀를 해주며 맞아준다. 딸애가 어른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다. 눈빛 교환하기, 손바닥 마주치기, 윙크하기, 애칭 부르기, 손편지 쓰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쁨을 산다. 요즘 딸애는 편지에서 부모가 얼마나 소중한지 심심히 느낀다고 자주 말한다. 아이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져 내 마음이 훈훈해 난다.

예나도 피를 들어 딸애한테 답장을 보냈다. 사랑하는 딸아, 엄마의 인생은 두 번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건 내가 태어나기 전과 내가 태어난 후란다.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너를 키우면서 하나하나 배우고 터득해가면서 무르익는 것이었어. 그 과정에서 엄마는 불쌍하고 아픈 엄마의 어린 시절도 만나고 또 사람은 아파도 혼자서 삶을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과 힘들어도 혼자서 사랑을 배워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엄마가 그동안 너를 아프게 한 것이 있다면 그건 내가 미워서가 아니라 엄마가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겪는 엄마 자신의 힘겨움 때문이었다. 엄마는 늘 너에게 감사한 마음이 가득해 엄마 자신을 찾는 여행을 시켜준 존재가 바로 너니까. 내가 너의 인생을 여행할 때 때론 힘들어 울게 된다면 엄마는 곁에서 말없이 함께 울어주는 그런 친구이고 싶구나. 너와 나, 우리 둘 사이에 따뜻한 햇볕도 내리쬐게 하고 선선한 바람도 지나가게 하고 아름다운 불꽃도 피어나게 하자꾸나. 너의 웃음이 세상을 환하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마. 사랑하고 사랑한다. 그리고 며칠 뒤 나는 또 이런 내용의 편지를 썼다. 사랑하는 딸아, 요즘 많이 힘들지. 아침 일찍 깨어나 저녁 늦게까지 공부하느라 정말 수고가 많구나. 엄마는 우리 딸이 그렇게 힘들어도 열심히 해내려는 마음에 감동했어. 요즘 학교에서 혹시 무슨 상황에 부딪힌 건 아닌지 소심 가득한 우리 딸 얼굴 보면서 엄마가 많이 걱정돼서 그래. 혹시 친구 사이 문제인지. 엄마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엄마한테 도움을 요청해도 돼. 너한테 언제나 든든한 뒷심이 되어줄게. 끈끈한 가족애를 자랑하며 딸의 성장을 지켜보는 요즘 나는 전례 없는 사명감과 성취감을 느끼고 엄마로서의 마음 공부도 하면서 소중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성숙님의 엄마의 마음을 함께 나눴습니다. 사춘기 딸을 키우며 자신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고 사랑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깊이 고민하는 한 엄마의 마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가 부모에게 바랬던 그 구체적인 사랑, 칭찬 한마디, 포옹, 기다림의 눈빛,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임을 깨닫게 해주는 글이었습니다. 사랑은 본능이지만 그 사랑을 어떻게 전달할지, 어떻게 아이의 마음에 닿게 할지는 우리 모두가 평생 공부해가는 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글이 모든 부모님 그리고 자녀에게 사랑을 전하는 모든 분께 작은 울림이 됐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문화산책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편집의 김옥경,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늦은 밤까지 우리 방송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근 지역을 향해 아침 5시부터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연변 지역사회와 동포사회 발전을 기하고 종국 조선족 문화 발전을 신성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기는 중국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문해생활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문해생활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해 밤 12시 5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9일 화요일, 음력으로는 4월 스모나흘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5분 가요 산책, 5시 10분 라디오 문화 산책, 5시 30분에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가 준비됐습니다. 6시 5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6시 25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 8시 20분에는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8시 25분 매주 일가, 8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9시 30분 라디오 극장이 준비됐습니다. 9시 50분에는 매주 일가가 방송됩니다. 10시 연변 뉴스, 10시 50분 문학 살롱, 12시에는 연변 뉴스가 방송됩니다. 12시 20분 매주 일가, 12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화요일에만 오후 1시 35분부터 3시 55분까지 시스템 점검 보수 시간입니다. 4시 20분 주부클럽, 5시 30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5시 50분에는 매주 일가가 방송됩니다. 6시 라디오 극장, 6시 20분 문학 살롱,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 8시 민요 광장, 8시 40분 라디오 극장, 9시 30분 연변 노래 감상이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주부클럽이 방송됩니다. 11시 40분 라디오 문화 산책, 밤 12시 5분에 하루 방송이 전부 마감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가족문화 산책의 윤일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활 속 감동을 찾아 떠나보는 감성여행 코너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감성여행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책 속 페이지를 넘기며 떠오르는 상상, 영화 속 장면을 통해 느껴지는 감동, 가슴을 울리던 한 문장, 잊지 못할 한 장면, 소중한 이야기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미국의 소설가 켄 키즈의 장편 소설 뻐꾸기 둥지우로 날아간 새는 한 정신병동을 배경으로 주인공 맥버피가 콤바인으로 상징되는 무시무시한 권력에 맞서 싸우는 모습을 그린 작품입니다. 어느 날 한 정신병동에 활기차고 떠들썩한 가짜 환자 맥머피가 등장합니다. 맥머피는 노동형을 선고받고 자급농장에서 일하다가 더 편한 생활을 하고 싶다는 이유로 미치광이 흉내를 내며 말썽을 일으켜 정신병원에 위탁했습니다. 귀머거리 겸 벙어리 행세를 하는 1인칭 소설자 브롬든, 소심하고 여린 말 더듬이 빌리 비빗, 병동의 실세 역할을 하다가 맥머피와 허세를 겨루는 하딩, 그리고 병동의 실질적인 지배자이자 권위와 체제의 상징인 레치드 간호장 등이 맥머피를 맞아들입니다. 맥머피는 간호장을 중심으로 한 병원 의료진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환자들을 억압하고 있다는 사실을 금세 알아차립니다. 맥머피는 정신병원에 들어온 순간부터 간호장과 사사건건 부딪힙니다. 그는 특히 간호장이 환자들을 교묘하게 학대하고 그로 인해 환자들이 더욱 치우불능의 상태에 빠지는 것을 알고 격분해합니다. 물론 하딩을 비롯한 대부분의 환자들도 간호장의 비인간적인 처사에 분노하지만 감히 저항하지는 못합니다. 저항했다가는 전기 충격이나 뇌 전두엽 절제 수술을 받아 식물인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환자들은 병동의 규칙에 순응한 채 폐인처럼 하루하루를 보낼 뿐이었습니다. 책의 원문에 의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간혹 뇌검사를 받으러 간 환자가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동에서 나갈 때만 해도 발버둥을 치며 고래고래 욕설을 퍼부었는데 몇 주 뒤 주먹 다짐이라도 한 듯 눈에 시퍼렇게 멍이 든 채 돌아올 때는 고분고분 말을 잘 듣는 얌전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한두 달 뒤에 퇴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행복한 꿈에 져서 몽유병 환자 같은 얼굴을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를 성공 사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은 다릅니다. 그런 사람은 콤바인을 위해 만들어진 또 하나의 로봇에 불과합니다. 그 같은 로봇가 될 바에는 차라리 실패작이 되는 게 낫습니다. 맥무피는 그런 환자들에게 독립심과 활기를 불어넣어주려고 했습니다. 환자들을 데리고 병원을 빠져나가 바다 낚시를 다녀오거나 파티를 열기도 했습니다. 환자들은 맥머피의 영향을 받아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이 책 제목에서 언급된 뻐꾸기 둥지는 정신병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정신병원의 불청객인 맥머피는 뻐꾸기를 의미합니다. 그는 같은 둥지로 날아든 또 다른 뻐꾸기 브롬든에게 저항 의지와 자유를 향한 열망을 심어주었습니다. 평론가들이 이 작품을 두고 억압된 자유와 강요된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려는 인물들을 그려냄으로써 1960년대 혁명적 변화를 예견한 작품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이 작품은 또 인물 묘사가 생동한데 저항정신이 가득한 맥머피부터 소심하고 나약한 빌리 그리고 침묵 속에 강인한 인디안 추장까지 등장인물마다 뚜렷한 개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책이 발표된 1962년은 미국에서 보수주의와 물질주의에 대한 반문화운동이라 할 수 있는 히피 문화가 확산되면서 젊은이들 사이에서 기성세대의 권위와 가치관에 저항하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들은 기존의 사회통념, 관습, 도덕, 제도를 부정한 채 순수한 형태의 자유, 인간성 회복, 자연애로의 귀해 등을 외치며 새로운 문화체계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 분위기와 사회적 메시지를 고스란히 담아낸 이 책의 성공은 이미 예견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책은 출간되자마자 독자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습니다. 상업적으로나 문학평론계 모두에서 대성공을 거두며 전 세계적으로 누적 판매량이 1,000만 부를 넘어섰습니다. 또한 동명의 영화로 제작되어 큰 인기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2018년 상영된 인도 영화 출발선은 극도로 사실적이고 황당하면서도 가슴 아픈 시각으로 입학 경쟁의 현실을 그려냈습니다. 중산층 부부의 입학 준비 여정을 통해 계층 장벽, 교육, 공정성과 인성 양심의 진실을 낱낱이 보여주며 생활의 정취와 가슴을 울리는 힘을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영화의 배경은 인도 델리의 번화한 도시입니다. 주인공 라지는 손재주 좋은 재봉 솜씨로 옷가게를 운영하며 밑바닥 상인에서 점차 중산층으로 성장했습니다. 아내 미타는 착하고 살림 잘하는 사람으로 두 사람은 외동딸 피아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며 모든 사랑을 쏟아주었습니다. 평화롭고 행복했던 가정은 피아가 입학 나이가 되면서 끝없는 불안과 혼란에 빠지게 됐습니다. 아내 미타의 생각에는 인도의 사회 계층은 이미 굳어졌고 영어는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계층을 나누는 기준이었습니다. 오직 최고의 사립영어 명문 학교에 들어가야만 딸이 밑바닥 출신의 꼬리표를 떼고 엘리트 계층에 들어가 밝은 미래를 가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만약 명문학교에 들어가지 못하면 피아는 평범한 계층에 머물며 부모처럼 고생하며 살 것이고 인생 출발선에서부터 패배한다고 여겼습니다. 교육 불안은 미타를 초조하게 만들었고 라지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은 먼저 명문학교 주변의 아파트를 비싼 값에 사고 익숙한 동네에서 엘리트들이 사는 고급 주거단지로 이사했습니다. 이어 생활습관과 말투까지 바꾸려 했었습니다. 표준 영국식 영어를 배우고 서양 음식을 맛보며 상류 사회의 레일을 익혔으며 엘리트 학부모들의 모임에 참석해 그들의 취향에 맞추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계층의 벽은 쉽게 넘을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라제의 천진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은 엘리트 계층의 위선적인 레이와 어울리지 않아 모임에서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자주 보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명문학교 면접에서 부부가 정성껏 준비한 말투도 출신의 한계를 가릴 수 있었습니다. 면접관은 상인 가정에 대한 차별을

보이지 않고 학교는 엘리트, 임원, 지식인, 가정의 아이들을 더 선호한다고 당당히 말했습니다. 피아의 입학 지원은 곧바로 거절당했습니다. 부부는 교육 컨설턴트를 찾고 온갖 인맥을 동원하며 모든 방법을 다 써봤지만 현실에 번번이 부딪혔습니다. 최고의 사립명문학교들은 모두 피아를 외면했습니다. 딸이 어리둥절해하는 모습을 보며 라지와 미타는 깊은 절망에 빠졌고 딸의 인생이 이미 패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막다른 길에 몰려섰을 때 한 교육 컨설턴트가 지름길을 알려주었습니다. 인도 법률에 따르면 모든 사립명문학교는 교육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체 입학 정원의 25%를 가난한 밑바닥 가정의 아이들에게 배정해야 합니다. 이 빈곤 가정 할당 입학 자격만 얻으면 피아는 무사히 명문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불안에 휩싸인 부부는 망설이지 않고 위험한 선택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으로 위장해 진짜 불우한 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입학 자격을 빼앗기로 한 것입니다. 위장이 들통나지 않도록 부부는 넓고 멋진 저택을 버리고 짐을 싸 밤을 새워 델리 가장 락한 빈민가로 이사했습니다. 전기도 잘 들어오지 않고 집은 낮고 좁으며 쓰레기가 널려있는 이곳은 예전 생활과 천지 차이였습니다. 평생 풍요롭게 살아온 부부는 이곳에서 모든 일이 서툴렀습니다. 공공 화장실 쓰는 법도 모르고 무료 구호식량 받는 법도 몰랐으며 밥 지는 일조차 힘들어했습니다. 외출할 때는 낡고 복잡한 버스를 타고 힘든 육체 노동을 해야 했으며 학교 방문 심사원의 조사를 항상 조심하며 조그만 실수에도 정체가 탄로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툴고 포기하고 싶어 할 때 이웃 샴 가족이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샴은 밑바닥 건설 노동자로 힘든 육체 노동으로 적은 돈을 벌며 집은 가난했지만 아내는 착하고 아들 모하는 피아와 비슷한 나이로 마찬가지로 입학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샴 가족은 생활은 극도로 궁핍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라지 부부가 가난한 사람 같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의심하지 않고 먼 곳에서 온 친구처럼 여기며 아낌없이 도와주었습니다. 샴은 라지에게 학교 방문 심사 대응법을 알려주고 가난한 사람 말투와 행동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집에 있는 적은 식량과 이불을 나눠주며 힘든 시기를 넘기도록 도왔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라지를 위해 공사장 일자리까지 알아봐 주었습니다. 여러 차례 심사와 추첨을 거쳐 결과가 나왔습니다. 피아는 빈곤 가정 할당 자격으로 명문학교 입학이 확정됐지만 샴의 아들 모하는 아쉽게 떨어졌습니다. 결과를 알고 모하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고 샴은 속상한 마음을 참고 아들을 위로하며 라지 부부에게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라지는 죄책감과 자책감,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빈민가 아이들은 예쁜 옷과 장난감은 없어도 나눌 줄 알고 감사할 줄 알며 서로 아껴주었습니다. 샴은 모하네 학교에 가도록 밤낮으로 힘든 일을 하고 심지어 피아 선물을 사주려고 헌혈까지 했습니다. 반면 엘리트 계층 아이들은 어릴 적부터 계층 차별을 배우고 거만하고 차가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라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이후 라지는 양심의 가책 속에서 살며 보상하려 노력했습니다. 익명으로 빈민가 아이들이 다니는 공립학교에 기부해 낡은 교육시설을 고치고 책과 책걸상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거짓으로 얻은 성공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고 마침내 잘못을 인정하고 진실을 고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명문학교의 자선 기부식에서 라지는 교사, 학생, 엘리트, 학부모와 언론 앞에서 당당히 무대에 서서 가난한 사람으로 위장하고 서류를 조작해 입학 자격을 빼앗은 모든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변명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힘있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명문학교에 보내기 위해 쓰는 것이 정말 좋은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함인가? 아니면 우리처럼 미선적이고 이기적이며 계층을 따지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인가? 교육의 본래 목적은 계층을 나누는 도구가 아니라 착하고 올바르며 양심 있는 사람을 기르는 토대가 아닌가? 이 영화는 교육 불안에 대한 깊은 성찰일 뿐만 아니라 인성의 따뜻한 착함에 대한 경의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계층의 도약은 밑바닥을 벗어나 엘리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처지에든 마음의 양심과 선을 지키고 타인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간직하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엄호연 작사 김명수 작곡의 물새 한 쌍 날아왔네 보내드립니다. 느긋한 정서의 굿거리 장단의 이 가요를 방성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1950년대 애창가요 중에는 장동훈 작사, 은명범 작곡의 밭가리 가세 이 가요가 있습니다. 그때 그 시절의 추억을 회상하면서 함께 들어보시죠.

1950년대 창작된 헌성 중창 저혜성 작사 김정화 작곡의 구락부의 밤 보내드립니다. 그 시기 구락부는 청춘 남녀들의 사랑의 다리를 이어주는 만남의 장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이어서 김웅준 작사, 안국민 작곡의 연변의 노래 보내드립니다. 사계절이 분명한 우리 연변, 사랑스러운 고상 우리 연변에 놀러오시어 행복한 추억들을 많이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1990년대 창작된 가야금 병창을 선보인 가요죠. 최현 작사, 방룡철 작곡의 장백의 선녀 보내드립니다. 박준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1980년대 장작된 김태갑 작사 안계린 작곡의 어서와요 춤을 춰요 보내드립니다. 흥겨운 리듬으로 마음의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가요입니다. 방운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박동렬 작사, 성기화 작곡의 석양노을 준비했는데요. 하루의 마무리를 장식하는 저 석양의 붉은 빛처럼 인생의 지나온 길을 돌아보며 느껴보는 것 어떨까요? 류림 박보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1980년대에 창작된 최우철 작사 허원식 작곡의 꽃피는 우리 살림 보내드립니다. 우리의 살림도 활짝 피어나고 행복이 가득 깃들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역,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이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길시 시진 진찰부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5점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은 여름철을 어떻게 보낼 건가요? 친구들과 함께 시원한 그늘 아래에 나란히 앉아 책을 읽으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도 좋고 달콤한 여름 과일을 나누며 더위를 즐거움으로 바꾸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혹은 물총이나 물풍선을 가득 준비해서 친구들과 신나게 물놀이를 하는 것도 잊지 못할 추억이 될 텐데요. 친구들, 뜻깊은 추억을 하나씩 만들면서 여름만이 선물하는 특별한 기쁨을 마음껏 느껴보길 바랍니다. 알쏭달쏭 호기심 여행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상식을 배워보면서 시야를 넓혀가는 시간 가져볼까요?
1: 알쏭달쏭 호기심 여행.
0: 우리 친구들은 새콤달콤한 딸기를 좋아하나요? 오늘은 날개 숨겨진 이야기를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딸기가 어떻게 자라나는지, 품종마다 색과 맛은 어떻게 다른지, 딸기에는 어떤 영양물질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딸기의 저장 방법까지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부터 딸기의 매력 속으로 빠져볼까요? 딸기는 장미과에 속하는 단연 생초본식물로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분포돼 있으며 거의 모든 나라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딸기는 따뜻하고 햇빛이 충족한 환경을 선호하며 적응력이 강해 여러 종류의 토양에서도 잘 자랄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딸기는 어떤 과정을 거쳐 탐스러운 과일로 변하게 된 걸까요? 딸기는 꽃이 핀 후 열매가 성숙되기까지 일반적으로 30일 정도 걸리게 되는데요. 구체적인 기간은 온도, 품종 및 재배 방식에 따라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빨간색 딸기를 뇌로 들어 성숙하는 과정에서 딸기의 색깔 변화를 설명드릴게요. 크게 4개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녹숙기이죠. 딸기 열매가 전체적으로 녹색을 띱니다. 엽록소 함량이 비교적 높고 안토시안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백숙기인데요. 열매가 하얀색이거나 연한 녹색을 띱니다. 엽록소가 거의 사라지고 과육이 점차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색깔이 변하는 시기인데요. 딸기가 빛을 받는 면부터 연분홍색이 나타나기 시작해 점차 퍼져나가 착색 면적이 서서히 늘어나게 됩니다. 마지막 단계는 홍숙기인데요. 딸기가 완전히 빨간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동요 산딸기를 듣고 딸기의 다양한 품종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딸기가 모두 빨간색인 것은 아닙니다. 품종에 따라 맛도 다르고 색깔에도 차이가 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하얀색을 띤 흰 딸기가 있죠. 그 중에서도 백설공주 딸기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품종이랍니다. 백설공주 딸기 식감은 부드럽고 은은한 복숭아 향이 나는데요. 비록 겉모습이 하얀색이지만 수관은 빨간색이랍니다. 딸기의 수과가 무엇인지 모르는 친구가 있을 텐데요. 바로 딸기 겉면에 나 있는 작은 타원형 알갱이들을 가리킨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열매처럼 딸기의 매개 수과 안에는 한 개의 종자가 들어있죠. 이 수과를 흙에 심어 적절한 조건에서 키우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새로운 딸기 식물체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네, 동요 한 곡 듣고 딸기의 기타 품종 배워볼게요. 동요 나는야 아기새를 보내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은 검은 딸기를 먹어본 적이 있나요? 검은 딸기도 딸기의 한 가지 품종입니다. 하지만 이 딸기는 순수한 검은색이 아니라 짙은 검붉은색을 띠죠. 일부 검은 딸기는 장미향이나 앵두와 비슷한 향기를 지니는데요. 과육은 달콤하고 비교적 부드럽습니다. 당도는 일반적인 딸기보다 높아 한 입 베어 물면 깊은 단맛이 입안 가득 퍼지게 됩니다. 계속해 홍한 딸기를 알아보자요. 홍한 딸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는 품종으로 광택이 나는 빨간색 과피를 가지고 있으며 향기가 비교적 진합니다. 또한 과육이 비교적 단단하여 운반에 적합하죠. 그럼 무엇 때문에 딸기에 이러한 색깔 차이가 나타난 걸까요? 동요 별초롱 꽃초롱을 들어보겠습니다.

알기에 이런 색깔 차이는 유전적 특성에 대해 결정이 되는데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안토시안의 축적량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홍안딸기와 같은 빨간색 품종은 보통 천축규소와 수레국화소라는 두 가지 종류의 안토시안이 축적되어 있는데요. 색소 함량이 높을수록 색깔이 더욱 진해집니다. 그럼 흰딸기는 어떠할까요? 흰딸기 품종은 안토시안이 거의 축적되지 않기 때문에 과육이 대부분 하얀색을 띠게 된 거랍니다. 흰딸기를 제외하고 기타 품종에는 안토시안이 함유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딸기는 또 어떤 영양물질이 들어있을까요? 딸기는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이랍니다. 100g당 무려 47mg의 비타민C가 들어있어 오렌지나 레몬보다도 함량이 높은데요. 딸기는 식이섬유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100g당 2g으로 비록 과일에서 중간 수준이지만 주로 수용성 식이섬유이기 때문에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변비로 인해 고민인 친구가 먹기에 비교적 좋답니다. 이 밖에도 아미노산, 광물질 등 다양한 영양물질이 있는데요. 딸기는 영양가가 높아 과일 황후라고도 불리웁니다. 다 함께 동요 친구야를 들어보겠습니다.

딸기를 어떻게 저장하면 좋을까요? 냉장고에 넣어 보관하는 것이 비교적 적합합니다. 딸기는 쉽게 손상되기 때문에 먹을 때에만 꺼내서 씻어야 하죠. 딸기를 씻을 때 꼭지를 떼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요. 먼저 흐르는 물에 딸기 표면에 먼지 등을 씻어내야 합니다. 그 다음 소금물이나 쌀뜨물에 5분간 담가둡니다. 마지막으로 흐르는 물에 몇 번 헹궈내면 안심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딸기를 씻은 후에는 되도록 빨리 먹는 것이 좋으며 다 먹지 못할 경우 단조림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딸기에 대해서 깊이 알아봤는데요. 딸기가 어떻게 익어가는지, 그리고 품종에 따라 색깔과 향, 맛이 어떻게 다른지도 살펴보았죠. 또한 딸기에 들어있는 영양물질과 딸기의 저장 방법까지 배워봤습니다. 작고 예쁜 딸기 하나에도 이렇게 신비로운 비밀이 가득 숨겨져 있었네요. 오늘 배운 내용을 기억해 두었다가 앞으로 딸기를 더욱 즐겁고 건강하게 먹어보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나는 상식으로 찾아올게요.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리향자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최민수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자연의 조화를 준비.

모두 모두 모여라. 숙제 공부 끝마치고 어서 빨리 모여라. 불필이랑 불면서 산에 가자 들로 가자. 산 열매도 따서 먹자. 꽃 속에서 뛰놀자. 라라라 라라라 라라라 라라라 라라라라 자연이

모두 모여라. 숙제 공부 끝마치고 어서 빨리 모여라. 파랑새와 노래하고 숲에 가자 강에 가자. 나무 타고 올라보자. 헤엄치며 비교 보자.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박용일 작사, 김창근 작곡의 꽃떡 사랑을 준비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운 꽃을 닮아서 꽃떡인가, 꽃나비 춤추며 날아온다오. 처녀의 알찬 솜씨 담긴 꽃떡은 어여쁜 한 송이 꽃이라오. 꽃떡 사랑 처녀의 마음, 방실 웃는 행복의 꽃이라오. 향기롭고 맛좋아 꽃떡인가, 꿀벌이 반기며 찾아온다오. 처녀의 고운 마음 담긴 꽃떡은 언제나 달콤한 꿀이라오. 꽃떡 사랑 처녀의 마음, 방실 웃는 행복의 꽃이라오. 박은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중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이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이 정수, 조이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시작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종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0: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우리 길태둥이 문진부에서는 예,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연변의 환자들을 잘 치료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안을 채용해옵니다. 아, 한 가지 방안은 예, 주기적으로 예, 국내 이름난 예, 명의들을 예, 특별 요청해서 예, 우리 연변의 환자들 말이죠. 예, 진찰합니다. 예, 다른 한 가지 방안은 예, 우리 연변에서 예, 소문난 예, 명의들을

0: 연락을 요청해서 휴식일을 내놓고는 매일같이 말죠. 환자들을 진찰하게 됩니다. 오늘은 강철수 주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 네.
0: 이 강철수 주임을 놓고 본다 할 때 일찍이 장춘중학원을 졸업한 분인데 졸업한 뒤에 말이죠. 저희 아기는 화릉시 중의원에서 주임 사업을 해왔습니다. 퇴직을 한 다음에 우리 길대중이 문진부의 특별 요청을 받고 매일같이 많은 환자들을 진찰하고 있는데 그 치료 효과가 좋기 때문에 많은 환자분들이 박수 갈채를 받고 있습니다. 임상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날 때 다음과 같은 계통의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심리혈관계통 질병치료에서 놓고 본날 때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 관심병, 뇌졸중으로 인한 중풍이라든가 중풍후유증, 거기에 보게 되면 반신불수라든가 언어장애라든가 이런 병증들을 열어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멘탄이라 하는데 멘풍에 그리고 이외에도 원인불명으로 나타나는 머리가 늘상 어지럽거나 아프거나 사실 현대의학적으로 검사를 해보면 큰 모병이 없는데 늘상 머리가 어지럽고 아프고 맥이 떨어지고 밥맛이 떨어지고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소화계통 질병 치료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만성위염이라든가 거기에 특별히 보게 되면 위축성 위염이 위나 십이지장에 발생하는 괴약, 간염, 담낭염, 변비, 설사 이러한 말죠. 소화계통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비뇨기 계통 질병 치료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만성신염이라든가 신결석의 신저객 이러한 말죠.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호흡기계통질병치료에서도 보게 되면 만성폐염이라든가 기관지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기침을 오랫동안 하는 이런 병증에 그리고 흉막염, 인후염에 최근에 또 오래 보게 되면 이분이가 비염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결절성 질병, 동요성 질병 치료에서도 특장을 보이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갑상선 결절, 유성결석, 자궁치료에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이분이가 또 골관절계통 질병 치료에서 연변에서 지금 소문을 놓고 있습니다. 조약에는 중약하고 친구료법을 결합해가지고 경추병이라든가 견주염, 요추간판 돌출증,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 좌골신경통, 족근통 이러한 병증들을 말이죠. 잘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연변에 계신다게 되면 길태중이 문진부에 오셔서 강철수 주임을 찾아서 진료를 받게 되게 되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1: 네.
0: 그러면 오늘은 우리 문진에서 늘상 볼 수 있는 이러한 병증, 그러니까 머리가 늘상 어지럽고 아프고 주의력이 집중되지 못하고 기억력이 감퇴되고 사지가 늘상 마비되거나 절연하고 맥이 떨어지는 이러한 말이죠. 병증에 대해서 우리 토론을 해봅시다. 우리 현대의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이러한 말이죠. 증세를 보이는 분들을 보게 되면 왕왕 모든 원인은 오니 대뇌의 혈액이 말이죠. 혈액 공급이 말이죠. 딸리는 이런 말이죠. 병증입니다. 모든 원인으로 대뇌의 혈액이 공급이 잘 되지 않게 되게 되면 어떻습니까? 뇌조직이가 말이죠. 혈이 모자라고 최쇄에 그리고 산소가 결핍하고 이래서 말이죠. 일련이 말이죠. 임상에서의 증상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당연히 이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0: 화본다 할 때 냉정히 말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60세 이상 되는 분들이 이런 증세를 많이 보이는데 대략 보게 되면 10% 내지 20%. 70세 이상 되는 분들은 불어가 점점 더 높아집니다. 30% 이상으로 자질합니다. 이 말이죠. 병증은 절대 우리 풀어나가지 못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늘로의 단잔식 노출시 상태라는데 이러한 병증하고 심지어는 노끈스의 이러한 말이죠. 병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말이죠. 예방학적 각도에서의 교대를 해드리겠는데 어떤 질병들에서 말이죠. 이런 말이죠. 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가. 하나는 말이죠. 모든 원인으로 인해서 동맥 주강경화가 생길 때 이렇게 되면 혈관에 있는 내벽에 말이죠. 문제가 발생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연변병원 같은 지전중심에 가서 검사를 해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검사를 해보게 되면 보고단에 말이죠. 보고단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빵콸이 형성됐다. 이 빵콸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이걸 말이죠. 제때제때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어느 날인가 말이죠. 혈관에 말이죠. 협착증이 생깁니다. 샤자에 절바진단 말입니다. 더 심할 때는 어떻습니까? 두사에 막혀버린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뇌부에 공급하는 혈액 유동이가 잘 되지 않거든요. 특히 중년한 분들이. 이렇게 되면 말이죠. 머리가 늘상 어지럽고 어떨 때는 아파나고 주의력이 집중되지 못하고 맥이 떨어지고 이런 일련이 말이죠. 증상들이 환자분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고혈압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또 이런 현상이 자주 발생합니다. 주의하기에는 말이죠. 혈압이 말이죠. 높았다 내렸다 온정되지 못하게 되면 혈관벽을 말이죠. 손상되게 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사람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매일 수고하십니다.
0: 예, 응답합니다. 예.
2: 강철수 주임을 예약하자고 그랬는데 오늘이.
0: 예, 어떤 상황입니까?
2: 네, 병이 많습니다. 그랬는데 골가로 고생하고 해서 골가 치료를 이제 한 주 받았습니다.
0: 예.
2: 이제 조금 효과 있습니다. 그래서 더 배우자고 그랬습니다.
0: 예, 그냥 오십시오. 연계됐습니다. 예.
2: 예. 수고하십시오.
0: 예, 하루 빨리 건강하세요. 예.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네, 예, 제가 오늘, 뭔가, 강철수 선생님 데리고 가려고 그랬다. 거리도 아프고 경축도 많이 아프다만 한다. 그래서 오전에 가려고 그랬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3: 예, 수고하세요.
0: 예,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0: 그리고, 예, 심장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또 이러한 말죠. 증세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관심병이라든가 심교통이라든가 그리고 하늘로 심리스창이라는데 심혈이 고르지 못한 분들 심지어는 심력쇠갈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늘상 머리가 어지럽거나 아픈 현상이 나타납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4: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예.
4: 우리 오늘 저기 길대중에 가보자고 그랬는데
0: 예.
4: 저 박윤덕 선생님 환자입니다.
0: 예, 어떤 상황입니까?
4: 아, 어제는 두 번 서약 제다 먹고 지금 세 번째 가자고 그랬는데 원래 어제 가야 되는데 어제는 비드마에 오고 집에 일이 있어서 못 가서
0: 예.
4: 오늘은 떠나자고 합니다.
0: 예, 그냥 오전에 예. 오시면 됩니다. 예,
4: 예 양수입니다.
0: 예, 양수니까 예. 한 시간 반이면 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1: 네.
0: 예.
5: 예, 안녕하세요.
0: 예, 말씀 주세요. 예.
5: 예. 예, 저는 요즘에 들어와서 머리도 아프고 어지럽고 잠잠도 이제 잘 못 자고 하니 온몸에 힘이 없고 한데 누가 소개하기를 기태 중에 수원장을 보여보라고 해서 수원장한테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 증상이 좀 나아지고 있습니다.
0: 예, 예. 예,
5: 그래서

0: 이게 발달이 저래서.
1: 예.
0: 그 전번 주에 강철수
1: 예, 저임. 예.
0: 한테서 심금하고 약도 받아봤는데 예. 효과 좀 좋습니다요.
1: 예.
0: 오늘도 좀 한번 더 가려고 하는데.
1: 예. 예. 그냥 예, 그냥 오세요. 연결됐습니다. 예.
0: 알겠습니다.
1: 예, 하루 빨리 건강하세요.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나는 박윤덕 주임께서 머리 아프고 허리 아픈데 배웠는데 많이 효과가 있습니다.
1: 네. 예, 예.
3: 예, 이번에 또 다시 가려고 합니다.
1: 네, 예, 그냥 오세요. 오전에 오세요. 예.
3: 예, 감사합니다.
1: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1: 안녕하십니까.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예.
4: 어릴 때 나서 그 강출순께서 청약을 그 증기 효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또 연락하자 그럽니다.
1: 예. 연결됐습니다. 예, 그냥 오세요. 예.
4: 예.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5: 예, 대충이를 주문합니다.
1: 예, 어느 분의 번입니까?
5: 예, 박윤덕 주임 예약할 까내기입니다.
1: 예, 어떤 정황에서 치료받아 올 거랍니까?
5: 아, 예. 그, 잠이 잘 안 오고, 예.
1: 예.
5: 답답하고, 그리고 위도, 예, 소화 잘 안 됩니다.
1: 예, 예.
5: 그래, 박윤덕 주임님, 어머니가 신경내과를 잘 본다 해서 오늘이 갈까네 그럽니다.
1: 예, 어전에 오십시오. 예, 연결됐습니다.
5: 예, 수고하세요.
1: 예, 건강하세요.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여보세요.
2: 네.
6: 여보세요.
1: 네. 예, 안녕하십니까.
6: 예, 나는 수건자의 환자입니다.
1: 예, 어떤 정황에서 치료받으세요?
6: 요즘 들어서 예, 예, 지금 가슴이 침침하고 그 다음에 무스걸로 눌러놓는 것 같기도 하고 잔더리도 채우고 이래서 약 한번 갖다 먹었습니다.
1: 예, 예,
6: 이런
1: 예.
6: 게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약질러 가자고 이랍니다.
1: 예, 그냥 오십시오. 연결됐습니다. 예,
6: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예.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7: 예, 그 길태중이 박윤덕 주인 이사를 예약해 주셔.
1: 예, 어떤 정황에서 치료받자 그럽니까?
7: 예, 예, 나는 예, 아무 잘 자지 못한다. 예,
1: 예.
7: 잘 자지 못하고 예, 밤부터 이렇게
1: 예.
7: 눈 뜨면은 한시 되고 눈 뜨면 두시고 깊은 잠도 못 자고 예,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맥이 없고 밥도 맛이 없고 그다음에 항상 조금 어지럽고 예. 맥이 없고 해서 박윤덕 선생님이 약을 중약 먹었댔습니다. 두 번 가서 저거 먹었는데 지금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1: 예, 예.
7: 그리고 예 맥을 잘 봅니다. 맥을 잘 봅니다.
1: 예, 그렇죠. 예.
7: 예, 내가 모르는 그 병도 예, 예, 딱 짚어주고 이렇게 어떤 데 주의해야 된다 그런 거 다 설명해주고 할까나 예. 너무 믿음이 가고 예. 그래서 또 가기 싶습니다. 오늘이 또 연계 예약해 주셔.
1: 예, 어떤 데 오십시오. 예, 연계됐습니다. 예.
7: 예, 예 박윤덕.
1: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7: 수고하세요.
1: 예, 예.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8: 예, 수고 많습니다.
1: 예, 예, 예.
8: 저는 예, 그 엄중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1: 예.
8: 집으로 하기서 온데 아픕니다. 그런데 특히 머리 아프고 예. 어떨 때는 미스껍기도 하고 잠을 바로 못 자고 예.
1: 예.
8: 그다음에 귀에서 소리 나지 또 맥이 없지 이렇습니다. 그래서 예. 가 보는 게 원장 선생님 보는 게 가 사진 찍어보랍니다. 그래 사진 찍어본 게 노고 이랍니다.
1: 예예예.
8: 예, 그래 선생님이 하고 어떠니 몇 번 먹었는데 아직도 조금 증상 있는 것 같아 더 가보자 그럽니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예, 예.
8: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2: 예.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9: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9: 그 저기 그 오늘 그 박창호 수임을 예약하려고 전화 그럽니다.
1: 예, 어떤 상황입니까?
9: 그 전번에 그 머리 윙하면 소리 나고
1: 예,
9: 큰 맛도 없고 맥도 없고 또 어지럽고 해서 내 동네 이러러 한뼈한뿌 있는데 자꾸 막 그 박창호 주민들 가서 그 중약 쓴 게 낫다고.

0: 해갖고
1: 예,
0: 나 한번 가보라고 해서 그래서 저번에 또 박창호 그 말 듣고서 박창호 주님께 갔습니다.
1: 예예.
0: 가서 약 두 번 제단 먹었습니다. 제 먹은 게 효과를 확실히 또 보고 있습니다.
1: 예.
0: 머리 어지럽고 뭐 소리나는 것도 많이 났고 밥맛도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1: 예, 좋은 일입니다. 예, 예.
0: 저기 선자부 좀 더 쓰려우선 그래. 박창호 주님 예약해 주십시오.
1: 예, 예약이 다 됐습니다. 예, 그냥 예, 오시면 됩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예, 뭔가 위아이소 와서 예, 저 대병원에 그 박창호 선생님께서 치료받던 환자입니다.
1: 예.
3: 예, 저는 위에 요아이소 와서 예, 그것도 맨몰 먹어도 막 푸름하고 예. 그래서 나를 한 술도 먹기 싶은 생각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이 먹으면 속이 좀 편안한 것 같고
1: 예.
3: 그러니까 맥이 뚝 떨어지고 막 살도 빠지고
1: 예.
3: 이런 사람이 막 울증도 막 올 것 같은 게 막 이랬을 때
1: 예.
3: 마음이 기분이 좋아서 예. 그래서 병원에 가서 예. 검사가 예. 위축성 위경 해봤습니다. 위축성 위염에 잼별신 위염 있다 합니다.
1: 예.
3: 그래서 막 댕기면서 침도 맞고 무슨 약도 쓰고 무슨 여러 가지를 하느라 했 걔도 치밀한 맛은 그때는 시원한 같은 게 또 소용없고 이랬을 때다.
1: 예.
3: 예. 그래다가 어떻게 소문 끝에 좀 와서 대병원에 박상호 선생님가 이 위를 잘한다 해서 그 길을 가봐라 해서 그 길을 가봤는데 정말 용 벌써 처음에 벌써 몇천 먹고 나가 치료되는 게 알기 때다 벌써.
1: 예. 예.
3: 그래 두 번 먹은 게 지금 용 좋습니다 효과.
1: 예.
3: 밥도 잘 먹고 정말 힘도 나고 정말 근도 좀 오른 것 같고 소화용 잘 됩니다.
1: 예. 예.
3: 그래서 저는 어서는 이렇게 하고 그래서 별로 세 번씩 가다 아이스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내 친구 한내 만성 위염 환자입니다.
1: 예.
3: 예. 그러니까 제가 요새 용 밥도 못 먹고 맥이 없어 죽겠다며 그래서 내 지금 오늘이 그 박창호 선생을 여약하라고 그랬다. 그 값을 이래고.
1: 예.
3: 예.
1: 연결됐습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3: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1: 예, 건강하세요. 예.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는 그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쓰겁고, 예. 목에서 식후물도 나고.
1: 예.
4: 위도 가끔씩 그래 아프고 그랬습니다. 그래. 네, 신장도 좀 두근두근 하고, 그래서, 또, 거기, 박창호 의사 선생님이, 저, 약을 가져다가, 천약을 가져다가 먹었는데,
1: 예.
4: 지금은 많이 효과 좋아진 것 같습니다.
1: 예.
4: 그래서 오늘 또 박창호 선생님, 그, 약을 쓰려고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그냥 오십시오. 예.
4: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5: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저 어깨 통증과 저 경추 신경 통증이 심해서 영 힘들어 했는데, 저 강철수 저 주임한테 침을 맞고 저 약을 지어 먹었더니만 지금 효과가 아주 좋거든요.
1: 예예예. 예, 예.
5: 예, 그래 오늘 한번 또 방문하려고 합니다.
1: 예, 그냥 오십시오. 연결됐습니다. 예.
5: 예.
2: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6: 예, 오늘이 그 강철수 선생님이 예약 되겠습니까?
1: 예, 어떤 상황입니까?
6: 저번에는 그 견주염 때문에 발을 못 들고 또 한 번은 허리 아파서 화장실도 못 가고 그랬던 게 그 강철수 선생님한테서 치료받고서 집 하나 샀는데 있지 않까. 어제 요즘에는 또 벌써 머리 있지 않까. 앉았다 일어나면 어지럽고
1: 예.
6: 머리 땡 하고 해갖고 그 강철수 선생님한테 오늘 가보려고 그럽니다.
1: 예. 오십시오. 연결됐습니다. 예.
6: 예, 오전에 가려고
1: 한대시간. 예, 예, 됩니다. 예.
6: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7: 아, 예, 저는 잠깐 이게 손발이 시리고, 맥이 없고, 정수 안 나고, 영 힘들었댔는데, 저번에 강철수 주임 선생님이 그 지어준 청약을 한 일주일 썼습니다.
1: 예, 예.
7: 그게 지금, 예. 이렇게 좋아지는 증상이 영 많이 알린다 말입니다.
1: 예, 예.
7: 예, 특히 맥이 없던 게 맥이 많이 나사지고 손발도 좀 따뜻해지는 것 같아서 지금 오늘 한 번 더 와서 치료하고.

0: 아들까지 해서 전화했습니다.
1: 예, 그냥 오십시오. 예, 연결됐습니다. 그냥 오십시오. 예.
0: 아, 예,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예, 전번에 저기 한번 그 말했는데 머리가 예 아프고 어지럽고 그다음에 온몸 예 저기 좀 손발도 저림이 맥이 없으면서 예 기억력도 좀 없어집니다.
1: 예, 예.
3: 그래서 예 길태중에 그 박윤덕 선생님이야 그 예 이미 저는 두 번 먹고 저는 세 번째 거의 먹습니다. 근데 예 확실히 효과 좋습니다. 어지럼증이 예, 많이 없어졌습니다.
1: 예, 예.
3: 그래서 예 호전될 때 저기 약 좀 더 개다 먹다가 오늘이 예약하십시오.
1: 예, 그냥 오십시오. 어전에
3: 예, 알겠습니다.
1: 예,
3: 수고하십시오.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저기 우리 집에 아저씨가 당뇨 있는데 지금 요즘 어째서 옆구리 좀 아프다고 그러는데 뭐 콩팥이 때문인지 어느 선생님 보이면 되겠습니까?
1: 아, 지금 그 소개라고 했는 강철수 주임을 찾으세요. 됩니다.
5: 아니 다른 선생님보다 어느 박찬호라도 다른데
1: 아, 다 됩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5: 어느 게가 당뇨로 지금
1: 예예 예, 암이다.
5: 예, 예 그래서 지금
1: 예 박정호 주임을 먼저 선택하면 됩니다. 그
5: 됩니까?
1: 예.
5: 예.
1: 그냥
5: 예,
1: 오시면 됩니다. 예 예.
5: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세요.
1: 아 그리고 예
2: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6: 네, 맞아요.
1: 예, 맞습니다.
6: 예, 저는 지금 안녕하세요. 저는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온몸이 쑤시고 너무 힘들어서 강준 선생님을 한테서 주사를 맞아 침을 맞았어요.
1: 예, 예.
6: 침을 맞았는데 효과가 너무 좋아서 예, 또 한번 맞으려고 예약하려고 됩니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그냥 오시면 예, 됩니다. 예, 예.
6: 예, 수고하세요.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예, 그리고 또 저혈압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머리가 어지럽거나 아프거나 맥이 떨어지거나 이런 말이죠. 증상이 많이 말이죠. 발생합니다. 최악에는 저혈압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혈액류동이가 말이죠. 잘 되지 않습니다. 맥이 떨어지면서 특히 뇌부에 공급하는 혈이가 모자라기 때문에 예, 머리가 어지럽거나 심할 때는 윈죄라 합니다. 번져진단 말입니다. 예. 예. 그리고 또 골관절 계통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특히는 예, 경추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런 증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왜냐하게 되면 예, 경추병으로 인해서 예, 추동맥을 말죠. 예, 압박하면서 뇌부에 공급하는 혈액이 말이죠. 예, 감소됩니다. 이렇게 되면 머리가 어지럽거나 아프고 특히는 또 팔이라든가 손이라든가 이런 곳까지 마비되거나 말이죠. 절연하고 어떤 분들도 냉해지고 그리고 말이죠. 머리를 돌릴 때이게 되면 이런 증세가 말이죠.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모든 원인으로 인해서 빈혈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런 말죠. 머리가 어지러운 증상.

0: 가만히죠. 많이 나타납니다. 관건 문제는 어떻게 하게 되면 이러한 마저 증상들을 예방할 수 있는가. 첫째는 건강한 음식 습관을 마저 배행해야 됩니다. 신선한 과일이라든가 채소라든가 이런 것을 마저 많이 드시고 고지방질이라든가 고당분이 이러한 식물들을 마저 적게 드시거나 네. 비면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길태중이 문진보 지점은 연길시 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2: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성당의 상무위원이며 주당의석인 호가복은 8일 화룡에서 대상건설 진척 정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금형 총서기가 길림성 당위 정부 사회보 청취시한 중요연설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연변 발전의 단계적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며 현역 경제 발전에 대한 대상건설의 중요 지탱 역할을 깊이 인식하면서 스스로 압력을 가하고 속도를 다그치며 마음과 힘을 모아 난관을 공략함으로써 더욱 많은 큰 대상, 좋은 대상이 착공 조업해 효익을 내도록 추동함으로써 현역 경제의 빠른 발전과 순위 제고에 유력한 지탱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랑비를 무릅쓰고 호가복은 연변 대양인삼업위원회사를 찾아 기업의 생산경영 정황 소개를 청취하고 전반 계획, 기능 분포, 투자 계획 등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1, 2, 3차 산업의 융합 발전을 견제하면서 표준화 재배를 발전시키는 동시에 역량을 집중해 정밀심층 가공을 잘하고 숙박, 음식 등 부대 시설을 다그쳐 보완하며 인삼 채취 체험, 견학 관광 등 경영 모식 공급을 1층 풍부히함으로써 인삼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려주고 융합 문장을 잘 엮고 좋은 제품이 좋은 가격에 팔리고 좋은 풍경이 좋은 수익을 가져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만무 리마삼 1000톤급 시경균 순환경제 발전 대상은 시경균 배양 공장, 인삼 정밀심층 가공 공장 등을 건설해 수구균, 로경균, 인삼 펩타이드 고체 음료 등 제품을 생산하게 되는데 현재 기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호가복은 대상 진전을 살펴보고 제품 종류, 조업 계획 등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기업이 시공 역량을 통과하고 1기, 2기 대상 건설을 다그치는 동시에 설비 주문 구매 사업을 가동해 준공되는 즉시 장비가 진입하고 설치되도록 노력함으로써 대상이 하루빨리 규모화 생산을 형성하도록 쟁취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상황 정밀심층 가공 산업 대상은 주로 상황 커피, 상황 초콜릿 등 제품을 생산하게 되는데 현재 정화 작업장 내부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호가복은 시공 진도를 살펴보고 제품 종류, 공예 기술, 판매 경로 등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설비 설치 및 시험 조성을 다그치 완수해 대상이 조속히 준공돼 운영되도록 쟁취해야 합니다. 시장 조사 연구를 착실히 전개하고 시장 수요를 깊이 파악하며 시장 추세와 소비자 수요에 부합되는 고부가가치 제품을 더 많이 출시해 더 많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해야 합니다. 제강 생물과학기술 대상은 소간과 소 전립선 중위활성 물질을 추출해 가공 생산하는데 호태 생물의약 중간체

0: 대상과 산업사슬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호가복은 공장에 들어가 시공 정황을 살펴보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병행 작업과 교차 시공을 견제하고 공장 구역 도로, 경관 녹화 등 부대 시설을 다그쳐 원수하며 벽체 외리면 장치, 문과 창문 설치 등 공사 작업을 다그쳐 실시해야 합니다. 하루빨리 GMP 표준화 인증 등 사업을 다그치고 생산 흐름선이 조속히 가동돼 운행되도록 추동함으로써 지방경제 발전에 조력해야 합니다. 화룡시 모부 목축업위원회사에서 호가복은 기업 운영 정황을 문의하고 번식 기술, 사육 관리, 시장 판매 등 정황을 상세히 료해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연변소는 연변 특유의 량질 유전물질 자원으로서 고급 음식 시장의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기업이 대학교, 대형 연구소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효를 계속 번식 체계를 다그쳐 구축하며 우량 품종 번식률을 높이는 데 주력해 양식 규모를 부단히 확대하기 바랍니다. 소를 키워 파는 전통적인 발전 모식을 타파하고 유구 도축, 정밀 신청 가공을 질서 있게 발전시키며 즉석식품, 조리 스테이크, 부위별 맞춤형 고기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적극 개발해 연변소의 가치를 충분히 활용해야 합니다. 광동 미운향촌 문화관광종합체 대상 건설 현장은 건설 열기로 뜨겁습니다. 호가복은 시공 현장에 들어가 기업 책임자와 깊이 교류하면서 대상 진척 정황을 상세히 문의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업에서는 건설 목표를 주시하고 공정을 최소화하며 시공조를 누려 대상이 계획대로 준공되도록 확보하길 바랍니다. 목표 고객층의 기호를 주시해야 합니다. 농사, 체험, 레저, 오라, 생태, 야영 등 경영 모식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유람 로선을 알심대로 설계해야 합니다. 정경화 조성과 이야기식 표현을 통해 전원 풍경이 더욱 따스해지고 향촌 생활이 더욱 질감 있게 함으로써 광범한 관광객들이 오면 떠나고 싶지 않고 떠나면 다시 오고 싶게 만들어야 합니다. 청령호 풍경군의 레저 낚시, 진수 오라, 수산물 관상 등을 일치한 종합성 생태 휴가 구역입니다. 호가복은 풍경구의 각 기능 구역을 돌아보면서 접대 능력, 투자 계획 등 정황 소개를 청취했습니다. 풍경구가 올해 수산 유전물질 자원장을 신축하고 관광객 봉사 중심 등 기능 구역을 완성한다는 것을 료해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갈수록 산수 전원과 여유로운 여행 방식을 동경하고 있는 바 이는 풍경구의 보기 드문 발전 기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기업에서는 대상 전단계 수속을 다그쳐 대상이 조속히 착공 조건을 갖추고 하루빨리 착공하도록 확보하기 바랍니다. 관련 부문은 온 오프라인 선전 경로를 통괄적으로 이용해 풍경구 관광 자원, 다채로운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추천 소개함으로써 풍경구의 지명도와 영향력을 진일보 제고하고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 소비하도록 유치해야 합니다. 조사연구소 호가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오늘날의 대상 투입이 바로 미래의 발전 증가량입니다. 대상 건설이라는 이 관건을 단단히 틀어줘야만 산업 토대가 더욱 튼튼해지고 발전 전력이 더욱 강해지며 후속력이 더욱 넘치게 됩니다. 화룡시는 대상 건설이라는 이 중점 사업을 잘 들어주고 정밀 시책하고 난제를 힘써 해결함으로써 협상 중인 대상이 하루빨리 락착되고 계약된 대상이 조속히 착공되며 건설 중인 대상이 다그치고 추진되도록 해 대상 건설의 뚜렷한 성과로 현의 경제 발전에 기세를 모으고 에너지를 부여해야 합니다. 대상 건설을 다그치고 추진해야 합니다. 명시화 관리 플러스 전담반화 추진 사업 기재를 엄격히 실시하고 책임 단위, 시간대와 진도 요구를 명확히 하며 아직 착공하지 않은 대상은 일일이 정리하고 정밀 시책하며 진도가 뒤처진 대상은 중점 추적하고 관리함으로써 대상이 빨리 건설되고 조업해 더 많은 실물 사업량과 유효 투자량을 형성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봉사 보상을 강화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시공 일선과 생산 작업장에 자주 내려가 기업의 생산과 대상 건설 수요를 제때 료해하고 장악해야 하며 인력, 자금, 심사 비준 등 문제들을 둘러싸고 혁신적 사유와 유력한 조치로 병목 제약을 타파함으로써 대상 건설이 가속도를 내고 기업 발전이 고속도로에 진입하도록 해야 합니다. 투자 유치에서 지속적으로 힘을 내야 합니다. 지도 간부는 앞장서 나가 기업을 유치하고 솔선수범 역할을 잘해야 합니다. 투자 유치 구역을 정밀하게 확정하고 대상 단서를 예민하게 포착하며 대상의 적합도와 부합도를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직접 찾아가 접목, 상담하는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하고 기업 혜택 정책을 세심하고 정밀하게 알려줘 더욱 많은 큰 대상, 좋은 대상이 배치되도록 백방으로 촉진해야 합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상무부주장인 류신강, 주직속 관련 부문 및 화룡시 당위 주요 책임자들이 상수란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1: 6월

0: 8일 우리조는 중앙 제2생태환경보호 독찰조에서 이첩한 제30진 군중신소 신고 사건 도합 7건을 전달받았는데 그중 전화 4건, 편지 3건입니다. 그중 연길시 3건, 훈춘시 2건, 도문시 1건, 안도현 1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 사건 중 여러 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7건입니다. 그중 대기 관련 사건이 2건으로 28.6%, 고체 폐기물 관련 사건이 1건으로 14.3%, 소음 관련 사건이 1건으로 14.3%, 생태 관련 사건이 3건으로 42.9%를 차지합니다.
1: 2026년 연변주 및 연글시 사업단의 공개 초빙 필답 시험 기간 주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에서는 앞장서 총괄하고 연글시에서는 수험생의 식사, 숙박, 출행, 관광, 취업 등 전방위 수요에 집중해 원정 봉사를 펼쳐 광범한 수험생들이 연변에 남아 취업하도록 이끌어 연글생활 문화관광 브랜드를 빛냈습니다. 연교의 조양천 국제공항 연길 서역에는 자원봉사소가 설치됐고 자원봉사자들이 수험생들에게 짐 운반 등 편의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연길시 북산가도 단춘사회구역 자원봉사자협회 회장 리연생입니다. 저희는 주로 수험생들에게 차를 안내하고 안전 탑승을 도와줬으며 녹색 통로를 마련했습니다. 수험생들이 짐이 많아 이동이 불편하기에 짐을 차까지 들여다주고 목적지를 알려줬습니다. 택시 탑승 시에는 차문을 열어주고 안전 탑승을 도왔습니다. 수험생들의 원활한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부문에서는 공공교통 자원을 정밀하게 배치하고 시험 장소 주변 공공버스 노선 운송력을 10% 늘렸습니다. 수험생들은 수험표로 시내 버스를 무료로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활동 기간 동안 연 2천여 명 수험생에게 무료 수송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33개 음식점이 수험표 소지 수험생들에게 가격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일부 음식점에서는 특색 요리를 무료로 증정했습니다. 시험 장소 주변 36개 호텔은 수험생들에게 우대 가격, 알림, 퇴실 연장, 짐 보관 등 봉사를 제공해 수험생들의 숙식 걱정을 덜어줬습니다. 주미 연길시 량급 인재 유치 육성 사포체에 따라 각 시험 장소 취업 봉사대를 특별 설치해 량질 취업 일터, 인재 지원 정책, 안거 보장 혜택을 선전하고 특별 초빙회 초청장을 배부해 청년들이 연길에 정착하도록 유치했습니다. 아울러 문화관광 혜민 정책을 시행해 수험생들이 수험표로 주요 관광지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필답 시험 기간 중국 조선족 민속원 연결 공룡박물관에서는 연인수로 약 500명 수험생에게 무료 관람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공안, 교통, 시장 감독 관리 등 부문에서는 연합으로 시험 장소 및 주변 지역을 상시 순찰하면서 치안 관리, 교통 소통, 도시 환경 정돈을 강화해 소음 방해, 교통 체증, 규정 위반 경영 등 문제를 엄하게 단속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수험생들에게 도시 매력을 체감시키고 연변의 인재 유치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0: 철골 주사나 중국이민 해방군 기본건설공정병 휘황세월 전람이 일전 연변 박물관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번 전람은 연변 박물관에서 처음으로 전국 기본건설공정병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주제 전시로 전국 각지에서 온 40명이 기본 건설 공정병 퇴역 로병사들이 연변에 모여 현장에서 전시를 관람하며 지난 세월을 되새겼습니다. 연변 박물관은 2025년 6월부터 이번 주제 전시를 준비했습니다. 중국이민 해방군 기본 건설 공정병은 1966년에 설립돼 1984년에 편제가 해제됐습니다. 기본 건설 공정병들은 18년간 조국 각지에 뿌리내리고 난관을 극복하며 국방건설, 도시농촌 기초건설 및 황무지 개척 등 중대 공사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번 전람은 이 영웅적 부대의 발자취에 초점을 맞추어 전국 각지 로병사들이 무상으로 기증한 100여 점의 전시품을 선보입니다. 전시품에는 군복 장비, 시공 도구, 방어용품, 영예훈장, 립공증서, 필사원고 등 귀중한 실물이 포함돼 전방위, 립체적으로 기본 건설 공정병들이 조국을 건설하고 시대에 헌신한 군대 생활을 재현했습니다. 특별히 찾아온 퇴역 로병사들은 전시품 앞에 발길을 멈추고 오래된 물건들을 유심히 살펴보며 과거를 추억했습니다. 개막식에서는 사료 및 오랜 물건을 기증한 기본 건설 공정병 대표들에게 소장 증서를 수여했으며 기본 건설 공정병 전우희 집 대표가 연변 박물관에 기념 깃발을 증정했습니다. 퇴역 로병사 한원재입니다. 저는 심수에서 와서 연변 박물관에서 개최하는 전시회에 참가했습니다. 아내가 기증한 군복을 비롯해 많은 전우들이 물품을 박물관에 기증했는데 사람들이 이런 실물들을 볼 수 있게 돼 교육적 의의가 아주 깊다고 생각합니다. 또 젊은이들이 이 전람을 본 후 그들의 정신을 계승해 우리 조국을 더욱 아름답게 건설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번 전람은 많은 청년 학생, 주민, 관광객들의 주목을 끌어 그들이 몰입형으로 격정 넘치는 건설 세월을 느끼게 했습니다. 연변대학 학생 리경양입니다. 전람 내용이 아주 풍부합니다. 예전에 본 적이 없는 오랜 물건들을 많이 보았는데 이를 통해 당시의 간고분투 정신을 느낄 수 있어 저에게 아주 큰 격려가 됐습니다. 연변 박물관 관장 손미옥입니다. 올해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이 되는 해이자 중국인민해방군 기본건설공정병 설립 60주년이 되는 해로 기념할 만한 역사적 시점입니다. 이번 전람은 지구국 박물관이 처음으로 전국 기본건설공정병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주제 전람으로 로일대 기본건설공정병들의 간고분투 정신을 고양하는 동시에 연변주의 홍색 문화를 전파하는 풍부한 담채를 제공했습니다. 이번 전람은 8월 9일까지 계속되며 전 사회 무료로 개방합니다.
1: 2026년 길림성 과학보급 변강행 및 촛불 의무교육 연변주 특별 과학보급 활동이 그늘 우리주에서 있었습니다. 연결시 제3중학교에서 중국 전자학교는 우리주 중소학교의 청소년 로봇 프로그램 작성 교수 도구 과학보급 실험 세트와 과학보급 도서를 기증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공개 수업에서 과학기술 교육 전문가들과 자원봉사자들은 리론 플러스 실제 조작의 몰입식 과학기술 교수를 통해 현장 분위기를 달궜습니다. 지능형 로봇의 유연한 춤사위와 프로그램 작성 명령에 따른 흥미진진한 소통은 학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연글시 제3중학교 학생 최희진입니다. 수업 시간에 본 지능형 로봇과 AI 소통 기술로부터 국가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수학, 물리, 화학을 열심히 배우고 과학 소실험을 많이 해보면서 로봇에 대한 열정을 학습 동력으로 전화하렵니다. 장래의 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한몫 기여하고 싶습니다. 연글시 제3중학교 물리교원 왕박입니다. 중력의 오묘함을 탐구하는 수업에서 전문가는 생동한 실험을 통해 추상적인 지식을 직관적이고 흥미롭게 만들어서 실험 교수의 진정한 매력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로봇과 인공지능 등 과학보급 수업은 우리의 물리 교수에도 융합혁신의 새 사로를 열어줬습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많은 것을 느꼈으며 오늘 배운 내용을 일상 교수에 융합시키렵니다. 과학보급팀은 또 도문시, 령정시의 중소학교를 찾아 학생들이 실천 조작에 적극 참여하고 인공지능 기술 응용을 직관적으로 체험하게 함으로써 아이들이 과학기술이 생활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깊이 체득하도록 했습니다. 도문시 지성초학교 학생 천미신입니다. 새로운 학습 방법을 많이 배웠고 시야를 넓혔으며 생활 곳곳에 과학 지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향후 과학 학습이 더 기대됩니다. 많이 실천하면서 미지의 세계를 탐색하렵니다. 이번 활동에서 전문가팀은 연길, 도문, 룡정의 총 8개 중소학교를 찾아 청소년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로봇, 프로그램 작성 등 과학보급 무료 교육 과정을 전개함으로써 우수한 과학기술 교육 자원을 변강 교정에 전해 우리조 중소학교 과학기술 교육의 질 제고와 효율 증대에 조력했습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0: 남방항공은 7월 2일부터 9월 29일까지 연길 청도 왕복 항공편을 신설하게 됩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항공편은 에어버스 32N 기종으로 운항하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운항합니다.
1: 즐거운 연길 대무대가 6월 10일부터 8월 29일까지 청명광장에서 막을 올리게 되는데 매주 목요일부터 토요일 저녁 7시부터 공연합니다.
0: 길림성 교육시험원에 따르면 길림성 2026년 보통 대학 입시 성적 및 각 단계별 합격 최저 통제 점수선이 6월 25일에 정식 공포될 예정입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신금철, 김민혜였습니다.

아침이면 새들의 지속임 소리가 정다운 이곳. 싱그런 사과 배꽃 향기가 그윽한 이곳. 정신한 공기에 마음까지 상쾌해가는 이곳. 문명하고 아름다운 이곳.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이요 아름다운 미래가 약속된 곳. 연변입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건강 365일.
1: 건강 365일.

0: 건강 장수는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1: 행복은 건강한 몸과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0: 100세 시대에 필요한 건강 정보.
1: 건강 365일에서 맡겠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건강 365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서태문입니다. 먼저 오늘의 날씨를 알아보겠습니다. 조기상 부문에서 오늘 아침에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낮부터 밤까지 전주각지는 허리뜬들로부터 구름이 많이 끼겠으며 적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서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서풍이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섭씨 21도, 밤 최저 기온은 섭씨 8도겠습니다. 우리 주 공기오염 기상 조건 지수는 1급으로 전해봤습니다.
1: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3: 연주 피부병 병원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1: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3: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1: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3: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1: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3: 건강한 피부, 연조 피부병 병원이 함께합니다.

최근 다리 꼰채 기둥앉기 도전이 인터넷에서 유행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무작정 따라하다가 곤경에 빠지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 5월 하남성 신양의 한 소녀가 다리 꼰채 기둥앉기 동작을 따라했다가 몸이 기둥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소방원들이 출동을 해서 소녀를 함께 들어올려 무사히 구조를 했습니다. 철강성 인민병원 성형외과 운동의학과 주임의사 조 씨는 다리를 꼰채 기둥앉기 동작은 본질적으로 자가 잠금 장치와 같은 바 한쪽 다리를 다른 쪽 다리와 엇가락 꼬개에 대면 관절이 특정 각도에 고정이 되는데 이러면 스스로 풀기가 매우 어렵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의학적 측면에서 다리를 꼰 채 기둥앉기 동작이 인체의 정상적인 생체 구조와 운동 역학 원리에 어긋나며 인체의 명백한 부상 위험을 초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동작은 무릎 관

관절, 엉덩이 관절, 발목 관절을 비정상적으로 뒤틀게 해주고 또 강한 압박 상태에 빠뜨려 인대나 바늘 상연골판 등 주요 구조에 손상 입히기 쉽습니다. 관절 잠김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요 장시간 동안 압박으로 근육 경련과 국소 혈액 순환 장애가 생길 수가 있고 억지로 빠져나오려고 몸을 움직이면은 인대 파열, 관절낭 손상과 같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으며 일부 손상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초신 주임의사는 이 동작은요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으며 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 백해 무익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뼈와 인대가 아직 성숙하지 않아서 손상에 대한 저항력이 약한 미성년자는 더욱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자는 자녀에 대한 교육과 관리를 강화하여 이런 위험한 도전에 아이가 참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리를 꼰 채 기둥 앉기 동작은 신체 해롭고 위험한 만큼 절대 따라하지 말아야겠습니다.

0: 건강은 가장 큰 제보입니다.
1: 행복의 조건은 건강이 아닐까요?
0: 365일을 건강하게.
1: 건강 365일이 그대와 함께합니다.
2: 남들에게 털어놓기 힘든 질환 중 하나가 바로 변비입니다. 생활습관이 불규칙적이고 식습관이 소구화되면서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지고 있는데요. 변비는 생활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증상이라 홀시하는 경우가 이제 많은데요. 변비를 그대로 방치해둘 경우 몸에 독소가 쌓이는 건 물론 다른 질환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살면서 먹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배설이죠. 가장 기본적인 것을 무시하면 쉽게 건강 잃을 수도 있습니다. 변비란 구경 무엇이며 어떤 식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변비에 쉽게 걸릴 수 있는지 또 변비를 예방하려면 어떤 면에 주의를 돌려야 하는지 오늘 연변조이병원 부원장이셨던 최정식 주임의사를 모시고 상세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반갑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의외로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남들에게 내색하기 어려운 병인지라 혼자 끙끙 앓는 경우가 이제 많은데 의학적으로 변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죠?
3: 네. 변비라는 것은 그 소화물 찌꺼기가 장도에 오랫동안 머물고 있으면서 그 배변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이와 동시에 그 대장에서 그 소화물 찌꺼기 가운데 수분을 과다하게 흡수해서 건조한 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하나는 그 기가 약해서 장도의 기가 약해서 그 파변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소화물 찌꺼기가 오랫동안 머물고 있는 이런 현상을 말해서 변비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그 즉 파변하는 시간이가 4날 내지 7날 되게 되면 이것을 변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 네, 아유. 이틀도 모르겠는데 너도 나름다 정말 네. 쉽지 않죠. 그런데 이 변비에 걸리는 주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3: 에 주약의 그 첫째 하나는 그 위장이 실질적인 열독으로 인해서 그 소화물 찌꺼기가 많이 건조돼서 장기에 머물어 있는 것 이게 한 게 원이고 그다음 하나는 그 간장과 그 비장이 기가 허해서 소화물 찌꺼기를 제때 이렇게 배설 못하는 그러니까 파열 못하는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형성되는 변이가 오랫동안 장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대량의 그 수분이 흡수되고 또 변이 건조해지고 그러니까 장기 그러니까 대장이 그 점막에 붙어 있으면서 잘 나아가는 이게 두 번째 원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인은 정서가 불온정해서 간기가 순통 잘 안 돼서 변이 잘 나아가는 이런 현상도 있고 그다음 하나는 그 논에 들어가서 그 혈이 허해지는, 그러니까 쉐쉬, 허리가 쉬해지면서 위장도의 그 점막이 그 운행을 저해하는, 그러니까 진액도 작아지고 그 장도의 그 혈액순환 장애가 오고 하니까 기능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 다음 하나는, 이제 말하다시피 그 피폐가 치쉬, 그러니까 비장과 폐가 기가 허해서 소화물 찌꺼기를 제때제때 배설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 하나는 비선 양쉬 비장과 신장이 양기가 허해서 한기가 들어차면서 장기 운행이가 기능이 떨어지고 제대로 밀어 못 내는 이런 경우가 있고 이것을 능미라 하는데 그 다음 하나는, 약물 경위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로인들을 보게 되면, 뇌경색이나 심기경색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스피린을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아스피린을 많이 드시게 되면 원래 론에 들어가서 신장 기능이 약해서 진액 많이 빠집니다. 전화기 소변을 많이 보던 것도 여러 차례 보게 되고 소변이 물만 많이 먹어도 또 인참물로 소주물로 빠져나가는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스피린 같은 거 드시게 되면 수분이 인차 빠져나갑니다. 이래하기 때문에 장기가 막 항상 진액이 부족해서 말라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그 정통편이라든가 쥐통편이라든가 그다음 고혈압을 인해서 그 쓰는 그 쇼번 디핑이라든가 알로 디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역시 장기 운행을 저해시키기 때문에 변비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하나는 그 음식물 가운데 카피라든가 차라든가 그다음에 매운 음식 수류라든가 이런 것을 드시기 많이 드시게 되면 역시 수분이 체내에서 많이 빠지기 때문에 장도의 진액이 고갈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소화물 찌꺼기가 제대로 배설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조약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 네. 그래서 주요 원인, 변비의 원인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데 증상이 어떻습니까? 변비라고 판단해요. 어떤 증상이?
3: 주약의 그 변비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변이 진짜 건조해서 못 나가는 이런 증상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변이 건조하지 않고 마르지 않고 그런데 또 변이 잘 나아가는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 보게 되면 변이 건조한 건 역시 양기 그 음기가 허해서 주약이 생긴 것이고 그다음에 변이 건조하지는 않지만 잘 나오지 않는 이런 중기가 약하고 중치 부주 그다음에 그 비선 양쉬 혹은 비위 양쉬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연에 들어가서는 기혈이 약하고 그다음 하나는 그 신장이 약해서 저기 체내의 그 물들을 체내 배설하기 때문에 장도가 말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비가 생기는 것입니다.
2: 변비는 평소 식생활 습관과 많이 연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어떤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변비에 뭐 쉽게 걸린다고 봅니까?
3: 조약에 보게 되면 그 저기 이거 체질에 따라 다 부동한데 양인들은가 태양인과 소양인 경우에는 항상 그 소결이 많습니다.
2: 네네.
3: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위장도의 그 진액이 부족합니다. 이래서 위장도에서 그 소화 찌꺼기들을 배설하는데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매운 거 진액 많이 드시지 말고 또 술을 진액 많이 드시지 말고

0: 그다음 하나는 기름에 튀운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분들이 보통 저기 그 변비가 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1: 변비. 그런데 여성이 또 남성에 비해서 변비에 걸리는 비율이 높다고 하던데 맞는 말인가 이것도?
0: 예, 그건 맞는 말입니다. 예. 예, 주하게 보게 되면 생리적 구조가 남성보다 다릅니다. 예, 주하게 보게 되면 그 생리 구조상에서 예, 편창이가 좀 남성보다 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자궁도 있고, 그 다음에 난초도 있고, 이런 것들이 그 대장을 압축해서 에, 공간이 적어지는, 이러하기 때문에 변이 많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팔콩 하는데 좀 영향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난 여성으로서 그 여성 호르몬이 에, 높습니다. 치지수가 높단 말인데, 치지수가 높게 되면, 에, 이 장기 움직임을 에, 억제하기 때문에, 에, 그 소화물 지극기를 밀어내는데 영향이 큽니다. 그리고 장기 움직임을 움직이는 그 운동 상태도 많이 줄어들고, 그 다음 하나는 여성들이 그 비염약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1: 젊은 네. 시절에는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0: 이런 거 많이 드시기 때문에 역시 그 이제 위에서 말하다시피 그 여성 호르몬이 되기 때문에 장기 운행을 저해하고 또 그 위장도 기능도 좀 영향이 많습니다.
1: 술, 담배도 안 하고 뭐 생활 절제도 남성에 비해서 더 절도적인데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변비 걸리는 높네요, 확률이.
0: 그렇습니다. 주약의 체질 구조와 그 호르몬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여성들을 보게 되면 그 여성 호르몬이 많은 그 소민, 그러니까 찬 체질들. 이러한 체질 분들이 대부분 변비가 다 있습니다.
1: 네.
0: 그다음에 그 소양인들, 여성 호르몬이 상대적으로 좀 음린보다는 좀 적기 때문에 대변을 배설하고 또 소화 기능도 좀 괜찮습니다.
1: 네.
0: 예, 태양이나 소양인 경우에는 항상 변이 말라서 잘 나아가고 대호민과 소호민 경우에는 변이 마르지 않지만은 예, 장기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예, 잘 배설해야 되는 이게 다 여성 호르몬과 관계됩니다.
1: 그리고 또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은 노인들이 변비에 걸리는 경우가 꽤 많은 숫자를 차지합니다. 노인들이 변비에 쉽게 걸리는 주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0: 예, 노인들이 일반적으로 신체가 노쇠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하게 보게 되면 그 태양인과 소양인 경우에는 음이가 점점 허해져서 장기가 마르는.
1: 네.
0: 예, 그러니까 대장이가 진액이 부족하고 양기는 승하지만 진액이 음이가 약하다 말이야. 일반적으로 장기 운행할 때는 음양 서로 교체되면서 그 소화물 찌꺼기를 밀어내는 것입니다. 예, 만시 음이가 약해지면 예, 그 대장에서 그 밀어내는 기능이 떨어집니다. 양기가 약해도 떨어지고 음기가 약해도 떨어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노인에 들어가서는 그렇고, 그 다음 하나는 그, 비장과 신장 기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신장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그, 몸 속에 있는 그 진액들을, 예, 느닷없이, 예, 거기서 배설만 잘 합니다. 다시 흡수해서 응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장이 약하기 때문에, 예, 그, 소화물 가운데 있는 그 수분들을 이렇게 온몸에 분포하는 그 운행 능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예. 그 다음 하나는 그 음이가 많이 허해집니다. 노년에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 양기도 많이 허해집니다. 예. 노년에 들어가서 원래는 전하게 소변 차수가 한 번 되던 것이 두 번, 세 번씩 일어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장의 기능이 많이 약해졌다는 걸 말합니다. 예, 이래서 진액이 많이 빠지고, 예. 그 다음 체질, 그, 간단히 말해서 체질 원인을 보게 되면, 태양기와 소양기는 의미가 많이 허해져서 생기는 현상이고 그다음에 태음인과 소음인 경우에는 양기가 많이 약해서 나타나는 이런 노년성 변비 현상입니다.
1: 노인들의 변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어떤 면에 주의를 돌리면 좋을까요? 그러면
0: 생활 습관상에서 주의할 것이 많습니다. 특히 음식 가운데는 산스시향 그러니까 섬유소가 많은 이러한 음식들을 많이 드셔서 그 수분 흡수하고 팽창시켜서 장기 그 운행을 발라시키는 그다음 진차이라든가 버차이라든가 중구 그러니까 그 버섯류 호롱고도 좋고 시메디 좋고 샹저도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두문두문 드시게 되면 좋습니다. 그다음 하나는 저기 수분을 많이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가 약해서 신장이 특히 신장이가 다시 수분을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만큼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충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일 1500ml 내지 2000ml의 물을 보충하는 것이 좋고 그다음에 그 식물유 같은 거 많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스유라든가 그다음에 허터유라든가 이런 것들은 장기를 연활하게 하기 때문에 변이 잘 빠집니다. 그다음에 그 매운 음식과 진액 건조한 음식 깡골레 같은 거 좀 적게 드시고
1: 가끔 변비로 고생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아이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왜서 올까요 변비가?
0: 아이들 경우에는 그것도 체질에 따라 좀 부동합니다. 그 태양인과 소양인 가진 체질 아이들은 보게 되면 소결이 심합니다. 이래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특히 사탕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사탕과 이렇게 우유로 마신 아이들도 많은데 이런 거 많이 마시게 되면 속에 열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장도에 열이 많이 생겨서 대장이 벽이 항상 말라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변이 잘 나아가고 그렇습니다. 그다음 하나는 속이 찬 체질, 그러니까 한한 체질 같은 건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 변은 마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잘 나아간다 말입니다. 이러한 분들을 보게 되면 양기가 약하고 기도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장도의 그 수함을 지극이를 배설하는 능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변비가 생깁니다.
1: 그리고 아침에 이 공복에 물을 마시면은 장 운동이 뒤로 와서 변비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드시는 뭐 중청년 뭐 노인의 이르기까지 물을 자주 이렇게 미지근한 물 40도 정도를 마시는 걸 제작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아, 그건 좋은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단순하게 변비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에도 많이 늘었습니다.
1: 그래요.
0: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는 꼭 45도로 초과하지 말고 40도로 초과하고 42도 정도의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래야만이 저 위장도에 있는 오폐물들을 씻어낼 뿐만 아니라 밤새 이렇게 고갈된 그 수분도 많이 보충하고 진액이 많이 생기면서 위장도의 윤활성도 증가되고 변비에도 좋습니다.
1: 그렇죠. 아침 공복에 41도 좌우의 물을 마시면 장 운동이 뒤롭다. 변비 개선에도 좋다. 여러 가지로. 그리고 또 변비 증상을 완화하는 데 있어서 요구르트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모두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거라고 보죠, 이거.
0: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습니다.
1: 오, 그래요?
0: 예. 좋은 면은 보게 되면 그 위장도의 그 내부 환경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그 장도의 그 운행을 촉진시키고 운행을 촉진시키니까 변이 잘 나갑니다. 그다음 하나는 수분을 보충하게 됩니다. 그다음 하나는 지방질을 보충하기 때문에 장도가 유연해집니다.

이래서 변이 나가는데 유리롭습니다. 그렇지만은 비위가 그 찬 냉한 분들, 그러니까 배가 항상 찬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불리합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0: 규칙적 운동을 하시게 되면 장이 그 대, 장이 그 루동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그 어폐물들 배설하는데 유리합니다.
1: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변비에 걸리는 증상이 심화되겠죠. 그러면 반대로
0: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오래 앉아 있는 분들, 특히 방호실에 앉아 있는 분들을 보게 되면 오래 앉았게 되면 아무래도 장기 운행이 그래, 그래. 도움이 아야 됩니다. 항상 머무르는 상태가 크기 때문에 변비가 흔히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1: 그리고 사람마다 식습관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이 고기 위주의 식사가 뭐 변비에 영향을 준다고 봐요. 어떻게?
0: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습니다. 좋은 면을 보게 되면 장도를 유연하게 만들기 때문에 변이 잘 빠질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렇지만은 고기를 지내 드시게 되면 위장도의 혈액순환 장애가 오기 때문에 장기 운행에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문두문 드시는 것은 좋고 장기간 좋아 안 돼서 많이 드시는 것은 불리합니다.
1: 알겠습니다.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변비가 완화된다고 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봐요?
0: 산스시향회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몸에 들어와서 수분 흡수해서 팽창되는데 이로 인해서 그 장도의 그 운행을 촉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자극해가지고 소리. 그리고 그 위장도의 윤활성을 또 증가시키고 그 때문에 섬유소가 많은 음식을 많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식이섬유, 섬유소. 다른 질환으로 인해서도 변비가 초래될 수 있다고 하던데 그런 질환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첫째 하나는 그 장도의 그 종류입니다. 암입니다. 혹은 그 지질이 있거나 이하게 되면 장도로 즉 막아놓기 때문에 변이 잘 나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한 가지 원이고. 그 다음에 심장병이 있는 분들, 이러한 분들은 심장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그 장도의 혈순환 장애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장도의 혈액순환 장애가 오게 되면 장도의 그 배설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변비가 흔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선수화, 그러니까 뇨두증, 이러한 분들을 보게 되면 심장 기능이 선수화에 오게 되면 수분은 잘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위장도가 수종이 생기기 때문에 기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당뇨병. 당뇨병 있는 분들은 보게 되면 혈탄이 높아지기 때문에 위장도의 혈액순환 장애가 오고 또 수종도 오고 체내의 그 면역 반응도 일어나서 위장도의 기능을 떨어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혈압인 경우에는 보게 되면 고혈압 번식이 본래 인체의 각 부분에 혈액순환 장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능성이 좀 떨어져 있고 그 대신 그 고혈압 치료를 하느라고 뭐 쇼번 디핑이라든가 알로 디핑이라든가 이런 장약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 약들을 장기 기능을 억제해 놓기 때문에 변비가 흔히 잘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로년에 들어가서 혈압이 높은 분들은 항상 변을 잘 통할 수 있는 이런 음식이나 약들 보충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변비가 심한다든가 오래 뭐 지속된다 이런 분들은 또 뭐 혹시 다른 질병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하던 분들도 있어요. 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0: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변비가 오랫동안 하시게 되면 잠시간 하는 건 괜찮습니다. 또 치료해서 나서도 괜찮고
1: 네네.
0: 그러나 변이 오랫동안 머물게 되면 그 장도의 한 부분에 그 변에 생기는 독소가 많아지고 그다음 하나는 그 변비가 생긴 주위에 그 혈액순환 장애가 옵니다. 이로 인해서 정상적인 세포가 변이가 생겨서 악성 세포로 될 수가 있습니다.
1: 네, 조심해야 되겠네요.

0: 지속이 되고 엄중한 사람들 변비약을 또한 오래 쓰면 내성이 생길까 봐 걱정하는 분들도 많아요. 뭐 진짜로 내성이 생길 수 있는 겁니까 이거?
1: 내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0: 예.
1: 그러니까 중약을 써서는 일반적으로 내성 가능성이 좀 적고 서약을 쓰게 되면 무슨 마딩링이라든가 GER준이라든가 혹은 저기 그 G고탕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쓰게 되면 처음 썼을 때는 변이 잘 나갑니다.
0: 네.
1: 그렇지만 오래 쓰게 되면 장기 본 그 배설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좋지 않은 결과가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0: 그렇다고 할지인데 변비에 좋은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을 꼽으라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위에서 내 이야기하다시피 그 뭔가에 대한 음식상에서 산소장애가 높은 뭐 진차이라든가 버차이라든가 중고라든가 호롱고라든가 심해 샹겨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드시고 물을 많이 보충하고 식물유가 안 되는 그 주스유 지금 시장에 파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는 저 조미료 할 때 조금씩 였는데 조금씩 좀 많이 이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 허토유 그다음에 매운 음식들을 좀 적게 드시고 그다음에 건조한 음식들 수분을 많이 흡수하는 원래 장기가 년세가 들어서 장기 그 진액이 모자란 데다가 건조한 과제라든가 건과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게 되면 수분을 많이 흡수 본인이 수분을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장기 그 윤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변이 잘 나아갑니다. 그다음에 나는 조끼는 발변하는 시간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내지 20분간에 발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나는 운동 적어도 아침에는 30분 동안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복부 안마도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정서상에서 쪼류 한다거나 수면증이 있는 분들은 변비가 잘 걸립니다. 특히 저기 여성들은 쪼류증이가 더 남성보다 많기 때문에 남성은 두루두루해서 지내는데 여자들은 여성 그 분들은 보통 저기 생각이 많고 남성보다 마음이 좀 좁기 때문에 고래가 많습니다. 이래하기 때문에 비상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다음에는 약물 경우에는 뭐 아스피린이라든가 정동편이라든가 쥐동편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적게 드시는 것이 좋고 약물로 치료한다게 되면 그 GER충이라든가 DG고탕이라든가 DG고탕 부허 이성진에 같이 들어있는 것이 쓴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루고탕이라든가 그 다음에 쇼마의 纤维素라든가 그다음에 그 다음에 머사비딘이라든가 반세에는 따황이나 루후 같은 거는 급할 때 쓰는 것이 좋고 장기간 쓰지 말고 이렇게 하면 기본상 대처가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근데 변비가 병이 아니라고 해서 등한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종종 제때 치료하지 않고 장시간 동안 변비 상태로 있을 경우에 몸에 어떤 해로운 점이 있는지 오랜 변비는 뭐 장 건강 외에도 또 다른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
1: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변비는 뭐 나갈 때 되면 나가겠지. 사람들이 등한이 하는데. 그래 두면 아이디입니다. 보통 이틀만 초과해도 몸에 독소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장기 건강에 대단히 불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네 날 이상 돼야 변비다. 지금 그 학술상에서는 그런데 그러지 말고 할 날만 저기 변이 잘 나아가도 중실해서
0: 불편하죠.
1: 처리해야 됩니다.
0: 그러면은 얼마 동안 변을 보지 못하면 병원으로 가야 합니까?
1: 일반적으로 이틀째 보통 네 날 이상인데 이틀 초과해도 변이 나아가게 되면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이라는 것은 오래 두게 되면 장도에 독소가 쌓이기 때문에 또 혈액순환 장애도 오고
0: 거기에 맞는 약.

0: 약을 싸서 드신다든가 예, 너무 심할 적에는 병원으로 가야 되죠. 이게.
1: 예, 제때 그 소화 배설물들을 배설해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예.
0: 그래. 그래서 변비에 대해서 림상에서는 주로 어떤 치료 방법을 쓰고 있습니까? 또 어떤 약이 좋은가요, 이거?
1: 그 주약에서 좀 뭔가 서의적 방법을 놓고 말할 때 선토식 요, 예. 보게 되면 루구어탕이라든가 G2R춘, 예. G2R춘, 예. 띠지구어탕 후허 이성균, 그다음에 장의 루동을 그러니까 장의 움직임을 촉진시키는 머사비디라든가 이런 것이 좋고 중약을 놓고 할 때 통병완이라든가 마른 런장완이라든가 치룡 런장완이라든가 보중이치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드신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 땅월요 그러니까 중간 가운데 한 가지 종류 마셔도 배설 작용이 있는 그 호마를라든가 유리를이라든가 숭주를 그러니까 송이알 그다음에 버즈를이라든가 우렌른청완이라는 약도 있습니다.
0: 네.
1: 이것을 쓰시는 것이 좋고 그다음에 논원에 들어가서 기가 약해지기 때문에 부치른 장하고 하는 건 한약 가운데 황계라든가 당삼이라든가 당귀라든가 이런 것들을 쓰는 것이 좋고 그다음에 우물을 보호할 수 있는 또 우물을 보충할 수 있는 약들 가운데 보게 되면 쉔선이라든가 마이둥이라든가 성디라든가 그러니까 류월띠왕왕 같은 것에서도 괜찮습니다.
0: 이 논의원에 들어서면은 뭐, 한 가지 약을 쓰는 것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네 대번 뭐, 이 약, 저 약 많이 복용을 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1: 예.
0: 뭐, 그 시간도 좀 더 30분, 1시간씩 띄워서 드시고, 뭐, 나이가 있다 보게 되면 거기가 뭐,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뭐, 이거 하루 이틀 아니고 뭐, 몇 년을, 10여, 20년을 넘게 고생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
1: 그거 괜찮습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45세 이상 되부터는 그 유전인자가 부분적인 유전인자가 로시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능을 약물로서 보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이 약 이거저거 드시는데 합리하게 적당한 양 이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0: 노년에 가서 더 심해지기 때문에 40대 좌우 뭐 45세 위좌우이 생긴다면 치료를 잘해야 돼요. 노년에 더 심하게 될 경우가 있잖아요.
1: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사람의 생명 가운데 30%가 저 의료와 영양물 그러니까 보건약의 흡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시간도 지금 다 돼가고 있네요. 마무리를 한번 해보면서요. 마무리를 하면서 평소 식생활 습관에 주의를 돌리면 변비도 능히 예방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주는 것이 변비 예방에 도움이 될까요?
1: 여기서 말한 것을 개괄해 말하게 되면 섬유소가 많은 음식 그러니까 진차라든가 버차라든가 그 물 그다음에 중구 호롱고라든가 시메라든가 샹자오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고 그다음 하나는 적당히 그 운동을 하고 그다음 하나는 적당히 약물로서 변비 현상이 있다게 되면 그 특성에 따라서 약을 골라서는 게 좋습니다. 변비는 일반적으로 다 무슨 저기 건조한 것이 아니라 건조하지 않고 정상적이 돼도 변이 잘 나아요는 두 가지 큰 부류가 있는데 여기에 맞는 약들을 써서 치료하고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평소에 드실 만한 뭐 변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섬유소가 많은 음식 섭취, 생활 규칙을 잘 지키라. 그리고 또 적당한 운동도 가하고 약물도 자기한테 맞는 제품도 쓰면서 변비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모저모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연변조의병을 원 부원장이셨던 최정식 주임의사를 모시고 변비를 둘러싼 여러 가지 지식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봤습니다. 변비는요,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가 있고 남들에게도 내색하기 어려운 병이라